0: 저도 걸렸지만. 간신히 빠져나왔죠. 이 개미 귀신 너무 무서워.
1: 근데 작아서 별로 안 무서울 것 같은데.
2: 잠자리님에게 개구리가 무섭듯이 작아도 애벌레님에겐 생명을 위협하는 적이니까요.
3: 자, 이끼와 비슷한 그 쿠키를 드셔보세요. 그럼 이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0: 저 손 좀 잡아주세요.
4: 자, 힘내세요.
0: 먹을 수 있다.
5: 와, 정말 잘하셨어요.
0: 덕분이에요. 고맙습니다.
2: 사실 개미님과 애벌레님의 상처 극복을 위해 오늘 준비한 게 있어요.
6: 뭐죠?
2: 이름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거의 같은 개미 귀신과 이끼 개미 귀신. 오늘 그 실체에 대해 알아볼까요?
6: 네?
3: 실체요? 네, 실체를 정확히 마주해야 상처도 극복할 수 있거든요.
2: 맞아요, 저도 기대되는데요.
6: 네, 어서 말해주세요.
2: 개미지옥을 파 개미를 잡아먹던 개미귀신은 모래 구슬을 만들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죠.
3: 이끼로 위장하고 먹이를 잡아먹던 이끼개미귀신은 실로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번데기가 되죠. 그리고 얼마 후 번데기에서
6: 안 돼요?
2: 왜요?
7: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잠깐 이런 그런 느낌이랄까. 아무튼 제가 오늘 약속이 있었는데 깜빡했네요. 그럼 전 이만 안녕히 계세요.
3: 에이, 금방 밝혀지는데 조금만 더 있다 가세요.
2: 맞아요. 과자도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7: 그게 실은...
4: 그래요, 잠자리님. 우리와 함께 힘이 돼주세요.
6: 네, 힘이 되어주세요.
7: 아니, 그게...
4: 난 진짜 너무 떨려. 정말 말 그대로 귀신 같은 괴물이 나오는 거 아니야?
0: 그럼 난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2: 과연 무엇이 나올까?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6: 제발!
2: 개미 귀신의 번데기에서 나오는 곤충은 명주 잠자리!
3: 그리고 이끼 개미 귀신의 번데기에서 나온 곤충은 바로 에알락 명주 잠자리!
2: 그러니까 개미 귀신과 이끼 개미 귀신은 명주 잠자리와 에알락 명주 잠자리의 애벌레였던 거죠.
4: 우리가 귀신보다 무서워했던 그 개미 귀신이 명주 잠자리였다고? 잠자리... 잠자리라면...
2: 오해하실 만해요. 네. 잠자리는 애벌레 때 물 속에 살아요.
3: 그리고 번데기도 없이 바로 어른이 되죠.
2: 이름하고 생긴 것만 좀 비슷하지 잠자리랑 명주 잠자리는 완전히 다른 곤충이에요.
6: 그렇구나.
3: 설마 명주 잠자리는 아니죠?
7: 저

0: 공중수술 잠자리예요.
1: 예?
0: 명주 잠자리요.
2: 명주 잠자리요?
3: 그럼 내 친구를 잡아먹은 게 당신일 수도.
0: 그럴 수도. 아니 근데 어떡해요. 저희는 어릴 때부터 개미를 잡아먹는데.
3: 그럼 이 개미 귀신은요?
0: 걔는 우리 사촌이에요.
4: 동경은 어떻게 된 거야?
5: 난 그냥 잠자리인 줄 알고 회원으로 받아줬지. 명주 잠자리인 줄 몰랐어.
4: 자, 일단 모두 손을 잡으시죠.
3: 손이요?
4: 네, 손을 잡고. 원래 곤충의 세계는 먹고 먹히며 사는 것. 그러니까 다 이해하고 상처를 극복하자!
0: 극복하자!
3: 극복하자! 무슨 극복! 내 친구의 원수! 받아라! 이래도!
6: 아우, 머리 아파.
4: 여러분, 그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7: 다음 모임에도 꼭 나오실 거죠?
3: 뭐야?
6: 다시 안 와요!
4: 어떡해, 저기요! 이게 다 무슨 일이야?
7: 모임 계속할 수 있을까?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4: 운동 선생님 때문이잖아요.
7: 선생님 잘하셨어요.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이거 실화야?
3: 에이, AI 같은데.
2: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요술 이불.
1: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2: 알라딘이?
3: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4: 그럼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뭐지? 그럼 안 자고 밖에서 뭐해?
1: 빠야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랑!
0: 아닌 것 크랑, 같은데.
1: 크랑!
0: 그럼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1: 크랑! 크랑!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아하, 오줌은 없네.
1: 크랑, 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0: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1: 벌써 내리는 거야?
2: 크랑크랑!
1: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0: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2: 앞이 안 보여. 크랑크랑!
0: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2: 크랑크랑.
1: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2: 크랑크랑.
1: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3: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2: 크랑크랑. 어?
1: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뭐해?
2: 크랑크랑.
1: 우와, 예쁜 실이네. 아,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2: 크랑크랑.
0: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3: 어? 저건. 크랑. 아,
1: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2: 크랑.
3: 어? 저건 또 뭐지?
2: 크랑.
4: 다른 실이 필요한데.
1: 혹시 이거 네 거야?
4: 어?
1: 잠깐만. 이야!
4: 괜찮아?
1: 괜찮아.
4: 어?
2: 크랑.
4: 우와, 내 실. 고마워. 그런데 너희 누구야?
1: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아, 저기, 어?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2: 크랑크랑.
4: 당연하지.
1: 정말 고마워.
4: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0: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4: 우와. 자,
2: 크랑.
4: 다 됐다.
1: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2: 크랑!
1: 우와! 잘 됐다!
4: 다행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4: 고맙긴.
1: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2: 크랑!
4: 어, 벌써 가려고?
2: 어, 크랑?
3: 어,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2: 크랑? 어?
1: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4: 우와, 정말 고마워.
0: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니불을 만들었어요.
4: 고마워.
1: 크랑! 다 됐어.
2: 크랑!
4: 우와, 정말 멋지다.
1: 다행이다.
2: 크랑크랑.
1: 그래, 이제 집에 가자.
2: 크랑크랑.

0: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1: 요술 이불아 고마워.
2: 크롱 크롱 크롱
1: 이제 자자 크롱.
3: 아직 자고 있었구나.
1: 어서 일어나.
2: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4: 맞아.
1: 아 참, 그랬었지.
5: 크롱? 크롱? 크롱? 빨라야 연돌잎볼 크롱 크롱.
1: 우와, 다시 깨끗해졌네. 역시 요술 이불이야.
6: 무슨 말이야?
1: 어? 크롱 이불은 요술 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2: 크롱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1: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크롱. 에이, 요술 이불은 무슨.
1: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7: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1: 이불아, 자고 있니?
2: 크랑, 크랑.
0: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1: 이불아,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흡. 집중호흡.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반영 여러분, 기가빌더 팀이 열심히 노력해준 덕분에 학교가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오늘 테라 초등학교가 문을 열게 됐네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선생님을 모셨어요. 기가빌더 팀입니다.
1: 안녕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
2: 너무 기대돼. 뭘 가르쳐줄까?
3: 안녕, 난 루루야. 오늘은 재밌는 과학을 배울 거야.
2: 과학은 재미없고 너무 어려운데.
3: 어? 그렇지 않아. 과학이 얼마나 재밌는데. 응.
0: 아직 우리 학생들에겐 살짝 어려웠나 보군요. 여러분, 일어나요.
2: 내 수업이 그렇게 지루했어?
4: 이제부턴 포보쌤의 과학 시간이다. 우리는 포보와 두더지들.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3: 뭐? 포보, 지금 이건 내 과학 수업이야.
4: 이러니 애들이 과학이라면 질색하지. 너같이 뭘 모르는 애는 맨날 이론만 떠드니까.
3: 뭐?
2: 포보, 지금 수업 중이야. 빨리 나가.
3: 아니, 잠깐만. 괜찮아, 레이. 과학의 전문이라니까 얼마나 재밌게 가르치나 보자.
4: 꼬맹이 여러분, 자 그럼 포보쌤이 과학이 뭔지 보여주겠다.

0: 이게 바로 자성체란 것이다. 자, 이젠 어때? 재밌지 안 그래? 뭐야? 이게 왜 이러지?
1: 빨간 자석과 파란 자석이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
2: 응? 인력!
1: 자성으로 물건을 띄우는 건 위험할 수 있어.
0: 아으, 감히 이 포보님의 실험을 방해해? 하, 이거랑 요거 그리고 이것까지 자성으로 다 띄워주마. 자, 포보님의 자성장치는 저렇게 무거운 것도 번쩍 들 수 있다고.
3: 포보, 빨리 내려놓으라고.
1: 내가 처리할게.
0: 그런 장난감으론 날 못 이겨. 네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1: 완료가 이겼다! 자, 봐. 학생들은 내 과학 수업을 더 좋아하거든?
0: 누가 이기나 두고 봐. 얘들아, 가자!

0: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가 진짜 과학이 뭔지 보여주마. 시작해. 초강력 자석 파워 나가신다.
1: 다시 수업 시작할게.
2: 좋아.
1: 아니 왜 이러지? 가서 확인해보자. 학부가 떠오르고 있어. 뭐야, 커버! 안전하게 대피해야 해. 기가 빌드업 변신! 포키본 변신 완료!
3: 마이티본 변신 완료!
1: 웨이브 변신 완료! 스케이버 변신 완료!
4: 자, 모두 한 줄로 서서 천천히 대피할게요.
0: 꼬맹이들이 이제야 내 위대함을 깨닫고 있어. 그럼 너 엄청난 것도 보여주마.
4: 저 수업에서부터 학교를 잃자니.
1: 빨리 학교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해요.
5: 출동 준비 완료.

0: 가속이 미는 힘이 너무 강력해. 보고! 빨리 학교를 내려놔. 그렇게 하면 모두 위험해.
1: 하, 이래도 내가 이겼다고 인정 못해?
0: 그래, 알았어. 네가 이겼어, 포보. 네 발명품은 우주 최강이야.
1: 당연하지. 난 최고의 과학자니까.
0: 잡아당기는 힘이 너무 세. 어떻게 좀 해봐.
1: 진 사람이 뭔 말이 그렇게 많아?
0: 어떻게? 이젠 미는 힘이 너무 세. 또 둥둥 뜨고 있어.
1: 아니, 대체 어쩌란 거야? 아이, 도대체 이거 왜 이래?
0: 뭐 하는 거야?
1: 네가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내 조종간이 고장났잖아.
0: 도와줘! 유루, 다들 다치지 않게 잘 받아야 해. 알았어. 자석을 절반 크기로 잘라서 빨간색 자석과 파란색 자석을 동시에 쓰는 거야.
1: 뭐? 야! 내 발명품을!
0: 빨리 파란색 자석을 학교

0: 서서히 내려가는 것 같은데?
1: 저 아래 좀 봐! 어? 자석에 미느님과 장기느님 모두를 이용해서 학교 건물이 떨어지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어!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다 같이 당기자! 다시 건물이 떠오르고 있어! 이제 밀어! 당겨!
2: 다니는 학교였으면 더 재밌을 텐데. 정말 신날 거야.
3: 역시 나의 하늘을 나는 학교가 최고지. 나의 과학적 지식.

0: 총동원해서 만든 발명품이야. 자석의 미는
1: 과 이번엔 집중기 수업을 해볼까?
0: 아, 나의 천재적인
1: 부부! 엄청난 자석으로 우리 좀 도와줄래?
0: 막상 해보려니 잘 안 되지? 이 천재 과학자의 도움 없이는 말이야.
1: 자, 그럼 조립식 교실을 다시 공중에 띄워보자. 물론 안전하게 쌓으려면 도움이 필요해. 기가빌더, 도울 준비 됐어?
2: 출동 준비 와요!
1: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3: 내 손을 거치면 뭐든 예술이 된다고!
4: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

0: 이 천재 과학자님 덕분이야. 이제 다들 멋진 학교에 다니게 된 소감이 어때?
1: 정말 고마워, 기가 미더킴. 과학이 이렇게 재밌는 건지 몰랐어. 과학이 재밌어졌다니 정말 다행이야.
2: 그럼 이제 남은 수업도 마저 해볼까?
0: 내 발명품이 없었다면 저런 멋진 학교 건물은 꿈도 못 꿨어. 웃지 마, 이 녀석들아.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과학이라는 과목을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다양한 실험도 많고 집에서 못 해보던 것들도 막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재미있는 과학을 AI로

0: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김상현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R을 이용해서 과학 공부를 재미있고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 대전 대화초등학교 교사 김상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까요?
1: 오늘은 이제 6학년 학생들이 네.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산과 염기 단원인데요. 네. 제미나이라는 AI를 이용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1: 네, 먼저 이제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야. 네. 또 내가 지금 산과 염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페르소나를 넣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부여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조금 성질을 설명해 주면서 주요 특징과 우리 주변의 물질까지 잘 소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애초에 산성, 염기성이라는 말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1: 그렇죠.
0: 어원부터 소개를 좀 해주고.
1: 그렇습니다.
0: 저는 저게 좋네요. 우리 주변의 물질.
1: 아, 그쵸.
0: 이런 것들 좀 친근하게 배우면 더 좋잖아요. 그쵸.
1: 맞아요. 그리고 제미나이에 있는 기능 중에 좀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네. 가이드 학습이라는 기능인데요.
0: 오!
1: 가이드 학습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문글을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볼 수 있는 물질 중에 산성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 라고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일, 네. 식초, 탄산음료 요구르트 이렇게 주변 물질을 좀 찾아준 거네요. 우리가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꽤 많은 것들이 산성이고
1: 네.
0: 저도 처음 배울 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콜라도 산성이라고?
1: 맞아요.
0: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던.
1: 네. 마침 콜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0: 네.
1: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마시는 콜라나 식초에 꼬질꼬질하게 때가 탄 10원짜리 구리 동전을 하루 동안 푹 담가둘 동전 어떻게 변할까요?
0: 어떻게 변할까요?
1: 동전의 무늬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아이 입장에서.
0: 10원짜리 동전이 아마 5만원짜리 지폐로 바뀔 것 같습니다.
1: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저의 바램. 네. 이야,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0: 반짝반짝 새 동전처럼 깨끗해진다.
1: 네.
0: 이게 사실 또 뒤에 반응이 숨어 있는 건데.
1: 그쵸.
0: 어쨌든 이 산성물질이 그렇게 해준 효과가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것 같고요.
1: 네.
0: 또 산과 염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저는 막 지시야.
1: 색깔밖에
0: 이거 너무 재밌어 했거든요.
1: 네.
0: 이거 근데 집에서 해볼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과학 실험 하다 보면은 모든 별로 하니까 충분한 실험 기회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굉장히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 AI를 이용해서 좀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0: 웹 실험실이요?
1: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바이브 코딩을 할 수 있는데요.
0: 네.
1: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우리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 6학년 학생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 웹실험실을 만들어줘.
0: 네.
1: 그리고 레몬즙, 비눗물, 사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생활 속 물질이 있고
0: 네.
1: 또 보라색 양배추 지시야, 또 푸른 리트머스 종이, 붉은 리트머스 종이 이런 지시약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1: 네.
0: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1: 추억이 다 생각나시죠?
0: 네.
1: 네,
0: 만들어졌네요.
1: 네, 이렇게 산과 염기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0: 이야.
1: 왼쪽에 지시약이 세 가지가 보이죠.
0: 네.
1: 요청한 지시약이 보이고 우리가 요청했던 용액 외에도 새로운 용액, 석회수나 수산화 나트륨 용액처럼 교과서에 있는 용액들까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0: 수산화 나트륨.
1: 네, 그러면 이제 사이다 같은 무색이잖아요.
0: 네.
1: 네, 그런데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핑크색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쵸?
1: 그렇죠. 색깔이 네. 변한 실제 실험처럼 색깔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하고요.
0: 와, 대박이다.
1: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네. 식초에 한번 넣어볼까요?
0: 식초에?
1: 식초가 산성인가요?
0: 산성이죠.
1: 시리코하니까
0: 네.
1: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용액 저거 약간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0: 네.
1: 이때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진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우리 먼저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한번 넣어볼까요?
0: 네.
1: 변화가
0: 없어요.
1: 없어요. 그럴 때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와, 파란색 바뀌네요.
1: 그렇죠.
0: 와, 이거는 이제 염기성이다.
1: 네.
0: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거. 비눗물. 우리가 비누로 매일매일 손을 씻는데.
1: 그렇죠.
0: 이게 산성 염기성을 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놀라운 사실이었던 거예요.
1: 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염기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서니까.
0: 괜찮은 거야?
1: 네, 그러면서.
0: 한번 체크해볼까요, 비눗물도?
1: 비눗물도 한번 리트머스 종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야, 염기성이네요.

0: 비눗물도. 와, 신기합니다. 실제로 그 비누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댔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좀 납니다.
1: 되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0: 신기한 게 많아서.
1: 아, 네. 네, 그렇습니다.
0: 아, 근데 이걸 어쨌든 집에서 해볼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1: 그렇죠. 우리가 실험이 되게 재밌지만 네. 이거를 집에서 혼자 하기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0: 그렇죠.
1: 그런데 이렇게 웹 실험실을 열어서 해본다면 학생들의 이제 과학적인 호기심도 좀 충족이 되고 또 이 실험을 하다 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거리도 찾을 수 있고 네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 수 있어서 되게 일석이조의 실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우리가 교과 과정을 따라서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더 배워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내가 알던 걸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1: 네, 역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한테 나한테 한번 문제를 내봐 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산과 연기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전 골든 패키지를 한번 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OX 퀴즈를 해주는 거군요.
1: 네, 마찬가지로 캔버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0: 완성이 됐네요. 한번 가볼까요? 네,
1: 한번 같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레몬 식초처럼 상큼한 신맛이 나는 물질은 대체로 산성이다.
1: 우리 아까 좀 공부하지 않았나요?
0: 네.
1: 레몬?
0: 네.
1: 한번 O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네, 정답입니다.
0: 정답입니다. 이렇게 신맛을 내는 물질들은 대부분 산성 물질에 속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1: 네.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비누나 샴푸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다. 헉, 이거 우리가 아까 실험실에서 그렇죠. 실험했었잖아요.
1: 맞아요.
0: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었죠.
1: 그러니까 X를 선택해야겠죠.
0: 좋습니다.
1: 자, 역시 정답이십니다.
0: 그래서 샴푸나 비누나 이렇게 작용 기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때를 녹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1: 그렇죠. 미끌미끌해지는 것.
0: 편하겠습니다. 네.
1: 다음 문제는 산성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헉? 기억나세요?
0: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1: 네. 아, 그런데 한번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0: 가요? X로 한번 가볼까요? 네,
1: X 해보겠습니다.
0: 아,
1: 틀렸습니다.
0: 아쉽네요. 틀렸습니다.
1: 네. 이렇게 하고 해설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한 학생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0: 실제로 본인이 공부할 때 학습 방법으로 선택해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나는 상과 연기 너무 어려워. 싫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흥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1: 저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혼자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물어봐줘야지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이럴 때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나한테 짐을 던져봐라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실험실 잘 못 만들겠어 또는 안 해본 실험에 대해서 미리 실험실 만들어보고 예습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럼 이 프롬프트를 좀 어떻게 하면 더 잘 쓸 수 있을까요?
1: 그럴 때는 재미나이한테 그냥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요.
0: 네.
1: 내가 너와 함께 웹 실험실을 만들고 싶은데 네.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너한테 요청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아, 오히려 직접 다 쓰는 것도 괜찮지만 AI한테 주제만 던져주고 실험실을 만들면은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1: 그렇죠. 그렇게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보고 여기서 내가 느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보고 또 원하지 않는 기능을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프롬프트 사용 능력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이야, 좋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구나 웹실험실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네요.
1: 그렇죠.
0: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1: 네. 먼저 선범님 혹시 명왕성 기억하세요?
0: 명왕성 기억하죠.
1: 명왕성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행성이었는데 네. 어느 순간 행성이 아니게 됐어요.
0: 아, 퇴출됐죠. 태양계에서. 그쵸. 맞습니다.
1: 이렇게 과학적 사실도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바뀌고 있는데
0: 네네.
1: AI가 학습한 내용 역시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 그쵸.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크로스체크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0: 내가 AI에게 배운 지식이 확실히 진실이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 때 이것을 선생님과 혹은 과학 전문 서적과 비교해 보면서 탐구할 때 비로소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된다고 볼 수 있겠죠.
0: 와,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나가면서 진짜 지식, 나만의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 공부에 더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보물선을 찾아라!
1: 퍼플 공주님, 제가 저녁에 혼자서 성 밖을 나가시면 절대 안 된다고 분명히 결단코 단호하게 말씀드렸을 텐데요. 이렇게 떡하니 공주사전 2항에 나와 있습니다만.
2: 맞아, 넌 공부 좀 해야 해.
0: 그만! 온종일 따라다니면서 그놈의 잔소리 그만 좀 할 수 없어. 나 이 꼬자질쟁이 이리 나가! 여기서! 이게 뭐지?
2: 하필! 수상한 물건에 손대지 않기는 사망에 나와 있어!
0: 우와, 이게 뭐야?
1: 하필!
0: 알았어! 알았다고! 갈 테니까 잔소리 스톱!

0: 내가 아까 부탁한 건 알아봤어? 지도에 그려진 문양 말이야.
1: 내가 그 종이에 적힌 문자를 해석했어. 모두 잘 들어? 오래전 깊고 깊은 바닷속에 잠들어 있는 배. 그곳이 바로 우물선이다.
0: 우와, 멋지다. 그럼 내가 보물지도를 찾아낸 거야? 어쩜 보물선이라니. 정말 낭만적이야.
2: 바다의 보물이라 그럼 당연히 버블잼 조각 아니야?
1: 아니, 버블잼 조각은 육지에서 터졌으니까 깊은 바닷속에 있을 리가 없어.
0: 그럼 직접 확인해보면 되지.
2: 오케이.
0: 자, 모두 절대 들키지 말고 무사히 빠져나오도록.
3: 믿을 수가 없군. 이토록 쉽게 함정에 걸려들다니. 겁 없는 공주들에게 딱 어울리는 꿈을 꾸게 해주마. 가거라. 나의 충실한 부하 블로그야 공주들이 영영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게 해다오.

0: 얘들아, 내가 좀 늦었지? 어?
1: 퍼플었다.
2: 빨리 가자.
0: 근데 우리끼리 가도 될까?
1: 그 겁쟁이.
0: 좀 으시시한데 집에 돌아갈까?
1: 빨리 따라와.
0: 어, 얘들아 같이 가.
2: 어, 저쪽인 것 같아.
1: 가보자.
0: 우와, 이 금천 것 같은데. 와, 찾았다.
1: 분위기가 뭔가 소름 끼쳐.
2: 보물은 난파선 안에 숨겨져 있다고 써있는데?
3: 무서운데 돌아가자.
4: 어하! 여기 있는 자가 보물의 언능 먹이지! 가자! 보물 쏴라!
2: 골짜기 근처에 온 것 같아.
0: 심해 골짜기? 그럼 빨리 찾아볼까? 깜짝이야! 그냥 돌아가면 안 돼.
1: 그래, 보물이고 뭐고 여긴 너무 더러워.
0: 그럼 둘씩 나눠서 다니는 게 어때? 그래, 넌 궁금한 건 못 참으니까 나랑 같이 갈 거지? 무서워서는 아니고. 그럼 빨리 찾고 돌아갑니다.
1: 좋아, 발견한 쪽에서 먼저 신호를 주자. 알았지?
3: 집에 가고 싶어.
0: 와, 이렇게 큰 배랑 보물을 왜 아무도 발견 못했을까?
2: 심해는 블랙다이아의 영역이니까 금지구역이거든.
1: 보물의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찾아야 하다니.
0: 내 안이 미로 같다.
1: 여기만 둘러보고 가자. 보물은커녕 물고기 한 마리도 없네.
0: 너무 깊이 들어왔어. 길을 잘못 든 것 같아.
1: 일단 다시 퍼플 쪽으로 가보자.
3: 가만, 저건 뭐지?
0: 애들이야, 가보자.
2: 퍼플,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변신부터 하고 가자.
0: 그래, 그냥 갔다간 더 위험해질 거야.
2: 어서 변신하자.
0: 응.

0: 훈련 완료! 블로비야!
1: 저건 초롱하게 블로비야. 초롱 불빛으로 상대에게 최면을 걸어.
0: 왜 속삭이는 거야?
1: 녀석은 시력이 나빠서 소리와 불빛으로 대상을 찾아.
0: 내가 유인할게. 아이들을 옮겨줘!

0: 뭐지? 얜 왜 이러고 있어? 일어나봐!
1: 어? 아침이야? 저게 뭐야?
0: 얘들아, 괜찮아!
2: 뭘 보네? 상자?
0: 혹시 저게...
3: 우와! 동물 상자야!
0: 우리가 진짜 보물 상자를 찾았어. 내 보물 1호가 하나 더 늘었어.
4: 어머? 이 거울 속에 나 좀 봐. 더 예뻐 보여.
1: 이렇게 향긋한 머피는 처음이야.
2: 아니, 세상의 모든 지식이 들어있다는 책이잖아.
1: 이거 좀 봐. 내 보물 1호.
2: 우와, 최고가 될 거야. 내가 제일 똑똑해.
1: 아이, 못 참겠어. 아이, 내가 최고야. 내가 제일 아름다워.
5: 최면에 빠진 것도 모르고 어리석은 것들, 나의 심해에 온 것을 환영해 주고 손님들을 데려오거라.

0: 길가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오늘의 주제 깊어가는 가을 도실도실 연그러가는 가을 열매 밤이다

높고 파란 가을 하늘. 붉게 단장할 준비를 하는 나뭇잎. 모두에게 풍요로운 계절 가을. 살짝 벌어진 틈 사이로 삐죽 얼굴을 내미는 밤. 잘 익은 밤송이가 떨어지기 시작하고 가시 안에 숨겨진 보물 같은 밤 발견. 잠깐, 그런데 궁금하다. 밤송이엔 왜 가시가 있을까?

뾰족뾰족 밤가시. 이 가시만 없으면 밤을 쉽게 꺼낼 수 있을 텐데. 밤가시 대체 왜 있는 거냐? 울창한 밤나무 숲 여기저기 보이는 연두빛 밤송이들. 아직 여물지 않은 이 밤송이를 자세히 들여다보자. 밤가시 끝부분이 조금씩 갈색으로 말라간다. 아직은 덜 익은 밤알. 시간이 흘러 반짝이는 갈색으로 익어갈 때쯤 연두색이었던 밤송이 가시도 갈색으로 변했다. 따끔! 갈색이 된 가시는 꽤 강력하다.

밤나무 숲 가득 떨어진 밤송이들. 어? 그런데 저건? 다시 털로 몸을 보호하는 고슴도치였다. 고슴도치를 닮은 밤송이도 혹시 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밤가시의 비밀은 이 작은 알밤 속에 있을지도 모른다. 설마 이 속에 비밀이? 보고 또 보면 알 수 있을까?

잘 익은 밤송이에서 굴러나온 밤알 한 개. 이 밤에서 싹이 나오고 뿌리가 뻗어나와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밤나무로 자란다. 밤이 싹을 틔워 자라난 밤나무들이 모여 울창한 숲을 이룬 것. 밤 하나하나가 씨앗이라니

수가 없다고? 증거가 또 있다. 바로 여기, 밤의 아랫부분. 이곳은 원래 밤과 밤송이가 연결돼 있던 자리. 밤은 이 자리를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던 소중한 씨앗이라는 것. 부드러운 속껍질 위에 단단한 껍질을 한 겹 더 두르고 있는 밤. 밤이 가시 안에 숨겨져 있는 건 그 속에 담긴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밤나무의 씨앗이면서도 동물에게도 귀중한 식량이 되는 밤. 날카로운 밤송이 가시도 청솔모 앞에선 속수무책. 하지만 밤의 계절은 짧기만 하고 청솔모는 겨울에도 밤을 먹기 위해 땅속 여기저기에 열심히 숨긴다. 이 정도면 아무도 못 찾겠지?

문제는 자기도 못 찾는다는 것. 원래 계획은 이게 아니었는데 찾으려고 해도 어디 숨겼는지 기억이 안 나고

정설모가 여기저기 숨겨둔 밤을 못 찾은 덕분에 밤나무는 씨앗을 더 멀리 퍼뜨릴 수 있게 됐다. 모든 숲의 시작은 살아남기 위해 포기하지 않은 하나의 씨앗이었다.

잠깐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밤나무의 열매이자 씨앗의 역할을 하는 밤 밤처럼 열매이면서 동시에 씨앗인 것은 잣? 은행? 둘 중에 어떤 것일까?

잣은 잣나무의 열매이면서 잣나무로 자랄 수 있는 씨앗. 솔방울처럼 생긴 단단한 껍질로 씨앗을 보호한다.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의 은행 열매가 땅에 떨어지면 은행나무로 자라난다. 정답은 잣과 은행 모두 열매이면서 씨앗. 밤송이에서 찾은 씨앗의 과학. 이제 여러분이 생각의 씨앗을 뿌릴 차례다.

0: 교감 장군과
1: 부교감 장군.
0: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1: 어, 누나 들어와.
0: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1: 아,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진다고? 또 쭈글쭈글해.
0: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 봐.
1: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0: 어,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1: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0: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0: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 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1: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0: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가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아유. 항상 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응. 아니면 도망친다. 응.
1: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가 아니라
3: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0: 맞아.
4: 나마스테.
1: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4: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4: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4: 항상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킨다.
2: 어떻게? 이렇게!
5: 1등은 나야, 나!
6: 나라지!
5: 나라고!
0: 난 1등은 못해. 옳지 않으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7: 비상 위험 상황 발생.
8: 여기 아우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2: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1: 네, 교감 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2: 미상이요!
0: 아, 유미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2: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2: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2: 에?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3: 쿵쾅, 쿵쾅.
0: 아유, 청장님, 스트레스.
3: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3: 빨리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청장님, 교감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탁해.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2: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3: 자자자 쿠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쿵쾅 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 쿵쾅.
0: 빨려 빨려.
5: 핏줄이 충분히 엄청 빨리 오네.
4: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2: 산소도 왔어요.
3: 고마워요. 교감장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0: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0: 좋아!
3: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7: 어? 어떻게 되면 돼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린다!
0: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1: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3: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5: 기사총사도 힘들어요.
3: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2: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3: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1: 네, 부교감 장군님.

0: 팀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휘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구호장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0: 쿵쾅! 쿵쾅! 아,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0: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1: 네, 부금 장군님!
2: 살았다.
3: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상이요! 위상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4: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5: 항상성을 지키지.
6: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4: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우, 나마스테.
7: 물고기다! 잡아라! 으아! 으아! 으아! 잡았다! 미끄러졌다! 으아! 으아!
4: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7: 잡았다! 으아! 으아! 으아! 으아! 미끄러졌다! 놓쳤다!
4: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요.
7: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4: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5: 오! 쪼글쪼글!
4: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7: 잡았다! 으가! 으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4: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할 수 있지! 효감감감! 아,
5: 배부르다! 으가! 으가!
6: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4: 그렇다!
6: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0: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5: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0: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6: 교감신경 최고 딱지!
8: 부교감신경 최고 딱지다!

0: 호감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0: 뮴에서 키즈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성장기 유산균 케어세트를 드립니다.
2: 꼭 갖고 말 거야.
3: 구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4: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잘하셨어요?
3: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벌써부터 기대돼.
1: 맛있게 변신하는 하얀 밀가루.
2: 혹시 나보다 잘생긴 쿠키 녀석을 만드는 거 아니야? 나보다 더 반짝이면 어쩌지? 나보다 더 멋진 케이크까지 만들어버리면 어쩌지? 야! 가만 안! 버려질 거야!
3: 이제 반죽을 숙성시키는 동안 다음 순서는
0: 로비카더핀!
3: 오늘은 바깥의 햇볕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교실에서 숫자 공부를 할 거예요.
1: 아, 놀이터!
3: 숙성이 끝날 때까지 반죽을 부탁할게요.
4: 뭐야? 너 이상한 괴물놀이라도 하는 거야? 진짜 괴물이야!
5: 이게 뭐야?
0: 교실이 온통 반죽 투성이잖아. 준이! 정신 차려, 준이! 이게 어떻게... 앞을 봐봐. 밀가루 반죽은 괴물로 변했어. 분명히 어둠의 기운 때문일 거야.
6: 한둘이 아니야. 아예 마법류 주원을 차지하려나 봐. 몸이 움직이지 않아. 누가 좀 도와줘!
2: 버려진다. 안 버려진다. 버려진다. 안 버려진. 야! 못하겠어. 버려진다가 나오면 어떡하냐고. 잠깐. 만들어진 음식들을 죄다 부숴버리면. 그래, 그거야. 난 절대 버려지지 않아. 당장 해버리는 거야. 응? 이게 뭐야? 유치원이 왜 이렇게 됐지? 누구야? 말캉말캉 밀가루 반죽이잖아. 이게 뭐야? 밀가루 반죽이 괴물이 되었잖아. 어쩌지? 어쩌지? 일단 녀석을 다른 곳으로 유인해야겠어. 이 고향의 냄새. 역시 반죽 괴물 중에 반죽 괴물 반죽 대왕님이셨군요. 저도 밀가루 반죽 출신이었답니다. 예쁜 쿠키, 예쁜 케이크가 되고 싶었죠. 대왕님처럼 멋진 케이크맨이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죠. 대왕님처럼. 하지만 마법 유치원 꼬마 녀석들에게 재롱이나 비우를 신세랍니다. 저를 구해주세요. 유치원 녀석들로부터 저를 받아주세요. 대왕님의 부하가 되겠습니다.

0: 남은 꼬마 녀석들은 기숙사에 숨었을 것 같습니다.
1: 케이크맨, 어서 좀 도와주세요.
0: 아, 네. 이게 왜 안 떨어져? 바닥이 전부 끈적이 반죽들로 가득하잖아. 이래선 갈 수가 없는데.
1: 밀가루! 반죽 위에 밀가루를 뿌리면 끈적이지 않을 거예요.
0: 어허! 잠시만 기다리세요. 좋았어! 손이 닿잖아.
2: 케이크맨! 빨리 우리 좀 도와줘!
0: 케이크를 벗으면 손이 닿을 것 같은데 그러다 내 맨몸을 보고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하지만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할 수 있어! 못해! 절대 못해! 반죽이 굳어서 내 팔이 먼저 떨어져 나갈 것 같아!
2: 저기! 어? 딱딱한 반죽은 물을 뿌리면 말랑해지지 않을까?
3: 아, 그거야! 빨리! 물! 물!
0: 점! 왜 이렇게 보채냐! 이걸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뭐 좋은 방법이 있네?
2: 케이크맨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4: 그러게, 간 지 한참 됐는데...
0: 모두 어? 숨을 참아!
2: 뭐?
0: 우리의 폭발사!
4: 고마워, 케이크맨.
2: 쿠키맨이라 불러야 하나?
0: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반죽 괴물들이

0: 지금 기숙사를 뒤지고 있어.
1: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2: 이럴 게 아니라 무슨 방법이든 찾아내서 밀가루 반죽들을 다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 넣어야 해.
3: 어떻게 되돌려?
2: 그러니까 생각을 하라고.
3: 그냥 반죽 만들지 말고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기나 할걸.
2: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못 논다셨잖아.
0: 어? 햇볕?
4: 놀이터로 나가면
2: 나간다고?
4: 햇볕에다 말리면 꼼짝 달싹 못할 텐데.
3: 햇볕에 말리면 어떻게 되는데?
2: 바로 그거야. 쿠키맨, 넌 천재야.
0: 쿠키맨인데.
2: 반죽 괴물을 놀이터로 유인해줘.
0: 어디 있는 거지? 케이크가 어디 갔냐고요? 제가 잠시 벗어두었었죠. 아까 친구들을 구해주다가 거추장스러워서. 들켜버렸네. 친구들을 구해준다고 말해버렸어. 얘들아, 도와줘.
2: 식용유로 미끌미끌 작전 성공!
0: 준이!
2: 어서 미끄러져야 해! 이쪽이야!

0: 나는 안 되게... 어? 어?
1: 됐다! 됐어! 그런데 너무 더워.
2: 시원해!
3: 이제 됐어요. 어둠의 기운 때문에 변했던 밀가루 반죽이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군요.
2: 성공이에요!
3: 따뜻한 햇볕이야말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치는 마법이지요.
0: 이제 반죽들도 기분이 좋아졌을 거야. 고마워, 베이크맨.
1: 아이, 뭐 이 정도로. 하지만 새로운 쿠키가 나오면...
2: 어?
1: 새로운 쿠키, 새로운 케이크.

0: 밀가루 반죽으로 이제 빵도 케이크도 만들 거잖아. 나보다 더 멋있는. 그럼 날 버릴 거였잖아.
1: 넌 장난감이지 음식이 아닌데. 먹는 음식하고는 같이 놀 수가 없잖아.
2: 다시 말하면 넌 못 먹는 거지.
3: 어둠의 기운에 물리친 흰색 케이크맨.
1: 이 아이디어 덕분에 밀가루 반죽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었어.
3: 친구들을 구해주는 멋진 케이크맨.
4: 햇볕으로 어둠의 기운을 물리칠 생각.

0: 대장이야.
1: 뭐야? 야, 빨리빨리 안 쓰라. 다시 걸레질을 해야 하잖아. 빗자루질 다 끝나면 하라고. 그럼 맨날 마지막에 나 혼자만 청소하잖아. 순서를 지키라고. 네 맘대로 하지 말고.

0: 먹는 중이야.
1: 놀고 있다고? 우리가 노는 걸로 보였어?
2: 더 이상 너희랑은 같이 못 있겠어.
1: 누가 할 소리?
3: 다들 왜 싸우는 거지?
4: 마법 청소도구, 마법 조리도구, 마법 장난감들까지 다들 싸우고 있어!

0: 모두의 문제를 한 번에. 아하! 이제 알겠어! 우리에게 필요해 모두의 대장.
1: 대장?
0: 모두를 이끌어줘.

0: 우린 대장 필요 없거든.
1: 저기, 어? 유치원엔 없지만 학교에선 대장이랑 비슷한 반장이란 걸 뽑는데.
0: 반장? 어떻게 뽑는 건데? 어?
1: 투표?
0: 투표? 자, 흰 종이에 우리들의 대장이 될 친구의 이름을 적어줘. 종이는 상자에 넣어줘. 자, 가장 많은 이름이 나오는 친구가 우리의 대장이야. 자, 이제 하나씩 읽을게. 봉이,
2: 까이,
0: 스펀지, 베리, 알파, 국자, 케이크맨. 설마 모두 자기 이름을 적은 건가?
3: 아하, 나도 내 이름 적었는데.
0: 너도?
1: 나도.
0: 아, 군타. 와, 정말 모두의 이름이 하나씩 나오네.
3: 핀핀만 안 나왔어.
0: 핀핀. 어, 아니. 왜? 군타?
4: 야호! 내가 대장 군타님이시다.
0: 군타님이시다. 야, 군타가 대장?
3: 핀핀이 군타를 적었나 봐.
4: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이제부터 내 맘대로 모두 다 따르는 거야. 청소부터 먼저.
5: 아니 아니,
4: 밥 먹는 게 먼저야. 그 다음이 청소.
5: 아니 아니,
4: 배부르면 졸리니까 모두 같이 낮잠부터. 자, 모두 나를 따라 낮잠을 자볼까나?
0: 이건 이상해. 모든 걸 다 같이 한다.
4: 쉬. 이제부터 내가 대장. 내 말을 들어. 불만 있으면 투표해. 하지만 투표는 끝났어.
0: 이건 좀 이상하지 않아?
3: 각자 하고 싶은 게 다르고 해야 하는 일이 다르잖아.
0: 토니, 좋은 방법 없을까?
3: 우리 친구들을 찾아가서 설득해보자.
0: 그래!
1: 왜 내 침대에서...
4: 자... 우리 마음대로 노니까 진짜 좋은데?
0: 좋다, 핀! 잠깐!
4: 뭐야, 너희들?
3: 규칙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서 친구들을 모았어. 전부 13! 우리가 더 많아.
1: 저기, 12이야.
0: 뭐? 준이! 준이 어디 갔어?
1: 뭐? 그게 이쪽에서 놀다 보니 재밌더라고.
4: 우리도 12, 너희도 12, 어쩌나? 딴 생각하지 말고 대장만을 들으라고. 얘들아, 거지?

0: 쿤타, 분명 꽤 많은 돈이라면 뭔가 계획을 짤 거야.
1: 뭐? 계획?
0: 우리를 무너뜨릴 계획 말이야.
1: 스폰지, 네가 가서 무슨 속셈인지 엿듣고 와봐.
0: 어쩌지? 쿤타네랑 싸울 수도 없고 말이야.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1: 너희들 먼저 공격했지.
0: 아니야, 실수라고.
1: 먼저 공격한 게 틀림없어.
0: 공격한 게 아니야.
1: 이제부터 나와라.
0: 얘들아, 잠깐.
2: 이게 뭐야? 여기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0: 그만해!
2: 아, 실수. 다들 너무 더러워서 쓰레기인 줄 알았네.
0: 이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못 참아! 혼내주마!
3: 아무도 없어. 얼른 처리하고 나가는 거야.
0: 알았다, 캐.
3: 아이쿠, 미안.
4: 화장실 청소하고 있었는데 몰랐어?
5: 몰라.
0: 다음 계획은...
6: 슈퍼 슈퍼 축하 축하 쇽쇽쇽 쿤타 대장 최고야 축하 축하 축하해.
0: 아, 시끄러워. 다음 작전을 설명할게. 도니가 이쪽으로 오면 우리가 따라가.
7: 장난감 배달은 나한테 맡기라고.
1: 더 이상은 못 참아. 자 공격.
6: 좋아!
8: 이럴 땐 응원이 최고지!

0: 여러분, 초코 수액을 맞았으니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1: 죄송해요, 로블리.
0: 사과는 제가 아니라 케이크맨에게 해야지요. 대체 왜 편을 나누어 그런 싸움을 한 건가요? 네?
1: 그게
2: 대장인 제 말을 안 들어서요.
1: 대장으로 뽑혀서 이상한 규칙만 정했다고요.
0: 대장? 규칙이라고요? 그랬단 말이지요. 다들 대장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있군요. 규칙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규칙을 정할 때는 자기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해줘야 한답니다. 그럼 대장이 없어도 모두

0: 미안해, 케이크맨.
1: 미안.
0: 촛불.
2: 촛불?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맞다 맞다.
1: 어?
0: 얘들아.
1: 어.
0: Joy, Melody.
1: 어?
0: It's gone. 없어졌어.
2: 뭐가 잃어버렸어 또?
0: 진짜 몰라?
1: 어.
0: 몰라?
1: 몰라.
0: The alphabet dice. It's gone.
1: What? What? 알파벳 주사위가 없어지다니.
0: 그러니까 my alphabet dice. Where is it?
1: Let's find it together.
2: 그래.
0: Okay.
3: Okay. Now, where are you?
0: Alphabet dice, come out, come out!
1: 나와줘!
4: 여기.
1: 아이고, 소라는 빨리 줘요.
4: 아니, 아니.
1: 지금 뭐 하는 거예요?
4: 알아서 잘해요, 친구들.
1: 아유, 안 되겠다.
4: 알아서 냅둬, 어? 냅둬요. 잘해봐요. 고, 고. 어디 갔어?
0: 와! Look, look! It's the alphabet dice!
1: 와! 그러면 우리 오늘도 재미있게 놀 수 있겠다!
2: Oh, yeah!
5: Now, it's time to throw the dice!
1: Oh!
0: Whose turn?
3: My turn!
1: Me!
3: You went last! Mine!
1: No!
0: Whose turn?
1: 얘들아, 그러면 우리 가위바위보부터 하자.
0: Okay. Rock, paper, scissors.
1: Ready? Rock, paper,
0: scissors. Scissors, 가위.
3: You win.
1: Okay, your turn.
0: Yay. 내가 던질 거야. Okay.
1: Throw the dice.
0: 1, 2, 3.
1: 와!
0: Five!
3: Catch me if you can!

0: have I?
1: 와우!
2: 와, 놀이방이다!
3: 내가 소리를 보여줄게.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이, 이, 이. 이, 이, 이. Catch me if you can. 어, 아기 하마다.
4: Baby hippo, what are you doing?
5: 장난감을 못 만들겠어.
2: 저거 블록 장난감 키트잖아.
4: That's right. That's called a kit.

0: Etiquette.
1: 이제 만들 수 있겠지?
2: 아니, 못하겠어.
3: I'll help you. Super duper super duper, make the toy.
2: 와, 고마워.
1: Catch me if you can. 병 안에 있는 거 앞장 아니야?
3: You're right. It's a pin. Pin. Pin.
4: Wow!
1: Wow! 핀이 움직이는데? 병마개 때문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3: Yeah, that's right. You have to open the lid.
1: 아, lid. Lid.
2: 내가 열어볼게. 안 돼! 내 자동차!
1: 어떡해. 하마가 엉덩이로 자동차를 부셨어. 엉덩이? Hip? Hip. Hip.
2: 엉덩이가 아파.
3: 와, 와, 와, 와. Calm down, please.
2: 다 너 때문이야.
5: 병뚜껑은 돌려서 열어야지.
6: 아이고, 맞아요. 힘으로 열려면 되나?
7: 힘으로 해결하려는 건 에너지랑 하마랑 똑같네요. 어... 수준이 똑같아요. Same level.
6: 자자, 아이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으면 어떤 소리가 나죠?
5: A.
1: 화마는 자기가 자동차 망가뜨려놓고 왜 우리한테 화를 내고 그래?
6: 맞아.
7: 제 말이 왜 우리한테 화풀이야?
6: 그러니까.
7: 내가 그걸 마법으로 만들어졌는데. Anyway, 오늘 어떤 단어들 찾아낸지 확인할까?
4: 오키조키.
1: 자, 아이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소리내는지 잘 들어봐.
6: It hit.
8: Good job.
7: Super duper.
1: 완전 좋아.
6: 맞아.
1: 이렇게 기분이 좋을 땐 노래 부르고 싶은데.
6: That's right. Let's sing a song.
7: Okay, let's sing together.
1: Here we go.
6: Yay. Woo.
5: 이렇게 알파벳의 비밀을 하나씩 알게 되는군요.
6: 맞아요. 우리 Super Duper Wizard도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모두 슈퍼 듀퍼 쿨입니다.
8: Now, do you want to see today's magic picture?
5: The hippo has a kit. There is a pin in the bottle.
8: The lid is closed.
5: The hippo is moving.

0: between letters.
1: That's right, kids. What's that sound?
2: Kit.
1: That's right. 어떤 도구, 장비, kit.
2: Kit.
0: Pin. Pin.
1: 그래, 맞아. 뾰족한 바늘은 영어로
2: pin. Pin.
3: Lid. Lid.
4: 병을 닫는 마개는 영어로 lid. Say it.
2: Lid. Lid.
0: Hip.
1: Hip. 엉덩이는 영어로 hip. Let's dance.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무슨 어? 소리 들리지 않았어?
1: 어? 진짜?
2: 나 들었어.
1: 어 진짜?
0: 약간 강아지 소리가 들렸던 것 같은데?
1: 바비?
2: 강아지가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
0: 없지.
1: 맞아 맞아. I don't think it's a dog.
2: 그치. 아, 나 주사위 던지는 거 정말 재밌어. I love it.
1: 나도. 내가 던질게.
2: 어?
1: 응? 오케이. 1, 2, 3. 어? 챌린지 타임.
2: 어, 뭘 도전하라는 거지? 어?
3: 코끼리 거북 열 바퀴 돌기.
1: What?
2: What? 왜? 에너지. 왜? 너 벌칙에 걸렸나 봐.
1: 나? 어. 미? 어 아무것도 안 했는데.
0: 에이 벌칙 도전하라고 하니까 코끼리 코하고 you have to spin around 10 times.
2: 열 번 돌기.
1: 나 그거 안 해 안 할래.
2: 어.
1: 안 해 안 해.
2: 왜지?
1: 그냥 다시 던지면 되지.
2: 안 움직이네.
1: 아, 왜 안 움직이지?
2: 에너지.
1: 뭐야?
2: 벌칙을 안 해서 그런가 봐.
0: 아, 그런 거 같은데.
3: Right. 돌아라, 돌아라, 돌아라. 코끼리 코끼리 돌아라.
1: Okay, fine, fine. 할게, 할게. 이렇게?
0: 그렇지?
1: 오케이. 자, 고!
0: 1, 2, 3, 10!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던질게, 던질게.
0: 괜찮아?
1: 던질게.
0: Are you okay?
1: I'm okay. I'm okay.
2: 에이.
1: 던질게, 던질게.
2: 에너지 안 되겠네. 에너지 내가 할게.
0: 안 되겠어 지금.
1: 아 그래 네가 해. 네가.
2: 자 잘 봐.
1: Throw the dice.
3: 와! It's all.

0: Secret of Owl.
1: Wow! 비밀의 숲 같아. 뭔가 신비해.
2: 어, 강아지랑 어우가 이리로 온 거 맞지?
3: Yes, let's go inside.
4: 어?
3: They were just here a minute ago.
1: 그러게, 어디로 갔을까? 어? 방금 소리가 났어. 여기 어디가 있는 것 같아.
2: 여기 있는지 소리를 보자. Super duper, super duper, show me the sound. 어. Catch me if you can.

0: You're right. That's the dog.
1: 그런데 어는 어디로 갔지?
2: dog. dog.
0: Yay!
2: Catch me if you can.
1: Oh, 설치다. It's a pot.
0: Pot. Pot.
3: Yay!
2: Catch me if you can.
0: Yeah, that looks very hot.
2: Hot. Hot. Catch me if you can.
1: Oh, 강아지가 화났나 봐. 얘들아, 어딨어?
0: I'm here.
1: 나도 여기 있어. 안개 때문에 하나도 안 보여.
0: Fog, go away.
2: Fog.
1: Fog.
0: Yay!
1: 그러는 거 아니야?
4: 강아지가 오를 잃어버리고 괜히 우리 애들한테 화를 내네요.
5: 아, 그 녀석 좀 귀여운데 성격이 좀...
4: 아이고, 사울 에너지 닮았다고요?
5: 어? 아니, 제 성격이 어땠어요? 어?
4: 이렇게 화를 잘 내잖아요.
5: 제가 화를 냈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4: 가만. 그런데 저 강아지는 어디서 온 걸까요? 혹시 써 에너지가 데리고 온 거예요? 어머!
1: 아이고.
5: 제가 동물들을 사랑하잖아요. I love animals. 저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So cute.
4: 막 성격도 그렇고 화를 내는 게 말이죠. 그리고 오를 몰래 가지고 가는 것도 수상하더라니.
5: 자. 됐고요. 친구들, boys and girls. O가 다른 알파벳 사이 들어있으면 아 소리가 나는 거 알죠?
6: 조용. 가면.
7: 근데 오를 찾느라 안 올 걸?
0: Oh yeah. I was scared.
7: 진짜.
1: 맞아. 얘들아, 우리 오늘 어떤 단어들 찾았는지 확인해 보자.
7: 오케이.
0: 좋아.
1: 친구들, 오가 다른 알파벳 사이에 있을 때 어떤 소리를 내는지 잘 들어봐.
0: Dog. Dog.
2: Pot. Pot. Hot. Hot. Fog. Fog.
8: Good job!
3: Yay!
1: Yay! We did it!
0: Super duper us!
1: Yay! That's right! It was so exciting!
7: 맞아. 이렇게 exciting 할 땐 해야지.
6: Sing a song.
0: Oh, that's right. Let's sing.
7: Hey guys, are you ready?
0: Yeah. Come on.
7: Let's sing together.
3: Yay.
0: Go.

0: 어때요? 강아지를 데리고 와도 우리 애들 잘했죠?
1: 아, 그렇긴 하네요. 아, 그래도 미션 전에 장난 좀 그만 쳐요.
0: 에이, 재밌으면 됐지. It was fun. Jamie, fun. Big, big fun.
2: 아이고, 그런 big, big fun은 이제 그만.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줄 게 있잖아요.
0: 우리 바로 슈퍼 뚜뽀 대마법사들의 마직 픽처 보여드리겠습니다.
1: Let's start.
0: There was fog.
1: The dog couldn't see.
0: The dog touched the hot pot.
1: The dog cried.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심령을 확보할 수 있었다. 특히 진리와 뱀퍼의 공이 아주 크다.
1: 이 정도면 전우들과 배불리 먹을 수 있겠군.
2: 통조림만 훔칠 수 있다면 다 혼쭐을 내주지.
3: 해 떨어지기 전에 아지트로 먹기 하죠.
0: 이제 앞에 협곡만 넘으면 전우들이 기다리는 아지트다.
4: 제가 아지트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3: 누군가의 흔적이 보입니다.
0: 그렇군. 하지만 멈출 수는 없다. 전진.

0: 이 얼마만에 맡아보는 식량 냄새인가. 이제 사냥을
1: 시작하자.
2: 캡틴의 전설 매드맥스 2.
0: 이 얼마만에 맡아보는 식량 냄새인가. 이제 사냥을
1: 시작한다.
3: 웬 조물에게들이 따라오는군.
4: 무더지 깽자리 기습 공격이다. 반드시 식량을 사수해야.

0: 못 빠지겠네. 너희 패션 진짜 최악이거든.
1: 오, my eyes. 너 진짜 최고야.
2: 제군들 다시 전진한다.
1: 앞에 안 보여요, 캡틴?
3: 아, 드디어 그 무기를 써야 할 때가...
1: 안 돼요! 그 무기는 너무 위험해요!
4: 네, 그건 너무 잔인해!

이 사람 약용입니다. 호는 사암, 이모년 6월 태어났지요. 지금은 묘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세월이 한갑자 60년 지났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이 때 무엇부터 떠오를 것 같습니까? 나는 평생에 죄가 하도 많아 마음속에 원망과 후회가 가득 쌓였지만 마침내 중요치 않은 잔무들을 죄다 제거하고 회갑의 일생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얼마 전 집 뒤 언덕에 묘자리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속에 함께 묻을 묘지명을 쓰고 있어요. 이 늙은이의 한 가지 유쾌한 일은 눈이 어둡다는 겁니다. 안개 속의 꽃처럼 눈이 흐리니 눈치가 번거롭지 않습니다. 강호의 풍광과 정산의 빛으로도 내 시야를 채우기에 충분하지요. 과골 삼천, 중병의 고난을 이기며 복숭아뼈에 세 번이나 구멍이 날 정도로 자리에 앉아 지필에 몰두했어도 평생 동안 느꼈던 글에 대한 거리낌을 이제야 깨끗이 벗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순에 이르러 어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늙은이의 다음 유쾌한 일은 귀가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 있어 종종 의기를 다해 서로를 허락하지만 마음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아서 흔들려 고정되지 않지요. 세상 만사 좋은 소리가 없고 모두가 다 시비, 다툼뿐이니 헛칭찬은 사람을 하늘에까지 추어올리고 헛무고는 구렁텅이로 떨어뜨립니다. 누구나 그런 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 묘지명에 소상히 적었습니다만 재난에 빠지자 옛날에 사귀던 이들이 마치 도둑을 대하듯 피하더군요.

여러 대신이 때때로 나를 불러 귀뜸했습니다. 그리고 이병모가 말하기를 곧 풀려날 것이니 식사를 많이 들고 자중하라 했지요. 그런데 서용구만이 불가하다고 고집했습니다. 악한 무리들이 문서 더미에서 천주교의 설을 찾아내어 어거지로 우리 가문의 문서로 정했습니다. 그렇게 그물망 같은 옥사 안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죽을 고비가 네 번이었지요. 옛날에 사귀던 이들은 나를 길 가는 사람처럼 여기며 외면하였지요. 두 형, 약전과 약종이 함께 체포되어 한 사람은 죽고 나와 둘만 살아남았습니다. 이윽고 나는 전라도 강진에 이르러서는 문을 닫아 걸고 사람을 만나보지 않았지요. 무려 18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궁으로 돌아갈 일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나를 재등용해 승지에 임명하려는 논의도 있었고 세자의 탕을 올릴 적에도 부름이 있었지만 무산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뜻이요. 원망치는 않습니다. 아마 묘지명의 맺음에 이리 적는 게 옳겠지요. 어지러운 마음을 거두고 힘써 하늘을 섬긴다면 마침내 경사가 있으리라. 아, 묘지명의 이 일도 함께 적어두겠습니다. 그때 나의 옥사를 논할 때 홍이운이 말하길 천 사람을 죽이더라도 용을 죽이지 않으면 죽이지 않는 이만 못한데 공은 어찌 힘껏 간쟁하지 않습니까? 하니 박장설이 말했습니다. 그가 스스로 죽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죽이겠소? 남이 나를 죽이려 해도 나의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세상을 사는 요체입니다. 군자는 단지 스스로에게 부끄러움이 없다.

때때로 강가에 다시 기대섭니다. 아롱꿈 깨어나니 한바탕 환영. 저 나룻배는 틀림없이 이 늙은이를 실을만 하고 갈매기와 남은 세월 함께합니다. 들에 가서는 뺨 씻는 비에 공손히 젖고 배에 타서는 머리 때리는 바람 흔쾌히 받을 뿐이지요. 이처럼 유쾌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늙은이의 또 유쾌한 일은 치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창 움직여 흔들릴 적에는 가시로 찌른 듯 매우 시고 아팠지만 이제는 걱정거리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하늘 소리처럼 때에 따라 움직일 뿐이니 게으르고 졸렬하고 무심하다 해도 성내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바탕 꿈일 뿐이니 처음 아침과 다르지 않습니다.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만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모두 잠든 밤. 뽀로로네 집에 아직 불이 켜져 있네요.
1: 알라딘이? 공주님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제 손을 잡으세요. 알라딘과 공주님이 양탄자 위에 올라탔습니다. 알았어. 요술 양탄자가 별이 가득한 밤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0: 크롱이 꿈을 꾸었네요. 어? 크롱의 이불이 움직여요. 크롱은 또 꿈을 꾸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0: 있지. 그럼 안 자고 밖에서 뭐 해?
1: 빠야야!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그 이불이 요술 이불이라고?
1: 크랑!
0: 아닌 것 같은데.
1: 크랑!
0: 그럼 또 이불에 오줌 싸서 몰래 가지고 나온 건 아니야?
1: 크랑! 크랑!
0: 어디 오줌이 있나 볼까? 오! 아하, 오줌은 없네.
1: 크랑크랑.
0: 혹시 너도 하늘을 날 수 있어?
1: 크랑.
2: 뽀로로와 크롱이 이불을 타고 하늘을 날고 있어요.
0: 벌써 내리는 거야?
1: 크랑크랑.
0: 그래, 조금만 더 놀자. 어? 제발.
2: 이불은 뽀로로와 크롱을 태우고 먼 숲으로 날아갔습니다.
0: 앞이 안 보여.

0: 고마워.
1: 저런, 이불이 찢어졌어요.
2: 크렁크렁.
0: 괜찮아? 이불이 찢어져서 못 나나 봐. 그래, 우리가 꿰매줄게. 그럼 날 수 있을지도 몰라. 어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이 어느 쪽이지? 어두워서 길을 잘 모르겠어. 그래, 일단 저기서 잠깐 쉬자. 크롱, 뭐해?
2: 크롱크롱.
0: 우와, 예쁜 실이네. 아, 이걸로 이불을 꿰매주자. 크롱크롱.
1: 뽀로로와 크롱은 실을 따라서 동굴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0: 저건... 바늘도 있으면 좋을 텐데.
2: 크롱.
0: 저건 또 뭐지?
3: 다른 실이 필요한데.
0: 혹시 이거 네 거야?
3: 어?
0: 잠깐만. 이야!
3: 괜찮아?
0: 괜찮아.
3: 어?
0: 크랑.
3: 우와, 내 실 고마워. 그런데 너희는 누구야?
0: 난 뽀로로고 얜 크롱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0: 아, 저기 우리 이불이 찢어졌는데 혹시 바늘이랑 실 좀 빌려줄 수 있어?
2: 크랑 크랑.
3: 당연하지.
0: 정말 고마워.
3: 뭘, 너희도 소중한 내 실을 찾아줬잖아.
1: 곰인형은 찢어진 이불을 꿰매기 시작했어요.
0: 우와!
3: 자, 다 됐다.
0: 어때? 이제 날 수 있겠어?
2: 크랑!
0: 우와! 잘 됐다!
3: 다행이야.
2: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고맙긴.
0: 정말 고마워. 우린 이만 가볼게.
2: 크랑.
3: 어, 벌써 가려고?
2: 크랑 크랑.
0: 어, 맞다. 우리를 도와주느라 네 걸 못 만들었네.
2: 크랑. 어?
0: 그래, 이번엔 우리가 널 도와줄게.
3: 우와, 정말 고마워.
1: 뽀로로와 크롱은 열심히 곰인형의 솜이불을 만들었어요.
3: 고마워.
0: 짜잔! 다 됐어!
3: 우와, 정말 멋지다.
0: 다행이다.
2: 크랑크랑.
0: 그래, 이제 집에 가자.
2: 크랑크랑.
3: 잘 가. 또 놀러 와.
0: 안녕.
2: 크랑 크랑.
1: 뽀로로와 크롱이 요술 이불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0: 요술 이불아, 고마워.
2: 크랑 크랑 크롱.
0: 이제 자자, 크롱.
4: 우리 왔어.
0: 들어와.
2: 안녕.
5: 아직 자고 있었구나.
0: 어서 일어나.
6: 낚시하러 가기로 했잖아.
7: 맞아.
0: 아, 참, 그랬었지.
2: 크롱? 크롱? 크롱크롱! 빨라야, 연돌 뒷볼 크롱크롱!
0: 찾았네. 역시 요술이불이야.
4: 무슨 말이야?
0: 어? 크롱 이불은 요술이불이야. 어젯밤엔 하늘을 날았어.
6: 말도 안 돼. 이불이 어떻게 날아?
0: 아니야, 정말 크롱이랑 나를 태우고 날았다니까.
6: 크롱. 에이, 요술이불은 무슨?
0: 진짜라니까. 이불아, 빨리 날아봐.
7: 아휴, 둘 다 잠이 덜 깼나 봐.
0: 이불아, 자고 있니?
1: 뽀로로와 크롱은 정말 꿈을 꾼 걸까요?
0: 이불아, 일어나봐, 제발! 숲의 요정!
1: 저기 뽀로로와 친구들이 마법의 숲에 놀러 왔어요.
8: 넷, 다섯!
5: 여기 숨자.
6: 여기가 좋겠다.
9: 어, 난 여기.
10: 꾸리꾸리 통통통, 꾸리꾸리 통통통, 변해라. 됐다.
1: 여긴 못 찾겠지.
0: 저기가 좋겠다.
4: 좁을 것 같은데.
0: 같이 숨자.
4: 밀면 어떡해.
0: 미안, 그럼. 어, 저기로 가야겠다. 뭔가 본 것 같은데?
4: 에디, 루디!
0: 찾았다!
9: 들켰어.
6: 잘 숨었는데.
0: 그러니까 잘 숨어야지. 우린 못 찾겠지?
5: 그런데 패티는 어디 있지?
0: 여기 있는데! 찾았다!
7: 어떻게 찾았지?
0: 척 보면 보이거든. 보비하고 해리도 잡혔잖아?
4: 또 누굴 찾지?
10: 패티다. 어디 가는 거지? 난 절대로 못 찾을걸.
0: 통통아. 아래를 봐야지. 찾았다.
10: 아, 어떻게 찾았지?
0: 통통이도 찾아냈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으로 온다.

0: 보인다니까. 루피하고 크롬도 걸렸어. 이제 뽀로로만 남았지? 어, 저쪽이 수상한데? 어, 뭐야? 아닌가? 들켜버리다니. 어? 거기 뽀로로 찾았다! 어떻게 찾아낸 거야? 뭐? 네가 일어났으니까 찾았지.
1: 방금 전 내 뒤쪽에 있었잖아.
0: 내가? 그런 적 없는데?
1: 그럼 뭐였지?
2: 뽀로로! 너도 착했네.
3: 베티, 정말 대단해. 뽀로로도 찾아내다니.
0: 내가 찾아낸 거 아닌데?
4: 그럼 어떻게 잡힌 거야?
0: 그 뭔가 이상한 빛이 보여서 패티인 줄 알았는데. 어? 어? 어? 저거야!
4: 뭐?
0: 어? 없어졌어!
4: 뭐가 있다는 거야?
0: 이상해. 분명히 있었는데.
5: 우리 사진 좀 찍을까? 그래, 여기가 좋겠어. 됐다.
6: 빨리 와, 코비.
5: 사진 나왔어. 자.
2: 고마워.
0: 나도 보자.
5: 자, 뽀로로도.
0: 고마워. 그런데 이게 뭐지?
2: 뭐가?
0: 에디 뒤에 뭐가 있는데?
2: 정말? 뭘까?
0: 크랑크랑. 어? 이게 뭐지?
4: 왜? 사진에 뭐 이상한 거라도 있어?
0: 이것 좀 봐봐.
4: 뭔데?
0: 거기 뭐가 있잖아.
4: 그렇네.
5: 뭐가 있다는 거야?
0: 어, 여기도 있어. 정말 이상한 게 있네. 이게 뭐지?
5: 사진이 잘못된 건 아닌데.
0: 그거 아까 숨바꼭질 할 때도 본 것 같은데.
4: 그래?
0: 혹시 요정 같은 건가?
2: 이 근처에 요정이 살아?
6: 잘 모르겠는데.
0: 그러고 보니 요정이 맞는 것 같아.
4: 요정은 무슨?
0: 어?
4: 요정이 어딨어?
0: 사진에 찍혔잖아. 그게 요정이 아니면 뭐냐고.
4: 그냥 잘못 찍힌 거야. 로디, 여기서 요정 봤어?
7: 못 봤어.
4: 너희는?
0: 크랑크랑.
2: 나도 못 봤는데.
8: 나도.
0: 난 봤다니까.
4: 잘못 본 거야. 요정이 있었으면 지금도 여기 보이겠지.
0: 다른 데로 갔을 수도 있잖아.
4: 아이, 그럴 리가.
0: 좋아, 내가 요정을 찾아오면 믿겠지? 기다려, 요정 데려올 테니까.
2: 아, 나도 같이 갈래.
0: 우리도 가보자.
4: 아무리 찾아봐라, 요정은 안 나올걸.
7: 나도 같이 갈게.
4: 어?
7: 같이 가.
4: 다 가버렸네.
9: 뽀로로와 친구들은 요정을 찾아 나섰어요.
0: 요정아!
10: 크랑!
0: 요정아!
10: 크랑크랑!
7: 요정아! 요정아!
0: 숲을 다 둘러볼 거야?
2: 그러기엔 너무 넓은데.
0: 우리 모여서 다니지 말고 각자 찾아보자.
5: 누구든 요정 찾으면 알려줘.
2: 이따가.
0: 패티, 가보자.
2: 요정아!
0: 아니네.
5: 요정님! 요정님! 안 보이는데?
0: 내가 높은 데로 가볼게. 어디 보자.
10: 요정아! 통통아, 로디야! 요정 찾았어!
6: 못 찾았어!
7: 나도!
0: 거참! 요정 나와라! 요정 나와라! 요정 나오라고!
10: 그럼, 그럼!
0: 뭐가? 어? 찾았다!
10: 그럼!
0: 물 속에 있나 봐.
9: 뭔가 반짝였어요.
3: 가보자.
10: 크랑 크랑.
9: 물고기들이었네요.
2: 오르르 크랑. 요정 찾았어.
4: 크랑 크랑.
0: 너흰.
5: 우리도 못 찾았어.
4: 요정 같은 거 없는 것 같아. 뭐지? 모두 돌아왔나? 뽀로로! 로디! 방금 뭔가 본 것 같았는데? 잠결에 잘못 봤나? 어? 또 숨바꼭질 하나? 좋아, 찾아주지! 찾았다! 어? 잠깐만! 도망가자! 레디 살려! 없다! 살았다. 어? 좀 쉬자. 뭐야?

0: 맛있겠다! 맛있겠다!
1: 아, 아, 안 돼! 안 돼! 헤비 달려! 어?
2: 얘는 우리 숲에 놀러 온 손님이야.
1: 어.
2: 안녕?
1: 아, 안녕. 넌 누구야?
2: 난 리브야 봉피리 봉봉. 이 숲에 사는 유정이야.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2: 손님은 친절하게 대해줘야지. 그럴 수 있지? 악수.
1: 살려줘서, 아니, 만나서 반가워.
2: 이제 안심해도 돼.
1: 정말 고마워.
3: 뭐가 고마워?
1: 어?
3: 에디가 꿈꿨나 봐.
2: 이제 깨어나는데?
4: 에디, 우리 왔어.
1: 잠깐 잠들었나 봐.
2: 숲을 돌아다녀 봤는데 요정을 못 찾았어.
3: 분명히 본 것 같았는데.
1: 본 게 맞아. 너희가 없는 동안 내가 요정을 봤어.
5: 정말?
3: 에디가 잠꼬대하는 것 같아.
4: 그런가?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3: 리브야 뭐라고?
1: 리브야 봉피리 봉봉 어딨어?
6: 애기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리브야.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4: 전교 3등.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카세트 플레이어.
3: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4: 사실은 오늘로와의 H.O.T의 캔디.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4: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4: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0: 했으면 좋겠습니다.
1: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2: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2: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1: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2: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1: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2: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2: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리 양양번지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무더운 여름. 방학과 휴가를 맞아 많은 사람들이 계곡과 바다로 여름 휴가를 떠나죠. 오늘은 여름철 많이 발생하는 물놀이 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물놀이 하기 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충분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그럼 물놀이 하기 전 필요한 준비 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물에 들어가기 전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방법입니다.
1: 물놀이 전에 준비 운동은 했나?
2: 준비 운동이요?
1: 아, 안 했군. 좋아, 날 따라 하도록.
0: 발 운동 시작! 옆구리 운동, 허리 돌리기, 다리 운동.

0: 마지막으로 발벌려 뛰기. 물놀이 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해야 갑작스럽게 쥐가 나거나 부상이 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1: 잘했다. 들어가자. 잠깐!
2: 차가운 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심장에 무리가 갈 수도 있지. 그러니 심장에서 먼 쪽부터 차차 물을 적신 후 물에 들어가야 한다.
0: 물놀이를 한 후에는 체온이 급격히 낮아지기 때문에 저체온증을 조심해야 합니다. 저체온증 예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볼까요?
3: 물놀이를 1시간 이상 하지 않고 물놀이 후 틈틈이 따뜻한 물을 마셔줘요. 또 잠시 쉴 때는 몸의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여 체온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 저체온증 예방법을 살펴봤으니 이제 물놀이 때 꼭 필요한 구명조끼의 올바른 착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 물놀이하다 일어나는 각종 안전사고, 이 구명조끼만 입어도 막을 수 있죠. 그럼 구명조끼 입는 법을 알아볼까요? 먼저 양팔을 넣고 지퍼를 올려 잠근 후 가슴 단추를 딸깍딸깍 채우고 가슴 조임줄을 양옆으로 당겨서 몸에 딱 맞게 조여주세요. 자, 됐나요?
5: 예!
4: 그런데 저 뒤에 보이는 건 뭐죠? 꼴인가요? 네, 저게 바로 생명줄이라는 겁니다. 구명조끼를 입어도 저렇게 생명줄을 채우지 않으면
5: 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4: 바로 이렇게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죠. 그렇다면 생명줄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생명줄을 하나씩 다리 사이로 통과시켜서 조끼 아래에 고리에 걸고 몸에 맞게 당겨줍니다. 다른 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좋아요. 이렇게 구명조끼를 제대로 입으면 안전하게 물놀이 할 수 있습니다.
0: 여름철 빈번하게 일어나는 물놀이 안전사고, 충분한 준비운동과 올바른 구명조끼 착용으로 건강한 물놀이 즐겨봐요.

개들의 언어를 이해하고 개들의 의견을 대변해주고 싶은 개변호사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나의 언어와 나의 생각을 강요하기 전에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이건 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알아가는 번역을 시작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서 8년째 강아지들과 우리 보호자님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설치현 수의사입니다. 아, 저는 많은 분들이 뭐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그리고 강아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많은 수식어를 붙여주시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식어는 네, 개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개들의 행동이나 언어 그리고 이들의 감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여러 영상과 미디어에서는 실제로 이들의 감정은 그렇지 않은데 잘못된 방법들을 사용하는 게 너무나도 많이 보여서 조금 더 과학적으로

개들의 행동을 분석하고 말을 못하는 이 동물들 대신에 내가 좀 목소리를 내서 알려주고 싶어서 네, 개변호사라는 말을 좋아하고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주제와는 다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제 연애와 결혼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결혼을 한 지가 올해로 딱 10년이 됐습니다. 연애를 11년 하고 그리고 결혼을 10년을 해서 지금 21살부터 42살까지 저의 딱 반을 제 와이프와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처음부터 되게 잘 맞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연애하고 결혼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강아지한테만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고 사람한테는 되게 이성적이에요. 우리 MBTI로 보면 T 중에 거의 막 90% 이상 T가 나오는 그리고 저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감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연애할 때는 정말로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딱 좋아진 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책 중에 약간 우리 이제 별로 비유를 해서 화성에서 온 사람 그리고 이제 금성에서 온 뭐 사람라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니까 같은 한국인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 그 안에 내포된 진짜 의미는 다른 언어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그 언어를 이해함으로써 점점 싸움이 줄어들었고 네, 실제로 지금은 거의 싸우지 않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느꼈어요. 아, 동물 행동학도 그런 게 아닐까.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 게 아닐까. 그냥 이건 연애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서점에 갔더니 더 재밌는 책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리고 안드로메다에서 온 아이. 이렇게 우리는 사람끼리도 다 다른데 애들이 안드로메다에서 왔다라고 하면 개들은 도대체 얼마나 더 먼 곳에서 왔을까? 그런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조금이라도 노력해봤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우선 언어부터도 많이 다르죠. 뭐 우리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뭐 미국이나 영어권 사람들은 영어라는 방법을 가지고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개들은 그렇지 않아요. 개들은 대부분 뭐 몸짓, 바디 랭귀지라고 하죠. 몸짓이나 아니면 또 냄새도 언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항상 뭔가 얘기할 때 말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 오해를 일으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개는 개다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이 말을 딱 들으면 어떤 분들은 좀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는 개다라는 말을 아직까지도 개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보다 하등한 동물이니까 좀 강하게 억압하고 혼내고 막대해도 돼라는 식으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점은 뭐고 다른 점은 뭐고 그리고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언어를 쓰는지 이해하고 그거대로 대해주는 게 개는 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을 존중해주고 이들의 능력과 감정, 언어를 생각을 해보면서 그들에게 올바르게 대하는 게 저는 개는 개다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저는 항상 상대방을 미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해를 한다고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이해를 했을 때 조금은 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잘 지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 같거든요. 대표적인 예시를 제가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인 예시가 개들의 문제 행동 중에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분리불안.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 강아지들이 이 배뇨 실수, 오줌을 아무데나 싸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분리불안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줌을 아무데나 싼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먼저 여쭤보는 거는 언제 그러는지를 여쭤봅니다. 보호자가 있을 때도 실수를 한다면 다른 원인이겠지만 보호자가 없을 때만 아무 곳에나 실수를 한다면 이건 분리불안일 가능성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은 개들이 이렇게 자기 혼자 있을 때 오줌을 아무데나 싸면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혼자 두고 간 것에 대한 복수. 그런데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개들에게 그런 복수라는 고등적인 감정은 있지 않아요. 잘 생각해보면 복수는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할 거라는 거를 알아야지 복수인데, 개들이 우리가 오줌 닦는 거를 되게 싫어하고 아니면 이불 빨래하는 거를 싫어하는 걸 알아야지만 이게 복수가 성립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죠. 대부분 내가 너무 불안해서 개들의 정상적인 시그널 중에 하나인 마킹이나 배뇨작용이 불안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보호자들은 외출했다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줌이 아무데나 쌓여져 있어요. 대부분 또 어떤 행동을 할까요? 개를 데리고 오줌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너 이거 뭐야? 하고 혼내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들이? 개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참 전에 일어난 일과 지금의 결과를 연결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보통 한 3초 이내에 알려줘야지 이해한다라고 지금 과학적으로 밝혀져 있는데, 한참 전에 싼 오줌과 지금의 혼남을 연결시키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 개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마 이렇게 이해할 겁니다. 우리 가족들은 외출했다 돌아오면 나를 이유 없이 혼내. 그러면서 보호자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보호자 눈치를 보고 식탁 밑이나 소파 밑 아니면 방 구석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그 보호자는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개에 대한 이해가 없는 보호자는. 제발 지가 잘못한 줄은 알아.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친구는 불안해서 이 행동을 했지만 상대방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보호자가 얘를 복수나 하는 나쁜 개로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되면 사이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질 일만 나왔습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서열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개들이 서열 문제로 우리에게 문제 행동을 일으킨다 라고 얘기하고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서열 이론을 연구한 사람은 나중에 되게 재밌는 일들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거니까 내 책을 절판시켜줘. 실험 자체가 잘못됐었습니다. 진짜 늑대들의 무리를 데리고 와서 관찰한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늑대들을 잡아와서 좁은 공간에 가둬놓고 관찰을 했고, 자원이 모자르고 원래 가족이 아닌 친하지 않은 대상끼리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엄청난 싸움을 하고, 거기서 힘이 제일 센 애가 자원을 독차지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늑대는 서열이 아주 수직적이구나. 개는 늑대의 후손이기 때문에 개들도 그럴 거야. 억압하고 힘이 세야 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 거죠. 하지만 늑대의 서열은 사실 아주 가족적이고 수직적인 서열이 아니라 수평적인 서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의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이렇게 계속 서열적으로만 생각을 하다 보면 항상 우리는 오해하게 되는 거죠. 이 개의 감정은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나를 마치 낮은 대상으로 보고 나를 업신여기면서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한다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이 또한 상대방에 대해서 더 좋은 감정을 가지기보다는, 우리가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쁜 애, 나를 우습게 보는 애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가장 첫 번째고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개들 사이에서도 달라요. 방금 말씀드린 건 이게 개라는 전체적인 종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사람도 그렇듯이 개들마다도 기질이 다르고 성향이 다릅니다. 사람도 MBTI가 있잖아요. 뭐 이게 뭐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과학적으로 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출 수 있는 그런 검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개들한테도 똑같습니다. 인지 편향적으로 좀 긍정적인 개들, 이걸 좀 타고나거나 아니면 성향적으로, 환경적으로, 인지 편향적으로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새로운 걸 보면 좋아해.

개들마다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런 개들마다 솔루션도 다 달라져야 돼요. 이게 또 개들끼리도 다르지만 개와 사람이 아닌 개와 고양이도 좀 많이 다릅니다. 개들은 영역동물적인 게더 강한가요? 무리동물적인 게더 강한가요? 개들은 조금 더 무리적입니다. 반면에 고양이는 조금 더 영역적이에요. 그래서 개들은 산책을 꼭 시켜줘야 되지만 고양이는 영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났을 때 불안하는 게 많아지고 그래서 산책을 안 시키는 거죠. 또 반대로 개들은 무리적이기 때문에 혼자 두고 갔을 때 분리불안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지만 고양이들도 요즘은 좀 있지만 혼자 두고 갔을 때내 영역에만 있으면 불안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분리불안이 없을 수 있는 거죠. 언어도 상당히 좀 다릅니다. 개들은 꼬리를 막 빨리 흔들고 흥분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고양이들은 그렇게 꼬리를 흔들고 흥분하는 모습을 정말 싫어해요. 고양이들은 정말 천천히 다가와서 눈금 뻑뻑거리고 와서 그냥 비벼주고 이 정도면 자기의 사랑을 좀 많이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오히려 너무 많이 스킨십을 하면 아, 이 정도까지면 됐어 하고 물고 도망가는 애들도 많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과 그 감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실제로 상담을 하고 그러면서 되게 아쉬운 건 보호자분들이 내 반려견의 기질이나 성향,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다 내가 원하는 모습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기질과 성향의 차이. 기질은 타고난 겁니다. 바꾸기 어려워요. 그냥 선조 때부터 내려온 DNA에 새겨져 있는 컴퓨터로 보면 프로그램 코딩되어 있는 게 기질이고 이 기질을 바탕으로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에서 살았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성향입니다. 개들은 우리 사람보다 기질이 더 중요해요. 학습하고 참는 능력이 우리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보호자분들한테 얘가 어떤 아이인지, 즉,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보더콜리 아시죠? 목양견입니다. 저기 스코틀랜드에서 양 키우는 데서 보더콜리 딱 해놓으면 사람이 못하는 그 넓은 지역에서 얘가 뛰어서 양을 쫙 몰아서 이 보호자가 얘기하는 곳으로 데리고 와요. 이거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안 가르칩니다. 타고나요. 어느 정도 큰 보더콜리를 양 농장에 풀었을 때 양을 모는 아이들이 있고 양 무서워서 도망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모는 아이들 데리고 신호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런 게 기질이에요. 이런 기질적인 면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야지, 아, 얘는 선조 때부터 내려온 이런 행동을 타고났구나. 그러면 내가 이거를 좀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개들의 행동학을 하면서도 느낀 건, 관계의 갈등은 대부분 상대가 틀려서가 아니라, 상대와 내가 쓰는 언어가 다르고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애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상대를 조금 더 이해하고 상대방의 언어를 이해하고 한번 배워보는 게 그게 좋은 관계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어쩌면 그 사람도 나한테 악의를 가지고 있기보다는 나랑 다른 별의 언어를 쓰고 다른 별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것만 알아도 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던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청년분들도 한번 제가 얘기했던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인간관계나 여러 가지 관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해보면 지금보다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각자 태어날 때부터 나만의 스케치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너무 힘들고 불행한 사람들은 항상 스케치북 밖에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이건 고장난 게 아니고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감정이다. 천천히 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게 가장 나답게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얼음 속에 갇힌 내시 가족.
1: 왜 이렇게 춥지? 강이 얼어붙고 있잖아. 지금은 한여름인데 어떡하면 좋지?
2: 슈퍼이스 도니가 도와줄게요. 나와라, 만들기 전문가 도니 슈퍼공구 3자 얼음 불도저 액션. 그대로 계세요. 으라차차. 멋지 포트네요. 자, 타세요.
3: 고마워.
4: 슈퍼맨이 최고.
2: 천만에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5: 도니, 여기야. 도와줘. 얼음 속에 갇혔어.
2: 지금 갈게.
5: 오, 슈퍼윙스 도니가 오다니 다행이다. 어서 날 구해줘.
2: 우와, 너 정말 크구나. 최선을 다해볼게. 얼음 불도저 액션.
0: 늦어서 미안해 도니.
2: 호기, 마침 잘 왔어.
6: 구조대장 아리도 같이 왔지. 구중 루프 액션! 같이 밖으로 꺼내자!
7: 좋았어! 맥스의 견인 팔 발사!
5: 오, 우와! 도와줘서 고마워, 슈퍼윙스! 덕분에 살았어!
0: 천만에!
2: 제때 와줘서 다행이야. 갑자기 강이 얼어붙어서 나 혼자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하고 있었는데.
1: 아마 우주폭풍 때문일 거야. 세계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
6: 이쪽도 좀 와줘. 도와줘야 할 친구가 있어, 여기.
0: 갈롬이잖아. 내시들이야.
2: 얼음 밑에 갇혀있네.
6: 아기 내시들한테 템스강을 보여주러 왔어. 런던도 구경시켜주고. 근데 첫 나들이가 완전 엉망이 돼버렸어.
8: 걱정하지 마. 우리가 금방 꺼내줄게. 구조용 드릴 액션!
2: 먼저 아기 내시들부터 밖으로 꺼내자.
5: 좋았어.
9: 이제 엄마 내시만 남았구나.
1: 어? 구멍이!
6: 벌써 다시 얼어붙었잖아.
2: 우리 힘을 동시에 전부 쏟아부어보자.
6: 좋았어. 가자.
1: 강철 주먹 준비. 그리고 호기 스피드.
8: 더블 구조용 드릴
2: 나와라! 도니의 슈퍼공구 3자! 자, 간다! 초강력 파워 해머 액션! 오! 강물이 또 얼어붙었잖아!
6: 뭔가 문제가 생긴 모양인데?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
1: 얼음이 어는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라. 그래서 우리가 얼음을 깨고 구멍을 만들어도 순식간에 강물이 다시 얼어붙어.
7: 구멍 파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커다란 구멍을 한 번에 바로 뚫어주는 도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2: 골든보이의 거대한 주먹을 이용하면 얼음을 한 번에 깰 수 있지 않을까?
6: 골든보이를 부르자고? 하지만 골든보이는 멋대로 나타났다 사라졌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 내 슈퍼 기념사진 앨범을 쓰면 찾을 수 있지. 안녕, 난 스냅이야.

0: 여행이랑 사진 찍는 걸 좋아하는 슈퍼히스지.
1: 안녕 쌤.
2: 근데 네 슈퍼 기념사진 앨범으로 골든보이를 어떻게 부른다는 거야?
0: 여기 이거 봐. 짜잔.
3: 이건 고대 이집트와 이어져 있는 포털이잖아.
0: 맞아. 이 사진으로 내가 과거의 골든보이를 불러낼게. 그러니까 너희는 골든보이를 속여서 여섯 개의 주먹을 쓰게 만들 방법만 찾으면 돼. 하이야! 우와!
4: 어, 안 돼! 우릴 공격하려고 해!
5: 휴,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어? 시간 포털? 어, 골든 AI가 열어줬나봐. 이렇게 딱 맞춰 열어주다니. 수호신들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 갈게. 행운을 빌어. 아이고, 이 얼음은 뭐지? 여긴 어디야? 어?
4: 완전 웃기게 미끄러졌네.
5: 예, 네가 감히 날 비웃었다 이거지?
4: 넌 날 절대 못 잡을걸? 얼음이나 조심해.
5: 도망치지 마. 넌 내 손바닥 아니라고.
4: 거기 섀도우 스핀.
5: 어?
4: 이걸 어쩌나? 이제 꼼짝도 못하겠지?
5: 호기, 무슨 꿍꿍인진 모르겠지만 너 혼자 힘으로는 절대 날 이길 수 없어. 가라, 다크 골든 주먹!
4: 헥!
6: 초강력 파워 해머 액션!
5: 야, 계속 공격해!
0: 구조용 루프 액션!
4: 미안한데 난 혼자가 아니라고.
5: 셋이라 이거지. 그래도 마찬가지야. 더 큰 주먹을 쓰면 되니까.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4: 맥스, 이제 네 차례야.
5: 어? 어? 준비됐지? 간다.
7: 너무 어지러워.
4: 골든보이가 제어력을 잃었어! 지금이 기회야! 좋았어! 한 번 더!
0: 이제 주먹을 놓자!
4: 지금이야!
5: 내 주먹에 무슨 짓을 했는진 모르겠지만 이제 더 이상은 안 통해. 다크 골든 타이탄! 너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힘을 합쳐도 날 이길 순 없다고. 이 거대한 괴물은 어디서 나온 거야? 으아! 오지 마!
0: 안녕, 골든보이! 사진 멋지게 찍어줄게!
5: 으아!
0: 어우, 이런! 엄마 내쉬가 빨려 들어갔잖아!
5: 너 그 카메라로 무슨 짓을 한 거야?
0: 어? 웃어봐!
5: 으아! 도망쳐야겠다! 으아!
1: 야호!
2: 네 기발한 아이디어 덕분에 내시 가족을 구했어.
6: 너랑 아기 내시들이 도와준 덕분이지.
4: 도니 말이 맞아, 칼럼. 네 도움이 컸어. 그래서 널 슈퍼잉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맥스, 준비됐어?

0: 여기 받아.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고마워. 와, 런던에 놀러 온 내시 가족이잖아. 우와. 우와. 좋았어. 이제 나들이를 즐길 수 있겠다. 야호.
0: 다음은 어디로 갈까, 맥스?
2: 파리는 어때?
3: 좋았어. 따뜻한 빵 먹으러 파리로 가자.
4: 안녕. 고마워. 달라주고는.
0: 스냅의 신기한 카메라.
3: 에펠탑을 같이 찍으면 최고로 멋진 조합이 되겠지? 빨리 친구들한테 자랑해야겠다.
2: 얘들아, 스냅이 방금 찍은 사진을 보내줬어.
0: 우와, 빵 진짜 맛있겠다. 스냅은 벌써 파리에 도착했나봐.
3: 11시에 스냅이랑 미코네 빵집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우리 지각하는 거 아니겠지?
2: 걱정 마, 금방 도착할 거야. 꽉 잡아.
3: 에펠탑 모양 빵이랑 같이 찍으면 훨씬 더 멋진 사진이 나올 텐데.
5: 11시에 에펠탑 모양 빵 나올 거야. 시간 다 됐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3: 알았어. 고마워. 위스티티. 좋은데? 마음에 쏙 들어. 역시 난 사진을 잘 찍는다니까. 어? 이게 뭐지?
6: 골든 주먹! 카메라를 가져와!
3: 골든보이? 으아! 이게 무슨 일이야?
6: 다크 골든 주먹! 발사! 복대를 보여줘!
3: 이봐 골든보이! 여기 좀 봐! 미안해 새들아. 금방 꺼내줄게.
6: 이리 와 골든 주먹. 가자. 야, 원피둘기야. 저리 비켜. 어? 뭐야, 어디로 간 거야?
7: 에이, 절대 놓칠 수 없어.
6: 골든 주먹 스냅을 찾아와. 어디 숨었니?
3: 자, 조금만 더.
6: 찾았다! 잡아!
3: 뭐야?
6: 숨바꼭질은 끝났어, 스냅. 이제 이 카메라는 내 거야. 사진 찍게 웃어봐.
3: 안 돼! 골든보이, 곧 슈퍼윙스가 이쪽으로 올 거야. 그럼 널 가만두지 않을 텐데.
6: 바로 그게 내가 딱 바라던 바거든. 오, 마침 오네.
0: 갖고 온 빵 냄새. 냄새만 맡아도 맛있어. 근데 스냅은 어딨지?
2: 아마 또 어디 가서 사진 찍고 있나 본데.
3: 그럼 일단 빵부터 고르자. 메뉴판 좀 볼까? 신난다.
1: 얘들아, 도와줘!
4: 어? 스냅!
1: 조심해! 뒤를 봐!
4: 어?
0: 맥스!
3: 사라졌잖아!
0: 아니, 저기 좀 봐! 골든보이야!
6: 좋았어! 네 차례야, 호기! 도망쳐도 소용없어, 슈퍼윙스! 사진이나 찍자고!
5: 스냅, 네 에펠탑 빵 가져왔어.
1: 니코, 여기야. 나 좀 여기서 꺼내줘.
5: 뭐야, 스냅?
6: 포기해. 언제까지 도망칠 생각인 거야?
0: 에펠탑! 에펠탑이 눈앞에서 사라졌어.
6: 안녕. 이쪽이야 얘들아.
5: 야, 나와. 어서 나와, 스냅.
3: 고마워, 니코.
0: 저기
3: 에펠탑이 사라졌잖아. 니코, 난 이만 호기랑 아리를 도와주러 갈게.
5: 기다려, 스냅. 나도 같이 갈래. 다녀와도 되죠, 엄마? 저도 도시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요.
8: 물론이지. 대신 위험할 일 없게 슈퍼잉스랑 꼭 같이 다니렴.
5: 네, 엄마. 어서 가자, 스냅.
3: 꽉 잡아.
0: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6: 좀 찍혀라. 으이, 너 진짜 성가시구나.
3: 구중 루프 흡착컵 액션. 어? 뭐야? 내 루프가.
6: 너도 사진 한 장 찍히고 싶어? 나한테 맡겨. 자, 치즈.
0: 조심해, 아니. 골든보이,
1: 이제 그만 좀 해. 하나도 재미없으니까.
6: 내가 해냈어. 성공이야. 드디어 슈퍼윙스를 없앴어. 영원히. 우후. 좋았어. 이제 다음 슈퍼윙스 멤버를 수집해야지.
3: 골든보이, 내 친구들을 놔줘. 당장.
5: 에펠탑도 원래 자리로 되돌려놔.
6: 스냅, 그새 운 좋게 빠져나왔나 보네. 뭐 상관없어. 더 멋진 사진으로 남겨줄게.
3: 모션캡 발사!
6: 어? 와, 뭐야! 어떻게 된 거지?
3: 이제 사진을 찾으러 가자!
6: 내 사진이? 감히 내 계획을 망치다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다크 골든 타이탄 가라.
5: 어, 조심해, 스냅.
0: 아, 스냅. 일렉트릭 스피드.
3: 호기, 드디어 사진에서 빠져나왔구나. 다들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야.
6: 왜 돌아온 거야? 말도 안 돼. 골든 주먹, 다시 공격해.
0: 와!
6: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야. 에차!
0: 호기 섀도우 스피드!

0: 제법인데? 그럼 이건 어때?
1: 으아! 도와줘 얘들아!
2: 구제용 러프 흡착함 액션!
0: 휴, 고마워 아리. 예, 인정. 꽤하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어. 어? 사진을 다 써버렸잖아.
2: 이제 카메라를 찾으러 가자.
0: 안돼.
2: 스냅 받아. 여기야 골든보이 미스티틱.
0: 이 골든보이님을 사진에 가져와.

0: 꺼내줘! 지금 당장!
1: 우와! 골든보이! 미안하지만 실물보다 사진이 훨씬 나은데?
2: 나도 같은 생각이야.
0: 얘들아! 이제 파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자.
1: 에펠탑은 샹드마르스 공원 앞으로. 보트는 다시 센강으로. 개선문은 샹젤리제 거리로.
3: 야호! 우리가 해냈어!
1: 파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서 다행이야. 고마워, 슈퍼윙스.
2: 천만의 니코, 우리가 더 고맙지.
4: 그래, 맞아. 날 사진에서 꺼내줬고 도시를 되돌리는 것도 도와줬잖아.
5: 니코, 네 용기가 이 도시를 지켜낸 거야. 오늘 정말 최고로 멋있었어. 그래서 보답으로 선물을 주려고. 맥스, 부탁해.
6: 알았어.

0: 너만을 위한 특별한 슈퍼윙스 볼이야.
1: 우와. 우와, 이건 에펠탑 피규어잖아. 멋지다.
0: 너만 믿을게, 니코. 앞으로도 파리를 잘 부탁해.
2: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불러.
3: 누구냐, 슈퍼윙?
1: 스냅! 네 에펠탑 빵 준비해놨어.
4: 자리에 앉아서 기다려줄래?
2: 진짜 최고다! 빨리 먹고 싶어.
5: 스냅! 나 계속 여기 놔둘 거야! 꺼내줘! 지금 당장!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잃었어.
2: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0: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3: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2: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4: 아들!
5: 어, 위험해!
0: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 주세요.
6: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4: 잠깐만.
0: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 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2: 엄마!
4: 괜찮아?
2: 괜찮아.

0: UFO의 공격.
1: 응? 이건 뭐냐?
2: 피리빠빠.
3: 어? 뭐 하는 거야?
1: 아, 눈부셔! 눈부시다가 밀밀이야!

조건... 뭐냐? 일단 멀리 피하는 게 좋겠어. 숨어 있어.

일일이야? 일일이.

0: 명? 뭐냐? 뭐냐? 제카페!
1: 잠깐! 뽀다? 누군지 모르지만 모냥을 잡아줘서 고마워. 그런데 얜 내가 데려가야 해.
2: 괜찮을까?

0: 어쩔 수 없군. 아라리오! 인간은 아닌 것 같은데.
1: 내리오! 내리오!
2: 방금 뭐지?
3: 나도 봤어. 뭐야? UFO 같은 거 아니야?
2: UFO?
3: 가보자. 응? 가자.
0: 아라리오!

0: 우와! 아라리요!
1: 바라보, 보바!
0: 아라리요! 아라리오! 그라차! 아라리오!

0: 거야?
1: 그쪽으로 가면 안 돼!
0: 해치?

0: 삐요삐요삐요삐요.
1: 뽀빠라빠빠.
2: 우와.
0: 여기 숨어 있어.
1: 미야!
0: 골레리오!

0: 얼레리야! 얼레리야! 뭐 이런...
1: 삐리빠빠!
0: 으아!

0: 폐하, 방통황제님 오셨습니다.
1: 들어오라고 해요. 어서 오게.
2: 태평한 소리 말고! 인간계에 뭔 일이 났길래 이 난리야! 모냥 하나 못 잡고 다 뭐 하는 거야?
1: 모냥 때문이 아니야.
2: 뭐야?

0: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 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1: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가스 사고! 가스 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 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잠합!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하시라.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파!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어젯밤에 비가 갑자기 들이쳐서 닭들이 깜짝 놀랐던 것 같아. 오늘쯤 병아리가 태어날 예정인데 괜찮을까?
1: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닭도 알도 건강해 보여.
0: 그래? 아휴, 다행이다.
2: 안녕, 트레키.
3: 안녕하세요.
2: 진도 와 있었네.
3: 안녕하세요, 누나.
1: 안녕, 얘들아. 너희들 여긴 어쩐 일이야?
2: 오늘 병아리가 태어난다고 들었거든. 부르니가 꼭 보고 싶다고 해서.
3: 벌써 태어난 건 아니죠?
0: 아직이야.
2: 어?
0: 병아리가 나오려나 봐.
3: 구경해도 돼요? 우와, 태어났다.
0: 귀엽다, 우와, 그치?
3: 네, 너무 귀여워요. 예쁘다.
1: 부르니가 병아리에 아주 푹 빠졌는데.
2: 그러게.
4: 우와, 그게 정말이야?
3: 트레키 농장에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1: 그렇다니까. 다섯 마리나 건강하게 태어났어.
5: 다섯 마리나?
2: 아주 기쁜 소식인데.
1: 응, 정말 축하할 일이야.
3: 갓 태어난 병아리는 얼마나 귀여울까. 보고 싶다.
1: 그럼 내일 다녀와. 잠깐 보는 건 괜찮을 거야.
3: 정말? 얘들아, 내일 다 같이 병아리 보러 갈래?
4: 좋아.
3: 야호, 신난다.
0: 좋은 아침이야, 얘들아. 잘 잤니? 기다려. 금방 맛있는 맘마 줄게.
2: 트레키!
0: 어? 안녕, 얘들아. 병아리 보러 왔구나.
2: 사실 부탁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0: 부탁? 무슨 부탁?
2: 그게 부르니가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어떻게 한 마리만 안 될까?
0: 뭐? 그건 좀 곤란한데. 태어난 지 겨우 하루밖에 안 돼서 엄마 품을 떠나면 안 되거든.
2: 나도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부르니가 밤새 울면서 졸라대서 말이야. 내 사정 좀 봐주라, 응?
0: 어쩌지?
3: 병아리! 나는 병아리 키우고 싶어!
2: 또 온다!
3: 병아리!
0: 알았어, 울지 마!
3: 귀엽다! 안녕, 삐아가!
0: 브루니, 병아리는 항상 따뜻하게 신경 써줘야 해. 그리고 상자 밖을 나가지 않도록 잘 지켜봐야 하고.
2: 너무 걱정 마. 잘 돌볼 거지?
3: 응! 이제 데려가도 돼요?
0: 그래.
3: 자, 간다! 후! 나도 간다! 후! 얘들아! 부릅니다! 이것 봐라!
4: 그게 뭐야?

0: 트래키!
1: 안녕 얘들아.
2: 안녕 트래키.
3: 병아리가 태어났다고 해서 축하해 주려고 들렀어.
4: 여기 병아리 선물도 가져왔지.
1: 고마워 얘들아.
3: 트래키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5: 그러게.

0: 모양이야.
1: 왜 아니겠어. 갓 태어난 병아리는 엄마 품에서 따뜻하게 돌보지 않으면 병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나저나 부르니가 병아리를 잘 돌봐야 할 텐데.
2: 얍! 슈!
1: 드리자!
2: 부르니, 막아! 걱정 마! 슛! 으이!
1: 와, 꿀이다!
2: 막을 수 있었는데.
3: 부르니!
2: 형!
3: 이제 집에 가자.
2: 응! 미아가, 우리 집에 가자. 병아리가 어디 갔지? 어떡하지?
4: 무슨 일이야?
2: 병아리가 없어졌어!
3: 뭐? 병아리가 없어졌다고?
2: 형, 어떡해!
3: 어떡하긴, 당장 찾아봐야지!
5: 진!
1: 어서와!
3: 우린 이제 마을을 좀 돌아볼까 하는데,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어?
1: 없어. 오늘은 꽤 한가하네. 어? 네, 구조대 진입니다.
6: 진, 큰일 났어! 병아리가 사라졌어!
1: 병아리? 설마 트레키 농장에서 데려간 병아리를 말하는 거야?
6: 응.
2: 제가 비밀기지로 병아리를 데려왔는데 병아리가 사라졌어요! 병아리 좀 찾아주세요!
3: 걱정 마, 얘들아. 우리가 지금 당장 출동할게!

0: 우리가 이것저것 다 찾아봤는데 근처엔 아무데도 없었어.
1: 병아리를 마지막으로 본 곳이 어디야?
2: 축구를 하기 전까지 저기 저 상자에 있었어요.
1: 그래? 어? 뚜껑이 열려있네?
3: 그래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갈 수 있었구나.
4: 저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숲쪽을 향하고 있어.
5: 그렇다면 병아리가 숲속에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0: 병아리가 숲속에 있다고?
2: 그럼 병아리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숲쪽부터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3: 우리가 최선을 다해 찾아볼게.
2: 응, 꼭 좀 찾아주세요.
0: 부탁해 얘들아.
1: 걱정 마. 그럼 모두 서두르자. 고!
3: 지었네.
5: 아! 거미였잖아.
1: 엠버, 그쪽 상황은 어때?
3: 이쪽엔 아무 흔적이 없어.
1: 그래? 어? 여기 뭔가 있어.
0: 으아! 개구리였잖아.
4: 혹시 저기 있는 건가?
5: 어디에도 병아리 흔적이 보이지 않아.
4: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찾아야 할 텐데.
3: 응, 더 늦어지면 병아리가 추위를 견디지 못할 거야.
1: 아직 해가 지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찾아보자.
4: 응,
1: 그럼 좀 더 위쪽으로 올라가 볼까?
4: 좋아.
1: 어? 여기 병아리 발자국이야.
4: 정말?
1: 여기서부터 저기 갈대 숲으로 향하고 있어.
5: 가보자.
4: 응.
5: 저기

0: 뭔가 움직이는데? 오리가족이었잖아. 찾았다!
1: 뭐? 병아리를 찾았다고?
2: 응, 여기 있어.
1: 무사해서 다행이야.
2: 엄마 오리가 병아리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었어.
3: 그랬구나. 고마워, 오리야.
1: 고마워.
4: 오리랑 있을 때 꼼짝도 안 하더니.
5: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
4: 응, 잘했어, 삐아가.
6: 누르니, 삐약이랑 인사는 잘했니?
5: 네.
3: 너 정말 삐약이 두고 가도 되는 거야? 집에 가서 울고불고 하면 안 돼.
4: 안 울어. 둘의 키움 병아리 키우겠다고 떼써서 미안해요.
7: 괜찮아. 보고 싶으면 언제든 놀러와.
5: 네.
7: 얘들아, 너희들 병아리 밥 줘볼래?
1: 정말요? 해볼래요.
7: 그럼 날 따라와.
2: 두루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6: 트레키도 행복해 보여.
3: 병아리 가족도.
4: 모든 게 제자리에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8: 맞아.
3: 진의 만능 슈트.
9: 대원들은 지금 바로 지하 정비소로 모여주세요.
4: 안녕 얘들아.
8: 좋은 아침이야, 헨리.
4: 지는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3: 글쎄.
2: 지하 정비소로 모이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 보여줄 게 있는 게 아닐까?
6: 가보면 알겠지.
4: 왜? 지는 빨리 오라더니 어디 있는 거지?
6: 그러게.
4: 진, 우리 왔어.
9: 여기야.
4: 어?
9: 짜잔! 지인의 만능 슈트를 소개합니다.
6: 만능 슈트? 그게 뭔데?
9: 말 그대로 무슨 일이든 빠르고 정확하게 척척 해낼 수 있는 옷이란 말이지.
4: 우와, 뭔가 굉장히 멋지게 들리는데.
9: 실제로도 아주 멋진 기능이 있다고.
6: 정말?
9: 이 헬멧은 무전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아주 작은 개미도 크게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어. 그리고 이 부츠는 말이지 바람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또 이 장갑을 끼면 무거운 것도 거뜬히 들 수 있을 거야.
8: 짐!
9: 잠깐! 아직 보여줄 게 더 있어. 바로 만능 슈트 최고의 기능, 하늘을 나는 기능! 어때? 엄청 멋지지?
8: 진, 어서 내려와.
6: 위험해 보여.
9: 걱정 마. 무사히 내려갈 수 있어.
3: 진, 그 옷은 입지 않는 게 좋겠어.
6: 응, 사고라도 날까봐 걱정돼.
9: 괜찮아. 잠시 문제가 생긴 것뿐이야. 이 정도는 금방 고칠 수 있다고.
2: 아니, 진의 안전을 위해서 그 옷은 절대 입어선 안 될 것 같아.
4: 응. 내 생각도 그래.
9: 이런 고장쯤은 별거 아니라니까.
3: 진, 만능 슈트 얘긴 다음에 다시 하는 게 좋겠어. 이제 마을을 돌아봐야 할 시간이거든. 더 보여줄 건 없는 거지?
4: 어.
3: 그럼 우린 다녀올게. 나중에 봐.
8: 이따가, 진.
4: 다녀와. 내가 이걸 만든 이유도 모르면서.
9: 난 이 만능 슈트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라고.
4: 아줌마, 그게 마지막 빨래예요.
10: 그래, 수고했다, 리프티.
11: 안녕하세요, 벨라 주머니.
12: 안녕, 리프티.
13: 안녕, 폴리.
10: 어서 오렴.
11: 빨래를 널고 계셨군요.
10: 빨래하기에 좋은 날씨지? 바람도 산들산들, 햇살도 포근하고.
11: 그러게요. 그런데 이걸 어쩌죠? 오늘 해안가에 강한 바람이 분다는 소식이 있거든요.
4: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11: 해안가 날씨는 종종 변덕을 부리기도 하니까. 혹시 모르니 빨래는 미리 거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 그래, 알았다. 알려줘서 고마워.
11: 별 말씀을요.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잘 있어, 리프티.
4: 잘 가, 폴리.
10: 조심히 가렴.

0: 햇살이 너무 좋은데.
1: 조금만 더 말렸다가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걷어도 되지 않을까요?
0: 그렇겠지?
1: 네.
2: 친구들이 걱정한다고 만능 슈트를 포기할 순 없어. 완벽하게 고치고 나면 분명히 마음에 들어 할 거야.
3: 수리가 끝났습니다.
2: 자, 어디 한번 입어볼까? 완벽해! 가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만능 슈트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보는 게 좋겠어.
4: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5: 벌레가 날아간다!
2: 내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어디 있을까나? 어? 저건 뭐지? 새가 나는 건가? 이건 벨레 아주머니 손수건이잖아!
1: 폴리 말대로 바람이 아주 심하네요.
0: 아, 정말 그렇구나. 어머, 내 빨래!
1: 빨래가 다 사라졌어요.
0: 이를 어쩜 좋아.
5: 바람이 엄청 불어.
0: 얘들아! 저기 널어둔 빨래 못 봤니?
6: 봤죠.
7: 받고 말고요.
6: 바람에 몽땅 날아가 버렸는걸요.
0: 뭐라고?
1: 벨라 아주머니!
8: 우와, 진이 하늘을 났나?
2: 모두 안녕하세요.
0: 진! 깜짝 놀랐구나.
2: 아, 이건 제가 새로 만든 발명품이에요. 참, 이 손수건 벨라 아주머니 거 맞죠?
0: 어머, 이걸 어디서 찾았니?
2: 바람에 날아가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요.
0: 아휴. 이걸 어떡하지? 빨래를 널어놨는데 그게 전부 날아가 버린 것 같구나.
1: 아주머니가 아끼시는 옷이며 무릎담요며 전부 다 말이야.
2: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 마세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0: 정말? 찾을 수 있겠니?
2: 물론이죠. 저만 믿으세요. 빨래는 모두 몇 개죠?
0: 네 개란다.
2: 그렇군요.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고 있으니까 바람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녀올게요. 진!
0: 고맙다, 진!
1: 부탁해, 진!
5: 우와, 빠르다!

0: 둘. 운이 좋은데? 이제 무릎 담요만 찾으면 되겠어. 담요야, 담요야, 어디 있니? 어? 야호! 찾았다! 얌전히 있어봐. 내가 구해줄게. 어? 어?
1: 폴리, 무슨 일이야?
2: 얘들아, 방금 진에게서 무전이 왔는데 진이 목재소에서 사고를 당했대.
3: 뭐라고?
2: 모든 대원들은 지금 당장 출동해줘.
3: 알았어.

0: 짐! 우리가 왔어!
1: 짐!
2: 어딨어?
0: 짐! 대답해봐! 짐!
3: 얘들아!
4: 어? 저기! 저 통나무 더미 쪽이야!
2: 모두 서두르자! 어!
4: 야!
2: 진!
1: 얘들아!
2: 진! 조금만 참아. 금방 꺼내줄게.
1: 살았다.
4: 진, 다친 데 없어?
1: 보다시피 이 옷 덕분에 괜찮아. 그보다 헨리, 나 좀 일으켜줄래?
5: 어, 알았어.
1: 고마워.
5: 천만에.
6: 이만하길 다행이야.
4: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1: 걱정 끼쳐서 미안. 아, 맞다. 벨라 아주머니 빨래.
0: 벨라 아주머니 빨래?
1: 아, 사실 그게 말이야.
5: 진도 참. 벨라 아주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우리한테 도움을 요청했어야지.
4: 그래.
1: 빨래 찾는 것 정도는 이 만능 슈트만 입고 있으면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단 말이야.
2: 그래서 그 옷을 입고 하늘을 날아다녔다고?
4: 진, 그 옷은 입지 말라고 했잖아.
1: 그래, 그랬지. 하지만 나도 가끔은 너희들처럼 친구들을 멋지게 돕고 싶단 말이야. 구조대원으로서 너희들에게도 힘이 되고 싶었고, 내 마음은 알지도 못하면서.
2: 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어.
6: 네 마음을 몰라줘서 미안해.
4: 우린 네가 그 옷 때문에 다칠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야.
1: 그래, 알아. 너희들 마음. 이 옷은 포기할게. 이 만능 슈트는 완전히 실패야.
0: 진.
6: 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해서 더 멋진 만능 슈트를 만들어보는 건 어때?
2: 그래,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천천히 찾아보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거야.
4: 내 생각도 그래. 그렇게 되면 그 만능 슈트는 친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야.
5: 응, 진은 할 수 있어.
1: 정말? 다들 그렇게 생각해?
0: 물론이지.
1: 고마워, 얘들아. 나 완전히 감동받았어.
5: 그런데 진, 언제까지 그런 모습으로 있을 거야? 그 모습으론 벨라 아주머니께 빨래를 가져다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말인데, 빨래는 너희들이 좀 전해주면 안 될까? 사실 아직 원래대로 돌아가는 기능을 만들지 못했거든.
5: 뭐? 진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0: 맞아.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 이게 다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1: 너 로밍은 했냐? 당연하지. 확!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2: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불이야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저 파스인가? 아,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0: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2: 예!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3: 되는 순간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초이.
1: 이제 미라라고 불러주세요.
2: 오늘 캐대언 투어를 합시다, 여러분.
0: 캐대언 성지순례.
3: 올라간다.
4: 간다.
5: 형 같이 가. 같이 가자. 가.
4: 문 열렸어. 아,
1: 이거 진짜 효과 같아. 오, 대박. 와. 네, 거기네 캐대언 공간이원.
2: 그래 왔는가?
0: 아, 뭐야 신동이야.
6: 이런 추억을 남길 수 있다는 게 훨씬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0: 여기 요즘 캐대언을 쓰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정말 볼거리가 많아서 SNS에 내 친구들이 갔다 와서 진짜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1: 나도 오늘 그 이렇게 언니랑 우리 동생을 위해서 또 준비한 곳이 있거든.
2: 나연이가 준비한 게 있나요?
1: 있죠, 있어.
2: 기대해보세요.
1: 한번 가보시면 압니다.
2: 아, 알았어.
1: 오늘
2: 알았어.
1: 볼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가시죠.
3: 와, 재밌겠다.
4: Let's go, let's go!
0: 앞에 선사고대가, 와!
1: 앞에 저, 무슨 돌 있어, 돌.
0: 저게 무슨 돌이야?
2: 돌?
0: 옛날
2: 돌.
0: 시조, 하백의 따님이시다.
2: 아, 진짜로?
0: 이게 그 돌에 다 써있는 거야. 이거 광개토대왕 능비잖아. 아. 이게 뭐냐면은 광개토대왕이 고구려를 엄청나게 넓게 팽창을 시켰잖아. 그래가지고, 그 넓게 갔던 땅에다가 이 돌을 다 꽂아놨어.
1: 바로 앞에 있어.
2: 이거 내가... LED야?
1: 맞아, 맞아, 맞아. 어.
0: 근데 이거 실마트기다.
2: 아, 돌이구나.
0: 와, 대박이다.
2: 광개토대왕 능비.
1: 와, 근데 여기 무슨 진짜 스타디움처럼 잘 해놨다.
4: 아, 오빠, 언니, 뒤에도 뭐 있어.
0: 그래?
4: 대웅아, 뒤에도 뭐 있어.
0: 에이, 돌아볼까?
1: 무슨 동굴사에 가면 있는 탑들 있지. 그 탑이.
2: 아, 진짜?
1: 이렇게. 안에 들어와 있어.
3: 아, 같이 가야 되겠다.
2: 아니, 탑이 박물관 탑이, 안에 있다고?
1: 탑이 안에 있어.
0: 몇 층이게요?
1: 하나, 둘, 셋.
2: 5층석 탑.
0: 다섯,
1: 일곱, 여덟, 아홉, 10층.
0: 근데 추리해보는데 미륵까지 10층석 탑일 것 같아요.
1: 그치, 10층 맞지?
2: 야, 진짜 크다.
0: 아니, 어떡하지? 이거.
1: 아니, 근데 약간 10층.
0: 야, 여기 있다.
1: 아, 있다, 있다, 있다.
0: 3명 있다.
2: 맞아, 사지 보이지?
0: 어.
2: 미륵 사지. 사지.
0: 아니면 어떡하지? 딴 탑이면 어쩌지?
1: 그럼 4자 보이지 되는 거야.
2: 10층 석탑 맞나요?
1: 어, 10층 맞았어.
2: 근데
1: 경천사야.
0: 아, 경천사네.
2: 미안하다, 미안하다.
0: 나 제일 유명한 10층 석탑 얘기했는데.
2: 아, 미륵사지가 여기 있지만. 이게 어떤 의미일까?
0: 꼭 탑에서 꼭대기까지는 5부처 또는 3부처를 조각을 해 넣었다.

0: 나 5층에서 10층까지. 야, 여기 서 있어. 현장 법사와 손오공 등이 인도에서 경전을 구해오는 험난한 여정을 중심으로 난과 사자를 새겼대. 진짜 손오공이
1: 그래,
0: 여기 있는
1: 여기
0: 거야.
1: 손오공 있는 거야.
0: 진짜 손오공이 있어.
2: 저희는 밑에는 경주 쪽에 많이 가거든요. 사실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오는 만큼 볼 게도 많더라고요. 엄청 컸거든요.
3: 그 웅장함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릴 때 체험할 수 없었던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처럼 한 10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세요.
1: 박물관에 왔으면 애들아 뭘 봐야지?
0: 뭘 봐야 돼, 누나?
4: 골드.
0: 아, 골?
4: 골드?
1: 금 봐야지, 금.
4: 언니, 언니가 너무 다 붙이고 온거 아니야?
1: 골든.
4: 아, 나도 좀 붙이고 가긴 했는데 언니 좀 심해.
0: 여기 금 많겠다, 가야.
1: 아니, 왕관 유명하잖아.
4: 아,
1: 가야
4: 그치,
1: 왕관.
4: 그치.
0: 가야관, 신라관 금 많을 것 같아. 여기 가볼까?
4: 와. 대박. 언니, 우와. 이거 우와. 약간 보여? 이거 약간.
3: 아니, 얘가 진짜, 얘가 진짜 골든이네.
4: 언니가 얘기한 골드.
3: 아, 얘가.
1: 케이크 같아, 케이크.
4: 케이크. 대박이다. 뭐야, 약간 밖에서 딱 보는데 뭔가 영롱했어.
3: 저거 진짜 맨날 입고 다녔으면 목 디스크들 심하셨겠다.
1: 주요 행사 때 쓰셨겠지.
3: 그니까.
4: 맞아.
1: 매일은 못 쓰고.
3: 이거 만지라고
2: 만질 수 있어.
1: 뭐야?
3: 만지라고
4: 만져도
3: 그랬네.
4: 되나 봐.
1: 만져도 돼?
4: 이거 만져도 되나
3: 어머나.
4: 봐.
3: 어머나.
4: 대박.
3: 뭐 같아?
1: 이거 뭐야? 접시야?
0: 나 이거 금관이야. 한번
1: 이게 금관이야?
0: 들고 머리 한번 써봐. 이거 왕관이야, 왕관 누나.
1: 거짓말 하지 마.
0: 누나 이거 왕관이야, 왕관. 한번 써봐, 누나. 대박이다.
1: 이렇게 만져볼 수 있으니까 좋기는 하다.
0: 누나 대박. 한번 만져봐.
4: 대양로다.
1: 우와.
2: 향 피우는 거래?
1: 향을 어떻게 피우는 거야?
4: 근데
1: 어디에 꽂아?
2: 여기 조그만 게 구멍이 많고.
4: 언니, 다른 박물관에 비해서 여기는 좀 좋겠다.
1: 완전,
4: 만질 수 있어서.
1: 완전. 이런 거 너무 좋은 거 같아.
3: 아니, 이거 외국 미술관이나 다니면서 이런 거 너무 좋아 보인다고 얘기 많이 했었는데 머리 갈 필요가 없어.
1: 예, 그리고 심지어 섬세하게 이렇게 돼 있네. 난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런 게 너무 편해. 만질 수 없게 되어 있잖아요. 대부분의 그 감상하는 것들을. 근데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있으면 제가 가까이서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훨씬 속 시원하고 좋죠.
3: 와. 여기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박물관에 온 캐대언이 왜 이곳의 성지냐.
4: 그치.
3: 이유가 설명할 수 있는 거지.
4: 아, 샤피. 샤피.
1: 작품에선 여기가 안 나왔지만.

0: 카트랑
1: 뭔가 카트랑.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가면은 어 있다 있다 있다 여기 있다.
2: 아 너무 귀엽다.
1: 여기 있잖아.
2: 같이 호랑이 뺐지. 진짜 귀엽다.
0: 아 솔다웃이야.
1: 어디 어디. 아 샘플. 얘 호랑이랑 까치.
3: 호랑이 까치 굿즈는 갖고 싶었는데 품절 다 품절 솔드아웃 이게 말이 됩니까? 아침부터 갔는데
4: 사람이 와글와글 바글바글. 아 진짜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돌아다니는데 좀 힘들 정도로 많았어요. 그래서 아 역시 핫한 굿즈샵이구나.
2: 가보자.
1: 출발.
5: 가보자.
0: 오감 전시회.
2: 오감.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름이 써 있어요.
7: 공감 오감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착용하시게 될 것은 요거는 시야 차단 안경이라고 해서 요거 쓰시면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게 될 거거든요.
5: 형, 나 어떡해?
2: 쓰자, 쓰자, 쓰자.
1: 내용이 어떻게?
5: 제가 지금 청각 장애 갖고 있고
7: 네.
5: 이제 보청기 끼고 있다 보니까
7: 네.
5: 이게 써버리면
7: 네.
5: 소리도 안 나고
7: 맞아요.
5: 이제 눈도 안 보이니까
7: 맞아요.
5: 이게 조금 무섭다.
2: 아 이거 네. 쓰는 순간 진짜 헬렌 켈러랄까?
5: 완전.

0: 이게 나도 모르게 땀이 나기 시작하거든.
1: 아, 진짜로?
0: 이게
1: 그럼요.
0: 약간 아무 느낌이 없는 느낌이야.
1: 아, 잠을
2: 근데
1: 자는 느낌?
2: 지금 너네들 다안 보여?
0: 약간
1: 너
0: 붕
1: 저
0: 떠
1: 아무것도
0: 있는
1: 안
0: 느낌
1: 보여. 나
0: 들지?
1: 안 보여.
3: 진짜
1: 아,
3: 아무것도 안 보여.
4: 네.
5: 저는 아찔했어요.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왜냐면 저 입모형으로만 보다 보니까 제가 눈으로 봐야 편해요.
6: 손을
1: 아,
6: 따라와
1: 이렇게.
6: 주세요. 맞아요.
1: 네.
6: 넘겨서 제가 한쪽을 도와드릴게요.
1: 아니, 나는 왜 사이...
6: 목에다가
0: 장비가 되게
6: 걸어주실
0: 많네.
6: 건데요. 제가
2: 정자다, 정자다, 정자.
6: 맞아요. 보도블럭이에요.
1: 제가 이거 해보니까 누나 진짜 바닥이 바뀌는 게 진짜 민감해진다.
6: 맞아요.
2: 어, 그치.
6: 멈추겠습니다.
1: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6: 자, 드디어 저희는 공간 오감 입구에 도착했고요. 이제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정민님과 나연님 모두 손 떼신 다음에 왼쪽에 벽이 있을 거예요. 왼쪽
2: 네.
6: 벽에서 점자선을 찾아주시겠어요?
7: 저 왼쪽 젬병인데요.
6: 아, 오른손으로 짚으셔도 돼요. 네,
7: 여기요.
6: 맞아요.
1: 아,
6: 그래서
1: 굉장히 쉽지 않아.
6: 점자 유도선을 따라가시다가 아까 만졌던 아이콘을 발견하시면 목에 걸고 있는 오디오 가이드를 재생하시면 됩니다. 나윤님 지금 만지셨죠?
7: 어, 여기, 여기.
6: 네, 그러면 이거. 목에 걸고 있는 거 재생. 그다음에 벽을 따라 이동해 주시고요. 정희님도 나윤님 다음에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0: 와, 이게 다 약간 만지게 된다. 어, 이건 뭐야?
1: 어,
0: 이거는
1: 일정한 간격으로 누를 때.
0: 오빠 조용히.
2: 조용히 좀 해봐.
0: 어, 안 들려.
2: 무엇을 표현했을까?
1: 아, 여기 있다.
3: 아, 여기 있다. 야, 여기 있다. 여기. 이게 뭐야? 아, 선생님, 저 이거 알 것 같습니다. 불상입니다.
4: 네. 지금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는 몇 개인지 정도만 아셔도 돼요.
3: 아, 몇 개인지?
4: 보통은 뭘 다 알려고 하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5: 근데 형은 너무 안착한다.
3: 하나. 안착한다고?
5: 아니.
3: 똑같은 건데, 이거?
0: 아, 왕관. 왕관인데, 이거? 왕관 같지 않아, 언니? 왼쪽 거?
2: 아. 이거 석상이잖아, 불상.
0: 아, 석상이야?
2: 불상인데
0: 답답해, 보고 싶어.
2: 모르겠어요.
1: 나 지금 얘랑 대화.
0: 이게 언니 뭐한 거 같아?
2: 모르겠어요.
0: 그치?
2: 뭐가 추가됐냐고? 이거 코 같은 거. 어, 코, 코, 코.
3: 어? 어, 어, 어, 어. 이거 얼굴이야.
4: 조각상의 정체를 지금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홍유님이 손에 드셨거든요.
3: 이거는 분명히 좌불상입니다.
4: 앉아있긴 한데
2: 이렇게
4: 쪽도 앉아 있나요?
3: 아니요,
2: 한쪽이
3: 한쪽. 한쪽을 이렇게 아 내가 한쪽을. 이거 단을 못 들어가지고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올리고
2: 이렇게.
3: 있다.
2: 이렇게
3: 와 이거 네.
4: 종이님 균형 굉장히 잘 잡으시네요.
3: 진짜요? 나도 저 다리였으면 했지.
4: 다른 분들은 지금 안 보이셔서 모르시겠지만 네. 정인님 완벽하게 자세를 해주신 이 문화유산의 이름은 반가사유상입니다.
2: 반가사유상.
3: 아, 반가사유상.
2: 제일 유명하잖아.
3: 아, 이거 진짜 국사책에 엄청 나오는데. 네. 아, 그리고 여기가 공간이 잘 돼 있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0: 어, 난 최악이다.
3: 밖에 아, 진짜?
2: 지하철 한번 타.
0: 난 최악이야.
4: 만져주시면 됩니다.
2: 어, 생각보다.
0: 팔이래.
2: 발 찾았어, 발.
3: 아니.
2: 발? 아니, 이거, 이게 다리야.
3: 선생님, 저희가 네. 그 외국 가서 다 같이 이런 거 만져보는 경험을 했거든요. 이렇게 만져, 아, 스페인에 이런 다리. 미술관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스페인 갈 아. 필요가 없네. 어, 지금 용산에서 다 돼야 되는데, 지금.
5: 확실히 눈 감고 하니까, 못 믿긴지. 이거 더 헷갈리는 것 같아.
4: 맞아요.
0: 뭐가
4: 맞아요.
0: 뭔지 모르겠어.
5: 보는 거랑 눈 감고.
3: 이거 왜 모르겠어? 난 다 알겠는데?
0: 나 모르겠어.
3: 진짜? 응.
0: 이거는 이거예요. 맞죠?
3: 뭐 하는데?
2: 이거는.
3: 이게 뭔데?
2: 야, 이게 시간장애인데.
3: 야, 시간장애끼리인데 이래서 이런 거 돼?
2: 야, 이거, 저거.
3: 어, 그거. 시간장애끼리인데 그런 거 하면 돼?
0: 그거. 약간 하늘을 봐봐. 하늘 소다팝 하는 것처럼. 딱 소다팝 그거야.
3: 소다팝. 근데 오히려.

0: 어렵게 설명을 할 것 같은데요.
1: 손아빠자세라고요?
2: 손아빠자세요.
1: 저희 방과 사회자는 K-POP 대원언덕도 이어지는 거였어요.
2: 손아빠자세.
1: 아, 이게 다 시퀀스야?
3: 천천히 다섯 갈게요.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둘. 셋만에 도착하셨거든요? 아,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나유님은 바로 잡으실 수 있고, 홍유님도 지금 팔에 닿죠?
4: 아, 네네네.
3: 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 재웅님은 이쪽에 와서 만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2: 짧은데?
3: 아, 이거. 마찬가지로 눈을 감고 한번
1: 높은
3: 만져보세요.
1: 거 아니야? 높아. 높네.
2: 아, 관이 봐봐.
5: 이거.
1: 그러네. 다르다.
5: 이거 원래 있는 거야.
1: 다르다.
3: 네,
1: 진짜 다르다.
3: 원래 있어요.
2: 뭐지?
3: 지금 재용님이 진짜 중요한 질문 해주셨는데, 여러분도 이따가 이 반가사회상의 뒷머리에 뭔가 있을 거거든요? 그걸 꼭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 뒷머리?
5: 이제 저는 봐버렸으니까.
1: 이게 뭐야?
5: 설명할 수 없고.
2: 근데 뭔지는 모르겠
1: 이거거든?
2: 뭔지 아시겠나요?
3: 어머, 이게 뭐야?
2: 아, 좋습니다. 아, 좋은 자세.
1: 아니, 무슨 피노키오도 아니고, 이거.
3: 피노키오 야, 이거 너무 같은 무섭다.
1: 거. 이게 뭐야?
3: 수정하기로는 광배꽂이라는 건데 불상을 장식하는 방법 중에 뒤에 빛을 표현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광배라고 하고 이 광배를 장식했을 광배꽂이라고 추정하고 있으나 정답은 아닌 게 광배가 아직 발견이 안 됐어요.
2: 아,
5: 이래서.
3: 그래서 다양하게 상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1: 아, 이게 반가사회상 뒤통수를 우리가 볼 일이 없잖아요. 교과서에서도.
3: 맞아.
1: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낯선해.
4: 눈으로 볼 때 훨씬 그 몇 배 이상으로 이 작품을 더 잘 느끼게 됐던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
3: 이제 드디어 안경을 벗도록 하겠습니다.
2: 와, 아, 탈출! 와, 아.
3: 안경을 제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5: 아, 이게 소중함을
2: 대박.
5: 알겠나?
3: 최악이었어.
2: 아, 진짜?
1: 진짜로?
3: 너무 최악이었어.
1: 나 너무 재밌었는데?
6: 저는 거기가 힘들었어요. 아, 정인 언니 대단하다. 나도 정인 언니를 이해한다고라고는 말은 하지만 아 이게 막상 체험해보기 전까지는 아 이거는 아는 게 아니었다.
7: 근데 나윤이가 많이 무서워하더라고요. 벽을 짚고 가야 되는데 몸에 자꾸 이렇게 벽이 부딪히는 소리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게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처음에 시력이 저하됐을 때 지금보다 시력이 훨씬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다치고 많이 무서웠어요.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던 거라서 그랬었던 것 같아요.
1: 와, 벌써 사유가마 와. 대박이다.
2: 관.
8: 육색이 칠색이.
2: 분위기 자체가 엄청 차분해. 아, 되게 조그맣다.
8: 동글동글한데 관은 오른쪽.
2: 칠색.
1: 뒤통수 한번 보자.
2: 실제로 보니까 어때? 나은아?
1: 아,
2: 실제로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아. 조금해.
7: 그 자세나 이런 거는?
8: 우리 또 이거야. 딱 그거 맞아. 이렇게.
1: 아, 있네.
8: 네, 양, 여기. 양손 두개. 아, 진짜 뿔. 칼 맞은 것처럼 뿔이 있어.
1: 와.
7: 아까 만졌던 그 느낌이야?
1: 그 느낌이야.
8: 저 뾰족이는 정확하게 알았어. 언니가 상상하던 거랑 좀 비슷해?
7: 응, 나는 거의 비슷한다. 신기하긴 하다. 확실히 만져보고.
5: 근데 손이랑은 좀 다르던데.
1: 아까랑? 손으로 달라? 손이랑 아까? 와, 그 사유가 불러일으켜지는 그 공간이 엄청난 경험이었어요. 이게 손으로만 만져보면서도 계속 생각을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유들을 갖게 됐는데 그거를 마치고 눈으로까지 그 사유가 연결이 되던 그 경험이 아직도 진짜 생생한 것 같아요.
3: 네. 이번에는 재웅이를 위한.
2: 오.
5: 아, 진짜요? 저를 위해서요?
3: 너를 위한.
1: 볼링하라고?
3: 그런 시간이.
2: 아, 뭐 하러 가나?
3: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소리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있는 거야.
1: 소리로 체험인데
2: 재웅이 가능한가요?
1: 재웅이에게 도움이 된다고?
3: 가보자.
2: 아, 일단 가.
1: Let's go.
2: 일단 가.
5: 이동될까?
1: 이동될까?
5: Let's go.
1: Let's go.
6: 이곳에 온 이유라고 해야 되나? 저는 뭐 한 팔이 없지만 오빠는 조금 걷는 게 조금 힘들고 언니는 이제 보이지가 않고 재웅이는 이제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이걸 다 충족할 수 있을 만한 체험인 것 같아서.
8: 그러니까 대웅이한테 좋다고 했던 게 이 종이야.
1: 아~
2: 종?
8: 종이야 종.
1: 이게 종인데.
8: 이게 종이야.
7: 소리를 듣고 느껴봐.
8: 이거는. 그러면 귀로 들리는 소리잖아. 우와.
5: 저 어떻게 느껴?
0: 느껴?
8: 아니 아직.
1: 나 근데 여기 스피커 때문인지 온몸으로 소리를 느끼게 돼.
8: 대웅이 좀 들려?
5: 아니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발부터 시작해서 이제 허리, 그다음에 가슴, 이제 머리까지 이제 얼렁이 그
1: 예. 여기 우퍼가 엄청 세가지고 이게 느낌이 완전 진짜 좀 맞았어.
7: 소리 진짜 생동감 있어.
8: 아 그래? 이게 지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1: 뭐가 그 뭐가 더 있어?
8: 여기서 더 온몸으로 느끼게 해줄게.
1: 온몸으로?
8: 뒤로 가자. 뒤로
5: 어디로
8: 가자.
5: 가야 되죠? 응.
7: 뒤로 가라. 이미 온몸으로 느낀 것 같은데 아니. 더 있어?
1: 아, 진동이 느껴지는 의자? 오, 나 일어나서 갈아타야겠다.
7: 진동이 느껴지는 의자?
8: 여기 앉아.
5: 모시겠습니다.
1: 네.
8: 모시겠습니다.
5: 하나, 둘, 셋. 야, 맞은 거군요.
1: 갈아타야지.
8: 여기 앉아서.
1: 야, 진짜 기대되지 않아?
8: 나는 재웅이의 리액션이 제일
1: 그러니까.
5: 이게 소리가 아까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 듣고 여기도 한번 기대되더라고.
1: 좋아.
7: 아까 두 번 나왔잖아. 한 번은 맞네. 그냥 듣고 한 번은 떼고 한번 들어봐봐.
1: 그럼 되겠다. 소감을 이따 발표해 주세요.
8: 이제
1: 한 단 잘 있는 거 어떻게 잡아야 돼?
7: 한 단. 야 다르다.
8: 느껴지지?
7: 이거 어떻게 한 거지?
1: 이거 맞아?
7: 이게 이상해.
8: 이제
1: 친다.
7: 친다.
8: 어떻게 다른지 한번 봐봐.
1: 친다.

0: 나 진짜 신기한 거 있는데.
1: 신기해?
0: 보청기 빼고 들었을 때랑 차이점이 없어.
1: 없어?
0: 느낌이. 너무 똑같아서 내가 내 보청 끼고 있나? 약간 착각하는 것 같다고.
1: 몸으로 진동이 오니까.
0: 근데 너무 과장해서는 인심한 사람도 있긴 한데 진짜로 내가 느낀 바에서는 똑같은 느낌이 들어. 이 보청기 없어도 화슬이 내 청각장애인들 위한 그런 공간이 되게 좋다. 귀가 안 좋다 보니까 진동에는 되게 예민해요. 약간 뭐 완전 촉각적인 부분 있잖아요. 땅 울림. 그거 더 정확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너무 정확하게 들리는 거예요.
2: 보청기 뺐는데?
0: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 청각장애인들이 되게 좋아하겠다. 조금 가야 된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게 서 있을 때가 제일 좋아.
3: 그래?
0: 그냥 정신을 갖다 오히려... 느끼는 게.
3: 아, 맞아.
4: 좀 가까이 있어서.
3: 근데 서 있어도 아까 온몸 떨렸어.
4: 맞아, 맞아.
0: 그리고 이제 만약 여기서 온다 하면 좋은 방법은 보청기 빼고 느꼈으면 좋겠어. 왜냐면 내가 듣고 한 봤을 때가 이게 덜 느낀 것 같다고. 빼니까 화슬이 이제 덜, 아니, 화슬이 더 느껴지더라고.
3: 아, 오케이.
0: 좋은데?
3: 재밌다.
1: 재밌다, 나연아.
3: 잘 봤다.
4: 괜찮지?
0: 이거 완전 청각장애인들 위한 그런 게.
3: 근데 여기 진짜 재밌는 게 뭔가 딱히 장애인을 위해서 준비했다고 하는 게 없는데 너무 장애인들을 위한 이게 너무 좋네. 그치, 이런 게 진짜 현대적인 배려풀이지.
1: 맞아. 다 같이 할 수 있는 거.
3: 아니, 왜 이렇게 잘돼 있지, 중박?

0: 긴장의 놀이터다. 거의 이렇게 느꼈어요. 몸 감각을 다 동원해서 놀 수 있게끔 아예 만들어 놓은 이런 것들이 저는 온몸 체험으로 오감 체험이 진짜 됐던 것 같아요.
1: 박물관은 성지순례 코스 중에서 좀 저한테 선물 같은 코스였어요. 굉장히 배리어프리했고 뭔가 세계적이다라고 느껴졌어요.
2: 와,
1: 여기 어디야?
3: 근데 이게 뭔가 어디서?
2: 아, 여기 딱 보면 알지.
4: 알지, 알지.
2: 얘들아.
3: 어디야? 아, 여기가 어디? 난 느낌만 알 것 같아.
2: 내가 제일 오고 싶다고 했어.
3: 어, 누나 어디?
2: 그렇지.
5: 바로 로맨틱한 그 장소.
3: 어디가?
5: 그 데이트 장소. 짜잔.
3: 와.
5: 바로 낙장과.
3: 데이트 오케이.
6: 뭔가 나겠다.
1: 얘들아.
3: 네.
1: 희망이란 건 말이야.
3: 네. 네.
1: 웃기지만 남들이 대신 느껴줄 수 없어.
3: 와우.
1: 바로 자신을 직접 느껴. 우리 희망을 향해 걸어볼까?
3: 걸어볼까?
1: 근데 이 많은 성곽 중에
2: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1: 여기 좀 찾아줘, 얘들아.
3: 근데 여기부터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2: 내가 좀 보면 눈이 생겼어.
3: 아, 맞아, 눈이 크지.
2: 저 산 있지.
3: 어.
2: 산. 저런 데 보면 될 것 같아. 오늘 날씨가 좀 안 좋긴 해. 근데 맞아, 맞아. 그래도 산이 윤곽이 보이거든?
3: 우리 왜 이렇게
6: 무서워?
2: 이거는
3: 날 수 있어?
1: 이거는 걸어가면서 하는 거야.
2: 아, okay.
6: I'll be feel
5: like, I can tell you anything.
2: 역시 정크박스.
3: 아, 맞아요.
1: 근데 영어가 사는 여기까지밖에 몰라.
2: 잠깐만.
3: 어.
2: 요 나무 요 라인이잖아. 딱 요 앵글인데?
3: 아, 그러네.
2: 그지?
6: 어, 여기 있어.
1: 그렇네. 왼쪽에 나무 막.
3: 그러네. 수종이 비슷한데?
1: 어, 야. 진짜 딱 이거다.
2: 아, 물론 여기는 이제 소나무긴 한데, 우리는 지금 가을나무잖아. 요 앵글입니다, 요 앵글.
1: 딱 그, 이 왼쪽 나무 앵글.
3: 우와!
2: 여기, 우와.
3: 아, 무거워.
2: 어. 여기.
3: 야, 여기 로맨틱한데야.
2: 어, 그러면은 쟤처럼 올라가도 돼?
1: 아.
6: 성벽에 올라가지 마세요.
7: 맞아.
2: 아, 그러네.
1: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7: Do not climb on the wall.
6: 네, 절대로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7: 네, 절대 안 됩니다.
1: 우리처럼 올라가면 안 돼요.
6: 우리 우산 사는 거예요.
2: 우리 우산까지 버렸잖아.
3: 모든 걸 버렸어.
1: 야, 맞아, 맞아. 얘들아, 좋아.
2: 지금처럼 멋있게.
1: 야, 지금 느낌 나.
3: 지금처럼 설 수가 없어요.
1: 느낌 나? 어, 느낌 나, 느낌 나.
3: 아,
2: 어때?
1: 나 우리 같아? 자, 이제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2: 자.
3: 어우, 그.
1: 어우,
3: 저 눈빛 모아. 어우, 느낌.
1: 어! 됐어! 야, 마음의 문 열렸어! 어, 마음의 문 열렸어!
3: 문이 닫혔습니다.
1: 어, 열렸어, 열렸어. 나는 조이잖아.
3: 어.
1: 대문은 없애겠어!
2: 대단 조심해,
1: 우리. 대문을 무찔렀다!
3: 아니, 이거는 내가 알던 그 전말은 아닌 것 같은데?
0: 저는 캐대언이 외국인의 시선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그날 하루 완전히 캐디언과 똑같이 이렇게 다녀보면서 느꼈던 게 모두의 시선이었구나. 모두가 봐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구나. 아, 그래, 내 고향 서울은 이런 곳이었지. 그 사람들이 잘 봤구나.
3: 와,
1: 와,
2: 오른쪽이 조금 더 까맣지. 왼쪽이 조금 더 불이 많이 켜져 있어.
8: 세상을 비비고

0: 오래 앉아. 오래 앉아. 가라 앉아. 앉아.
1: 빠릿하게 움직이는 고참 선배들. 역시 연료는 무시 못하죠.
2: 하니야, 뒤에 줄 서 있는데 좀 냉겨줘라.
1: 예.
2: 옳지, 땅보리.
1: 언제나 예의와 품위를 지키는 장수견 어르신들, 칸과 뽀리입니다.
2: 아, 둘이와 같이 먹는 거야?
3: 김칸.
1: 올해로 11살이 된 칸. 헤어스타일에 바로 눈길이 가는데요.
4: 야, 나 좀 봐라. 봐라, 봐라.
1: 나 측면이 더 이뻐.
3: 칸이야.
1: 뽑낼 땐 제대로 뽑내야죠. 나이를 잊고 사는 칸인데요.
3: 나는 잠이 온다. 똘망똘망한 눈이 감긴다.
1: 한편 두 살 동생 아홉 살 뽀리는 살짝 텐션이 좀 다른데요. 이 과감한 도전을 즐기는 카니아는 달리 뽀리는 약간의 응원이 필요하답니다.
5: 이리 와. 뛰어봐.
1: 바로 이렇게 난간에 부딪혔을 때 말이죠.
5: 해봐. 에이, 뭐야. 뛰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놔.
1: 간격이 약간 애매하죠. 겁을 먹고 계속 주저하는 뽀리. 과연 건널 수 있을지. 옳지.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를 냈네요. 겁많은 뽀리이지만 이렇게 수영도 하고 새로운 훈련도 받으며 도전에 도전을 거듭하고 있답니다. 나이에 굴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하는 칸과 뽀리. 항상 응원할게요.
6: 뽀리 신이 완성해. 오늘은
1: 호기심 많고 산책을 좋아하는 강아지 보리. 보리는 올해로 13살이 되었는데요.
7: 밖에 나가고 싶은 것도.
6: 창문을 뚫고 나가기 싫어요.
1: 13살답지 않게 패기가 넘치는 최강동안 보리랍니다. 갑자기 들떠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보리. 왜 이렇게 신난 거야?
7: 같이 산책 나가는 줄 알고. 산책 아닌데.
8: 자, 다들 빨리빨리 산책 준비합시다. 아, 왜 이렇게 행동이 느려. 난 준비됐다고.
7: 한번 데리고 나가라.
9: 내가 데리고 갔다 온다. 어디 안 돼.
7: 밥은 안 먹고 나갈 생각만 하고.
1: 결국 보리 소원대로 산책 결정. 발걸음이 신나졌어. 보리 성격이 급해서 얼른 안아달라고 아우성이네요.
7: 우리
1: 뽀삐, 우리 뽀삐. 놀이터 산책 중에 중학생 오빠들

0: 받았는데요.
1: 몇 살 같아 보여?
2: 한 살도 안 됐을 것 같은데.
0: 어? 기분 좋겠다, 보리야.
1: 몇 살 같아 보여? 오. 많아, 생각보다 많아.
3: 생각보다
2: 많다 보여?
3: 아니야, 근데 한 살은 지났을 것 같은데.
2: 아니, 두 살밖에 안 됐니?
3: 아니, 두 살까진 아니고.
4: 두 살까진 아니고.
2: 세 살?
1: 13살.
5: 와, 노견인구요?
0: 뭐야, 방금 노견 누구야? 나와.
4: 30살이면 몇 살이지?
2: 예?
4: 한 60 됐어?
2: 아니, 70 넘지.
0: 에헤, 그걸 또 굳이 사람 나이로 환산하고도 그러시나, 오빠들.
6: 그렇게 한동안 중학생 오빠들에게 둘러싸여 이쁨과 칭찬을 한 몸에 받은 보리. 이 분위기 그대로 이어받아서 요즘 MZ세대 갬성에도 도전하러 가는 길인데요.
1: 보리야. 인생 네컷 찍고 가자, 나온 김에.
6: 인생 네컷 말고 변생 네컷에 도전한 보리. 보리의 사랑스러운 핑크빛 매력을 가득 담아서 출력하고요.
1: 좋았다.
6: 어디 잘 나왔는지 볼까요?
1: 봐봐. 잘 나왔네.
6: 파이팅 넘치게 에너지를 한탕 쏟고 돌아오는 길. 잠이 폭풍처럼 쏟아집니다. 우리 보리, 자는 모습 너무 귀여워. 그래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보리에겐 보호자들의 특별 케어 서비스가 상시 제공되는데요. 따뜻한 온열찜질에 이어 정성스러운 손길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등 마사지 서비스.
0: 아, 시원하다. 좋아, 좋아. 따뜻하다. 집사 최고.
1: 우리야, 귀여워.
6: 노폐물을 빼주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는 데에는 역시 온탕이 최고죠. 보리도 기분이 좋은지 얌전하네요. 보리가 예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눈에 담을 수 있도록 종종 보리의 발이 되어주기도 하는 가족들. 보리와의 소중한 추억들이 더 오래오래 쌓여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인공은 무려 17살. 얼마 전 17번째 생일을 맞은 예삐입니다.

0: 오, 잘 먹어.
1: 진짜 잘 먹는다.
2: 17살 나이가 무색할 만큼 왕성한 식욕을 가진 예삐. 특별한 날이니만큼 맛있는 간식을 원없이 해치우는 중인데요. 예삐의 생일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친구들. 막내 리트리버 콩이와 최고참 토리. 그리고 예삐까지 삼총사가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반려인들과 삼총사가 다 같이 나오는 우정사진을 찍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예삐의 생일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17살 장수견 예삐. 쓰담쓰담 배마사지 받는 표정이 영락없는 어르신의 미소인데요. 배마사지가 끝나면 이어지는 효자손 등글기 타임. 그렇지 그렇지 좀 더 아래쪽으로.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이쪽도 이쪽도 목쪽 이쪽. 이랬던 예삐 어르신도 노란 병아리처럼 깨발랄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3: 빵!
2: 어리둥절해도 일단 엄마 말은 찰떡같이 듣던 때도 있었고요. 다 알아들었으면서 못 들은 척. 그것도 안 되면 귀엽게 반항하던 시절도 있었고요. 지금은 그냥 귀찮아져서 눈도 안 마주치네요. 최근 예삐가 관심 있어 하는 건 아버님이 좋아하는 취미이기도 한데요. 남녀노소 인기가 많은 골프. 근데 골프보단 바로 요 골프공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17번의 생일을 맞이하는 동안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즐거운 기억들을 많이 만들어간 예삐. 또 다음 생일이 올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0: 소통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기반이 돼줍니다. 이는 과학도 예외가 아닌데요. 건강에 위협이 될지 모를 문제점을 알리고
1: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이 이 독소를 흡입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며칠, 아니 몇 주는 앓게 될 거예요.
0: 중요한 연구를 실행해 전달하는 사람들.
1: 지역 공동체로부터 정확하게 뭘 알고 싶은지 듣고 그 해답을 찾아서 필요한 이들에게 알려줘요.
0: 이번 시간엔 과학을 교육하고 전파하는 이들을 만나봅니다.
1: 정확하게 알아야 잘 대처할 수 있거든요.
0: 안녕하세요. 필립 쿠스토입니다. 솔직히 과학적 개념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때도 있는 게 사실이죠. 아무리 중요한 연구라도 누구나 알기 쉽게 풀어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데요.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롱비치 캠퍼스에서 크리스틴 위트크래프트 박사와 학생들이 연구하고 있는 건 캘리포니아 남부의 습지.
1: 습지는 바다와 육지 사이에 자리한 일종의 중간지대 생태계라고 할 수 있죠.
0: 네.
1: 따라서 습지는 습지만의 독특한 환경에 적응한 생물만이 서식이 가능합니다. 민물도 견뎌야 하고 짠물과 낮은 산소 농도도 견뎌야 하거든요.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건 습지의 생물들이 마구 밀고 들어오는 우리 인간의 침입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죠.
0: 안타깝게도 이런 해안지대가 주거지로 상당히 인기가 좋잖아요.
1: 네.
0: 이미 습지에 인간의 발길이 깊숙이 들어간 상태고요. 습지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많습니다. 오염물질, 쓰레기, 빗물을 따라 흘러드는 살충제 등 대부분은 인간과 연관이 있죠. 크리스틴은 그런 요소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합니다.
1: 유기체는 먹이가 필요하고 먹이에 따라 움직이는데
0: 네.
1: 인간이 그 먹이 사슬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궁금해요.
0: 한 종이 당장은 괜찮아 보인다고 해도 다른 종이 큰 피해를 입으면 결국은 영향을 받게 돼 있죠. 우리가 습지 먹이 사슬을 어떻게 바꿔놓고 있는지 알아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래야 대중에게 최대한 빨리 상황을 알려 영향을 줄일 수 있죠.
1: 우리 연구소와 학과 내에 교육과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어요. 거기서 학교나 지역사회와 연계해 유기체 관찰 체험을 진행 중입니다.
0: 바다 생물을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이 체험 프로그램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죠. 사실 바다에 대해 알리기가 어려워

0: 어려운 게 가보면 넘실넘실 푸른 물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 밑에 뭐가 있는지 도무지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직접 생물들을 만져보면 이곳 하구에 이렇게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실체를 실감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겠네요.
1: 알아야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0: 맞아요. 이건 멋진데요. 크리스틴은 체험용 수조를 활용해 대중을 교육하는 한편 토지 소유주와 개발업자와도 소통, 습지 부근의 건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일종의 응용과학이죠.
0: 응용과학, 중요한 말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1: 지역 공동체나 이해 관계자들에게 궁금한 게 뭔지 물어보고 그 해답을 되도록 간단하게 풀어낸 다음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최대한 쉽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0: 그러니까 과학을 실용적으로 네, 활용하는 거군요. 학술적인 연구보다 네. 실생활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요. 네. 근처 해안 습지에서도 응용과학의 활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인 닉 다실바의 임무는 해초를 관찰하는 것. 해초가 왜 중요하죠?
2: 육지의 식물이 그렇듯이 해초도 해안지대에 서식하는 생물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보금자리예요. 치어가 포식자를 피해 숨어서 성장하는 곳이기도 하고 큰 물고기도 해초밭 주변에 머물면서 해초 사이에 숨어 사는 작은 먹잇감을 사냥해요. 해초는 습지에 사는 다양한 생물을 품어주는 필수적인 서식지죠.
0: 닉은 몇 달에 한 번씩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로 들어가 탐사를 합니다.
2: 해초밭에 줄을 매서 구역을 구분해 놓으면 관찰하기가 훨씬 쉬워요. 거기서 온갖 자료가 나오죠. 해초가 얼마나 빽빽한지, 키가 얼마나 자라는지, 굵기는 얼마나 되는지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해초밭과 앙금흙에 어떤 생물이 서식하는지도 관찰합니다.
0: 해안지대 개발이 심각한 상황이라 해초가 죽을 수도 또는 옮겨 심어야 할 수도 있을 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역시 닉이 담당 중이죠. 이런 문제를 어떻게 알리고 있나요?
2: 사실 알리기가 쉽지가 않은 게 나와서 물속이나 한번 둘러보고 가시죠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는 대중과의 소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를 하는지,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지, 현재까지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를 지역 공동체 모임을 통해 홍보하죠. 그리고 우리 연구 현장이 도시와 가깝기 때문에 잠수 장비나 측정 장비 같은 걸 들고 나오면 이런저런 질문을 받게 돼요. 그럴 때마다 대화를 나누면서 왜 우리가 하는 연구가 중요한지 설명하죠.
0: 언뜻 보기엔 반짝이는 수면뿐이고 밑에 뭐가 있는지 전혀 안 보이잖아요. 여기서 물고기와 해초가 사는 습지 생태계가 번성하고 있다고 설득하려면 어려운 일이겠어요.
2: 네.
0: 곧이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선 이들을 만나봅니다.
1: 가능한 많은 이들에게 정보를 알려주고 퍼뜨려주세요.
0: 그리고 청소년과 과학의 만남을 주선하는 이들을 찾아갑니다.
3: 지형과 토지를 따라서 하류에 얼마나 홍수가 나는지가 달라져요. 여기선 더 빨리 흐를까요? 느리게 흐를까요?
0: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죠. 복잡한 과학적 이슈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게 항상 쉽지만은 않은데요. 플로리다에서처럼 자연현상이 건강을 위협하게 되면 빠른 소통이야말로 가장 시급한 과제죠. 멕시코만에 자리한 플로리다의 아침, 해변의 풍경이 심상치 않습니다. 모래밭이 온통 바다 생물의 사체로 뒤덮여 있는데요. 이는 사라소타의 해안을 급습해 마구 휘저어놓은 적조 현상 때문. 모트 해양연구소의 트레이시 파나라 박사는 멕시코만에서 전례가 없는 최악의 적조 현상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1: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중 70%는 식물성 플랑크톤이라는 미세한 종에게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독소를 분비하는 종이 일부 존재해요. 해양 생물의 목숨이 위태로울 만큼 위협적이죠. 플로리다의 적조를 일으키는 종도 거기에 속합니다. 본디 멕시코만에 항상 있는 종이지만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나는 이상 발생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0: 플로리다 적조가 내뿜는 독소는 너무도 강력해서 적조가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바다 생물은 거의 목숨을 잃을 정도입니다. 영향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1: 플로리다 적조가 특이한 건 그 강력한 독소가 소금 결정에 들러붙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변 쪽으로 바람이 불면 건강한 사람도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거나 눈이 따갑다고 해요.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0: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1: 트레시의 적절 연구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우선은 과학자로서 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에 매진하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 교육 활동에 참가, 대중에게 해로운 독소의 위험성을 알리려 애씁니다.
0: 돌아가셔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적중 문제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균형을 잡기가 쉽진 않아도 연구와 교육의 병행은 필수. 먼저 연구 활동을 살펴보면 점점 더 커지는 플로리다 적조의 영향을 줄일 방법을 찾고 있죠. 현재 바다에 인공 구조물을 심어 일종의 산호초를 키우는 방안을 실험 중인데요. 실험실에서는 초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0: 우리 연구원 중 하나가 구리나 홍합 같은 쌍강류 조개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쌍강류 조개에 적조가 내뿜은 독소가 축적된 걸로 봐서 독소를 흡수해 제거하는 걸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강류 조개가 독소를 제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면 바다에 조개를 키워서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를 냈죠.
1: 그래서 연구팀에서 머리를 모아 인공 산호초 구조물을 만들어 부두 부근에 내려보내기로 했습니다.
0: 하나, 둘, 셋.
1: 트레시가 방금 동료들과 끌어올린 건 약 8주 전 적조를 걸러주는 토종 바다생물이 달라붙는지 보려고 미리 내려보냈었던 인공 산호초.
0: 인공 산호초를 내려보냈더니 수천, 수만, 수백만 개의 유기체가 달라붙은 작은 서식지가 생겼어요. 필터로 먹이를 걸러먹는 유기체가 적조의 독소를 완화해 줄 겁니다. 여기 운하를 따라 이런 인공 산호초를 설치해서 적조의 독소를 정화해 줄 수 있는 작은 물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운하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적조가 발생해도 영향을 덜 받을 테니까요.
1: 플로리다 적조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는 것 외에 트레이시가 또 한 가지 신경 쓰고 있는 건 현재의 상황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 전문 용어는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 쉽게 설명하고 있죠.
0: 만약 호흡기 질환을 가진 사람이 적조의 독소를 흡입하면 며칠이 아니라 몇 주씩 앓을 수도 있습니다. 입원해야 할 정도로 심각해질지도 몰라요. 게다가 해변의 반려견과 산책을 나오는 경우도 많은데 독소가 농축된 물거품을 받기라도 하면 큰일이거든요. 대중에게 적조의 위험성을 알리고 적조가 어디에 생기는지 그 영향이 어디까지 미치는지 알리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1: 트레이시는 교육에 여러 방식을 활용합니다. 해변을 찾는 이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매일 앱을 통해 위험 지역을 알려주는가 하면 직접 강연을 하기도 하죠.
0: 지난해에만 강연을 100회는 한 것 같아요. 각종 모임, 각종 단체, 어린이 캠프, 방과후 프로그램 등등요. 심지어 적조 현상이 없는 지역에서도 적조에 대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1: 플로리다 적조에 대한 정보를 매일 점검해 업데이트하는 것도 간단한 작업은 아니죠. 하지만 트레이시는 앞으로도 과학자로서 그리고 교육자로서 대중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노력할 겁니다. 곧이어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성대학에 열린 과학 박람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풍동을 활용해 사고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만나봅니다.
0: 누구든 궁금해한다면 제 연구에 대해 얘기하고 알리고 싶어요.
1: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클라호마주 털사에 새 학기가 다가올 무렵이면 플라이트 나이트 과학기술공학 수학교육 박람회가 열리는데요.
0: 23개 학군의 42개 학교의 학생들이 우리 행사장을 방문했어요. 스쿨버스가 끝도 없이 늘어섰다니까요.
2: 이번 행사의 목표는 수학이나 컴퓨터 말고도 과학 분야에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걸 알리는 거죠.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등 다양해요.
1: 하루 수천 명씩 방문하는 박람회 행사장은 과학 교육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기회의 장이죠.
3: 자, 모두 손을 들어보세요. 좋아요.
4: 안녕, 어서 와요.
1: 학생들은 직접 보고 만지는 걸 선호합니다.
4: 아무데나 집을 지으세요. 우리 기상청에서 하는 일이 악천후를 경고해주는 건데 거기엔 돌발 홍수 등 홍수도 해당되죠. 그래서 오늘은 홍수 모형을 준비해왔어요. 지형이나 토질에 따라서 하류에 일어나는 홍수의 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요. 자, 더 빨리 흐를까요? 느리게 흐를까요?
2: 마를 것 같아요.
4: 마를까요? 동의해요?
2: 빨라요.
4: 그래요? 그럼 비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0: 한번 봅시다. 우리의 목표는 물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자로서 우리 기상학자들은 물을 보는 시각이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야 한다는 것도 보여주고요. 모형을 통해서 물이 각기 다른 표면을 어떻게 흐르는지 눈으로 보면 현상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가면 다음에 비가 내릴 때 더 주의 깊게 보겠죠.
1: 학생들은 여러 부스를 돌며 과학을 공부하는 창의적인 방식을 배웁니다.
2: 꺼주세요. 네. 사라졌죠? 토네이도에는 상승 기류가 필요해요. 다시 켜봐요. 네. 자, 회전하면서 올라가죠?
3: 멋져요.
1: 기상학자 메건 맥켈라는 토네이도의 생성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을 가져왔죠.
2: 토네이도의 원리를 이해하고 안전하게 대피했으면 좋겠어요. 날씨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걸 꼭 알리고 싶어요. 토네이도가 왜 생기는지 알고 어떻게 날씨를 예보하는지 알고 나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거예요.
1: 메건이 모의 기상실험을 보여주는 사이 옆에선 나비 농장주 제인 브레켄리지가 호기심을 활용해서 왜 나비가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0: 지구상의 식물 중 70%는 꽃가루 바지를 필요로 해요. 농작물 중엔 30%고요. 곤충이 사라지면 큰 문제죠. 황제나비는 꽃가루 바지 곤충이나 야생동물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지표예요.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이라도 애벌레를 꺼내서 보여주면 과학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흐뭇해요.
1: 박람회 행사장은 과학 교육자들에게 과학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잘 가르치기 위해선 대상에 따라 방법을 달리하는 게 중요하죠.
2: 연령대에 따라서 각기 다른 접근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린 학생들한테는 동물의 색깔이나 무늬가 어떻게 위장막이 되어주는지 알려주는 시기죠. 그리고 어른들과 얘기를 나눌 땐 환경보호를 주제로 삼아요. 현재 야생동물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등등요.
0: 전혀 지식이 없는 어린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하고 있어요. 어쨌든 쉽게 설명하는 게 최고죠. 일부러 불안을 조성할 필요는 없어요. 침착한 게 좋지만 이따금씩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선 알아둬야 해요.
1: 한자리에서 각기 다른 분야의 과학 교육을 접할 수 있다는 건 대단히 흥미로운 경험이 분명합니다. 과학 박람회 같은 소중한 기회를 통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난 어린 학생들이 호기심과 열정을 품게 된다면 금상첨화죠.
0: 우리 박람회는 과학 박람회이자 직업 박람회이자 우리 지역 박람회이기도 합니다. 가족끼리 손잡고 와서 과학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혹시 과학에 관심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지까지 한꺼번에 알아볼 수 있어요.
1: 곧이어 풍동을 활용해 연구와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대학원생을 만나봅니다.
0: 바람을 이용해서 모래를 식물 쪽으로 날려보내고 있어요.

0: 자, 다음 이야기입니다. 비앙카 샤보노는 필라델피아에 자리한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요. 연구를 위해 종종 동부 해안으로 나갑니다.
1: 제 오른쪽으로는 대양이 있고 왼쪽으로는 만인데요. 바니간만은 뉴저지의 분수계 중에서도 규모가 크죠.
0: 비앙카가 이곳을 찾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고 때문이죠.
1: 여긴 아주 특별해요. 사고로 이루어진 아일랜드 비치 주립공원은 폭풍을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이죠.
0: 이곳의 모래 언덕을 돌아다니며 식물 주변 모래의 높이를 측정하는 게 비앙카의 임무. 사구를 유지해주는 게 식물이므로 매우 중요한 작업이죠.
1: 사구와 식물, 사구와 해변은 같은 해안지대에 속해 있지만 엄연히 분리돼 있어요. 모래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떠받쳐주는데요. 식물이 있어야 사구가 유지가 되고 또 점점 더 높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날려오는 모래를 식물의 잎이 모아주고 그렇게 계속 쌓이는 거죠. 식물의 뿌리는 그물망처럼 모든 걸 붙잡아줘요. 그래서 폭풍이 불고 파도가 들이닥쳐도 사구에 모래가 많이 쓸려나가지 않아요. 식물이 사구를 안정시켜주고 모래가 날려가지 않게 잡아주니까요.
0: 비앙카의 연구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해변을 즐기며 휴식을 취하러 오는 이들에게 사고 침식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바로 이런 이유로 그녀는 학술적 연구 활동 외에도 자신의 연구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찾으려 애써왔는데요.
1: 여기에 이런 장소가 있다는 걸 모른다면 아마도 그냥 그대로 지나치겠죠.
0: 해변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주지만 특별하게 설계된 풍동은 앞날을 예측하게 해주죠. 여기선 여러 가지 조건에서 실험이 가능합니다.
1: 지금 바람을 일으켜서 식물 쪽으로 모래를 날리고 있는데요. 식물이 일종의 차단막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모래가 날아가다가 식물의 잎에 부딪히면 힘을 잃고 떨어져서 식물 밑으로 모여요.
0: 풍동은 비앙카가 하고 있는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예시이기도 하죠.
1: 저는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제 연구를 알리고 싶어요. 특히 대학생이나 고등학생, 해안에서 일하는 이들과 소통하려고 애쓰고 있죠. 어린 학생들에게 실상을 알려야 환경에 관심을 가질 테니까요. 간격이 45cm면 밀도가 낮은 거고, 30cm면 중간이고, 15cm는 자연 상태의 밀도예요. 학교에 가서 강연을 하면 열심히 듣는 학생도 있고 아닌 학생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로 나오면 완전히 집중해요. 정말로 재밌어하죠.
0: 비앙카는 연구를 통해 해안의 모래를 보호하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과 소통하는 법도 배우는 중이죠.
1: 여기선 사람들하고 얘기하기가 훨씬 쉬워요. 해변이 바로 앞에 보이니까 제가 해변을 연구하고 사고를 연구한다고 말하면 뭘 어떻게 연구하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금세 관심을 보이죠. 그냥 학술적 연구라고 하면 어려울 것 같다고 기피할 텐데 여기선 대화를 시작하기가 쉬워요. 한번 설명을 해주면 더 알고 싶다고 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보람을 느껴요.
0: 과학은 우리 지구가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는 문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중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아낼 때마다 대중에게 전파하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하죠. 자, 대중과 소통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뭔가요?
2: 제 경우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정도에서 정리하는 게 나름의 요령이에요. 너무 상세히 파고 들어가면 곧 지루해하거든요.
1: 청소년을 대상으로 과학을 전파할 방법은 아주 많아요. 인스타그램이나 스냅챗 같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도 되고 시민참여과학 앱이 있으니까 그런 걸 써도 좋아요. 단순화하는 게 제일 좋던데요. 과학 전공자가 아닌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다 보면 전문가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가끔씩 학술용어 같은 걸 잊어버려서 당황하곤 해요. 한참 생각을 해야 해요.
3: 가장 중요한 건 친근하게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장에서 만났어도 마치 친구를 만난 듯 편안해야 해요. 마음을 열고 우리 얘기를 들을 수 있게요. 자, 기류가 상승하면서 회전하는 거 보이죠?
0: 방법이 뭐든 간에 이들 과학의 전파자들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과학적 문제와 개념을 알리려 애쓰고 있죠. 창의력과 열정으로 무장한 그들은 과학과 대중을 잇는 가교 역할을 앞으로도 기꺼이 계속해 나갈 겁니다.
4: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반갑습니다.
1: 오늘의 우주 탐사 이야기. 별에서 만나요. 저희는 3년 전부터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우승자한테 돌아가는 보상은 해를 거듭하며 점점 더 커졌죠. 올해도 선발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이번 우승자는 저희와 함께 러시아로 가죠. 안녕하세요. 우주탐사 이야기입니다. 방금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가 끝났는데요. 이번 대회의 우승자는 저하고 같이 러시아로 가요. 평범한 러시아 여행이 아닙니다. 모스크바 외곽의 유리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로 가서 우주비행사처럼 훈련을 받을 예정이죠. 고중력 가속도 훈련장치를 타고 우주복을 입어보고 우주식도 먹어봅니다. 일생일대의 모험이 우승자와 절 기다리고 있죠.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는 우주탐사에 관심이 많은 만 18세 이상 학생 누구나 참가가 가능합니다. 참가자들은 선발대회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이 학생 우주비행사로 뽑혀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동영상을 제출하죠. 별에서 만나요.
2: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1: 그리고 저희는 우승 후보를 5명으로 압축했습니다.
2: 저는 꿈꾸던 걸 이뤄냈어요.
3: 아, 카메라를 못 봤네요.
4: 우주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죠.
5: 전 전대미문의 일도 해낼 용기가 있어요.
6: 우주 덕분에 제 두려움을 직면하게 됐죠.
1: 훌륭한 참가자가 많아서 우승자 선정이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까다롭다고 피할 순 없죠. 우승자를 축하해주기 위해서 제작진은 깜짝쇼도 준비했습니다.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을 알리는 영상을 플로리다로 보냈죠. 잭슨빌의 과학 역사 박물관엔 천체의 운행을 보여주는 플라네타륨이 있습니다. 이번 선발대회 우승자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이죠.
7: Sorry, I'm not Lee. I'm Emily Calandrelli.
8: This is not happening right now.
7: And I'm here to tell Lee Gia that he has won our student.

0: an astronaut contest.
1: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안으로 들어갔더니 전등이 여기저기 켜져 있어서 뭐지? 했죠. 그때 카메라하고 촬영팀이 보였어요. 어떻게 된 거지? 이건 꿈이야 했고요. 그런데 화면에 에밀리가 보이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정신이 멍해졌어요.
0: We would like to invite you on an all expenses paid trip to Russia to train like a cosmonaut at the Yuri Gagarin Cosmonaut Training Center. Oh my god.
1: 정말이지 흥분돼요. 흥분된다는 말로도 모자라죠. 말로는 표현이 안 돼요.
2: 리 기아트는 노스플로리다 대학교 3학년입니다. 전공은 천체 물리학과. 멀티미디어 연출이죠.
3: Welcome guys. How's it going?
2: 과학 역사 박물관의 브라이언 구딩 플라네타륨에서 우주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4: Welcome to Histories of Mars. We're going to figure out how to find planet Mars.
5: 리는 저희 플라네타륨을 찾아준 관람객들한테 박진감 넘치게 우주와 과학을 설명해 주죠. 호기심이 일어나도록 설명을 해줘요. 리한테는 그런 재능이 있죠. 대중한테 과학을 알리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지 리는 정확하게 압니다.
2: 제출 영상으로도 알겠더군요. 리는 확실히 과학 저널리즘에 재능이 있습니다. 영상 제작과 과학에 대한 관심으로 최근에 제작한 프로그램은 지역방송국 전파도 탔죠. 더 스템이란 프로그램입니다.
1: 더 스템은 세상을 탐험하며 과학을 배우고 싶어서 만든 프로그램이죠. 이곳 잭슨빌과 인터넷에서 인기가 오르는 중이고요. 정말 재미있거든요.
2: 인터뷰 중에 리는 어머니 전화를 받았습니다.
6: 아들 안녕.
1: 어머니, 지금 유명한 프로그램 촬영 중인데 저하고 잠깐 전화 통화 괜찮으시겠어요?
6: 그럼 당연하지.
1: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아시죠?
6: 알지.
1: 제가 뽑혔나 봐요.
6: 그걸 어떻게 알아?
1: 제 앞에 방송국 카메라하고 우주탐사 이야기 제작진이 있거든요. 우리 전화 통화를 촬영하고 있어요. 뽑힌 거 맞죠?
6: 와, 정말 잘됐다.
1: 그렇죠?
6: 앞서서 우리 아들 대단해.
2: 다음 이야기. 리하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을 시작합니다.
6: 러시아에 도착했어요.
1: 뭐라고요?
2: 고등학교 시절 리 기아트는 미국 러시아 청소년 TV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두 나라 10대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1: 미국하고 러시아는 사실 친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잖아요. 그걸 바꾸고 싶었죠. 러시아 친구들은 러시아 말로, 미국의 저희 셋은 영어로 촬영을 했어요. 그 후 같이 편집을 해서 2개 국어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내놨죠.
2: 리는 러시아에 대해 더 많이 배울 기회를 잡았습니다. 우주비행사 훈련을 받으러 모스크바에 갈 테니까요.
1: 제 꿈이 우주비행사라 우주에 가고 싶어요. 새로운 걸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을 만날 거라니 벌써 가슴이 뛰는데요.
2: 아직도 실감이 나는 것 같지 않지만 리는 이제 곧 러시아로 이륙합니다.

0: 그리고 모스크바에 도착했죠. 리하고 저는 이제야 처음으로 서로를 만납니다. 리!
1: 에디!
0: 안녕하세요. 드디어 만나네요.
1: 네,
0: 반가워요.
1: 이제 만나네요.
0: 우리가 러시아에 왔어요.
1: 뭐라고요?
0: 러시아에 왔다고요.
1: 믿기지가 않아요.
0: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자하고 미국 밖으로 나온 건 처음이에요.
1: 학생 우주비행사에 뽑힌 게 아직도 실감이
0: 알아요.
1: 나지 않아요.
0: 모험에 시작할 준비는 됐어요?
1: 아니요.
0: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리만큼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래도 가이드는 만나야죠.
1: 네, 갈까요?
0: 오늘 저희는 모스크바에서 제일 인기 좋은 관광 명소 중 하나를 둘러볼 생각입니다.
2: 안녕하세요.
0: 저희 두 사람을 안내해 줄 관광 가이드 예카테리나입니다.
2: 모스크바가 어떤 도시인지 보여드릴게요. 명소들을 전부 둘러보는 거예요.
0: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2: 이리 오세요.
0: 이곳이 그 유명한 붉은 광장인데 모스크바 한가운데 자리를 잡았죠. 광장의 한쪽 면은 거대한 백화점 건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반대편엔 벽돌로 쌓은 담이 보이는데 그 너머가 크렘린이죠.
1: 저기서 러시아 대통령이 업무를 처리한다고요?
2: 네.
1: 그렇군요.
2: 크렘린에는 러시아 대통령 관저도 있는데 현재는 집무실만 사용하고 거기서 사시진 않죠.
1: 원하면 살 수도 있죠.
2: 네.
0: 붉은 광장 한쪽에는 레닌의 무덤도 있습니다. 크렘린의 붉은 벽 아래엔 다른 위인들도 잠들어 있죠.
2: 구소련 시절에는 정부 최고위층을 이곳에 매장했어요. 유명하고 중요한 사람들이 묻혔죠. 스탈린이나 브레즈네프 같은 소련 지도자들의 무덤이에요.
1: 지금도 여기 묻혀있다고요?
2: 그렇죠, 네.
0: 그럼 그분은요? 유리 가가린이요?
2: 물론 유리 가가린도요. 말씀 잘하셨어요.
0: 저기 가가린도 있어요?
2: 가가린의 무덤도 저기예요. 크렘린 벽 묘지는 구소련의 국가적 영웅들이 잠들어 있죠. 유리 가가린도 저기에 있어요.
0: 1961년 27세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인류 최초로 우주에 나갔습니다. 보스토크 1호의 유일한 승무원이었죠.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고 귀환했습니다. 가가린은 소련의 영웅인 동시에 우주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인물이죠.
2: 이탈리아 건축가를 초빙해서
0: 붉은 광장은 사방이 아름다운 건물에 둘러싸여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예쁜 건물을 보러 붉은 광장의 반대편 끝으로 가는 길입니다.
3: 우와.
1: 바로 저기네요.
3: 저 대성당 좀
1: 성
3: 봐요.
1: 성 바실리 대성당이요.
3: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은 난생 처음 봐요.
1: 인터넷 사진 같아요. 컴퓨터에 들어온 기분이라고요.
3: 맞아요. 저 대성당을 직접 보고 있던 실감이 안 나요.
1: 열려있나요? 안에 들어가 봐도 돼요?
2: 네. 요즘은 성 바실리 대성당에서 미사를 집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전에는 미사를 드렸죠.
1: 건설 연도는 어떻게 돼요?
2: 네. 성 바실리 대성당은 1561년 이반 4세가 건설했어요. 이반 우와. 4세의 명령으로 세웠단 얘기죠.
0: 붉은 광장에선 열병식이 열립니다. 갖가지 공적 축하 행사도 거행되죠. 최대 규모 행사는 새해 맞이 축제입니다. 정말 장관이겠네요. 끝으로 둘러본 곳은 알렉산드로프 정원입니다. 1812년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군대를 물리쳤고 이후 그걸 기념하는 정원을 세웠죠. 널찍한 시민공원은 멋진 꽃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예카테리나, 안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2: 저도
0: 모든
2: 감사드려요.
0: 곳이 하나같이 아름다웠어요.
1: 모든 게 경이롭고 인상적이었어요.
0: 정말 멋졌어요. 내일 우주비행사 훈련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2: 거예요?
0: 오늘 투어 덕분에 그 의미까지 잘 알게 된 것 네. 같아요.
2: 좋으셨다니 다행이에요.
0: 네.
2: 저도 안내하셔서
0: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
2: 리한테도 감사드려요.
1: 정말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0: 그럼 도스피다. 도스피다냐.
1: 안녕. 네, 안녕히 가세요.
0: 다음 이야기, 리하고 전 우주비행사처럼 훈련을 받자.
1: 꿈을 이루면 이런 모습이겠네요.
0: 우주탐사 이야기가 모스크바로 왔습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 주변을 둘러보고 푹 잔 다음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자인 리 기아트와 저는 스타시티로 향했죠. 유리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저희는 고중력 가속도 훈련장치를 타고 우주복을 입으며 소유스 우주선 비행 훈련을 받을 예정입니다. 유리! 드디어 이곳에 도착했어요. 기분 어때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죠?
1: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에 출전하던 몇 달 전부터 이 순간이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러시아 스타시티의 가가린 우주센터에 와서 우주비행사 훈련을 체험한다니 꿈만 같아요.
0: 최고의 하루가 바로 오늘일걸요?
1: 그러면 좋죠.
0: 네, 준비됐어요?
1: 준비 완료예요.
0: 우주비행사 훈련 받으러 갈까요?
1: 좋죠.
0: 먼저 고중력 가속도 훈련장치를 탑니다. 훈련장치에 들어가기 전엔 건강 상태가 괜찮은지 확인부터 받죠. 그런데 리의 혈압을 잰 의사의 표정이 심상치 않네요.
4: 긴장을 좀 많이 하셨나요? 기분은 어떠세요?
1: 좋아요. 약간 흥분하기는 했죠.
4: 아침에 커피나 홍차 드셨어요?
1: 커피요.
5: 혈압이 꽤 높아요.
0: 의사는 잠시 기다렸다가 혈압을 다시 재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려고 저희는 한동안 심호흡을 했죠. 고대하던 일이니 긴장이 될 겁니다. 이럴 때는 시간이 좀 필요하죠. 두 번째로 혈압을 재러 간 리.

0: 심호흡을 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리는 검사를 통과했죠. 이제 제 차례입니다. 저도 최대한 긴장을 풀려고 애를 썼죠. 다행히 저도 통과입니다. 리하고 전 드디어 훈련에 돌입하게 됐죠.
1: 우와, 이렇게 근사한 건 제 평생 처음이에요.
0: 맙소사. 리부터 훈련 장치에 탔습니다.
1: 어떻게 된 거죠? 원래 강의 들을 시간인데.
0: 안녕, 행운을 빌게요.
1: 준비됐어요. 도스비다냐.
0: 도스비다냐. 리가 잘 해내는지 전 통제실에서 지켜봤습니다.
1: 여기 들어오니까 우주선 같아요.
0: 소유스 로켓이 발사될 때 우주 비행사들은 이 비슷한 환경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 3.5G의 중력 가속도를 체험하죠. 1단계 로켓 분리를 모방하기 위해 중력 가속도는 갑자기 뚝 떨어집니다.
1: 우와, 떠다니는 기분이에요. 굉장한데요.
0: 그리고 두 단계가 이어집니다. 9분에 걸친 로켓 발사대와 흡사하죠. 마지막 단계에선 중력 가속도가 4G 정도로 올라갔다가 마지막으로 속도가 뚝 떨어집니다.
1: 우와.
2: 우주 도착입니다.
1: 우와, 그런 것 같아요.
2: 여기는 통제센터, 우주비행사 나와라.
0: 우주로 진출한 걸 환영한다.
1: 대단해. 수고가 많았다, 통제센터. 큰 도움이 됐다.
0: 어땠어요? 기분 어때요?
3: 이렇게 근사한 경험은 난생 처음이에요.
1: 정말 네. 멋졌어요. 기회를 얻어서 기쁘고요. 모든 게
3: 잘 끝나서 기분이 좋아요. 와,
1: 마법 같아요. 마법 같은 경험이었어요.
2: 네, 정말 멋졌어요.
0: 다음 이야기, 저도 중력 가속도를 체험할 시간입니다. 맙소사, 맙소사. 러시아로 날아온 우주 탐사 이야기 계속해볼까요?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 우승자 리 기아트는 유리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고중력 가속도 훈련장치를 체험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죠. 저도 예전부터 이걸 타보고 싶었답니다.
1: 척 봐도 멋진 장치죠?
0: 맙소사. 좋아요. 이제 닫아주세요. 그럼 15분쯤 뒤에 다시 만나요.
1: 네, 잘해요.
0: 안녕. 고중력 가속도 훈련은 3단계입니다. 소유스 로켓 발사 상황을 비슷하게 체험하는 훈련이죠. 1단계의 중력 가속도는 3.5G입니다. 맙소사. 와.
1: 고중력 가속도 훈련 장치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회전하기 때문에 에밀리는 훈련 장치 바깥쪽에 들러붙어 있는 상태예요. 좌석에 눌린 채로 회전하는 중이죠.
0: 1단계가 끝날 때도 충격이 오더군요.
2: 와, 맙소사. 둥둥 뜬 기분이에요.
4: 기분 어떠세요, 에밀리?
2: 정말 좋아요. 몸무게가 0이 된 것 같아요.
1: 2.5G입니다.
2: 얼굴 움직이기도 힘드네요.

0: 마지막 단계가 끝나는 순간부터는 진짜 지구 밖으로 나온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우와, 맙소사.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
1: 우주로 나오셨어요?
0: 내가 우주에 왔어요. 지구 궤도를 돌아요.
1: 잘하셨어요. 정말 멋지게 해내셨어요, 에밀리.
0: 와, 지구로 돌아왔네요.
2: 우주비행사와 우주여행자들이 국제우주정거장으로 가는 방법은 이제 하나뿐입니다. 러시아의 소유스 로켓을 이용하는 거죠. 리하고 저는 소유스 우주선의 내부가 어떤지도 체험해볼 생각입니다.
3: 우주모기 모기!
2: 저희는 우주 여행객들이 실제로 입는 우주복을 입은 다음 우주 비행사들이 비행 훈련에 사용하는 소유스 우주선 모형에 들어갈 겁니다. 진짜 우주복을 입고 소유스 우주선 모형에 들어와 있다니 믿기지가 않아요.
1: 전 지금 엄청 기분이 좋아요.
2: 환상적이죠?
1: 물 만난 물고기처럼요. 그런데 버튼이 많네요.
2: 네,
1: 이것저것
2: 버튼이에요.
1: 눌러보고 싶어요.
2: 이렇기 때문에 미국 우주비행사들도 러시아어를 배워두면 도움이 되죠.
1: 네.
2: 소유스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가야 하는데 러시아어를 모르면 이 글자들이 무슨 뜻인지 감도 잡지 못하니까요.
1: 그렇죠.
2: 우주정거장에서 임무를 마친 우주비행사들은 3시간 반 정도 우주선을 탄 뒤 지면에 착륙합니다.
1: 우주선은 카자흐스탄 들판에 착륙을 하는데 해치가 열리면 비행사들은
2: 네.
1: 다시 사람들을 만나고 밀려드는 신선한 공기를 오랜만에 마시게
2: 네.
1: 된다고 하더군요.
2: 몇 주 혹은 몇 달 만에 지구의 신선한 공기를 마시겠네요.
1: 네.
4: 이제 나오셔야겠어요. 진짜 우주비행사들이 온답니다.
2: 그래요?
1: 네. 정말요?
2: 이 우주선에 온다고요?
4: 여기서 훈련을 시작한대요.
2: 여기서요?
1: 진짜요?
4: 네.
1: 나가야겠네요. 진짜 우주비행사들이 이걸 쓰러 온다니까요. 우주선을 비워줘야 하는
2: 네.
1: 이유로 이보다 더 좋은 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2: 나가는 건 아쉽지만 네. 이유가 멋지잖아요.
1: 갈까요?
2: 다음 이야기. 체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우주식을 맛보기로 했죠.
1: 우와.
0: 신나는데요?
2: 유리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 방문을 모두 마무리하기 전에 리 기아트와 저는 미르 우주정거장을 그대로 재현한 모형을 둘러봤습니다. 미르는 지구 궤도에 올라간 최초의 우주정거장이었죠. 미르의 뒤를 이은 것이 지금의 국제 우주정거장입니다. 다음 순서는 우주식 먹어보기였죠. 우주식은 대부분 건조식품이고 물을 첨가해 먹어야 합니다. 리는 그리스식 전체 요리에 물을 넣어봤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았죠.
1: 엉망진창이 됐어요.
2: 러시아 수프도 먹어보고
1: 나쁘지 않네요.
2: 가지와 감자도 먹습니다.
1: 소금 없어요?
2: 마지막에는 따뜻한 커피를 마셨죠.
1: 커피 맛도 좋아요.
2: 이렇게 우주인이 되는데 한 걸음 다가가네요.
1: 네.
2: 선배?
1: 선배?
2: 고중력 가속도 훈련장치를 타고 진짜 우주복을 입고 우주식을 먹어보고 붉은 광장을 둘러봤습니다. 선발대회 우승자 리 기아트도 우주비행사가 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실감했겠죠? 어땠어요? 학생 우주비행사 체험이 예상처럼 신나던가요?
1: 그럼요, 당연하죠. 더 좋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즐겁고 행복했죠. 학생 우주비행사 선발대회의 역사에 제 이름을 남겨서 영광이었고 멋진 모험이었어요.
2: 저도 기뻐요. 최고의 학생 우주비행사셨고요.
1: 감사합니다.
2: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뽑아주셔서 고맙습니다.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7: 중학생 때 나의 보물 1호는?
8: 일기장이요.
7: 방과 후에 한 일은?
8: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7: 닮고 싶었던 롤모델은?
8: 빨간 머리엔?
7: 내가 했던 가장

0: 말이 다른?
1: 오래되게 났던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많이 힘들었지. 괜찮아. 너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 안녕하세요. 저는 아름다움을 만드는 직업을 가진 헤어 디자이너 차홍입니다.
0: 중학생 때 어떤 학생이었나요?
1: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었고 천사병 있어 이런 놀림도 당했었어요. 왜냐하면 남의 말을 잘 거절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키가 정말 작았어요. 중학교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키가 15cm를 커서 정말 다행이지 중학교 땐 전교에서 두 번째로 작았거든요. 뭔가가 계속 맞물려서 좀 흐린 날씨처럼 다운돼 있었던 것 같아요.
0: 나와 같은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1: 내성적인 사람의 특징이 나 아닌 다른 어떤 사물이든 사람이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요. 공감 능력이나. 그래서 그때는 그 부분이 저한테 되게 힘든 부분이었는데 지금 많은 도움이 되는 부분이에요. 안 좋다고 생각되는 부분들, 지금은 그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이지만 나중에 성장해 가는 과정에 도움이 많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고,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 잘 못하고 그런 성격들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고, 지금은 그것 때문에 많이 힘들 수 있는데 나중에 그런 게 좋은 쪽으로 많이 발현이 될 거라고, 나쁜 성격 아니라고 위로해주고 싶어요.
0: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가 뭘까요?
1: 사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직업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시골이 있었는데 약간 읍내였어요. 그래서 미용실이란 개념이 사실 없었어요. 미용실, 헤어 디자이너라는 개념을 잘 몰랐는데 주변에서 너는 만들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남을 잘 배려해주고 그냥 너의 성격에는 굉장히 헤어 디자이너가 잘 맞을 것 같다라는 추천을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사실 시작하자마자 안 맞을 수 있겠구나, 부족한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너무 좋고.
0: 꿈을 이루는데 힘들었던 점이 있나요?
1: 누군가한테 먼저 말 거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손이 진짜 작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구를 다룸에 있어서 조금 느렸던 것 같고, 저는 사실 20살까지 약간 뷰티라든지 패션에 고관여된 사람이 아니라서 약간 이 업을 출발할 때 많이 세련되거나 뭔가 이렇게 특출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특출나게 재능이 없어서 부족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부족하다, 내가 이런 거를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오히려 늘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저를 많이 발전시키고 더 이렇게 노력하게 만든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고 성취감을 느낄 때는 언젠가요?
1: 내가 내일을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면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인가 머리를 해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제품 디자이너가 돼서 본인이 만든 그 섀도우를 가지고 왔어요. 편지랑 같이 가지고 왔거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미용실에서 너무 행복하게 진심으로 일하는 모습 보고 자기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직업을 찾고 싶고 갖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해왔대요. 뭐 차홍 원장님 덕분에 자기는 그 꿈을 찾을 수 있게 됐다고, 그런 여성이 되고 싶었는데 자기도 그렇게 됐다고. 그래서 아직 출시된 제품은 아니지만 제일 먼저 만든 그 제품을 제일 먼저 저한테 선물하려고 왔다고, 그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0: 헤어 디자이너란 한마디로 뭘까요?
1: 헤어 디자이너란 누군가의 인생의 한 장면을 디자인하는 일이다. 사실 오늘은 내 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하루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하루를 소중히 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게 점진적으로 쌓여서 어떤 하나의 큰 덩어리가 되고 하나의 큰 결과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아끼고 사랑하고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많이 다독여주고 토닥토닥해주고 잘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줬으면 좋겠어요.
2: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미용기업 화재 탈출!

있는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연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이렇게 화기 퇴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승자지의 손등을 세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냐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좀 결심했어요. 다시 안 올려고 했는데.
1: 무조건
2: 될 거라고 내가 생각하려고.
3: 거머리처럼 살아다니겠습니다.
4: 딱 여기 처음 왔을 때 희준님을 뵀어요.
5: 희준 씨. 네.
4: 씩 웃더라고요. 그 손.
5: 너도?
0: 이렇게 제 입장일 때.
1: 파이팅!
6: 파이팅!
7: 2016 5월의 헬로루키 첫 번째 팀입니다. 산만한 시선입니다. 녹이녹입니다.
0: 최악이었어요. 아직 조금 아픈 것 같아요.
8: 지난번 때 이제 팬분한테 샴페인을 선물 받았는데 못 땄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딸 수 있길 바라고는 마음입니다.
0: 샴페인 안 올려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저희 마음이 흐르게 돼가지고 다시 안 오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약간 해보자 하는 마음.
9: 복수하러 가야겠다고.
0: 저번에 하면서 이제 뭔가 느낀 거는 꽤 많은 분들이 대기 시간에 이제 주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 목 안 잠기려나? 이제 괜찮으려나 했는데 결국 저는 떨어지고 그분들 이거 저희도 조금 네,
1: 잠도 자고
8: 릴렉스하게
5: 잘생긴 유인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10: 죽지 않고 또 다시 온 유인원입니다.
5: 지난 예선 이후에 결과에 많이 좀 서운해하셨다고. 아, 열 받지 솔직히. 나였으면 이거 다 뒤져봤어.
10: 뭐 장난으로 복수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어느 때보다 간절한 것 같습니다.
11: 복수하려고 왔는데 혹시나 몰라서 저희 다음 달 것도 신청해놨어요.
5: 맞아.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지.
10: 되게 뜻깊은 공간인 것 같아요, 이곳은.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도. 그래서 되게 이 역사를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싱어송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오희준입니다.
1: 두 번째라서 더 여유로워졌나요?
0: 아, 너무 확실히 그렇습니다. 좀 어디에도 없었던 형식인 것 같긴 했었던 것 같아요. 다 되게 엄마미소 하면서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꼴보기 싫진 않았나 보다 했어요. 밴드 셋을 한번 보여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2: 엄마예요.
0: 사실은 일렉 베이스가 제일 저한텐 오래 붙잡고 있었던 악기여서 제가 제일 자신 있는 모습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녹이녹이랑 산만한 시선이 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둘이 돼가지고 자꾸 저한테 막 본사에서 봐, 본사에서 봐, 막 이래요. 참, 삼수 안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3: 신발 벗고 왔네요, 희준 씨. 난 갈비집인 줄 알았어, 밖에. 신발이 하나가 있길래. 지난번에 혼자 오셨다가 오늘은 연주자분들하고 같이 오셨어요.
0: 제가 이런 것도 할수 있다고 보여드리려고 좀 상반된 걸 하기 위해 연주자분들과 함께 왔습니다.
3: 만약에 오늘도 헬로루키 선정 안 되면 어떡해요?
0: 아, 또 해야죠, 뭐.
3: 이달의 헬로루키, 이번 무대는 우희준입니다. 박수 주세요.

0: 언파인드 화이트부터 만나볼까요? 아쉬웠어요, 지난번에. 그쵸? 라이브도 되게 좋았는데, 실망이 컸을 텐데, 자존심도 상했을 거고요, 솔직히. 근데, 뭔가 그런 잡념에 잘 휘둘리지 않을 것 같은 유형의 프론트맨이 계시기도 하고.
1: 오늘 한 번 더 오셨어요. 제도존이신데.
2: 네, 재수생입니다.
1: 저는 사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되게 많이 배워요. 이 무게감과 이, 카리스마랄까? 제가, 저는 노래와 노래 사이에 말을 못 참겠어요. 그래서 자꾸 떠들게 되는데, 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무게감 있게 할수 있을까요, 선생님?
3: 두 번째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장감이 좀 감돌았다고 할까요? 저희의 간절함을 성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이 살아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0: 이제 저는 20살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깨는 그런 장르들, 또 색깔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1: 난 두시쯤에 잠을 설게요.
2: 그때가 아마 제가 막 고3 20살 딱 됐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가수가 되고 사실 어려서 이렇게 명확한 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3: 회사를 떠나고 사라지셨잖아요.
2: 네, 사라졌죠.

어떤 제약도 없이 완전한 독립적인 상태가 되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보자. 살기가 나올 때 살기를 썼는데 뭔가 김예림이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어로 써볼까? 라는 생각에 그냥 림캠으로 썼는데 크게 각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써내려가면서 아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10년 동안 좀 당황을 하기도 하고 이번 앨범은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이거를 하나로 마무리하는 총정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링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앨범을 새로 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사실은 이 앨범 곡들을 처음 들려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밴드분들과도 이렇게 처음 또 맞춰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떠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면서 저도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박수 치면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이번 앨범을 좀 기획을 하기 시작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의 스토리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적은 다음에 전체를 작업을 했습니다. 각 트랙이 가진 어떤 제가 지났던 감정과 그 특정한 시기들이 담겨 있는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가수가 되고 또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저의 모습이 되게 이질적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딜까? 라는 그 감정들을 초반부에는 조금 더 그 길 잃고 방황한 듯한 그 감정들을 더 메인으로 담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저를 찾아 나가면서 좀 빛으로 향해서 가는 그래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느낌이 꽤나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제너레이션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발매하기도 전에 이미 번아웃이 왔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가 없는 상태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어떤 순간이 와야 얘기하게 되는. 근데 그만큼 조금 솔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찾는 데 있어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것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솔직하게 담을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저를 찾는 어떤 과정을 지나서 긴 통로 같은 그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그래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파도가 지나간 다음엔 되게 잠잠해지는 게 있는 것처럼 신인 아티스트는 다양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그냥 저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는 뭐 비주얼이나 음악의 스타일은 달라도 인간으로서의 저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멋진 밴드분들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키보드 겸 밴드 마스터이신 이지훈님, 기타의 최준아님, 그리고 베이스의 송근호님, 드럼의 장재민님.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밴드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앵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은데 같이 좀 따라 불러주실 수 있을까요? 요즘 나 alright 너가도 alright 이별 따윈 alright 네 생각 alright 넌 내게 too light 안개 속에 sunlight 아시죠? 요즘 나 alright 너가도 alright 이별 따윈 alright

윤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떤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노래방 같은데. 그런데 가면 딱 느낌이 오죠. 분명히 마이크는 둘이 쥐고 있는데 진짜 노래라고 할 법한 건 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좀 잘하나? 다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솔직히 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다혜 쟤는 나중에 가수 될 거야, 그럼. 제가 어릴 때 주워 듣던 노래들이 다 디바들의 소울 음악이거나 R&B거나 휘트니 휴스턴 그리고 비욘세 진짜 좋아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노래하는 걸 따라하고 연습하고 혈관에 흐른다고 해야 되나? 제일 잘 어울리는 옷처럼 느껴져요.

이때 초반에는 이제 김투아 친구들이라는 그 대학 동기들과 한번 재밌는 활동했었고, 그 뒤로는 오랜 시간 동안 방문치 유니버스 또 EBS 공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직접 짓는 음악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느껴지던 차에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되게 날 것의 자신감? 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안 냈어요. 제 음악을 잘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물러날 데가 없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 개미 엄청 조그만데 개미의 왕이라고 하면 되게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들의 왕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스스로를. 프리스타일처럼 갑자기 그냥 내리에 딱 스치는 그냥 감각적으로 좋았고, 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제가 쓰고 싶은 게 뭔가 노랫말에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아도 그걸 제가 잘 불러버리면 그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쓰고 싶었던 건 썼던 것 같아요. 2, 3년 동안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20대 중반에 돈도 없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때 술을 정말 정말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제가 정말 많은 글들을 아카이빙해 놨더라고요. 그 제 앨범 중에 어떤 밤은 삶보다 길어라는 그 문장이, 그때는 제가 되게 삶보다 긴 밤을 보냈었었나 봐요. 제가 대문호처럼 집에다 그냥 그 싸구려 와인 한 병 까놓고 얼굴 시뻘게 돼서 그냥 막 이렇게. 그러나 그게 아주 음료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역대 최고였습니다. 제 인생 순간 중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뭔가 공인받는 느낌이었어요.

0: 방금 진짜 기분이 좀 많이 이상했어요. 방청 신청할 때 사연 적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한 분께서 자기가 쓰신 사연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외로운 사람들은 개미 생각 자꾸 하게 되나 봐. 이게 올드보이 대사거든요. 이제 미도가 자기 아주 외로울 때 개미 환각을 보고 오대수 씨한테 얘기를 했던 대사인데,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처럼 개미들에게 일상을 침범당하던 시기에 이 앨범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5번 트랙 그녀의 손가락 금붕어의 가사들은 한줄한 줄이 나를 위해 지어진 처방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여 외이도염에 걸릴 때까지 즐겨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분 혹시 계세요, 여기? 너무 좋은 글 업로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기해요. 저는 사실 앨범을 만들 때는 오로지 저만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노래가 어떤 식으로든 가다와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전 정말 이일 하기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좀 위로가 돼주는 그런 관계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1: 저도 좋아요.

해외 진출. 나가서. 그냥 꿈은, 엄마가 꿈은 크게 꾸라고 했었으니까,

0: Mr. Garth.
1: This way. We'll be right back.

0: I got him.
1: He's asleep.
0: All right.

0: Jimmy in it.
1: Oh, no! Oh, come on.

Sure, man. Why not?

0: Where are we going now?
1: We gotta see somebody else.
0: I'm tired.

0: Where are things here?
1: Dad,

Come on.

0: 줄 캣.
1: 고마워.
0: 아니, ready?
1: Of cours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만들었죠. 브리장 마을은 보방이 마지막으로 했던 작업이었지만 그의 군사적 설계는 19세기 유럽 전역과 미국 대륙, 극동의 일부 지역의 요새화 작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날 뇌프 브리장 마을은 보방이 설계한 11개의 다른 요새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죠. 라인강 상류의 평야가 내려다보이는 보주산맥의 봉우리에는 아주 극적인 오케니스부르 성이 있습니다. 1633년 이곳에는 여러 개의 요새가 있었는데 30년 전쟁 동안 이 성은 크게 파괴됐죠. 폐화가 된 이 성은 1870년 보불전쟁으로 프랑스가 패하여 알자스 지역이 독일에 편입됨에 따라 19세기 말에 카이저 비렐름 2세가 이곳에 나타나기 전까지 200년 동안 방치돼 있었습니다. 그 후 카이저는 10년에 걸쳐 17세기 말 당시의 이 성의 모습 그대로 복원하려 했죠. 하지만 그 복원이 얼마나 확실했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확실히 어느 정도 로맨틱해지긴 했죠. 제1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는 이 성과 함께 알자스를 되찾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프랑스의 소유로 남아있습니다. 이 성은 독일과의 관계 때문에 오랫동안 인기가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이 지역의 주요 관광지가 됐죠.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강 중 하나는 스위스에서 솟아 네덜란드 북해로 흘러들어가는 라인강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라인강은 세계에서 산업수송의 주요 동맥 중 하나이며 이것은 로마 시대부터 이어져 왔죠. 1230km 길이 중 대부분이 여러 국가 사이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후에는 이 강에서 운반되는 물품의 양이 크게 증가했죠. 스트라스부르 시의 부두들은 2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이 강에서 세 번째로 큰 부두입니다. 바지선의 운영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점은 이 강이 여전히 산업 생산의 주요 축이 될 수 있는 주된 이유 중 하나죠. 스트라스부르는 프랑스에서 가장 역사적인 도시 중 하나입니다. 그 중심부는 섬 위에 있으며 1988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최초의 완전한 도심이었죠. 이곳에는 놀라운 성당을 포함한 중세 및 르네상스의 훌륭한 건축물이 많이 보존돼 있습니다. 이 성당은 12세기에 짓기 시작해 두 번 더 지어졌죠. 142m 높이의 이 건물은 1874년 함부르크에 이 높이를 초월한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다양한 전쟁의 결과로 이 도시는 프랑스와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죠. 이러한 문화적 혼합은 역사로 가득한 특별한 도시와 많은 이가 방문하는 인기 있는 관광지를 만들어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트라스부르는 현재 유럽연합의 수도 중 하나로 선정됐죠. 이곳은 유럽연합의회 건물입니다. 1999년 프랑스의 전 의원이었던 루이스 바이스의 이름을 딴 새로운 의회 건물이 문을 열었죠.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은 60m 높이의 탑인데 이를 의도적으로 미완성 상태로 두어 유럽연합의 성장이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합니다. 빛이 빠르게 희미해지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일몰과 낭시를 향해 서쪽으로 비행했죠.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아침에 우리는 서쪽에 있는 랭스의 웅장한 대성당으로 향했죠. 이곳은 1210년에 타버린 건물을 새로 지은 겁니다. 새로 짓는 데는 80년이 넘게 걸렸고 확장공사와 장식공사를 하는데 수세기가 더 걸린 이 성당은 창문과 개구부에 바트레이서리와 같은 새로운 건축 기법을 통합한 하이 고딕 양식으로 설계됐죠. 11세기 이후

이 랭스 대성당에서는 1825년 찰스 10세를 마지막으로 총 31명의 프랑스 왕들이 대관식을 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독일군은 프랑스의 사기를 저하시키기 위해 이 도시를 폭격할 때 의도적으로 이 성당을 표적으로 삼았죠. 이 폭격으로 화재가 발생해 지붕에 납이 녹아내렸고 지붕의 배수구를 통해 이무깃돌도 녹아내렸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 피해를 복구하는 데는 20년이 걸렸죠. 1991년 이 성당과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랭스는 포도밭에 둘러싸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랭스는 샴페인으로 더 유명한 곳이죠. 사실 포도는 13세기부터 마이 지역에서 재배됐지만 발효 과정에서 내부 압력을 견딜 수 있는 병을 생산할 수 있었던 것은 16세기가 돼서였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중반에 코르크마개를 와이어로 고정시키는 방법이 발명되기 전에는 병이 폭발하는 경향이 있었죠. 이 지역에서 전통적인 포도 품종과 전통적 방법을 사용해서 만든 탄산 와인만이 샴페인이라고 불립니다. 다른 지역에서 같은 방식으로 만든 탄산 와인은 메소드 샹프누아즈라고 불러야 하며 샴페인이라는 단어는 절대 사용할 수 없죠. 샴페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해당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한정된 포도의 양. 둘째, 그 샴페인이 발전해오며 세계적으로 쌓은 명성. 셋째는 샴페인 생산에 사용된 공정 비용이죠. 최근 통계에 따르면 샴페인은 매년 약 2억 5천만 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근처에는 비프 언덕과 1818년에 만들어진 베르젠의 풍차가 있는데 현재 이곳은 접대 행사를 위해 룸 샴페인 하우스가 소유 중이죠. 이 언덕에 서면 샴페인 회사인 볼린저, 모에 시앙동, 룸, 로드레 그리고 대땅저의 포도 재배지인 베르젠의 포도밭 전체가 내려다보입니다. 메즈강은 거의 1000km를 흐르며 프랑스에서 솟아올라 라인강의 삼각주와 부케로 흘러들어가죠. 벨기에 국경과 가까운 이곳 북프랑스에서는 메즈강이 아르덴 숲속을 굽이쳐 흐릅니다. 그리고 몬테르메의 이 마을은 거의 섬이죠. 하지만 메즈강을 가로지르는 다리가 있는 이 지역은 수세기 동안 유럽 열강들의 전쟁터였습니다. 1940년에 이곳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일어난 두 개의 주요 전투 장소 중 하나였는데 전쟁 초기의 프랑스 전투와 전쟁 말기의 벌지 전투죠. 그 결과 독일군이 메즈강을 건너 프랑스로 들어오는 바람에 몬테르메는 강 주변의 다른 마을들과 함께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의 몬테르메는 다시 한번 멋진 위치에 있는 평화로운 장소가 됐죠. 서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는 작은 요새 도시인 로크루아가 있는데 이 요새의 상당 부분은 16세기 중반에 기존의 요새를 발전시켰던 뇌프 그리장 마을의 설계자인 군사기술자 보방이 설계했습니다. 로크루아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두 가지 이유죠. 첫째는 완전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별 모양으로 뻗어있는 10개의 거리는 공격을 받았을 때 병사들이 신속하게 자신의 위치로 접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둘째는 당시 네덜란드를 점령했던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서 벌어졌던 30년 전쟁 중 1643년에 벌어졌던 로크루아 전투의 중요성 때문입니다. 스페인은 로크루아를 포위했지만 프랑스군은 스페인군을 무찔렀고 그 결과로 유럽에서 스페인의 군사적 지배가 종식됐기 때문입니다. 수세기 동안 북프랑스는 수많은 참혹한 전투를 겪어왔으며 제1차 세계대전 중에 한 전투는 그중 최악이었죠. 보몽아멜 지역은 참호를 포함한 모든 전투 장소가 캐나다군을 위한 추모 공원이 됐습니다. 1916년 7월 1일 오전 7시 30분 연방 캐나다군은 솜 전투가 시작되었을 때
참호사위를 가로질러 돌격했지만 돌격했던 군인 800명 중 고작 68명만이 돌아왔죠. 서부전선에서는 300만 명이 넘는 군인이 사망했으며 이곳의 크고 작은 공동묘지는 그날의 참상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런 가슴 아픈 묘지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영국 시인인 루퍼트 브룩이 전쟁 초기에 썼던 병사라는 시의 첫 구절이 떠오르죠.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에 대해 이것만 생각해 주어 영원히 영국이 된 외국 들녘의 어느 구석진 곳이 있다는 것을. 모든 묘지는 친구든 적이든 그곳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전쟁의 공포와 희생된 병사들의 용맹함을 일깨워줍니다. 아마도 솜전투의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곳은 7만 명이 넘는 실종된 영국군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군인들을 위해 만들어진 TF발 기념비일 겁니다. 이 기념비는 에드윈 루티언스 경이 설계했고 1932년에 완공했습니다. 나치형의 내부 벽에는 실종된 병사들의 이름이 모두 새겨져 있죠. 로렌스 비니언이 1914년에 쓴 전사자들을 위한 헌시에서의 특별한 한 구절은 제1차 세계대전 중 사망한 모든 군인을 추모하기 위한 감동적인 기도로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늙지 않으리라. 남겨진 우리는 늙어갈지라도 나이는 그들을 시들게 하지 못하고 세월도 책망하지 못하리라. 태양이 질 때와 아침이 밝을 때 우린 그들을 기억할 것이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건 다시 태어난 성이죠. 거대하고 인상적인 피에르퐁 성입니다. 1860년에 폐허에서 재건돼 나폴레옹 3세의 황궁이 됐던 곳이죠. 기존의 성은 14세기에 지어졌으며 17세기에 철거될 예정이었으나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사용할 수 없는 폐허로 남아있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미래의 나폴레옹이 그 폐허를 즉시 사들이기 전까지 그 상태 그대로 남아있었죠. 그 후 나폴레옹은 중세시대에 지어진 모습과 같은 양식으로 피에르퐁을 재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제2제국이 멸망하면서 나폴레옹 3세가 강제로 망명하게 됐을 때 이 성의 외관은 대부분 완성되었지만 내부가 완성되기 전 돈이 바닥났죠. 오늘날 탑과 망루 및 성첩이 있는 이 동화 같은 성은 웅장한 장식용 건물이며 대중에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영화 촬영지로도 많이 쓰이고 있죠.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로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부채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로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0: 어? 어느 집 개가 이렇게 짖는 거죠? 이 친구인가 본데요?
1: 안녕.
0: 와, 진짜 귀엽다.
2: 저리 가요. 가까이 오지 말라고요.
3: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다고 짖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다고 짖고.
0: 이렇게 짖는 게 일과래요. 그런데 계속 찾아오는 사람들, 가정집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대체 이 건물의 정체는 뭘까요? 불만이 많아 보이는데 파리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주인공이 사는 동네로 출동한 제작진. 아이들이 계속 드나들던 이 건물의 비밀부터 파헤쳐봐야겠죠.
4: 정체가 뭐지? 강아지 모형도 있고.
0: 실례합니다. 어, 너무 조용한데요?
5: 와, 카페인가? 애견 카페인가? 내 강아지 한 마리도 없네.
0: 저희 그 인형 말고 아무도 안 계세요?
2: 절 부르셨나요?
0: 야, 어, 덩치부터 남다른데요?
6: 안녕하세요.
5: 세상에서 왔습니다.
6: 안녕하세요.
5: 이 친구가 마당에 살때 열심히 지적해서.
6: 네네네, 맞아요. 파리.
5: 파리예요, 이름이?
6: 네, 파리.
5: 오, 이국적이네요. 프랑스 파리야? 파리 안녕.
0: Bonjour, 파리? 마당에 있을 때랑 너무 다른데요?
5: 파리는 어떻게 해서 키우게 되신 거예요?
6: 어떤 사이트에서 이제 파양끌 보고 제가 데리고 오게 됐는데, 저도 이제 집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가게에서 함께 지내려고 성격을 먼저 물어봤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천상 여자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점점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본 손님들이나 뭐 강아지들한테 달려드는 거.
5: 여기는 그러면 카페예요?
6: 아니요, 강아지 미용실이에요. 저희가 1층은 카페처럼 꾸며놓고 2층은 미용실입니다.
0: 파리는 2층 미용실에서 지낸답니다.
6: 가세요.
5: 우와, 짖는 소리가 한두 마리가 아닌 것 같은데요?
6: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0: 와, 손님이 많네요.
6: 유 두 아이 조심하셔야 돼요. 고고버거.
7: 침입자다!
0: 들어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조심하세요. 아, 오늘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5: 이 아이들 다 오늘 미용해야 될 아이들인가요?
6: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입니다.
5: 몇 마리예요, 지금?
6: 지금 스무 아이고, 지금 뭐 선생님들 애기들까지 해가지고 지금 스물 23마리 정도 있습니다. 네. 어쩌다가 미용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라 조금 아픈 친구들도 있고 가슴이 아픈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좋은 곳에 좀 보내줘야 돼요.
0: 아유, 우리 친구는 좀 아픈 것 같은데.
6: 우리 친구는 16살 됐습니다.
5: 16이요?
6: 네. 제가 미용할 때 아기를 맡기고 미용 맡기고 안 데려가셨어요. 그때 2살 때요.
5: 2살 때요? 네.
0: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 보호자랑 비슷한 사람을 보면 눈을 떼지 못했었대요.
6: 발.
0: 어휴, 이 아이는 장난기가 넘치네요.
5: 야, 아직도 아프잖아. 이 뭐예요?
6: 얘는 물고기예요.
5: 왜 물고기예요?
6: 저희 횟집 가보시면 고기를 딱 건져서 도마 위에 올랐을 때 파닥파닥 뛰는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0: 어머어머, 정말 파닥파닥 그냥 쉬질 않네요.
8: 야호, 신난다. 노는 게 제일 좋아.
0: 물고기는 7개월 전에 전 보호자에게 사정이 생겨서 미용실에서 살게 됐대요.
5: 세상에 출연을 결심하시게 된 이유.

0: 계기가 있어요?
1: 제일 너무 제일 불편한 아이가 8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8이가 얼마나 살지 모르겠지만 편했으면 좋겠어요. 무언가가 뭐 변하고 이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좀 편했으면 좋겠어요.
2: 손님이 왔을 때가 제일 문제인데요. 손님이 입장하는 순간 어머어머 얘들아 너네 환영 인사가 너무 격렬한 거 아니니? 파리야 진정해.
1: 안돼 친구 안돼 친구 안돼.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고 오는 손님들 강아지한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안돼 파리. 선생님 거기 올라가 있어요. 올라가. 네. 미안해요. 미안해요.
2: 이럴 땐 안전이 최우선. 파리 관심을 딴 데로 돌리려나 본데요.
1: 정 차려. 어? 자, 점프. 가. 고!
2: 파리의 목적지는 목욕실. 손님한테 못 가게 격리하는 거죠. 아유, 파리야. 화났어?
1: 이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죠. 안 그랬었거든요. 손님들 오면 반겨주고 친구들이랑도 냄새 맡고 놀았던 친구였는데 이렇게 흥분도가 점점 높아져가지고 저희 전에 있었던 선생님도 이제 강아지를 한번 데리고 왔는데 마당에서 이렇게 노는데 뛰어가서 엉덩이를 물더라고요.
0: 엉덩이를
1: 물었어? 네. 근데 다행히 털이었어가지고. 아직까지 네, 큰 사고는 없었는데 되게 조심하죠. 근데 사고가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더 예민하게 굴어서 애기가 같이 더 예민해지는 건지 걱정이에요.
2: 엄마가 일하는 동안은 파리랑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세상에, 이 아이는 정말 얌전하네요. 아유, 파리야, 너 엄마 기다리는 거야? 나도 밖에서 엄마랑 놀고 싶단 말이에요.
0: 파리가 저한테서 그렇게 바라보는 모습은
1: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러니까 그냥 죄 짓는 것 같은 괜히 내가 데리고 와서 일하는 엄마라 일터에 있는 아이들이라 그게 늘 미안하죠. 근데 또 감사하게 보호자님들이 저희 아이들 상황을 아셔서 많이 보통 같으면 막 싫어요 막 이럴 텐데 안타까워 해주셔서 그게 또 감사하고.
2: 하루에 찾아오는 미용 손님만 최소 10팀. 낯선 사람과 개들이 오면 아무리 조용히 들어와도 바로 눈치채는 파리. 아유, 손님이 오는 게 그렇게 싫어?
3: 왜 자꾸 오는 거야? 나가라니까!
2: 어휴, 이러다 문도 열겠어요. 파리야, 조용. 진정해.
4: 이모 알지? 파리씨? 이모. 파리, 이모.
5: 사람들이 와도 얘가 안정을 좀 찾고 편안하게 좀 있으면 좋겠죠. 응, 그리고 크니까 사람들이 위화감을 느끼잖아요. 착하거든요, 근데. 정말 나쁜 개는 없잖아요, 근데. 좀 안정을 찾고 편하게 좀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2: 엄마가 일할 때 다른 아이들은 홀에서 쉬고 있는데요.
1: 아롱.
2: 갑자기 아롱이를 찾는 엄마.
6: 엄마, 저 불렀어요.
1: 투투대, 투투. 기침하면. 비가 오면 유독 더 심해져요. 기침이. 아이고. 이렇게 이 나이 많은 아이들은 여름 갑자기 더워질 때, 갑자기 추워질 때 확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서 더 조금 신경 쓰려고 해요.
2: 10살이 넘은 노령견 아이들은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른대요.
1: 엄마가 밑에 있어서.
2: 아이고, 아우,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니 눈을 뗄 수가 있겠어요. 아이들 공간을 분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1: 같은 공간에 같은 층에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CCTV를 늘 들여다볼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들여다보는 횟수가 조금 적어지더라고요. 공간 층이 분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면서 같은 층에 여기다가 둬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었을 수도 있었는데

0: 같은 층에 둬야 한 번이라도 더 만져주고 한 번이라도 더 들여다볼 수 있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1: 근데 왜 나는 안 보러 와요? 심심하단 말이에요.
2: 아유 파리야 그만. 너 그러다 목 쉬겠다.
0: 파리 목 안 아파? 가자 들어가서 좀 자자.
2: 엄마 말은 잘 듣네.
0: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좀 자십시오. 주무십시오. 자. 파리코 자. 자고 있어. 이따 만나.
3: 파리가 조금이라도 쉴 수 있게 조용한 방으로 보낸 건데요. 쉴 마음이 없어 보이는 파리.
1: 아, 쟤들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일단 좀 앉아볼까?
3: 하지만 작은 소리에도 바로 반응하는 파리.
4: 잘 또 자고 있어. 빨리 끝내줄게.
1: 엄마, 빨리 와요. 빨리.
2: 그래, 파리야. 피곤하지? 이제 좀 쉬자. 아휴, 쉴 수가 없네.
5: 휴식이 없게 되면 사람도 그렇지만 예민해지고 악순환의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돼요. 좌절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2: 왜 좌절감을 크게 느낄까요?
5: 지금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왜 여기 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나와서 확인도 해보고 싶고 짜증은 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것들이 다 표출되고 있어요. 내가 파리의 생활을 산다고 생각해보는 거예요. 얌전히 있을 수 있겠어요?
2: 답답할 것 같긴 해요.
3: 격리 후 3시간 만에 밖으로 나오는 파리. 엄마랑 외출하나 봐요.
0: 쉬하러 가자. 가자.
3: 1층 마당은 파리의 놀이터.
0: 쉬.
1: 이거 쉬하는데 부끄럽게 왜 자꾸 쫓아와요?
2: 파리가 보면 안 되는데. 파리야, 안 돼!
3: 인기척을 느끼면 바로 반응하는 파리.
0: 파라, 파라. 안 그랬는데 미용실에서도 잘 지내고 했었는데 늘 다른 아이들만 그리고 이제 아기가 막 흥분을 할 때는 작은 아이들을 먼저 안고 이유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제가 해결을 못 해주는 게 너무 미안한 거죠.
1: 이호 간식이다. 너무 맛있어요.
0: 맥반석 계란이.
2: 애교가 넘치네. 어유 귀여워라.
0: 파리가 10살이면 엄청 많은데 나이가 들어서 못 먹고 가는 아이들이 조금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먹을 때 좋아하는 걸 좀 챙겨주자라는 느낌으로. 파리 왜 지나가는 강아지한테도 화를 내고 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화를 내고. 잘할 수 있지? 안 할 수 있지? 얘기 좀 해봐. 할 수 있어? 파이팅!
3: 다행히 파리 기분이 좀 풀린 것 같죠? 엄마와 마당 외출은 5분 남짓, 하루에 서너 번 정도래요. 아이고, 물고기도 많이 심심한가 봐요. 물고 뜯고 난리가 났네요. 귀엽긴 한데... 아, 야, 너 너무 물어뜯는 거 아니니? 안 아프세요?
6: 아파요? 참는 거예요.
7: 왜요? 왜 이러세요?
6: 어쩔 수 없어요. 뭐 해도 계속 이렇게 해서.
7: 아, 매번 이럴 때마다 물고기 이렇게.
6: 아, 네, 맞아요.
0: 안 돼.
6: 너 왜 그래, 진짜.
3: 발만 보면 이렇게 달려든대요. 말려도 들을 생각이 없는 것 같죠? 이러다 혼날 것 같은데. 물고기, 너 눈치 좀 챙겨. 도망가면 놀자는 줄 알고 더 신나게 쫓아다니는데요. 아유, 얘 어쩜 좋죠?
6: 왜 그래, 안 돼.
3: 이갈이도 끝났다는데 종일 물고 뜯느라 바쁜 물고기. 왜 이럴까요?
8: 아우,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단 말이에요.
3: 24시간 놀잇감을 찾는 물고기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달리기. 아유, 예뻐라.

0: 쓰레빠 물고 뛰는 것도 저희는 너무 귀여운데 여기서는 뭐 선생님들이나 저랑 넘어질 수도 있고 발을 쫓아다니니까 넘어지다가 또 다른 강아지가 다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지 마.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저렇게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가 여기에서 그게 해소가 안 돼서 또 나빠질까? 안 좋아질까? 저 밝은 아이가 지짐도 없거든요. 4명, 5명이서 20마리를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하나에만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조금 보내줘야 조금 아프고 힘든 아이들도 조금 더 케어가 되고 그래서 그게 가장 바라는 점이라고 할 수 있죠.
1: 다른 직원들도 틈날 때마다 물고기랑 놀아주는데요. 아, 근데 너무 흥분한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놀아줘도 되는 걸까요?
2: 대부분의 육체적인 놀이들은 흥분을 유발하죠. 그러면 그 안에 규칙이 있어야 돼요. 흥분을 유발했다가도 흥분을 딱 낮추는 연습이나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지. 흥분을 유발한다고 놀이를 안 시키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얘가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과각성 상태로 이런 행동을 보인다. 특정 자극이 없어도 계속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루의 대부분을 이런 식으로 보낸다. 그러면 이거는 사람의 ADHD와 비슷한 우리가 HSHA라고 하거든요. 하이퍼 센시티비티, 하이퍼 액티비티. 그쪽 진단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1: 아이들이 흥분할까 봐 조용히 들어오는 손님. 단골이신가 봐요.
3: 안녕하세요.
0: 뭐지? 잘 있었어?
3: 안녕. 일단 뭐지야? 예, 선배님. 고기야, 선배님. 오늘 애기 살 뺀다 그러지 않았어요?
4: 아니에요.
3: 아니에요?
4: 예, 행복한 몸무게.
3: 아, 행복한 몸무게? 네. 우리 어머님한테 입양 간 아이. 아.
5: 여기서 그러면 얼마나 지냈던 아이예요?
3: 1년을 넘게 있었어요. 꽤 오래 있었어요.
1: 미용실에서 평생 가족을 기다리던 모찌. 지금의 보호자에게 5년 전에 입양됐대요. 미국까지 갔으니 다신 못 만날 줄 알았는데 2년 전 보호자가 귀국하면서 모찌도 같이 돌아왔답니다.
3: 정말 설렜거든요. 다시 한국 와서 아기를 만나는데 대면대면 하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근데 저희는 저희를 반가워하는 것보다 대면대면하고 저희를 잊어버리면 와, 얘 정말 잘 지내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4: 원장님이 얘 보내실 때 엄청 우셨어요. 해외 입양이 처음이시고 하니까 엄청 울어갖고 덩달아 저희도 너무 좀 미안한 감정도 있고 더 잘해야 되겠다.
3: 완전 반갑고요. 금액도 완전 반갑게 해드려요.
0: 다리도 똑같이.
4: 다리도 짧게 밀어주시는데 너무 이렇게 다리 선 보이게 우리 뭐지 이쁜 다리가 드러나지 않게.
3: 오, 좀 까다로우시네요. 네. 행복한 가격이네요.
1: 어머머, 어쩜 이렇게 얌전해? 뭐지야, 기분 좋지?
3: 너무 좋죠. 그리고 너무 좋고 빨리 다 보내야겠다. 네, 더 들어요. 눈물, 저렇게 눈물 있던 아이가 눈물도 없어지고 뭐가 이렇게 냄새도 바뀌고 집이라는 힘이 엄청 큰 것 같아요. 집 우리가 아무리 해준다 그래도 그래서 내 가족이 새 가족이 한 아이만 봤으면 좋겠습니다.
1: 평생 가족을 만난 모찌처럼 이 아이들도 끝사랑을 만날 수 있겠죠. 사랑으로 품어주실 분들 새나기로 연락주세요.
6: 어머, 이리 와서 좀 쉬어요.
1: 파리도 볼 겸 짬을 낸 엄마 보호자. 파리랑 누워있으면 피로가 사르르 풀리신대요. 파리야, 기분 좋지? 너도 좀 쉬어.
6: 이거 무슨 소리야?
1: 엄마랑 있을 땐 순둥이네. 영업이 끝나도 엄마랑 직원들은 쉴 틈이 없습니다. 아이들 밥도 챙겨야죠.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밥을 챙겨 먹이는데요. 밥 먹을 땐 규칙이 있답니다. 싸움을 막기 위해서 캔넬에 분리 후 밥을 준대요. 파리야, 맛있어? 많이 먹어.

0: 내일 꼭 와야 돼요. 내일도 만나요. 가요.
1: 다 갔어. 우리 시간이야.
2: 매일 저녁 엄마의 첫 일과는 노령견 아이들 케어.
0: 제가 가루약을 아예 못 먹어가지고요. 알약으로 이렇게 해서 쇽.
2: 엄마랑 15년을 함께 산 팔봉이도 장 건강이 많이 안 좋대요.
0: 자, 미용, 홍. 아프지만 않으면 좋겠어요. 지져도 안 아팠으면 좋겠고요.
2: 엄마도 이제 좀 쉬어야 할 텐데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대요.
0: 가자. 가자.
2: 종일 격리돼 있었던 파리가 유일하게 거리로 나오는 산책 시간.
0: 기분 좋아? 비가 오는데?
3: 엄마, 기분 최고예요.
0: 사람이 온다 그러면은 뭐 나오자마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랑 산책하는 사람을 만나면 오, 강아지 온다. 잠깐 숨어 있어야 돼. 큰일 났어. 강아지가 와.
3: 어? 왜 도망가지?
0: 싸움 지잖아요. 오! 딴 생각해, 파리야.
2: 엄마는 다른 개를 마주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왔는데요. 어? 아까 그 가자, 친구 파리. 맞죠?
0: 괜찮아,
3: 아, 잠깐만요!
0: 괜찮아.
3: 궁금하단 말이에요! 나도 궁금하단 말이에요.
0: 안 돼, 안 돼.
2: 혹시 사고가 날까 봐 아무도 없는 밤에만 산책을 나오는 건데요. 파리야, 얼른 가자.
0: 늘 미안하죠. 자주 못해줘서.
2: 결국 10분 만에 산책 종료.
0: 얼굴이 정말 더럽네요.
2: 오늘은 3주에 한 번 목욕하는 날이래요.
0: 아프가 나온 거야. 목욕은 되게 좋은 거야. 스킨십이야. 발꼬락까지 만져주잖아.
2: 파리야, 목욕이 좋은 거니 엄마 손길이 좋은 거니? 어쩜 이렇게 얌전해?
0: 진짜 나쁜 개는 아니었어요, 우리 파리가. 제가 나쁘게 만들었어요. 저한테 왔을 때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와, 새로운 사람도 맨날 만나고 새로운 친구도 만나고 너무 재밌어서 좋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조금 편하게 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2: 밤엔 1층이 조용해서 혼자 쉬기 아유. 좋대요.
4: 파리는 뭐 잠깐 쉬고 내려오는 건가요?
0: 아니요. 이제 지금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파리 방. 정말 좋죠.
4: 이 넓은 공간을 파리 혼자 써요?
0: 네. 낮에 너무 불편하게 있었으니까 밤에만이라도 조금 편하게 왔다 갔다 하고 낮엔 또 여기 있으면 정말 얌전히 잘 있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달려주고 좀 편해지면 좋겠어요. 노후가. 잘 자요. 내일 또 만나요. 자. 고 자. 잘 자. 잘 자.
2: 파리야, 하루 종일 고생 많았어.
0: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어. 고생했네, 고생했네. 어, 화 참느네요, 뭐 오늘 고생했네, 그죠? 물고기 이제 또 신났지. 빨리 자요. 자세요. 잘 자요.
4: 근데 집에는 안 가세요?
0: 가죠. 근데 오늘은 아기가, 여기 작은 아기가, 이렇게 병이 조금 있는데, 에디슨이 있어서 오늘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봐야 되는 날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곧 쫓겨날지도 몰라요, 저.
4: 결혼하셨죠?
0: 네, 했죠.
4: 자제분들인가?
0: 없어요. 아.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습니다.
2: 아이들 간호하느라 일주일에 한두 번은 미용실에서 잘 수밖에 없는데요. 애들도 엄마랑 있으니까 좋은가 봐요. 얘들아, 잘 자. 파리야, 너도 좋은 꿈 꾸렴. 다음 날 아침, 이렇게 비가 내리면 꼭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아니, 뭘 하시려고요? 물놀이인가요?
0: 비 오는 날 저희 휴문 날이었는데 목욕 시킨다는 생각으로 애들 우르르 내놨거든요. 근데 이렇게 비를 무서워하는 애가 있는데 쟤는 막 날아다녀가지고.
2: 어휴, 그렇게 좋아? 놀이동산이 따로 없네.
4: 물고기는 지 이름 마냥.
0: 근데 이름 따라가는 거 같아요.
4: 물 만났네, 물고기.
5: 아, 네. 아, 저 물 만났어요. 너무 행복해요.
2: 아유, 보기만 해도 시원하네요. 감기 걸리기 전에 목욕하고 드라이까지 받는 물고기. 어우, 너무 점잖은데?
0: 자존심, 오씨, 오씨.
2: 이야, 머리에 힘준 보람이 있네.
0: 오씨.
2: 아유, 파리야, 조용. 밖에 나오고 싶어?
6: 이거 안 하실 거죠?
4: 그때마다 파리 어떤 모습들 보셨어요?
7: 예전에는 엄청 좋아하고 막 이랬거든요.
8: 저한테 안겼거든요.
4: 아, 그래요?
8: 네.
4: 그게 몇 년이지?
7: 작년, 작년 대장년.
8: 그거 재작년? 작년?
0: 응, 재작년. 어.
8: 처음 이렇게 막 안기고 비비고 저렇진 않았는데.
2: 2년 전부터 짜증이 늘었다는 파리. 손님이 안 보이면 좀 나을까 시야를 차단해 보는데요. 아유, 효과가 없는 것 같죠? 더 짜증이 난 것 같은데요.
0: 보여서 그러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4: 이전에도 그렇게 가렸을 때 반응이 어땠어요?
0: 커튼을 다 찢었어요. 이렇게 매달려서 긁어가지고 이게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가 앞에 있으니까 이게 긁으면서 유리까지 깨질까봐 겁이 나더라고요.
2: 파리야, 그만. 이러다 문도 뚫겠다, 뚫겠어.
9: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파리 앉아, 앉아, 앉아, 앉아. 파리 앉아. 팔이 앉아야지. 팔이 앉아. 앉아. 뭐 줄까? 뭐 줄까? 사랑을 달라는 거죠. 자꾸 부르는 것 같아요, 저희를. 자기를 만져,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스치고, 이렇게 부딪히고 이런 걸 너무너무 좋아하는 친구인데,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러고. 아, 근데 또 안타깝게 나이는 자꾸 먹어가고, 고집은 더 세지고.
4: 일은 해야 되겠고.
9: 아, 일은 해야 되고. 이 아이는 자꾸 고집도 세지고, 요구하는 게 좀 더 많아지고. 가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쉬고 계세요? 가봐.
2: 네, 네, 간다고요?
9: 기다리고 있어.
2: 파리야, 기다릴 수 있지? 아, 파리는 혼자 있는 게 싫은 걸까요? 아니면 갇혀 있는 게 싫은 걸까요? 점점 짜증이 늘어가는 파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0: 같이도 있어보고 혼자 있는 게 편할까 봐 혼자도 둬봤는데 혼자 있으면 또 혼자 있는다고 짓고 같이 있으면 같이 있는다고 짓고 이제 손님만 왔을 때보다는 강아지를 안고 오는 보호자님들을 보고 더 성질을 내는 것처럼 아, 또 쟤를 만지나 보다. 또 쟤만 예쁘다 할 건가 보다. 좀 이런 느낌?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2: 장맛비가 쏟아지는 날. 궂은 날씨에도 파리를 만나러 온 설쌤.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주인공인 파리는 어디서 설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10: 아, 안녕하세요.
11: 설쌤! 저 여기 있어요!
12: 파리구나.
2: 아이들이 좀 많죠?
12: 좀 들어가 보자.
13: 네. 안녕.
10: 안녕하세요. 안녕.
2: 바로 파리 반응부터 확인하는 설쌤.
12: 파리 앉아. 옳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
0: 설쌤이라 그런 거 아닐까요?
12: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불안도가 심하고 영역적인 면이나 다른 사람과의 사회성이 너무 떨어지는 아이들은 가만히 서 있다가 움직이면 바로 반응 나와요. 그래서 일부러 조금 움직이면서 보고 있는데 옳지.
2: 파리야, 너 너무 낯설다.
12: 어떻게 처음에 데리고 오시게 된 거예요?
0: 커뮤니티에 남자 혼자

0: 이제 원룸에서 사는데 너무 방치돼 있다. 뭐 하루도 이틀이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아이다. 천상 여자다라고 해서.
1: 예, 수컷이잖아요.
0: 네, 근데 너무너무 얌전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였다. 그래서
1: 처음에 몇 살 때 데리고 왔어요?
0: 그때 6개월이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컸어요.
1: 얘는 원래의 성격은 말씀하신 그대로예요. 성격 되게 좋고요. 기다리는 것도 되게 잘해요. 되게 괜찮아 보이는데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2: 2년 전부터 짜증이 많아졌다는 파리. 왜 이럴까요?
1: 첫 번째는 내가 보호자와 충분히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싶어요. 두 번째는 휴식을 제대로 못 취할 거예요. 원래 개들은 다상성 수면을 해야 돼요. 자다 깨다 하면서 수면을 해야 돼요. 한 발을 쭉 자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가 왜 더 예민해지냐면 애들이 많아지고 처음에 얘가 먼저 짖지 않더라도 이 중에서 손님 오면 짖는 애들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서 같이 짖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잠을 못 자니까 더 예민해지고 계속 악순환의 반복. 감각이 낮아지면 불안은 높아집니다. 지금은 시력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게 좀 있을 거고요.
0: 네.
1: 그걸 봤는데 잘 모르겠어. 그러면 좋을 거라고 생각할까요? 나쁠 거라고 생각할까요?
0: 나쁠 거라고 생각해요.
1: 네. 얘도 지금 마찬가지.
0: 맞는 거 완전 맞는 거. 네. 정말.
2: 밤마다 열리는 엄마의 단독 콘서트. 아이들도 좋아할까요?
1: 노래 좋아하세요?
0: 네. 사람들 앞에서 못하니까요.
1: 네. 애들 앞에서
0: 네.
1: 우리 강아지 청중들을 두고 팩폭 하나 해도 돼요?
0: 아니요, 안 돼요.
1: 이 시간에 그냥 빠르게 놀아주세요.
0: 알겠습니다. 네.
1: 아, 애들이 큰 소리 그렇게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뭐 우선 애들은 좀 적응은 돼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이 시간에 파리랑 산책이나 뭔가 파리와 함께하는 시간, 네, 같이 할 수 있는 거, 놀이나 교육.
0: 네.
1: 저는 그게 지금 제일 필요해 보입니다. 네.
2: 충분한 놀이 후에는 노래 도 불러주는 건 괜찮대요. 산책은 하루 한 번, 15분 정도인데 괜찮을까요?
1: 산책 시간이 왜 이렇게 짧아요?
0: 무서워서.
1: 무서워서요? 이제 팩폭 한번 할까요?
0: 네.
1: 차는 어떻게 타고 다녀요? 사고 날까 무서워서. 조금 더 늘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 얘네 지금 10살이잖아요. 대형견들 12살 넘어가면은 인지장애 엄청 많아요. 인지장애나 이런 거 줄이려면 운동도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 좀 테스트해보고 싶은 게 오히려 제가 들어올 때 이 분란을 조장하는 쪼꼬맹이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여기에 없을 때 파리의 반응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저 까만 친구도.
0: 네.
1: 얘도 요주죠?
0: 네, 요주.
1: 옮겨보겠습니다. 최대한 얘네가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공간으로, 제일 안쪽 공간으로 우선 한번 가볼게요.
2: 와, 목소리가 크긴 크구나.
1: 제가 아예 나갔다 올라와 볼게요.
0: 네.
1: 그랬을 때 반응 한번 보죠. 파리랑 같이는.
2: 일부러 시끄럽게 등장하는 설쌤. 괜찮을까요?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파리야. 너 왜 이렇게 조용해?
1: 역시 파리는 다른 아이들의 흥분에 전염됐을 가능성이. 근데 그래서 고립됐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상황을 기억을 할 텐데 손님들에 대해서 좋은 기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일반화하게 돼요. 아, 이 사람들 오는 거 별로야. 그리고 그 흥분도를 더 유발하는 거는 요주의 강아지들. 걔네들이 먼저 짖기 때문에 자기도 흥분을 했는데 갇혀있고 접근 못하고 좌절감은 더 심해져요. 1층을 살짝 개조해서 파리의 공간을 1층으로 두고 거기서 쉬다가 손님 오시면 강아지를 올려놨다. 그러면 그 뒤로 뭐 간식 주고 놀 수 있는 공간. 대형견을 무서워하지 않으시고 괜찮으신 분들은 충분히 사랑둥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좀 간식 먹고 노는 공간.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0: 여기랑 왔다 갔다.
1: 1층 어디에 만들면 좋을까요? 네.
2: 이렇게 넓게 아니면 요 정도만 막아줘도 될 것 같아요.
3: 기둥까지?
2: 네. 이 정도만 우리 파리 공간으로 좀 만들어주고 강아지 보고 드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물론 짓기는 할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지금 보면 충분히 교육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다.
1: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파리 반응을 봐야겠죠? 역시 바로 경계하는 파리. 괜찮으시죠?
2: 좀만 기다려볼게요. 파리, 파리, 파리, 파리. 옳지. 그냥 하나씩만 밑에 땅에다 던져주세요.
1: 다행히 간식에 관심을 보이는 파리.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죠? 손님이 나갔다 들어와도 괜찮네요. 옳지. 그럼 거리가 가까워져도 괜찮을까요?
2: 바닥에 하나만 떨어뜨려 봐주시겠어요? 네.
1: 어휴, 파리야, 잘했어.
2: 하나 더 있죠. 손으로 살짝 줘보세요.
1: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2: 줄이 당겨져 있을 때 애들이 더 오히려 긴장하거든요.
3: 네.
2: 줄 놔버리세요.
3: 이렇게요?
2: 네. 줄 걱정되셔서 그렇죠?
3: 네.
2: 아니요, 괜찮아요. 줄 놓으세요. 네. 간식 좀 주세요. 냄새 좀 맡고 하면 슬쩍 스킨십 한번 해보죠. 네.
1: 이렇게 금방 마음을 연다고요?
2: 자주 오시는 손님이세요?
3: 아니요, 저 처음 뵈요.
2: 가끔 놀러 오셔가지고 파리랑 이렇게 좀 놀아주세요. 파리가 원래 사람을 진짜 좋아하는데 그동안 약간 사람과의 관계가 좀 벌어져 있었어요. 근데 저도 많이 듣고 걱정하면서 왔는데 한 번만 마음이 딱 풀리면 이게 확 풀리는 아이거든요.
3: 진짜 프로그램 이름대로 세상에 나쁜 개는 없고 나쁜 강아지를 만드는 보호자만 있을 뿐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고 그동안 너무 정말 다른 아이들만 신경을 썼구나. 보호자, 손님.
1: 낯선 개를 만났을 때 파리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2: 파리.
4: 누구야? 당장 나갈!
2: 진둥이는 좋아요. 진둥이는 좋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공격할 의사가 없다. 이런 것들을 되게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옳지.
1: 진둥이랑 다르게 경계를 풀지 않는 파리.
2: 파리. 파리. 파리. 지금 못 빠져나오거든요. 그래서 도구로 한번 바꿔볼게요. 진둥이 잠깐만 나가볼까요? 네.
1: 진둥아, 잘했어.
2: 머리 리드줄로 살짝 바꿔볼게요. 이건 좀 불편해할 수 있어요. 머리를 컨트롤하는 줄이에요. 그래서 뭐 아프거나 하진 않아요. 대형견들한테 미국에서는 많이 써요. 앞으로 뛰쳐나가면 고개가 돌아가요. 조금 더 안전하고 힘이 약한 분들이 힘센 친구를 컨트롤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표현했을 때.
4: 너 왜 또 왔어? 아우 고개가 마음대로 안 돌아가네. 아우 불편해. 불편해요.
2: 저 뭐 많이 땡기거나 하지 않아요. 싫지. 좀 싫을 거예요. 조금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볼까.
1: 머리 리드줄이 처음이라 좀 어색한가 봐요. 파리야, 괜찮아.
2: 괜찮아. 파리.
1: 이 정도면 적응이 빠른 편이래요. 파리야, 파이팅!
2: 고개가 우리 쪽으로 돌아올 때 칭찬할 거예요.
1: 진둥이한테서 시선을 떼면 성공.
2: 옳지.
3: 잘 잘했다.
2: 네, 칭찬해주세요.
3: 칭찬해주세요.
1: 첫날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2: 좋아요. 다른 강아지 있을 때는 반응이 좀 있을 거예요.
3: 네.
2: 근데 그거는 우리가 관리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해결하고 여기에 그냥 쑥 올라가게 하고 산책할 때는 지나가는 걸 목표로 할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가는 걸 목표로.
1: 산책 교육도 잘 받을 수 있겠죠? 엄마의 산책 자세는 어떤가요?
2: 지금 볼 때 너무 긴장돼 있어요. 그러니까 줄이 이러고 다니세요.
3: 맞아요.
2: 그러지 말고 느슨하게 해주자고. 줄을 좀 짧게 잡거나 제어할 거예요.
3: 네.
2: 그래서 줄을 두 줄로 잡으세요. 이렇게.
3: 네.
2: 그리고 오른손으로 줄 중간을 잡을 거예요.
1: 역시 안정적이네요.
2: 옳지.

0: 이렇게 사람 한 명 지날 때마다 그냥 칭찬하세요. 그냥 뭔가 자극이 하나 있을 때마다 칭찬하세요. 일로 가자.
1: 엄마도 잘할 수 있을까요?
0: 이 줄을 하면 힘이, 보호자님의 힘이 한 5배는 세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2: 네.
0: 파리 페이스에 안 맞춰도 돼요. 보호자님 페이스에 맞춰보세요. 파리가 맞출 거예요. 그리고 눈 마주치거나 할 때마다 칭찬.
2: 오, 파리.
0: 옳지. 중간중간에 보상을 많이 해야지 우리를 봐요.
2: 옳지.
0: 오케이, 몇 번만, 한 번 더.
2: 가자. 자,
0: 나랑 눈 마주치면 주는 거예요. 네. 얘가 나를 보거나 하면.
2: 옳지.
0: 좋아요.
2: 너무 잘했어. 너무
0: 네,
2: 잘했어.
0: 좋아요.
1: 오늘의 목표는 낯선 게 지나치기. 루카야, 잘 부탁해. 엄마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0: 지나가세요. 지나가는 거 목표. 따라가면 안 돼요.
2: 아니, 안 돼.
0: 천천히. 그냥 가보세요. 포기하면 칭찬. 옳지, 지금.
2: 오, 잘했어.
0: 차 조심.
1: 이대로 쑥 지나갈 수 있을까요?
0: 그렇죠.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자, 지금도 따라가는 거예요. 코어에 힘 빡 주고.
2: 하!
0: 옳지, 지금이에요.
2: 오, 파리 너무 잘했어. 세상에.
0: 관심 보이지만. 옳지.
1: 파리야, 잘하고 있어. 엄마 말 잘 듣네.
0: 그렇죠.
2: 옳지.
0: 이제 컨트롤 하는 법을 아셨어요?
2: 잘했어.
0: 천천히. 네, 따라가지 말고. 그렇죠. 그 느낌.
2: 옳지.
0: 옳지. 네, 타이밍도 너무 좋았어요.
2: 가자.
0: 지금 완벽. 지금 완벽.
3: 생각보다 너무 잘했고, 제가 긴장을 해서 같이 그 긴장을 느꼈던 것 같고, 자신감 갖고 하면 너무 좋아질 것 같고요. 이래서 다들 설쌤, 설쌤 하는구나.
0: 칭찬에 약해가지고. 칭찬 알러지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꾸준하게 한번 네. 연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3: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얘는 지 혼자, 지가 노는 방법을 행복하게 잘 찾았거든요. 그리고 이 무는 강도 조절로 되게 잘해요. 막 세게 물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좀 걱정했거든요. 뭘 걱정했냐면 우리가 이런 아이들, 이렇게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 중에 사람의 ADHD와 같은 진단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아이면 하루 종일 과각성 상태예요. 사람의 ADHD 같은 아이라면 중간에 쉬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3: 쉬는 시간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0: 생겼어요?
3: 네.
0: 그런 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얘가 아직 한 살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줄어들 것 같아요.
4: 아직은 기운이 넘친다고요. 이 정도는 괜찮죠?
0: 웃기긴 하다 너.
3: 저 아이 같은 경우는 입양을 가야 되는 아이인데 저런 에너지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저 새로운 미용 친구가 오면 싫다고 해야 하는데 그걸 몰라요. 눈치가 좀 없어서 그러니까 저희 보호자님들도 몇 번 쟤를 한번 둘째로 생각했는데 기겁을 하게 덤벼드니까
0: 오히려 흥분을 딱 조절할 수 있는 걸 배우면 나을 것 같아요. 이 놀이를 이용해서 막 놀아주다가 막 흥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기다리는 법을 좀 배워야 돼. 나 봐봐. 지금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 충동 조절이. 앉아.
1: 장난감을 향해 돌진하는 물고기. 어우, 포기를 모르는데요.
0: 기다려, 이런 것도 모르죠.
3: 네.
1: 교육이 될까요?
0: 얘는 이런 걸 배워야 돼. 참는 거. 참아야지 내게 나오는 거.
1: 기다리면 줄게.
0: 옳지. 이런 규칙을 만들어주는 거야. 차분해져야지 내가 원하는 게 나온다.
1: 너무 흥분했을 땐 멈추고 기다리기.
0: 기다려. 시키고. 속으로 세는 거예요.
1: 일어나면 안 되는데.
0: 움직이면 안 줘요. 기다려.
1: 이번엔 기다릴까요?
0: 옳지. 얘는 ADHD 아니에요.
2: 다행.
0: 좀만 해주면 에너지가 금방 빠져요. 한번 해보세요. 들고만 가만히 자기가 생각하게 가만히 두세요.
4: 오늘 엄마가 이상하네.
0: 네, 기다려. 옳지. 시키고.
3: 기다려.
0: 네. 10초 기다리다가 움직이면 좀 무시.

0: 부탁드려요.
1: 우선 너무 힘든 아이들을 잘 거둬주시고 입양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파리가 다시 예전처럼 사람과 더 잘 지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오늘 기회를 통해서 더 자신감 가지시면서 행복하게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니까 어떠셨나요?
2: 어려운 문제를 되게 단순하게 풀어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구나 생각 들고요. 파리의 노후가 조금 편한 게 저의 가장 큰 소망이었거든요. 그거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네, 저도 파리 보러 또 한번 놀러 올게요. 네? 오늘 파리의 매력에 제가 빠져가지고 파리 보러 한번 놀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솔루션 이후 파리의 일상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낮에도 엄마랑 산책을 즐기는 파리. 어휴, 너무 신나 보이는데요. 1층에서 손님들과 만나는 연습도 하고요. 아직 낯선 길을 경계하지만 엄마의 통제에 따라 금방 진정하는 법도 알게 됐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겠죠? 파리야, 아프지 말고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렴.
3: 집 나간다 잡아왔어?
4: 동물을 잡아가고 지가 보호하는 걸.

0: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아이, 이놈 자식, 얼마나 날씬지. 엄청 빨라, 이놈, 엄마.
1: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 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핏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2: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3: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2: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얘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4: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을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짱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그러니까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0: 할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1: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나도. 네.
1: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0: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1: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0: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 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1: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0: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 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생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건데 그런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수 있고 내가 더 기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1: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0: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1: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0: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0: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1: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 이제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세요.
0: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손이 여기서까지 힘이 하나도 없어요. 종이 한 장 집은 힘도 없었어요.
1: 글쎄, 운동을 하면 발을 이렇게 질질 끌어들고 고개가 자꾸 숙여지더라고요. 그게 그때는 파킨슨인지 몰랐어요.
2: 매일 가는 길인데 갑자기 어느 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그대로 서버렸고 발을 한 발도 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왔었거든요.
3: 하지만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고 모두 다 같은 파킨슨병은 아니다.
4: 파킨슨 증후군하고 파킨슨은 완전히 다른
5: 파킨슨 병에서만 나타나는 줄 알았더니 파킨슨 병과 비스무리한 증상을 나타내는 다른 질환들이 너무나 많더라. 이게 그냥 일반적인 파킨슨시 병이 아니라 이 파킨슨 증후군.
6: 증후군이 더 나빠요?
5: 증후군이 파킨슨 병보다 조금 어렵죠.
7: 처음에는 파킨슨 증상인 줄 알았다, 그죠? 약을 먹어도 이게 별로 풀리지도 않은 거잖아요.
8: 약 반응이 아주 없는 거를 봐야죠.
3: 파킨슨병 환자에게 새로운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0: 초창기에는 이제 파킨슨병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진단이 조금 어렵게 되고요.
1: 병의 진행 속도가 정밀소견이 도파민 세포 외에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2: 이은주 씨는 파킨슨병 환자다. 올해로 7년째 하루하루 굳어가는 몸과 싸우고 있다.
3: 연세는?
4: 몇 살이지?
3: 긴장하셨네 많이 지금. 어머니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몇 년생인데요?
4: 몇 년생이냐면.
3: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세요? 네.
2: 최근 들어 또렷하던 기억마저 조금씩 흐려지고 있다.
3: 혹시 어머니 몇 년생이냐?
5: 72년생입니다.
3: 아, 72년생이세요. 어머니, 그 제일 불편한 게 어떤 점이에요? 파킨슨병 걸려서 제일 불편하다. 나는 진짜 이게 불편하다, 이거.
4: 제일 불편한 거는
2: 잃어가는 것들이 하나 둘 늘어간다.
4: 걷는 거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다리가 막 흔들리고 막 그러니까 좀 불편해 그거 때문에.
1: 여기 다리 한번 내려보세요. 그래도
2: 증상을 가라앉히기 위해 하루 다섯 번이나 약을 먹는다. 하지만 약효는 두세 시간뿐. 답답한 마음에 신경과 윤정한 교수를 찾았다.
1: 아, 발걸음 잘 안 떼이시죠, 그죠?
4: 잠시 놓네요.
2: 첫 발을 떼기가 힘들고 종종 걸음으로 겨우 걷는다. 파킨슨병의 주요 증상이다.
1: 그 다음에 돌 때도 좀 힘드시죠? 약간 이렇게 제일 힘들죠?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네, 제가 잘 도와드릴게요, 문제가 있으시면.
2: 특히 방향을 바꿀 때 발이 잘 떨어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1: 한 번에 못 도시고.
2: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왜 생기는 걸까? 그 중심에는 뇌 속 신경 전달 물질 도파민이 있다. 도파민은 우리 몸의 움직임을 조율하고 인지와 감정에도 관여한다. 이 도파민은 뇌의 흑질이라는 부위에서 만들어지는데 파킨슨병은 이 부위의 신경세포가 소실돼 도파민 분비가 줄어들면서 생긴다. 그 결과 뇌의 운동 회로에 문제가 생겨 동작이 느려지고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떨린다.
1: 보통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오게 되면 보통 떨림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이 느려지고 다리가 끌리고 이런 증상으로 오게 되는데 그런 증상들이 1년이나 2년 정도 되면 저희 보통 오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이 도파민 영상을 좀 찍게 되면 보통 60에서 70% 정도 소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늦게

0: 이유는 보통 이제 도파민 세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남은 세포들이 되게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보상작용으로 남아있는 세포들이 열심히 하지만 이게 지칩니다, 이제. 점점 도파민 세포가 소실이 되면서 60, 70% 감소하게 되면 이제 바닥이 나기 시작합니다.
1: 그제야 나타나는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증상들. 도파민 세포가 절반 이상 파괴되고 나서야 몸은 비로소 신호를 보낸다. 그렇다면 파킨슨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약물 치료다. 뇌에 부족한 도파민을 보충해주는 약을 먹으면 운동 증상들이 호전된다. 먼저 뇌혈관 장벽을 통과할 수 있는 도파민의 전 단계 물질, 레보도파를 복용한다. 레보도파는 몸속에서 흡수되고, 이중 일부는 뇌로 가서 도파민으로 변해 작용한다. 그 결과 부족했던 도파민이 채워지면 굳었던 몸은 다시 부드러워진다. 파킨슨병은 PET-CT 검사를 통해 알수 있다. 뇌속 도파민 신경이 얼마나 살아있는지 그 양을 확인한다.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 기능이 정상보다 확연히 줄어 있다. 이은주 씨는 결국 수술을 결심했다. 오늘 수술은 신경외과 안영환 교수가 집도한다.
2: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이제 파킨슨병이 생겨서 대개 한 5년에서 10년 그 사이가 지나면 이제 약의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초기에는 약이 굉장히 잘 됐다가 그 시기가 되면은 이제 약의 부작용도 생기고 효과도 떨어지고 그리고 환자는 증상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는 더 약을 늘릴 수 없는 시점이 되면 그때는 사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밖에 하는 대안이 없는 거죠.
1: 더 이상 약물로는 일상을 버틸 수 없게 된 이은주 씨. 아직까지 파킨슨병 자체를 완치하는 치료법은 없다. 오늘 그녀가 받는 수술은 뇌신부 자극술이다. 뇌 깊숙한 곳에 전기 자극을 보내 멈춰버린 약물 반응을 다시 끌어올리는 수술이다. 수술은 어떤 원리로 이루어지는 걸까? 먼저 수술 전 환자의 머리에 특수 프레임을 씌운다. 뇌 속의 정확한 목표 지점을 찾기 위해서다. 좌표가 확인되면 가느다란 전극을 뇌 깊숙이 삽입한다.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몸의 운동 기능을 조절하는 시상하핵이라는 부위가 그 타깃이다. 이곳에 전류를 흘려보내면서 환자의 운동 기능이나 언어 능력에 이상이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이후 가슴 쪽에 배터리 역할을 하는 자극 발생기를 심고 뇌쪽 전극과 연결한다. 이후 기계를 켜면 시상하핵에 전기 자극이 전달되면서 파킨슨병의 증상을 억제할 수 있다. 먼저 뇌에 전극을 삽입하는 수술이 진행된다. 눈으로는 볼수 없는 뇌 안쪽의 미세한 지점을 찾아가야 하는 최고난도 수술이다. 전극의 위치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환자는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로 수술을 받는다.
3: 떨어보세요.
4: 눈 하나 떨어지겠어요?
5: 그죠? 마이너스 5로.
3: 네, 타겟 마이너스.
1: 뇌세포가 보내는 전기 신호의 패턴과 소리에 집중해 정확한 목표점을 찾아낸다. 그리고 전기 자극을 주었을 때 환자의 운동 반응을 실시간으로 살핀다.
6: 일어나겠어요. 10분만 깨겠어요. 아셨죠? 잘 되고 있어요. 아셨죠?
7: 힘빼세요.
8: 저기가 그런 건 없으세요?
9: 약간 좀 뻑뻑합니다.
6: 예. 힘빼세요.

0: 환자의 손과 발을 직접 움직여보며 마침내 강직과 떨림이 잦아든 것을 확인한다.
1: 수고하셨어요.
2: 자, 지금부터 오늘 날씨가 좋다.
0: 성공적인 첫 신호. 다행히 수술은 잘 마무리되었다.
1: 예, 고맙습니다.
3: 원래가 저희가 잡은 위치랑 실제로 잘 들어간지 확인한 건데, 요게 이제 원래 수술 전에 이제 좌표를 잡아서 잡은 위치랑 실제로 들어간 위치랑 봤는데 거의 일치하죠,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뇌에 되게 깊은 곳에 자극을 한다고 해서 뇌 심부 자극술입니다.
0: 사흘 뒤 이은주 씨의 증상은 얼마나 호전됐을까?
4: 자, 수술한 지 3일 됐고요. 그죠? 예. 그다음에 이제 기계를 한번 좀 켜 볼 거예요. 오전에 얘기 드렸죠. 그죠?
5: 네.
4: 그래서 여기 어머님 여기 그 배터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5: 네.
4: 그죠? 그다음에 요거는 여기다가 이제 신호를 주는 거예요. 전압을 조금 올려 보겠습니다.
0: 외부 리모컨을 통해 가슴에 심은 자극 발생기를 켜고 최적의 전기 자극값을 찾아낸다.
4: 조금씩 올려 보겠습니다.
0: 환자의 상태는 얼마나 좋아졌을까?
1: 힘들어요?
0: 수술 전 침대에서 혼자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던 이은주 씨. 걸음은 늘 위태로웠다.
4: 이건 기계를 아직 안 켰고요. 자, 한번 스스로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 그냥 걸어보세요.
0: 걸음은 눈에 띄게 안정됐고 보폭도 넓어졌다. 뇌심부 자극술을 받으면 약물을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렇다면 파킨슨병, 미리 알아챌 수는 없는 걸까?
3: 파킨슨 전구 증상이라고 있습니다. 램숨 행동장애도 있고 변비도 있고 후각 저하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분들이 파킨슨으로 갈 정도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보통 이제 램숨 행동장애로 그러면 꿈속의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밤에 자다가 이제 소리를 지른다거나 아니면 발길을 지른다거나 그게 있어서, 그런 증상들이 병이 오기 전에 되게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30년 전에 있는 분도 있고 10년 전부터 있는 분들이 있고, 변비는 워낙에 흔한 증상이라 제가 말하는 이은 변비는 좀 심한 변비입니다. 지금 3, 4일 지나도 굉장히 누구 힘들고, 그다음에 변비가 있으니까 소화기내과에서 이제 대장내시경을 대기 해보는 경우도 있고, 비운동 증상 위험도가 증가하게 되면 상당히 파킨슨의 위험도가 빨리 온다는 그런 보고들이 많이 있어서, 조금 비특이적으로 좀 심해진다거나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 한 번쯤 오셔가지고 좀 체크를 해보시고.
0: 극심한 변비, 사라진 후각, 꿈속 행동이 튀어나오는 수면 장애까지.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뒤늦게 병이 오고 나서야 몸의 작은 변화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 올해 78세인 조동환 씨. 5년 전 신경과 신혜원 교수를 만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6: 오늘은 몇 시에 약 드셨어요?
7: 아니, 8시.
6: 8시. 그럼 지금은 어떤 상태세요?
7: 지금은 아주 좋아요.
6: 아, 좋은 상태.
7: 좋은 상태.
6: 네.
7: 아주 좋아요.
0: 하지만 약을 꾸준히 먹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증상이 있다.
6: 조동환님, 제일 불편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이세요? 일상생활 하시는데.
7: 제일 불편한 것은 이 걸어다니는 것이에요.
6: 네, 네, 네.
7: 빨리 안 되니까.
6: 네. 이 첫발 잘 안 떼지세요?
7: 그렇지. 이제 첫 발이.
6: 예.
7: 딱 해서 떨어지면 괜찮은데.
6: 네.
7: 안 가고 이렇게 딱
6: 예.
7: 서서.
6: 예.
7: 이렇게 맨치고 있다가 이렇게 나가요. 이거 이 발이 안 떨어지니까.
6: 예. 이러고 있지. 예.
0: 보행 동결 증상은 도파민 약이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이다.
7: 안 잡아줘도 괜찮아요.
6: 우선은 이제 파킨슨병 자체가 아직까지는 완전히 뇌세포를 재생시키는 그런 치료하는 완치법은 없는 거는 알고 계시죠?
7: 예.
6: 그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치료가 약물 치료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그 한정된 분들에 한해서 이제 뇌심부 자극술이라고 하는 수술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조 치료로 저희가 경두계 뇌자기 자극술 임상시험을 한 거였거든요.

0: 조동환 씨는 파킨슨병의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했다. 머리를 열지 않고 자기장으로 뇌를 자극하는 경두계 자기자극술이다. 먼저 뇌의 정확한 목표 지점에 널적한 코일을 고정하고 고주파 자기장을 반복적으로 조사한다. 이 자기장은 뇌의 운동 피질에 도달해 잠든 뇌세포를 깨운다. 자극이 계속되면 신경세포를 잇는 연결망, 즉 시냅스가 더 튼튼하게 자라난다. 이렇게 활력을 되찾은 운동 피질은 더 깊숙한 기저핵에 다시 정상 신호를 보내게 되고 그 결과 환자를 괴롭히던 서동과 보행 동결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풀리게 됐다.
1: 파킨슨병 같은 경우에는 제 그동안에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반복 뇌자극 자극술을 통해서 약으로 완전하게 조절이 되지 않는 운동 완만 증상이라든가 약물에 반응하지 않는 보행 동결에 효과가 있다라는 근거들이 쌓이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제 의미 있는 근거들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머지않아 국내 진료 현장에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0: 일주일 후 조동환 씨의 발걸음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1: 자,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실게요. 이제 오후 상태에
0: 바닥에 꼼짝하지 않던 첫 발이 편안하게 떨어진다. 한눈에 보기에도 발걸음이 가볍다.
1: 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앉아보실게요. 네. 그래서.
2: 별로 그렇게 잘 느끼질 못했거든. 근데 이제 3일 되고 4일째 되니까 이제 몸이 그냥 아주 가벼워졌어요.
1: 다리가요?
2: 걸음도. 예. 막 진짜 누구보다 달려가고 싶을 정도로 네. 아주 가벼워져갖고 네. 그래서 내가 저 교수님한테 저 이 치료를 또 할까 그러고 내가 하도 기분이 좋고 예.
1: 그러면 요즘에는 그 보행 동결이라고 하죠. 걸으실 때 이렇게 앞으로 쏠리고 다리 안 떨어지고 이랬던 증상이 이전에 비해서 좀 많이 좋아지셨어요.
2: 많이 좋아졌는데
0: 효과는 만족스러웠다. 파킨슨병 치료는 더디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데 똑같은 파킨슨 증상인데도 유독 빠르게 진행되는 이들이 있다. 무엇이 다른 걸까? 하루가 다르게 몸이 나빠지고 있다. 최근엔 약도 잘 듣지 않아 큰 병원을 찾은 강순자 씨. 첫 증상이 나타난 건 2년 전쯤이었다.
3: 그 제가 이제 섬세한 직업이거든요. 그 옷 만드는 애기 옷 만드는 직업을 하는데 손이 좀 부자연스럽다고.
4: 아 조금 이렇게 좀 어줍다고.
3: 네, 손이 느려지. 제가 손이 좀 빠른 편인데.
4: 아 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빨리 안 되고 그죠? 네. 뭐 이런 게 오시고요.
0: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새로운 증상들이 튀어나왔다.
3: 가끔가다 어지러워요.
4: 가끔이요?
3: 네. 어지럽고 이렇게 화장실 갔다가 유턴할 때 좀 불편해요.
4: 소변을 많이 넣으세요?
3: 소변을 넣는데 네. 중간에 끊기고 다시 시작하고 그래요.
4: 그러니까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네. 그게 최근에 변하세요?
3: 네.
4: 그런 게 있어서 아마 소변 잔류량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아주 전형적인 파킨슨은 아니고 뭐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유형인지 조금 저희가 볼 거고요.
0: 파킨슨 증상에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 장애까지 파킨슨을 닮았지만 전혀 다른 병 파킨슨 증후군이 의심된다.
5: MRI 봤는데 MRI상에서는 좀 말라 있는 게 보이시죠, 그죠? 좀 꽉 차 있는 말라 있는 게 보이시고 여기가 보시면 원래 까맣게 보여야 되는데 요즘 하얗게 보입니다. 이렇게. 줄기가 이렇게 핫 크로스번 사인이라고 십자가 사인이라고 보이는데. 요게 좀 쪼그라들면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0: 손의 위축과 뇌 줄기에 나타난 선명한 십자가 모양.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다계통 위축 중에

0: 결정적 단서다.
1: 근데 이 환자들이 보시면 진행이 좀 빠릅니다, 사실. 이 환자 보면 2년 만에 조금 비틀거리시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보통 파킨슨 환자는 10년 지나도 넘어지진 않는데 조금 빨리 진행되고, 그런 식으로 지금 파킨슨 증후군의 하나인 다게투이 측증, 그 중에서 손해가 주된 형태인 그런 환자입니다.
0: 몸을 움직이는 여러 신경계통이 동시에 무너지는 다계통 위축증. 원인은 뇌 속에 쌓이는 단백질, 알파시누클레인입니다. 이 단백질이 신경을 감싸고 있는 수초를 손상시키고 결국 신경세포까지 파괴하면서 신경계의 정상적인 신호 전달을 끊어놓는다. 그 결과 몸이 굳고 느려지는 것은 물론 균형을 담당하는 소뇌가 망가지며 심하게 비틀거린다. 또한 자율신경이 무너지면서 몸이 알아서 조절하던 혈압과 대소변 기능까지 흔들린다. 파킨슨병보다 더 빠르게 진행되고 더 가혹한 병.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2: 정상인 사람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야 되나?
3: 갑자기 이렇게 되니까 좀
2: 당황스러웠죠. 좀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그래요.

0: 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화장실도 가고 군대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겁니다.
1: 파킨슨병에 가려진 낯선 질환, 파킨슨 증후군. 생소한 이름만큼이나 병을 마주하는 과정도 혼란스럽다.
2: 우리는 파킨슨병 있냐 아니냐 이것만 그거 알지. 뭐 일반 저희들이 뭐 무시해서 그런지 몰라도 파킨슨병 증후군 같은 거는 전혀 뭐 듣지도 못했고.
3: 파킨슨병은 주위에 참 많아요. 근데 증후군은 그냥 듣기는 들어도 특별히 그게 와닿진 않았어요. 내 주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엄청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플러스 증후군이라는 게 이렇게 속도가 빨리 막 진행되고 내 겁이 덜컥 나는 거.
1: 그렇다면 파킨슨병과 증후군은 어떻게 다른 걸까? 파킨슨병은 뇌속 흑질 부위에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면서 시작된다. 주로 몸이 떨리거나 행동이 느려지고 몸이 굳는 증상들이 나타난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단순히 도파민 세포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다. 생각을 담당하는 대뇌피질, 균형을 잡는 소뇌, 그리고 생명 유지와 직결된 뇌관까지 뇌의 여러 영역이 함께 무너진다. 그래서 어느 부위가 손상되느냐에 따라 병의 이름도 나타나는 증상도 저마다 다르다. 증후군의 특이 증상으로는 시선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는 안구 운동 장애, 자율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기립성 저혈압과 소변을 제대로 참지 못하는 배뇨장애, 그리고 눈앞에 헛것이 보이는 생생한 환시까지. 몸이 굳는 파킨슨병의 기본 증상에 이런 특이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파킨슨 증후군을 의심해야 한다.
4: 말 그대로 이제 증후군이랑 비슷하다는 의미겠죠. 뭐 파킨슨 병이는 아니고 파킨슨 증상처럼 이제 비슷하게 보인다는 거죠. 파킨슨 증후군은 파킨슨 병이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왜냐하면 병리 소견이 틀리고, 그다음에 파킨슨 병은 도파민 세포만 선택적으로 줄어드는 건데, 파킨슨 증후군은 도파민 세포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뇌가 망가지는 병입니다.
1: 하지만 발병 초기엔 두 질환을 완벽히 구분할 방법이 없다. 초기 증상은 물론 정밀 검사로

0: 로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 저는 환자를 볼 때 절대 처음에 증후군이다. 파킨슨병은 얘기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좀 경과를 봐야 좀 더 확실할 수 있고, 물론 3년 정도 지나면 되게 뚜렷합니다. 그 차이가. 상킴 장애가 있고 말이 굉장히 어눌해지고 자꾸 넘어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파킨슨 증후군은 진행이 빠르다는 거죠. 1년, 2년 차이가 굉장히 커서 속도만 봐도 굉장히 좀 다른 경과를 보이게 됩니다.
0: 그렇다 보니 환자들 입장에선 어느 날 진단명이 뒤바뀌는 두려운 상황을 마주하곤 한다.
2: 오늘 처음 증후군이라고?
3: 네.
4: 지금까지는 그냥 파킨슨병이라고만 생각하고 뭐 자녀들한테나 지인들한테도 이제 파킨슨병이다 그 정도만 이제 알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 이제 진료를 하시면서 선생님이 오늘 와서 이제 그 진료 소개를 듣고요, 진짜 조금 놀랐어요.
0: 최근 3개월 사이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했다는 박인석 씨. 대체 그의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4: 한 몇 달 전보다 증세가 너무 많이 나빠져요. 다리 하나 이렇게 침대에서 내리기도 어려우시니까 이렇게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 다리가요 그냥 이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데 엄청 무겁고, 이렇게 좀 보면 이게 돌덩어리를 든다라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너무 힘들게 내려야 돼요.
3: 여기까지 오세요.
0: 아내의 도움 없이는 홀로 거동조차 힘든 상태다. 하지만 가족을 더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3: 넷, 다섯, 여섯, 일곱.
5: 제일 저를 놀라게 하고 징그럽게 하는 게
3: 벌레. 벌레가 어디 있나요? 바닥에요?
2: 몸에.
5: 집사람은 집사람은 벌레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같이 뒤져보는데요. 저는 있다 그러고 집사람은 없다 그러고.
3: 실제로 보이는 건 알겠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를 아시나요? 아니면 우리 아버님 생각엔 진짜 있다고 느끼시는 거세요?
4: 손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음영이 지는 부분에 다 지렁이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송충이가 있어서 자기가 잡아서 이렇게 이겼더니 진물이 나왔다고 하는데, 제가 보면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3: 그러면은 그 낮에는 벌레랑 안 싸우세요?
5: 낮에는 안 나타났죠.
3: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이제 댁에 돌아오시면.
4: 그러니까 저녁 때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전에 특별히 더 하고요.
0: 3년 동안 파킨슨병 치료를 받아온 박인석 씨. 현재 헛것이 보이는 환시와 기립성 저혈압 증상이 동반됐다. 도파민이 작용하는 뇌부위 신호가 뚜렷이 감소한 흔적. 분명 파킨슨병 소견이다. 그렇다면 진단명이 바뀐 이유는 무엇일까?
6: 이제 레보도파를 복용을 하시고서는 보행장애라던가 경직 이런 거는 굉장히 좋아지셨는데, 레보도파 전형약을 드시고 나면 굉장히 심한 환시가 보이기 시작해서 이제 용량을 충분히 쓸 수가 없었고, 그리고 자율신경 검사에서 기립성 저혈압이 현저하게 관찰이 돼서
0: 기립성 저혈압 기준인 20을 훌쩍 넘었다. 자율신경 이상이다.
6: 치매와 파킨슨 증상과 만약에 자율신경 장애까지 같이 이제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루이 소체 치매로 진단을 내릴 수가 있었고.
0: 박인석 씨의 진짜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루이 소체 치매다.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뇌 신경세포 안에서 비정상적으로 뭉쳐지는데, 이 덩어리, 즉 루이 소체가 뇌 신경을 파괴하는 질환이다. 파킨슨 병과는 원인 물질은 같지만 발병 부위가 다르다. 파킨슨 병은 루이 소체가 뇌의 흑질 부위에 쌓여 주로 운동 증상이 나타나지만, 루이 소체 치매는 사고와 인지를 맞는 대뇌 피질 전체에 이상 단백질이 퍼지면서 인지 기능 저하와 생생한 환시가 특징적으로 동반된다. 현재로선 약물로 증상을 조절하는 것이 최선이다. 다만 파킨슨병과 치료 방향에 달라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
3: 조정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아시겠지만 레보도파를 이제 파킨슨병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하면 환시랑 이런 게 너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녁약은 그대로 놔두고요. 네. 딱 아침 점심만. 네. 네. 지금 아직 낮에는 그런 증상이 없으시니까 네. 아침 점심만 아주 아주 소량.
0: 루이소체 치매는 약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다. 헛것이 보이는 환시를 잡기 위해 약을 쓰면 몸이 굳는 파킨슨 증상이 심해진다. 반대로 굳은 몸을 풀기 위해 약을 쓰면 또다시 생생한 환시를 부르게 된다. 약의 미세한 조율이 치료를 좌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환시 증상,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3: 우선은 이제 감정을 먼저 받아주고 그다음에 굉장히 부드럽게 실제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예를 들어 이제 깜깜할 때 어떤 사람이 보였다라고 하면 이제 불을 켜서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통해서 좀 안심을 시켜준다던가 환시를 촉발시키는 어떤 물체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옷걸이가 있다거나 그런 게 계속 사람으로 보인다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치워주는 방법으로 예,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0: 파킨슨병보다 예후가 나쁜 병으로 알려진 파킨슨 증후군. 하지만 그 앞엔 뜻밖의 갈림길이 있다. 급격하게 악화되는 길이 있는가 하면 치료로 일상을 되찾은 사람도 있다. 그 차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3년 전 치매 진단을 받은 김경아 씨. 최근 파킨슨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았다.
3: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한번 일어나 보실게요.
7: 일어나서?
3: 일어나 보실게요. 힘들면 안 하셔도 돼요. 자, 하나, 둘, 셋.
0: 스스로 중심을 잡고 일어날 수가 없다.
3: 아, 그러면 잡고 일어나세요. 예.
7: 일어나.
3: 네. 그다음에 저기 자, 쭉 걸어가 보실게요.
7: 출발. 걸어가 쭉 같이.
3: 네, 저기까지 한번 걸어가 보실게요.
7: 네. 빨리 걸어.
3: 아,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0: 발이 지면에서 잘 떨어지지 않고 보폭도 좁다.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이다.
7: 그럴 때는 농지로 보충해야 돼요.
3: 중심 좀 잘 안 잡히시고 종종 걸음 하시고 그래서 파킨슨병 같다라고 해서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도파민 PET 영상에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7: 파킨슨병은 아니다.
3: 네네네. 네. 네. 파킨슨병은 아닌 겁니다. 네.
0: 김경아 씨의 PET-CT 검사 결과 도파민 신경세포의 말단이 건강하게 살아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3: 근데 그러니까 뭐 파킨슨병이 아닌데 누가 봐도 전형적인 파킨슨 증상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고령,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이제 많은 경우에 우울증 약도 드셔야 되고 또 이제 수면 장애가 있어서 잘 주무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약들이 있는데 그 약들이 고령에서 드시는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유사 파킨슨병은 아닌데 비슷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약물 유도성 파킨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증후군 중에 하나예요.
0: 그렇다면 어떤 약물이 원인일까? 김경아 씨가 먹는 약은 치매약과 항우울제, 심혈관약까지 모두 8가지. 이 중 원인이 된 약물은 바로 항우울제였다.
3: 드시던 약들을 조회를 해봤더니 도파민 수용체에 그 결합해서 우울증 증상을 개선시키는 도파민 수용체 기량제가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고령에서 특히 이런 퇴행성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도파민 신경이 좀 취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아 약물 유도성 약물 때문에 파킨슨 증상이 생겼다라고 추측을 했는데
0: 어떻게 약물이 파킨슨 증상을 유발하는 걸까? 약을 복용하면 약 성분이 몸에서 흡수돼 일부는 뇌까지 전달된다. 도파민은 정상 분비되지만 약 성분이 수용체를 막는다. 그 결과 뇌가 도파민 부족 상태로 반응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난다. 국내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약 36%가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했다. 이 가운데 약 18%는 10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다약제 사용자였다. 여러 만성질환을 앓는 노년기에는 약의 개수가 늘어나는 일이 흔하다. 그렇다면 파킨슨 증상이 나타났을 때 어떤 약물들을 조심해야 할까?
6: 제 정신건강의학과 영역의 질환들의 치료를 위해서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되는데요. 뭐 기분, 또 쾌락, 뭐 동기부여, 이런 중독,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을 해야 효과를 보는 질환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제가 어쩔 수 없이 운동 기능에 해당하는 도파민 수용체까지 같이 차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파킨슨 증상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정신과 약물 외에도 소화가 안 될 때 흔히 찾는 위장약과 소화제, 일부 어지럼증과 편두통에 쓰는 약도 장기간 복용 시 파킨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물론 대부분 안전하게 처방되지만 의심 증상이 생겼다면 현재 복용 중인 약을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김경아 씨는 의심되는 약을 바꾸고 증상의 변화를 지켜보기로 했다. 중요한 건 내 몸의 이상 신호를 놓치지 않고 제때 병원을 찾는 것이다. 77세 이유준 씨. 그저 나이가 들어 몸이 둔해진 거라 여겼는데 딸의 등살에 못 이겨 검사를 받게 됐다.
8: 딸이 있지만도 물론 걱정되겠지. 걸음 걷는 게 이제 뭐 조금 불편하다고 자꾸 옆에서 보고 그러는데 나이가 관계에서 뭐 그렇게 좀 싱싱하게는 못 걷지.
0: 한편 딸은 아버지의 증상이 파킨슨병의 신호라고 의심하고 있다.
9: 좀 의심이 났던 거는 같이 걸어갈 때마다 허리가 약간 굽은 채로 보폭이 총총총하면서 이렇게 살짝 속보처럼 걸으시면서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몸이 상체가 앞으로 쏠리면서 넘어질 듯 약간 위태로운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혹시 인터넷 찾아봤죠? 그랬더니 뭐 파킨슨병 이런 게 의심이 나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진료를 한번 받아보게 됐어요.
0: 이유준 씨의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6: 보시는 바처럼 이렇게 이제 2019년도에도 약간의 뇌에, 이 뇌실에, 뇌실이 좀 확장되어 있는 소견이 관찰이 되는데 작년에 찍었던 영상에서는 이렇게 뇌실 확장 소견이 좀 진행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킨슨 증상이 이 뇌실 확장이 된, 그러니까 정상압 뇌수두증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0: 6년 전과 비교해 뇌실이 뚜렷하게 부풀어 있다. 이 확장된 공간이 그의 파킨슨 증상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병명은 파킨슨 증후군 중에서도 정상압 뇌수두증이다. 우리 뇌에는 외부 충격을 막아주는 뇌척수액이 흐른다. 그런데 이 물이 제때 빠지지 못하고 뇌실에 고일 경우 점점 부풀어 올라 주변 뇌조직을 압박하게 된다. 그 결과 보행장애와 요실금, 인지기능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정상압 뇌수두증의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6: 오늘 하는 거는 무슨 뭐 치료적인 시술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일종의 검사입니다. 검사. 예. 검사를 해서 뇌에 물이 찬 게 우리 아버님의 이 휘청거리시고 이제 평소에 걸으실 때 좀 중심이 안 잡히고 이런 거에 원인이 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니까 마음 편히 받으세요.
10: 겁니다.
0: 원인만 찾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10: 오늘은 좋아지더라도 잠깐 좋아질 거예요.
0: 오늘 진행할 시술은 뇌척수액 대검사.
11: 허접하는 거예요.
0: 시술은 신경외과 이영석 교수가 맡았다.
11: 시험 들어오세요.
0: 뇌척수액을 일시적으로 빼낸 뒤 증상이 호전되는지 보는 것이다. 먼저 뇌와 연결된 허리뼈 사이 요추에 가는 바늘을 넣어 뇌조직을 누르고 있던 뇌척수액을 일정량 빼낸다. 부풀었던 뇌실이 점차 줄어들며 뇌조직을 누르던 압박도 잠시 완화된다. 이후 환자의 걷는 모습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면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요추 사이에 바늘이 삽입됐다.
11: 9.5 정도 돼요. 압력을 대는 겁니다. 뇌척수액에 압력을 대고 압력이 없는 건지 확인을 하는 거고요.
0: 정상 범위의 압력인지 확인한 뒤 뇌실에 고여있던 뇌척수액을 천천히 밖으로 빼낸다.
11: 뇌척수액을 충분히 제거하고 나서 한 30cc에서 한 40cc 정도 제거할 예정입니다.
0: 이효준 씨의 뇌를 압박했을 뇌척수액이다. 이제 배액 검사가 끝났다. 오늘 검사에서 증상이 호전된다면 지속적으로 뇌척수액을 복부로 흘려보내는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시술 후 이효준 씨의 걸음걸이는 얼마나 나아졌을까?
10: 아버님 어떠세요? 다리가 조금 아직까지는 이제 완전하게 효과는 안 나는데 그런데 약간 가벼워진 것 같긴 하세요?
8: 가벼워진 것 같아 하기는. 어?
0: 한결 가벼워진 발걸음. 비틀거리던 증상도 거의 사라졌다. 치료의 가능성을 확인한 순간이다. 굳어가던 다리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것은 정확한 진단이었다.
9: 걸으시고 나서 바로 느낌이 뭔가 가벼워진 느낌이야 라고 바로 말씀하신 거 보니 만약에 수술을 통해서는 더 이전보다는 뭐 걸음걸이랄지 운동하는 활동량이랄지 이런 거에 좀 더 긍정적으로 또 일상생활에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0: 파킨슨병 환자는 국내에만 약 13만 명.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이다. 하지만 파킨슨 증후군은 그 그늘에 가려 이름조차 낯설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앓고 있는지 그 규모조차 온전히 파악되지 않는다. 우리가 만난 환자들은 저마다 다른 병을 앓고 있었다. 내 병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환자들에게 두려움을 마주할 첫 용기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찾는 것이 곧 치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1: 그 병에 대해서 정확히 분류를 하셔가지고 그 병에 대해서 진행되고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가능한 합병증, 여러 가지 힘든 증상들에 대한 좋은 약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와셔서 적극 치료 받았으면 좋겠고요.
6: 다계통이축증 같은 경우에 알파시뉴클레인의 항체를 이제 표적으로 하는 그런 임상시험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개발 과정은 좀 느리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분명한 거는 계속해서 의학은 발전한다는 거고요. 이제 희망을 버리지 마시고 의료진과 함께 치료해 나가는 과정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2: 간에서 담즙이 만들어지면 담낭에 모였다가 담도를 통해서 내려서 소화를 돕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주 큰 담성이 담즙이 내려오는 길을 박았습니다.
13: 죽겠으니까 앞에가 보면
14: 제가 뚱뚱 치고 막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15: 딱 보더니 왜 이렇게 노란내는 거야?
12: 참석은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취미는 과학 이제 100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눈앞에 앞두고 있는데 사실 그 취미는 과학 처음에 만났을 때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융됐다. 미모에 물이 올랐다라는 또 댓글들도 많이 있어요. 다들 좀 관리를 좀 뭐 하는 것 같아요. 그죠? 특히 이분 관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관리를 딱히 하진 않는데 저도 가끔씩 옛날 영상 뜨면 깜짝 놀라고 섬뜩섬뜩 할 때가 있는데 관리라기보다는 뭐 여기서 워낙에 뭐 메이크업을 해주시니까.
0: 무슨 관리 받아요?
2: 관리 안 받아요.
0: 안 받아요. GLP-1도 받고 그다음에.
2: 그거는 관리가 아니고 이제 치료차. 저희보다는 사실 요즘
0: 네, 아 근데 저는 요즘에 그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게 있어요. 예, 네, 지지는 거 레이저로.
2: 진짜요?
0: 그 레이저로 하는 거 있거든요. 그 레이저로 쫙 가서 이렇게 세주면 피부가 좀 깨끗해진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과를 여배우들 다니는 데로 다닙니다.
2: 야.
0: 예, 네, 왠지 그쪽이 뭔가 좀 더
1: 믿을 수 있.
0: 뭔가 끌리더라고요. 다들 레이저 시술 받은 적 없습니까?
3: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0: 그런 것 같아요.

0: 필요가 없어요. 탱글탱글해요 지금.
1: 그런가요?
0: 예. 맞아요.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2: 저는 피부를 레이저로 네. 받은 적은 없는데 제가 옛날에는 안경 쓰고 있다 지금 안경을 벗었잖아요.
0: 아, 아시겠죠? 아,
3: 맞아 맞아요. 네,
2: 저는 이제 스마일 수술이란 거를 따로 했는데 이게 레이저를 가지고 시술을 하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레이저로 안쪽을 파가지고 모양을 이제 렌즈 모양으로 잘라내고 그걸 쏙 빼내는 식으로
0: 각막을? 네,
2: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속에서 이제 작은 기포를 톡톡톡톡 만들어가지고 잘라낸다고 하더라고요.
0: 그 레이저로 하는 거예요?
2: 레이저로 하더라고요.
0: 제가 라식 할 때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2: 조금 무섭긴 했는데 찾아보니까 레이저가 정말 정교하게 원하는 데만 딱 가서 거기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섬세한 장비라는 걸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갔더니 무서운 게 없었어요.
0: 아, 신기하네. 진짜로.
4: 지금 레이저 수술 얘기도 했지만 레이저라는 게 뭐 과학 실험할 때라든지 아니면 산업 현장이라든지 또 용접할 때 이런 데도 레이저가 되게 많이 쓰이거든요.
0: 레이저가 진짜 다양한 데 많이 쓰인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다 같은 레이저인 건가요? 종류가 다 같은? 그냥 한 종류인가요?
4: 아 거기까지는
0: 얘네도 제가 파가 있나? 레이저 파가?
4: 정확하게는 또 제가
0: 아 그거는 모르죠.
4: 네.
0: 아...
2: 그래서 이제 레이저 관련한 연구에서 국내 최전선에 계신 연구자분을 이번에 모셔봤습니다. 저희가 레이저에 대해 궁금한 거 다 물어봐도 다 대답해 줄 수 있습니다.
0: 레이저 전문가? 네. 레이저 마스터?
1: 뭐 레이저 스피드로 달려나오실 것 같은데요?
0: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0: I'm something like a cool kid.
1: 안녕하세요.
2: 많으시진 않네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한양대 에리카 국방기능정보융합공학부에서 레이저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김지원입니다.
1: 아, 감사합니다.
2: 국방기능정보융합공학부 레이저로 그러면 네. 국방이 붙었어요. 무기를 만드시나요? 레이저 무기?
3: 레이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는 레이저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2: 이야, 무기로도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요?
3: 네. 네.
2: 아, 그러면 막 영화에서 보던 막 그 광선총, 핑핑핑핑핑, 그 레이저 총 있잖아요. 핑핑핑 나가고 막 쥐익 하는 그 황선검 이런 거.
3: 예? 예. 레이저가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게 바로 영화죠. SF 영화요.
4: 예, 예.
3: 그래서.
4: 스타워즈.
3: 근데 제가 강연을 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이 레이저 광선검 정말 멋지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2: 아, 그건 레이저가 아니다.
3: 그건 레이저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레이저는 빛이거든요. 네. 빛은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라이트세이버는 말로는 광선검인데 레이저가 아니고요. 실제 스타워즈 제작진에서도 그거를 플라즈마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 플라즈마. 네. 플라즈마라면 그 태양에 있는 그거, 플라즈마.
5: 플라즈마가 뭐 태양이나 번개같이 엄청 고온이면 네. 원자가 이제 전자를 핵이 분리된 걸 말하잖아요. 네. 그 플라즈마 검이 레이저 검보다 만들기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3: 훨씬 어렵죠.
2: 그래요? 플라즈마 검이 훨씬 어렵죠.
3: 예, 고온으로 아주 높게 유지를 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 그렇게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으니까, 영화니까. 네, 그래서 스타워즈 그림 보여주면서 항상 하는 말이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4: 아, 동심을 깨고 시작하시는군요, 항상 강연에서.
2: 이거 다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3: 네, 그렇지만은 실제 이렇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2: 너무 기대됩니다. 오늘 진짜 레이저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또 지식이 대폭발할 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니까 레이저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입니다.
4: 맞아요. 그러니까
2: 레이저 포인터, PPT 할 때 그 레이저 포인터 네. 이제 그것도 그러고 CD도 레이저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LD라고 있어요. 아니 그거 대놓고 레이저 디스크예요.
4: 맞아요, 맞아요.
2: 네,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5: 심지어 그 마트 가면 우리 바코드 찍잖아요. 예. 그것도 빨간 빛 나는 거 레이저고.
2: 레이저.
5: 그리고 CD도 레이저지만 DVD나 블루레이 가면 우리 그거 어떤 거냐에 따라서 레이저 종류도 다르고.
4: 사실 네. 뭐 요즘 레이저 하면은 이렇게 실생활에 쓰이는 것도 있지만 제일 많이 쓰이는 거는 인터넷입니다.
2: 인터넷이요?
4: 인터넷 보면은 인터넷이 연결될 때 이 가느다란 유리 우리
6: 광섬유.
4: 그렇지. 광섬유의 광통신, 광케이블.
6: 광케이블.
4: 광섬유 속에 레이저가 엄청난 속도로 빨리 움직이면서 데이터를 실어 나르기도 하고 정보를 얻어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2: 인터넷 기술이 그럼 레이저 기술이네요? 아, 이건 처음 알았네?
3: 기본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인터넷 기술, 광통신 기술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2: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막 스마트폰이라든가 네. 이런 것도 레이저 기술인 거예요?
3: 예, 실제적으로 레이저가 없으면 우리가 주위에 볼 수 있는 첨단 산업은 많이 죽을 겁니다. 그 첨단 산업으로 제일 잘 나가는 반도체 산업도 레이저가 없으면 못 만드는 그런 소자들이 너무 많고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스마트폰에 들어간 레이저 기술을 세어봤는데 한

0: 30가지 정도
1: 들어가요. 30가지요?
0: 네, 30가지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레이저가 없으면 스마트폰도 못 만들어요.
1: 야, 그렇지. 반도체 만들어도 레이저 커팅 이런 거 다 하니까. 네, 산업에서도 네, 정말 많이 쓰이고. 인터넷에, 첨단 산업에, 피부도 지지고, 철판도 자르고. 어? 레이저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쓰이는 걸까요?
0: 정확하게 말하면 레이저는 다른 게 아니고 BD입니다. 근데 빛인데 아주 좋은 특성을 가지고 아주 고농축, 농축된 빛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 빛에너지.
0: 보통 일반 빛 같은 경우는 뭐 사방으로 퍼지고 이게 뭐 60와트, 100와트를 하더라도 사방으로 퍼지고 그렇죠, 그렇죠. 집중이 안 돼서 그냥 비추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예. 레이저는 빛에너지를 한 아주 안 퍼지게 모을 수가 있어요.
1: 응축이요?
0: 예, 응축해서.
1: 예.
0: 그러니까 예전에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돋보기로 태양빛 모아가지고
2: 아, 예, 예.
0: 블랙현상과 많이 해봤죠.
1: 예, 이렇게 하고 예. 친구들
2: 예. 한꺼이 막 이러면서
0: 다 올려고 막 구멍 나고
1: 예, 예, 맞아요.
0: 그게 요만한 태양빛 돋보기 사이즈만한 태양빛을 모아가지고 한 점에 모았을 때 거기에 에너지가 모이면 거기에 에너지에 온도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불이 붙는 거거든요. 레이저는 태양빛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몇백만 배가 큰 빛을 더 작은 곳에다가 모아주는 겁니다.
1: 그러면 구조 자체가 레이저는 돋보기처럼 빛을 모아가지고 쏘는 게 맞아요?
0: 아닙니다. 돋보기는 그냥 태양빛이 있는 빛을 그렇죠. 그냥 모은
1: 있는
0: 거를 거잖아요.
1: 모으죠.
0: 레이저는 빛을 만든 겁니다.
1: 아~
0: 그냥 만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원하는 특성만 가진 거.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방향만 가진 빛을 선택해서 증폭을 시켜서 크게 높은 에너지로 만든 것이 바로 레이저입니다.
1: 원하는 특성을 증폭한다.
0: 네, 예.
1: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죠?
0: 정확하게 이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빛이 뭔지부터 먼저 조금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레이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그러면 보통 태양빛을 얘기를 하죠. 그렇죠. 태양에서 오는 빛. 그럼 태양빛은 안에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빨주노초 파남보,
1: 그렇죠.
0: 가시광선 빛이 있고 또 빨간색 바깥은 적외선. 그다음에 파란색 밖에는 자외선이 있잖아요. 이 모든 빛이 합쳐져 가지고 우리는 이게 백색광이라 가지고 밝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레이저는 단 한 가지 색깔만 선택합니다. 아주 순수한 색깔의 빛만 하나만 딱 선택을 한 다음에 어떤 특정 방향으로 퍼지지 않게 나가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1: 근데 이게 빛이라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런 특성을 만들 수가 있는지 참 신기하네요.
0: 그렇게 레이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레이저 물질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1: 레이저 물질이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0: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레이저 구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딱 이런 기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제일 가운데 레이저 물질이 있죠. 얘가 여기서 레이저 물질, 레이저 빛을 만들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진 물질이 있습니다.
1: 물질, 레이저 물질이 가운데 있고.
0: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레이저 빛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은 다음에 그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다시 빛에너지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공급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급하는 에너지, 왼쪽에서 들어가는 그 펌프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요.
1: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운데로
3: 어떻게 에너지를 넣어주나요?
0: 뭐 전기로 넣어주는 방식이 있고요. 빛에너지를 넣어서 빛에너지로 다시 내보내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학 레이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에너지, 높은 에너지가 일어나잖아요. 그 높게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이용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물질이 에너지를 받아서 저장을 합니다.
1: 저장해요.
0: 이 레이저 물질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있어야 돼요.
1: 저장.
0: 그런데 그런 다음에 이에서 나오는 빛을 더 세게 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저런 두 개의 거울. 이걸 광공진기라고 하는데
1: 하늘색 막대,
0: 예, 하늘색 막대, 요
1: 벽 같은 게,
0: 예예, 이게 거울입니다. 요 거울을 두가지고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레이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 레이저 빛이 일반 빛과 뭐가 다르냐고 비교를 하면 일반 빛을 먼저 좀 알아야 확인해야 돼요. 태양에는 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수소가 가득 차 있거든요.
1: 그렇죠.
0: 수소는 에너지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원자 수소 원자 안에는 뭐가 있죠? 전자가 전자, 있습니다. 왜 전자가 낮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에너지를 받으면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가요. 높은 에너지 상태로 올라갔다가 다시 금방 떨어집니다.
1: 잠깐 흥분했다가 떨어지는
0: 잠깐 흥분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흡수한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내놓는데 그게 빛에너지로 내놓거든요. 빛에너지. 근데 그때 나오는 빛에너지는 특정 색깔도 없고 타이밍도 안 맞고 전부 다 사방으로 방향성도 없이 사방으로 다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레이저 물질은 조금 다릅니다. 이게 똑같은 원자, 레이저 물질을 만드는 원자 안에는 원자가? 저렇게 전자가 올라갔다가 조금 더 오래 머물러요.
1: 흥분한 상태가 좀 더 지금

0: 지속된다.
1: 지속됩니다. 아, 예. 그러다가 옆에서 다른 빛, 다른 예. 똑같은 특성을 가진 빛이 들어오게 되면 예. 그 자극을 받아서
0: 짝꿍이 와요. 같이
1: 짝꿍이 와요. 오면 예. 걔가 그 짝꿍의 자극을 받아서 떨어져요. 예. 그러면서 그 나오는 놈은 같은 색깔, 같은 방향, 같은 타이밍을 갖고 아, 나오게 됩니다.
0: 짝꿍이 되면서 떨어지면서 같이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거군요. 예, 예. 그래서,
1: 예, 예. 그래서 하나가 들어와서 옆에 보면 똑같은 두 노개가 나오니까 예. 말 그대로 빛의 증폭이 일어난 거죠. 아,
0: 그게 쌓이고 쌓이면 증폭이 되겠네.
1: 증폭이 되겠어. 그래서 원자 하나에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것을 이걸 유도방출이라고 합니다.
0: 유도방출.
1: 한 개, 두 개 생기면 이거는 표도 안 나는데 이 거울을 만들어 놓게 되면 이 수많은 원자들에서 나온 것들이 일부 반사가 되면서 아, 예, 예, 예. 계속 이렇게 왕복을 하게 됩니다.
0: 그러면 그러다 보면 또
1: 계속 유도 방출이 일어나는 거죠. 아... 이렇게 무한대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거울 중에 저 오른쪽 편에 있는 거울은 약간 빛을 투과하도록 합니다. 왼쪽은 100% 반사고요. 오른쪽에는 일부 투과를 하도록 해놨습니다.
0: 아, 빠져나갈 수 있게?
1: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쌓인 유도 방출된 빛이 거기서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레이저의 약자가 뭐냐 그러면 Light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즉 유도 방출을 이용한 빛의 증폭, 이것의 약자가 바로 레이저가 됩니다.
2: 아... 여기서 어쨌든 핵심이 저기 가운데 있는 레이저 물질일 것 같은데 네. 그 레이저 물질이 어떤 물질이길래 이렇게
1: 레이저 물질은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가 네. 외부에서 에너지 저장해서 그거를 조금 오래 머물고 있어야 그렇죠. 됩니다. 네. 머물고 있다가 다시 그거를 내놓을 때 그걸 다른 에너지가 아니라 빛에너지로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쓸 수 있는 레이저 물질은 네. 보통 루비,
0: 루비?
1: 사파이어,
0: 보석?
1: 이런, 네, 맞습니다. 네? 아... 루비, 사파이어 같은 보석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산화탄소,
0: 이산화탄소?
1: 그것도 이산화탄소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S는 그런 반도체 물질도 레이저 물질이 될 수가 있습니다.
0: 보석, 우리가 알고 네. 있는 그 보석이랑 이산화탄소 그런 게 네. 빛을 머물게 했다가 증폭을 시켜버린다.
1: 네, 예.
0: 그럼 다이아몬드도 가능합니까?
1: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아, 그렇게 아니요. 마음대로 되지는 않아요.
0: 근데 루비 진짜 비싼데? 사파이어도 비싸고. 아니,
3: 루비나 사파이어가 예. 이런 데 쓰는 건 다 만드는 거거든요. 합성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아, 랩그로운 다이아몬드처럼 그래서 별로 비싸진 않고.
0: 아, 인공이에요?
3: 왜냐면 아. 우리가 천연이 무조건 좋다 생각하는데 천연은 다른 불순물이 있거나 우리가 원하는 정도 아닐 수 있어서 정확하게 만들고 또 루비랑 사파이어는 사실 같은 물질이에요. 얘네가 그 산화 알루미늄이라는 구조가 있으면 루비는 거기 크로뮴이라는 금속이 이온 상태로 조금씩 박혀 있고 사파이어는 보통 철이나 티타늄 같은 게 박혀 있어서 얘네들이 빨간색을 만들고 파란색을 만들고 한 역할이라 이런 걸 쓸 수가 있고요. 다이아몬드는 말씀드려 좀 어렵죠.
4: 얘가 레이저 물질이 될 수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0: 그러니까 판단은 어떻게 해요?
1: 형광특성, 색깔을 먼저 봅니다.
0: 색깔을
1: 그래가지고 봐요. 색깔을 봐서 이게 색깔이 빛을 에너지를 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에너지를 가해준 다음에 이게 빛이 나오는 거를 측정을 해보면 아, 이게 빛에너지에 가깝다. 우리가 알까 말한 가시광선이라든지 적외선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요 근처에 빛이 나온다. 빛이 나오고 있구나 하면 일단 후부근에 오르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또 계산을 해요. 그 측정 갖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나 오래 머무를 수 있는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산업에 첨단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레이저 물질이 고체 레이저 물질이거든요.
0: 고체 레이저, 예.
1: 예, 고체 레이저 물질에서 레이저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원자가 바로 히토리움 원자입니다.
0: 아, 히토리요?
1: 예, 히토리움.
0: 그 히토리움?
1: 예, 예, 여러분 지금 중국이 수출 통제한다는 그 히토리 있잖아요. 예. 히토리움을 만약 수출 통제 중국이 막아버리면요, 레이저 전 세계 레이저 산업이 좀 위험해질 겁니다.
0: 그러면 제일 강력한 에너지를 만드는 레이저 물질이 히토리입니까 현재?
1: 어떤 물질이 가장 강력한 레이저냐, 좋은 레이저냐 이렇게 네. 말하기는 조금 애매해요.
0: 왜요? 왜요? 왜요?
1: 왜냐 그러면 네. 레이저를 지금 사용하는 데 보면 라식하는 데도 쓸 수 있고
0: 예, 예. 그렇죠.
1: 철판도 자를 수도 있고 네. 분광하게도 사용될 수 있고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적용 분야에 사용되는 레이저 특성들이 요구하는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0: 아...
1: 그래서 레이저는 이 레이저가 무조건 가장 좋아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에 네. 어떤 레이저가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통 판단합니다.
4: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
1: 시간적 특성도 조절을 하고요. 온놈이 잘났다기보다는 제일 좋은데 자기 쓰임새가 다 있는 거죠.
0: 우리 교수님은 군사용 레이저를 지금 연구하시는 거잖아요.
1: 예, 군사용 레이저도 같이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군사용 레이저는 그럼 뭔가 다를 거거든요. 또 산업용이랑 어떤 레이저 물질을 이용하나요?
1: 군사용 레이저로 쓰는 거는 일단 전장에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0: 전장이에요.
1: 그래서 무조건 안정적이어야 됩니다. 사용하기 안정적. 편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레이저.

0: 광섬유 레이저입니다.
1: 광섬유 레이저.
0: 네, 예, 예. 광섬유 레이저가 바로 뭐 말 그대로 광섬유 유리로 만든 광 실로 돼 있거든요. 그걸로 만들어서 아주 효율도 높고 고출력으로 가는데 아주 유리한 안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2: 아, 그러면 네. 광섬유 레이저는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인 거예요?
0: 네, 광섬유에 사실은 이터뷰미라는 그 원자, 아까 주기율표의 히토리오에 대한 원자를 아. 도핑을 하면 그게 광섬유가 레이저 물질이 됩니다. 아. 그거를 광섬유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1: 넣어줘가지고?
0: 예. 전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집어 던져도 되고.
1: 안정적이고.
0: 네, 튼튼해야 예. 오랫동안 되고. 튼튼해야 되고.
1: 그렇죠.
0: 그 다음에 잘 쏴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왜냐면 레이저가 똥 쏜다 해서 땅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드론 같은 경우는 한 1, 2초나 2, 3초를 계속 따라가면서 쏴야 돼요. 그러면 그 출력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3: 아, 그렇겠네요. 네.
1: 레이저 무기가 네. 실전에서도 지금 쓰이고 있습니까?
0: 실전에서 쓰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1: 예.
0: 2010년에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드론이 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해서 아, 문제가 되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레이저 무기가 중요해지게 된 겁니다. 지금도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드론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날라오는데 수억 원짜리 수십 원짜리 미사일 써서 떨어뜨리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아, 벌어지고 그렇지. 있거든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세계 각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빨리 떨어뜨리느냐 그러면서 레이저 무기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2020년 정도부터는 알게 모르게 이제 실전 배치 테스트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도 폭탄 제거라든지 지뢰 제거에는 레이저 무기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고요.
1: 지뢰 제거는 아 그렇게. 네.
0: 특히 또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에 천광이라는 레이저 무기,
1: 천광
0: 요격용 레이저 무기를 개발을 성공해가지고 세계 최초로 국방 무기 체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2: 그럼 레이저로 쏴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1: 센서를 교란시켜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레이저로 카메라 같은 거 막 CCTV 같은 거 망가지듯이
0: 지금 거기서 말하는 천광은 아예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뚫어버리는
0: 예, 뚫어버린, 태워버리는 겁니다.
1: 아, 진짜요?
0: 네, 그래서 20kW 정도, 그게 한 3kg 정도, 날씨가 좋은 날엔 3kg까지 요격이 가능하다는데 그걸 정확하게 태워가지고 한 점을 그 취약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때리면 거기에 굴이 나기 시작하면서 구멍이 뽕 하고 뚫리는 겁니다.
3: 야, 20kW면 엄청난 출력이네요.
0: 아직도 많이 멀었습니다. 아... 실제로 미국은 메가와트를 목표로 합니다. 지금 20kW에서 30kW 정도면 드론, 조그만 드론이라든지 소형 무인기 정도를 메가와트... 격추할 수 있다고 하고요.
1: 메가와트는 비행기를 떨어뜨리겠네.
0: 네, 가능합니다.
1: 아, 진짜요?
0: 진짜 전투기 미사일용입니다.
1: 와...
0: 메가와트는.
4: 이게 대인이나 대전 차용으로는 개발 안 하는 거예요, 레이저는?
0: 전차는 너무 크고요.
4: 아, 철판 못 뚫나요, 그렇게?
0: 철판 뚫으려고 그러면 진짜 작아야 되니까.
3: 사람한테 지상에 잘 안 쓰는 이유는 워낙에 장애물이 많아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0: 사람한테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유엔 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1: 있죠, 그게.
0: 왜냐 그러면 레이저가 이게 아주 약한 레이저 포인트도 이렇게 하다가 사람 눈에 지나가면 실명이 되거든요. 이거는 사람의 공격을 한다기보다는 어떤 그 고통을 주고 무력화시키는 거니까 지뢰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엔 협약에 의해서 사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4: 축구장에서 사람 두뇌하는 것도 그런 협약 위반.
0: 그건 테러입니다.
4: 테러.
0: 아니, 이거 테러로 구분됩니다.
1: 이게 어릴 때, 사실 어릴 때 이제 장난감들이 문방구에 많이 팔았잖아요. 그거, 이 레이저 이거요.
0: 네.
1: 어떻게 그런 게 가능했지? 막 그거 가지고 놀고 막 이랬잖아요.
0: 뭐 진짜 위험한 거.
1: 진짜 위험한 건데.
0: 이거 레이저 포인터 갖고 눈에 들어가면 그 각막 맞는 부분은 상합니다.
1: 아, 그니까.
0: 네.
1: 근데 그런 걸로 어떻게 무기를 쓰는 건지 참 이게 참 상상이 안 돼요.
2: 그러니까 숫자로 막 몇 킬로와트, 네. 메가와트 얘기하셨는데 이제 네. 잘
1: 감이 안 오죠.
0: 뭐 백문의 불여 일견이라고 그냥 제가 조그만 레이저 하나 가지고 왔으니까 그게 어떻게 태우는 건지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가지고 오셨어요? 아 진짜 잘 어울리네.
0: 네, 제가 지금 준비한 레이저가 네네. 반도체 레이저입니다.
1: 반도체 레이저?
0: 예, 예 반도체 네. 레이저인데 출력으로 따지면 1와트급이에요.
1: 1와트.
0: 예, 1와트라고 하면 지금 이런 레이저 포인트에 쓰는 출력의 한 수천 배에서 만 배 정도 된다고 아, 생각하시면 세구나. 됩니다. 예, 예. 실제로 1와트밖에 안 되는데 지금 보시면 레이저를 켠 상태거든요.
1: 지금 뭐 저기 녹색으로 지금 들어와요.
0: 네. 예, 예, 녹색으로 보이는데 이 길에는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아무것도 안 보이.

0: 보이잖아요.
1: 안 보이죠?
0: 레이저가 지나가는 거 안 보이잖아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대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레이저 빛이.
1: 오, 보인다, 보인다. 오, 찬다. 와.
2: 엄청 세요.
1: 우와. 오, 구멍이 났어요. 연기가 나요. 와.
0: 그래서.
1: 오, 냄새.
0: 냄새 나면 아마 안경을 살짝 벗어보세요. 예. 그러면.
1: 아. 와,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어, 눈부셔, 눈부셔, 눈부셔. 아, 이게
0: 레이저예요. 요게 연기가 또 들어가게 되면요. 예. 패스가 보이게 됩니다.
3: 아, 길이 보이는 거죠?
1: 길이 보인다?
0: 예, 이제 보이죠?
1: 오, 너무 잘 보이죠?
0: 어. 초록색이 잘 보이죠? 길이.
1: 초록색 와. 아, 보이네요, 길이.
0: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실험 하나 더 해드릴게요.
1: 따라오고 있어요.
0: 예, 풍선 한번 퍼뜨려 볼게요.
1: 자.
0: 가겠습니다.
1: 오!
3: 어, 깜짝이야.
1: 이게 레이저구나. 야, 잘 봤습니다. 야.
0: 레이저가 무기라는 것도 이거하고 같은 원리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집중시키니까 흡수하게 되면 그 부분에 온도가 올라가서 순식간에 터져버리는
3: 그러니까,
0: 거죠.
3: 근데 이게 지금 1와트였잖아요.
1: 1와트, 1와트. 네. 그러니까 메가와트 이런 거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제.
0: 그러니까 철판을 뚫고 미사일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1: 그러니까
0: 하는
1: 출력이
0: 거죠.
1: 높아지면 그만큼 이제
4: 에너지가
1: 더 커지는 거죠. 더 네. 세지고. 야, 근데 이거 보면은 진짜 전쟁이라는 거는 정말 없어야 되겠지만 미래에는 전쟁의 그 모습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총알이 날아다니는 게 아니라 SF 영화처럼 이제는 진짜 빛이 날아다니는 어? 그런 전쟁이 될 것 같아요, 그죠?
0: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저 무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1: 아~
0: 적외선이거든요. 1마이크로미터 실제로 적외선 카메라 같은 걸 쓰지 않으면 눈에도 안 보이고 또 중요한 거는 빛의 속도로 날아가잖아요. 네. 버튼을 누른 순간 벌써 타겟을 막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저 무기는 막고 눈에 본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얘기예요.
1: 아니, 그래서 그 드론 격추시키는 레이저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레이저가 드론을 격추시키는데 레이저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야. 새처럼.
0: 예,
1: 그게 그런 원리네요, 그러면? 아, 예. 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더 무섭네.
3: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그랬지만 전기만 꽂으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가격은 엄청 저렴하겠네요?
0: 전기세만 드는 거죠. 레이저 한 번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한 2,000원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4: 어, 몇 와트 기준으로요?
0: 청광 기준으로 한 30kW, 20에서 30kW 정도.
1: 오, 가성비가 와. 완전 넘산대요, 가성비가?
0: 네. 사실 레이저 만드는데 좀 비싸서 좀 문제가 되는 거지 그렇죠. 실제로 만들어 놓고 나면 전기만 공급되면 무한히 사용될 수가 있는 무기가 바로 레이저 무기가 되는 거죠.
4: 그 드론이 가성비 무기라서 엄청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 가성비 무기를 잡는 또 가성비 방어 무기가 또 레이저네요. 그럼
0: 네. 드론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최적일 무기가 레이저 무기가 될 수 있는데 근데 레이저 무기가 이렇게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아요.
3: 어? 예를 들면
1: 어떤 게요?
0: 네,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날씨 영향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1: 아, 날씨.
3: 네. 비 오면.
0: 어. 비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눈이 오면 우리 앞에 안 보이잖아요.
1: 네, 그렇죠.
0: 앞에 안 보인다는 말은 빛이 진행한다는 말이고 그 말은 레이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1: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하네요?
0: 네, 날씨가 맑은 날에만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레이저 총 들고 다니면 쏘잖아요. 네. 그럼 휴대용으로 하기 위해서는 배터리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레이저가 실제적으로 전기를 좀 많이 먹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휴대용 배터리 부피가 너무 커져요.
1: 너무 크다. 휴대용 무기는 힘들겠네요.
0: 나중에 뭐 혁신적인 배터리가 개발되지 않는 이상 들고 다니기 쓰는 데는 좀 제한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열이 많이 납니다. 레이저가.
1: 예.
0: 열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를 열 관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또 온도 관리가 안 되면 출력이 떨어지거나 성능이 저하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1: 레이저가 어쨌거나 좋은 의도로 쓰이면 정말 좋은데 이게 혹시라도 나쁜 의도로 쓰이면 정말 그 어떤 무기보다 무섭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양날의 검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0: 네, 사실은 레이저를 네. 사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레이저는 등급이 있어요. 1, 2, 3, 4 출력에 따라서요. 네. 그래서 그게 안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네. 한 500mW, 지금 1W 정도 되면 어떤 그 안정된 환경에서, 제한된 환경에서만 반드시 사용한다, 해야 한다는 그런 레이저 안전 규약이 있습니다.
1: 레이저가 마치 그냥 장난감처럼 그냥 약간 그런 소비되는 거는 이 방송을 통해가지고 이제는 조금, 야,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0: 들었으면 좋겠어요. 레이저는 장난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예. 장난감이 아닙니다.
1: 그러니까.

0: 과학 실험할 때에도 사실 레이저를 많이 쓴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네. 우리 과학자분들은 레이저를 좀 많이 쓰나요?
1: 레이저 진짜 중요하죠. 또 저희 생물학자들은 현미경 많이 보잖아요. 근데 현미경 중에서 또 성능 좋은 현미경들은 또 레이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공초점 현미경이라고 하는
0: 공초점?
1: 아주 정밀한 형광 이미징 할 때 많이 쓰는데요. 그때 이제 레이저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레이저 이제 다 쓰거나 수리해야 되면 연구비 엄청 깨지죠.
0: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데. 네. 그리고
2: 천문학에서는 진짜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강력한 레이저를 통해서 하늘에다가 인공 별을 만들어요. 그리고 되돌아올 거잖아요. 레이저가 그 되돌아오는 빛을 통해서 그 별빛의 흔들림을 측정을 한 다음에 그걸 거꾸로 보정하는 거예요. 노이즈 캔슬링처럼. 그래서 빛이 반짝반짝 거리지 않게 만드는 기술에 정말 강력한 레이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응광학이라고 불러요.
0: 적응광학. 네. 참 신기한 기술이네요.
3: 화학 쪽도 워낙에 많이 써서 사실 뭐 화학 분자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지 구조가 어떨지를 볼 때 레이저가 최고의 장비고요.
0: 분자 구조를 본다고요? 레이저가?
3: 네. 별은 그래도 망원경 있고 하면 확대해 볼 수가 있고 현미경 있으면은 뭐 미생물이든 선충이든 볼 수 있는데 커피 속에 카페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여러 다른 방식으로는 추론의 정보가 있지만 눈으로 본 사람은 없잖아요. 너무 작아서. 이거를 실제로 찍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하려면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써가지고 여러 정보를 얻어야 돼요. 네. 근데 아까 말한 그 다양한 색이 바로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고 심지어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코올이라 부르면은 뭐 술에 들어있는 에탄올도 있지만 유독하다는 메탄올도 있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탄소 하나 차이거든요. 이게 어디가 어떻게 다른지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면 그냥 정확하게 뭐 지문 찍듯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0: 분류 같은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
3: 전부 다 가능해요.
0: 이 레이저 쓰임새가 참 다양한데 분야마다 또 다 다르게 쓰이고 있고요. 근데 이 레이저라는 거 도대체 처음에 뭘 하려고 만든 걸까요?
4: 처음에는 뭘 하려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0: 그냥
4: 빛을 증폭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했던 문제였습니다.
0: 빛을 어떻게 좀 이용해보자.
4: 네, 예. 예. 그전에 전파가 무선전파, 무선통신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맞아요. 무선통신을 위해서 전파를 증폭을 하는 기술이 있었는데
0: 그렇죠.
4: 빛도 전파의 일종이거든요. 예,
0: 숨기심으로.
4: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파도 증폭을 했는데 빛도 증폭할 수 있지 않을까.
0: 호기심으로.
4: 예예, 그 생각을 처음에 했는데 근데 안 된다고 생각해서 처음에는 왜 우리가 무선통신에 쓰는 전파 대비 빛은 에너지가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높은 빛을 증폭하는 것, 에너지를 증폭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물질에서는 유도방출이라는 과정이 있고 이 유도방출이 가능하면 빛도 증폭할 수 있다는 이론을 1917년에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으로 제안을 합니다.
0: 또요? 또 아인슈타인이요? 와, 진짜 예. 안 끼는 데가 없으시네. 아니, 다 끼어 있으시네.
1: 레이저의
0: 진짜.
1: 기본 원리도 아인슈타인이 한 거예요?
0: 레이저를 아인슈타인이 만들었습니까?
4: 만들지는 않았는데 네. 첫 이론, 유도방출이라는 이론 자체를 아인슈타인 박사님이 처음 제시합니다.
0: 툭 던진 거네, 그냥. 여기저기 많이 던졌고 그분이 여기저기 과제를 많이 주셨어요.
4: 유도방출이라는 말을 처음 제시하고 과정이 있다는 걸 해서 그러면 유도방출이 있으면 빛도 증폭하자는 이론을 처음으로 제시하고 그거를 아인슈타인 방정식이라는 걸 만들어내신 거예요.
2: 그러면은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든 사람은
0: 이론을 세웠고 거예요?
4: 네. 실제 동작하는 레이저를 처음 만드신 분은 시오도 메인만 박사님입니다. 1960년에 네. 루비 결정을 이어서 처음으로 레이저를 만듭니다.
0: 루비를 이용해서?
4: 그거를 논문을 적어가지고 처음에 유명 저널에 제출을 해요.
2: 네. 투고를 했군요.
4: 투고를 했는데.
0: 나 이거 만들었다.
4: 네, 나 레이저 만들었다. 그런데 그 심사위원장이 네. 보자마자 레이저는 안 돼 하면서 바로 리젝을 시켰다고 합니다.
0: 바로? 예, 예. 레이저는 안 돼.
4: 예, 너무 에너지가 있어서 난 못 믿겠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메이먼 박사님하고 그 회사 연구소가 열이 받아서 네. 기자들을 모아놓고 나서
0: 시연이요?
4: 예, 시연을 직접 해버렸다고 합니다.
1: 그러면 그때까지 막 논문 거절하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과학자들은 가만히 있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4: 놀랬죠.
0: 놀래가지고
4: 실제로 그 저널의 편집장이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 미안하다라고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라고 하고요.
0: 얼마나 이 사람들도 너무 황당한 얘기 하지 마.
4: 네, 뭐
0: 그런 얘기를 믿지를 못하는 건데
4: 네, 예.
0: 앞에서 그 기자들 앞에서 그냥 시연을 해버리니까 이거는 뭐 완전히 난리가 났겠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레이저를 많이 쓰게 됐어요? 그때부터요?
4: 아니요. 더 웃기는 거는 네. 처음에 레이저를 만들었는데 메이먼 박사님

0: 조차도 네. 이 레이저를 어디다 쓸지를 몰랐다 그래요. 그래서 신문 기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1: 어디다 쓰지?
0: 이거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메이먼 박사님도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때 레이저에 별명이 두 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살인광선.
2: 살인광선.
0: 아, 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터트리고 이러니까 이게 살인광선이다, 무섭다라는 의미에서 했고 이거는 나쁜 별명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문제를 찾는 해결책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라고 합니다.
1: 어떻게 그런 별명이 붙지? 너무 웃기네.
2: 그러니까 해결은 방식은 있는데 해결책은 있는데 뭘 풀어야 될지
0: 모르는 거죠. 보통 과학 연구라고 그러면 문제가 주어지고 그걸 해결을 하는데 네. 이거는 어디다 쓸 줄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한 거죠. 이게 정말 엄청 유용할 것 같기는 한 거예요. 예상은 했는데
2: 네. 느낌은 있죠.
0: 느낌은 있는데 어디다 쓰는지는 몰랐던 거죠.
3: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거는 결국 문제를 많이 찾았던 거고
1: 그렇죠. 네.
3: 지금은 이렇게 많은 데서 네. 쓰이고 있는 거고 네. 노벨상도 당연히 받았겠죠.
0: 참 안타깝게도 메이먼 박사님은 노벨상을 받지 못한 거죠.
1: 줘야죠. 이분을 왜 좀 만드는데 왜.
0: 예, 좀 억울하긴 게 있는데
1: 왜요?
0: 이 1960년에 예. 메이먼 박사님 레이저를 시연을 하기 전에 네네. 1953년에 예. 그 미국의 물리학자인 찰스 타운스 박사님이란 분이 네. 메이저를 만듭니다.
1: 메이저?
0: 예, 비슷하죠.
1: 처음 들어봤는데.
0: 이게 레이저가 라이트 앰플리피케이션, 빛을 증폭을 한 건데 네. 메이저는 마이크로웨이브 앰플리피케이션이에요.
1: 마이크로웨이브?
0: 네. 네, 우리가 말한 마이크로파를 말합니다. 과정은 똑같아요. 스티뮬레이티드 에미션 오브 레디에이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증폭을 했는데 네. 이 과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증폭한 거나 유도 방출을 이용해서 빛을 증폭한 거나 과정이 똑같은 거기 때문에 똑같은 원리다라고 하고 실제 찰스 타운스 박사님은 1964년에 노벨상을 받습니다.
1: 아, 이걸로요? 메이저로?
0: 네, 메이저로 받는데 정작 메이저를 발명하신 메이먼 박사님은 같은 일이라고 해서 받지를 못하다
1: 너무 억울하겠다.
0: 받지 못하다가 2007년에 돌아가십니다.
1: 아, 진짜요?
4: 요즘 같았으면 공동수상 했을 것 같은데.
1: 공동수상. 뒤늦게 좀 상 좀 더 인정해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0: 실제로 그 뒤에 매년 노벨상 후보로 올라왔다 그러는데.
1: 아니, 돌아가셔도 이거는 드려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레이저를 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데서 쓰고 있는데. 메이저는 우린 몰라요. 메이저는 몰라요. 왜냐면 레이저는 알아요. 레이저.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꾼 기술인데 이거를 돌아가셔서라도 좀 늦었지만 드려야 됐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5: 아, 근데 네. 이 규정상 사후에는 노벨상 수상하지 않는 게 정해져 있고요.
1: 예.
5: 근데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 레이저가 말씀대로 우리 인류의 삶에 미친 영향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1: 그러니까요.
5: 이후에 레이저라는 걸 뭐 장비로 쓰든 기술로 쓰든 이게 관련돼서 받은 노벨상이 이제까지 20개가 넘어.
1: 잘 봐봐, 야, 20개가 넘어.
2: 물리학도 받았고, 화학도 받았고,
5: 여기저기 다
2: 받았습니다.
5: 아, 심지어 진짜. 아까 화학에서는 분자를 보는 게 목표로 했는데 분자 구조를 넘어서 사실 사람들이 정말 보고 싶던 거는 화학 반응을 보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은 뭔가 섞기 전에 상태는 우리가 분석할 수 있고 반응이 다 끈 결과물도 분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1999년에 노벨 화학상 이 반응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보는데 이게 천조분의 1초, 천조분의 1초로 끊으면서 화학 반응이 어떻게 되는 걸 봤어요.
1: 아니, 천조분의 1초면 아니, 상상도 못하겠는데요.
2: 이게 천조분의 1초를 우리가 펨토초라고 부르죠.
0: 네, 펨토초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레이저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시간적으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래서 하나는 시간이 끊기지 않고 계속 나오는 이런 레이저 포인터나 아까 제가 보여드린 레이저처럼 계속 나오는 걸 연속광 레이저라고 하고요. 이 레이저가 또 재밌는 것 중에는 아까 에너지를 저장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짧은 시간에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 에너지를 응축했다가. 그게 바로 펄스 레이저라고 펄스 얘기를 레이저. 합니다. 예. 그래서 레이저는 시간 동작 특성에 따라 가지고 연속광 레이저와 펄스 레이저로 나누는데 이 두 개를 그러면 뭐가 다르냐라고 그냥 에너지 입장에서 하면 같은 에너지를 1초 동안 늘려서 보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천조분의 1초 동안 내보내느냐. 에너지는 똑같은데 얼마 동안 내보내느냐 그 차이가 됩니다. 물이 흘러갈 때 그냥 시냇물, 강물이 졸졸졸졸 흘러가면 그냥 한 시간에 1톤의 물이 계속 바다로 흘러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 댐을 세워요. 네. 그다음에 한 시간 동안에 물을 가둬놓은 다음에 갑자기 수문을 확 열어버리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잖아요.
1: 그렇죠.
0: 펄스 레이저는 바로 이런 동작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2: 그럼 총 에너지는 같아도 순간 출력은 펄스 레이저가 훨씬 크겠네요?
0: 훨씬 큽니다.
1: 훨씬 크겠네요.
0: 훨씬 크게 됩니다.
4: 그럼 그 펄스의 요 빛을 끊어서 쏘는 거니까 그 비트 쪼개기처럼 얼마나 그러니까요. 쪼개는지 이게 엄청 중요하겠네요.
0: 펄스 레이저는 나오는 그 펄스의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길게는 마이크로초도 있지만 네. 밀리초, 마이크로초, 그다음에 나노초, 10의 9승, 그다음에 피코초, 펨토초. 최근에는 오. 아토초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3: 아토초. 아토초는 더 펨코초보다 더 짜게 쪼개는 거예요?
0: 100경분의 1초입니다.
3: 100경분의 1초요?
0: 예, 이 기술을 개발하신 분이 2023년에
2: 노벨상.
0: 노벨상을 받습니다.
3: 와. 100경분의 1초?
0: 네. 와, 실제적으로 아까 원자가 움직이나 전자가 움직이는 거를 100경분의 아토초를 이용하면 다 볼 수가 있어요.
3: 그럼 아토초로 화학 쪽에서 만약에 아토초가 이게 어떻게 보면 상용화돼버리면 더
5: 볼 수 있는 게 많아지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점점 초가 짧아질수록 비싸져요. 저도 이제 레이저도 사용도 하고 그러네요. 또 적어도 펨토 정도는 돼야 화학에서도 많은 의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찾아보다 보니까 이 가격에 절망도 많이 하고 근데 그러다가 제가 들은 흥미로운 소식이 교수님 연구실이 우리나라 최초로 막 킬로와트급 펨토초 레이저를 개발했다 이런 진짜요? 걸 봤거든요.
0: 아, 예. 자랑 좀 하자면
3: 예, 하셔야죠.
0: 펨토초 제가 2022년에는 네. 국내 최초로 3kW 연속 발진으로 3kW 고출력 광섬유 레이저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고요. 작년에는 네. 평균 출력이 1kW인 펨토초 레이저를 국내 최초이고 또 세계에서도 드문 한 두세 번째 되는데 사실은 이게 그쪽에서 개발해서 보관보다 우리 게 훨씬 좋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고출력 레이저를 한 연구실에 한 거는 조금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3: 이거 펄스를 가두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두는 거를요?
0: 이런 펄스 레이저를 만드는 기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아까 광공진기라고 얘기를 했죠. 네. 이 광공진기 안에 빛의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를 넣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를 빛을 껐다 켰다 하면 순간적으로 아까 댐에서 수문 열었다 말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그때 빛에너지가 순간적으로 팍팍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한 나노초 레이저 정도 됩니다. 피코초나 펜토초는 전혀 다른 기술이 들어가요. 네.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빛은 사실은 파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파동이 여러 가지 파동이 있는데 제가 레이저 빛은 하나의 색깔이다, 하나 색깔만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안에 또 깊이 들어보면 비슷하지만 약간씩 다른 파동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인 레이저는 같은 색깔이고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나올 때 타이밍은 다 달라요. 출발점이. 그렇죠. 그런데 피코초나 펨토초를 할 때는 안에 공진기 안에 어떤 소재를 딱 넣게 되면 이 파동들을 타이밍을 딱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방에. 그래서 나갈 때 너 이때 모든 파동도 여기서 출발 이러면서 똑같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그 펄스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주 좁고 시간이 짧고 강력한 펄스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이걸 바로 모드 잠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그 빛의 파동을 동기화시켜가지고 동시에 발진하도록 만들면 그게 펨토초가 나올 그러니까 펜토초, 피코초가 될 수 있습니다.
3: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그냥 서로 대화하고 떠드는 소리하고 네, 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야! 하는 게 똑같이 되면 네, 예. 확 커지는 네, 예. 그런 원리라고 보면 돼요.
0: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4: 모드 잠금. 걔네들끼리 파동들끼리 대화해서 우리 한 번에 나가자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게 말하자면 모드 잠금이 되는 거예요?
0: 설명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어쨌건. 그냥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없고 설명할 수는 없고 그 안에 어떤 소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그 손실과 지나가는 빛의 손실과 통과하는 빛의 양을 조절을 하면서 지가 알아서 조금 맞춰줍니다. 그러면서 공진기 거리라든지 이런 걸 액티브하게 좀 조절을 해주거나 하면 지가 자극을 해주는 거죠.
2: 축구장 같은데 한꺼번에 발을 굴르면서 응원을 할 때가 있잖아요. 누가 시작하다가 들으면은 그렇게 한꺼번에 맞춰서 발을 그렇죠. 구르게 되잖아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는 거죠.
0: 정확하십니다. 저도 네. 그 생각까지는 안 하는데 그 안에 거. 있는 물질이 동시에 서로의 정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옆에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나는 조금 적게 나가야 되겠다. 나는 조금 더 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거를 그 안에서 서로 맞추게 됩니다.
5: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맞춰서 하겠다는 맞아도 문제는 이게 천조분의 1초잖아요.
0: 네, 맞습니다.
5: 천조분의 1초에 맞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당연히 출력이 높으면 온도가 높아지고 온도가 높아지면 점점 불협화음이나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제어해야만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게 듣는 거 이상으로 어려운 작업이에요.
3: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금 월드와이드.
2: 아, 네? 월드와이드.
3: 쓰리 손가락 안에 드는 거 아니에요?
2: 쓰리 손가락. 네?
3: 그럼 이제 교수님이 개발하신 그 펜토초.
0: 네, 예.
3: 그 기술로 어디에 이제 응용을 하면 될까요?
0: 지금 펜토초 레이저는 응용을 목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응용. 레이저를, 좋은 레이저를 만들자. 좋은 거기에 레이저. 초점을 두고 일단은 고출력. 고출력이 될수록 쓸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 연구소, 생산기술연구원이나 다른 기계연구원하고 같이 공동연구로 같이 개발을 한 겁니다.
4: 아, 역시 그 처음에 레이저 그 개발의 전통. Solution looking for a problem의 그 전통을.
2: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0: 계속 그렇습니다. 사실은 레이저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레이저를 때려보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산업에서도 응용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레이저 갖고 와. 그럼 우리 샘플에 때려봅니다. 어, 잘 돼? 그러면 이거 갖고 갈게. 이런, 아직도 이런 거 되게
3: 맞아,
0: 많습니다.
3: 맞아, 맞아. 화학 쪽에서 계속 때려보듯이 갖다, 무조건 레이저 갖다 대는군요.
0: 네.
3: 그러면은 펜토초만으로도 웬만한 데에는 다 네.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0: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운 게 사람은 아, 항상 부족합니다. 아, 항상 모자랍니다. 항상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3: 아, 그래요?
0: 더 요구합니다.
3: 아 그래서 아토초가 나온 거고요?
0: 네, 그렇죠.
4: 그래서 궁금한 게 이론적인 한계가 있나요? 그 펄스에 말하자면 길이에?
0: 요 정도면 끝이지 싶은데 계속 그거를 넘더라고요, 사람들이요, 연구원사들이요. 아토초는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거든요. 하고는 싶었지만 근데 아토초를 실제로 보이고 그걸 또 쓰고 펜토초도 산업용으로 쓰기에는 예전에는 펜토초 쓸 데 없어라고 얘기했어요. 제 20년 전만 했더라도 레이저 처음 할 때는 아 펜토초 좋기는 한데 산업용으로는 출력도 뭐 작고 뭐 그것까지 예. 필요 없어 했는데 만들어지고 나니까
3: 이리 주셔 저리 주셔
0: 예예 이래 주고 예. 저래 주셔 하고 그 와중에 또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돈을 때려부러서 정말 이것도 대하는 정도까지 만들어버리더라고요.
3: 아, 대단하네요. 진짜.
2: 한계를 넘어서는 거죠. 계속 도전하는
0: 계속
2: 거죠.
0: 계속 도전합니다.
3: 인간의, 인간의 본능 아닐까요, 여기에? 네. 예.
4: 그럼 아토초의 한계도 지금 다들 또 넘어서려고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0: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보려고
3: 하죠. 가겠네. 예, 왜냐하면 이 레이저가 그만큼 많이 쓰이니까 네. 그런 거죠. 이 레이저가 발명됐을 때는 문제를 찾고 있는 해결책이 됐는데 지금은 어쨌건 모든 문제 해결책이 됐습니다.
2: 맞아요.
3: 레이저 맞아요.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죠?
0: 예. 지금 레이저 과학사를 보게 되면 새로운 레이저가 만들어지면 새로운 응용 분야가 반드시 나왔고요. 또 새로운 응용 분야, 여기 이런 거 필요하면 거기에 맞춰 또 새로운 레이저가 개발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레이저를 어떻게 어디다 쓰느냐는 결국 사람이 얼마나 쓰고 싶은데 상상력을 얼마나 동원할 수 있느냐 수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네. 아니 우리 과학자분들은 혹시 레이저가 이것까지 할 수 있다면 내 연구에 착함 잘 쓰이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2: 레이저로 진짜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연구 많이 되고 있는 천문학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주 탐사 프로그램인데 스타샵 프로젝트라고 있어요.
3: 스타샵?
2: 네. 이건 반도체 칩 같은 데다가 거대한 돛을 답니다. 네. 얇은 호일 같은 걸로 거기다가 레이저를 쏘면은 가속을 계속 시킬 수가 있어요. 빛의 속도의 20%까지 가속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3: 레이저를 바 뒤뿜어가지고 그냥 앞으로 나가는
2: 레이저로 계속 미는 거죠.
3: 레이저 밀어버리는
2: 네. 거. 그러면은 관성이 계속 생기면서 쭉 가게 되는 거죠. 한번 속도를 얻으면 잃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빛의 속도의 20%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가장 가까운 별까지의 거리가 4년이 걸려요. 그러면은 사람의 일생이 100년 정도라고 보면은 살아생전에 거기서 보낸 소식을 들을 수가 있겠죠. 네.
5: 저희는 아토초 레이저가 진짜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유전자 가위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특정하게 원하는 곳에 그 유전자 부위만 잘라낼 수 있는 거. 화학 분자도 결합마다의 성질이 다르니까 아토초 정도로 전자 수준 제어가 되면 딱 여기만 잘라서 다른 걸로 바꿔놓는 것처럼 아예 편집이 되는 미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의 분자 연금술 수준의 시대에 이르는 거라 세상이 완전 바뀔 것 같아요.
3: 교수님이 하셔야겠네, 아토초를. 자, 이제 우리 이 교수님.
4: 아, 저는 약간 첨단 레이저까지는 쓰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첨단 레이저 산업이 발달해서 제가 쓰는 레이저들 좀 싸졌으면 좋겠어요.
3: 어, 그러네. 아, 오히려 내게 좀 더 가격이 내려왔으면 좋겠다. 많이 비싸요?
4: 비싸죠. 뭐, 레이저는 무조건 1000만 원, 억 원 단위니까.
2: 아, 레이저 비싸요.
0: 네, 맞습니다.
5: 이것도 인연인데 뭐 싸게 안 될까?
3: 아, 여기서 길까지.
0: 제가 연구실에서 만들어 드릴게요.
3: 어렵다.
4: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3: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유체 역학.
2: 유체 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6: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강물.

0: 비바람 불어, 캐시플로우, 교통의 흐름.
1: 그것도 유치역학에 들어가니까?
0: 그렇죠. 이제 흐르는 모든 것을 다루는. 그럼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제 방정식에 걸어서 풀어봐. 예?
1: 이야, 공식이에요?
0: 네. 나비스톱스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1: 이걸 푼다고요?
0: 네.
1: 너무 무서워요. 아, 부장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0: 저게 소원입니다.
1: 아, 그러니까 아기들한테 정말 잘 알려주실 것 같아요.
2: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3: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4: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지친 퇴근길 언제나 넌 현관에서 waiting for me. 촉촉한 눈, 코, 반가워 짖는 소리, 흔드는 꼬리 보면 올라가는 내 입꼬리, 말랑말랑 발바닥 구수한 냄새 꼬리꼬리. 입 밖으로 한참을 마중 나온 형, 수북수북 구부구부 부드러운 턱, 아무런 의심 없이 순간에 망설임 뜨겁시 넌 내게 온몸을 던지지. 두 발로 뛰면서 심심했지. 나 없을 때 뭐해, 기다리다 지쳐 잠만 자니 너네. 늦어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산책 갈까. 동네 구석구석 냄새 맡고 꽃기향.

새벽부터 넌 이마 내 얼굴에 비비고 알람도 아직 자는데 난 졸린 눈을 비비고 배 위에 올라타 끄끄 발톱에 찔리고 성가셔도니 그르릉 소리가 내게는 힐

박스 산책 나가면 집에서 뭐해 강아지들처럼 나가 걷고 싶지 너네 가둬서 미안해 우리 까까 하나 먹고 한숨 잘까 너무 달콤해 널 품고 자

0: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시간이 얼마 없어요.
1: 계속 막 붉은빛 번쩍번쩍하고 약간 위험 상황인 것 같아서 좀 정신이 없기도 했고.
2: 와, 여기 진짜 깜깜한데?
3: 조심하세요, 어두워요.
2: 조심하세요.
4: 이문이 점 같고 이 계단이 저 계단 같고 그러다가 여기 갇혀버리는 건 아닌가? 여기 잘못 들어가서 갇힐 수 있지 않을까?
0: 우와, 바람이 우와!
5: 와, 밀릴 정도야.
6: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0: 뭔가 해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2: 그럼 롱이라고 써 있어요.
0: 아, 왼쪽, 네. 뒤쪽으로, 이쪽으로 가면 롱.
3: 와, 해가 있는 것 같아요.
0: 뭘 찾았나요?
3: 시스템 억세스 터미널.
2: 이게 정보의 정보예요?
0: 일단 제 생각에는 이게 비밀번호를 해야 되니까 누구는 있고 누구는 흩어져서 또 단서 좀 찾으러 가는 건 어때요?
3: 단서를 찾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다른 길이 있었대요.
3: 다른 길로 가보시죠.
0: 다녀와요.
5: 갑시다.
2: 찾아오겠습니다.
0: 뭘까? 무슨 비밀번호 같은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7: 일단은 여기 근처에는 비밀번호가 없는 것 같고.
0: 그러니까. 아니, 여기 숫자도 있네. 그러면은.
7: 근데 영문하고 지금 숫자 조합인데, 글자 제한 수도 없잖아요.
0: 그러니까. 그냥, 올 때까지 뭐, 없으니까 저... 눌러볼까요?
7: 어? 프로세싱? 뭐, 안 되는데?
6: 우리가 이 길로 왔고, 오른쪽 길로 안 가본 길로 가죠.
2: 아까처럼 어디 숨겨져 있을 수가 있어갖고 잘 찾아봐야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서두르면서도 주변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3: 노어 사바나.
0: 여기는 밝은데?
3: 조심해서 들어오세요.
2: 우선 시원하다.
0: 여기 가볼게요.
2: 한번 가볼게요.
4: 폐랑 숨통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기압의 문제겠구나. 근데 그걸 이제 어디서 제어를 해야 되지라는 생각에 조금 막막하긴 했어요. 왜냐면은 처음 봐보는 곳이기 때문에.
5: 이거 아닐까요? 공기 필터 같이 생겼는데? 이런 거 같은 건.
2: 이건 뭔가 필터들 같은데? 단위가 다 GPM이에요, 다른 장비.
5: GPM? 무슨, 왜 기억 말락말락하지? 그램퍼 마이크론.
2: 네, 아웃 마이크론인가 보다.
5: 그러면은 에어솔 아닐까요, 에어솔?
2: 에어솔의 양.
5: 그러니까, 그래야 약간 공기 필터 같은 느낌인가?
6: 저희는 앞쪽으로 계속 탐험 중입니다.

0: 샘플인데?
1: 아까 거기서 써야 되는 샘플 아니야? 여기서 뭔가 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0: 여기서 계속 뭔가 실험을 하고 유지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요? 뭘?
1: 여기 노트가 있는데.
0: 노트예요?
1: 근데 이건 새 거예요.
0: 완전 새 거? 어어. 이곳은 정말 신기한 공간이다. 다소 삭막한 풍경에 길을 잃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든 충구를 발견하게 된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걷고 또 걷다 지상으로 올라가면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

0: 밀을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1: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0: 어? 어? 오!
2: 여기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진짜 그 증거가 딱 나왔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살짝은 볼 수 있었을 때 그때 엄청 압도됐던 것 같아요. 진짜 울컥했어요. 진짜 소름 돋고.
0: 제가 자주 하는 비밀번호는 그냥 이 이거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비밀번호 아니에요? 아니에요.
3: 되면은
0: 승호 씨 추천해봐요. 생일이에요?
3: 네. 될 리가 없지.
0: 아니, 0817이 생일이에요?
3: 네, 8월 17일.
0: 멋진 사람들이 다 8월 17일 생일인가 보다.
4: 엄청 진중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그게 멋있었고.
3: 근데 이게 영문 조합이라. 뭔데 뭐 좀 찾았을라나? 아, 될 수도 있으니까.
0: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속마음을.
3: 아, 될 수도 있으니까.
5: 저희는 계속 앞으로 탐험하고 있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승호 씨, 이 비밀번호 어때요?
3: 네, 더 열심히 찾아주세요.
0: 아니면 비밀번호는 뭐니 뭐니 해도 486 아니에요?
3: 이게 된다고? 사랑은 아니었네요. 은지님하고 있었을 때는 그냥 재밌었습니다. 돌잡이 전문 MC답게. 네.
0: 안 되겠네요.
3: 이게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지금 단서 없이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고 좀 가볼까요? 저희도?
0: 같이 단서를 찾으러 가볼까 봐요.
3: 네.
0: 가시죠.
3: 움직여서 뭐라도 해보는 게 좀 나을 것 같은데. 근데 다른 분들은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0: 모르겠어요. 찾으러 가봐야죠, 이제.
6: 여기 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보고 다시 한번
7: 돌아가는 길 한번 다른 데 찾아보죠.

0: 또 어디 위에 뭐가 놓여있나 좀 잘 보면서 가야겠는데?
1: 그러니까 우리 이거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0: 아, 여기는
2: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일까요? 저기 실험시설이 있는 것 같아요.
0: 약간 설비실.
1: 워크샵 같죠?
0: 네, 워크샵?
1: 랩 워크샵. 오, 이거는 무슨 탱크지? 물탱크인가?
2: 오, 이 공간에 모형이 있어요.

0: 도면이. 설마 우리가 선반 작업으로.
1: 이거 펌프 같지 않아요, 이런 거?
2: 이게 이건... 이 공간에 기압을 낮춰줘야 되니까.
0: 핵반응모처럼 생겼는데?
1: 어, 이게.
0: 어, 이게 여기 모습이다. 폐인가 봐.
1: 폐가
0: 쪼그라들었어.
1: 일단 도면이 있고 각도계가 있고 얘는 뭐예요? 필름인데 그냥 까만 필름이에요?
0: 네. 저쪽에도 워크플레이스가
1: 저기도 뭐가 있는데?
0: 아 뭔가 저기는 익숙한 모습이 많아서 가기 싫다.
1: 아. PPE 없이 들어와도 되나? 어? 잠시만.
0: 여기는... 아 롱이다 롱이다. 여기가 롱이. 중요한 것 같다.
1: 발 안 잡고
0: 돌아버리겠다. 이게 뭐야?
1: 아. 이 U자 튜브가 있는 것 같은데?
3: 설계도 같은 그런 곳에 그 공기의 흐름을 그려놓은 게 있어서 아 이게 약간 안쪽에서부터 부풀도록 어떤 작용을 해야겠다 느꼈는데 이런 건물이 있고 내부 구조가 있다는 것은 뭔가 의미가 있다.
1: 뭘 좀 찾았나요?
4: 뭐 찾았어요?
5: 노트를 찾았어요.

0: 인중에 뜬 기둥이 매달려 보니 날 펴줘.
1: 공중에 뜬 기둥이 어디?
0: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것 같았다 이런 것 같은데, 여기 공중에
1: 공중에 뜬 기둥이 있었어요.
2: 알파벳이랑 숫자의 조합이던데.
0: 이게 뭔가
3: 아까 우리가 찾았던 그 그림.
0: 맞아요.
3: 근데 우린 여기까지밖에 없었고 이거예요.
0: 네, 그죠.
4: 우리가 이 밑에 있어요.
0: 네.
4: 이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간 거예요.
0: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막힌
4: 거예요. 네, 여기서
0: 거잖아요.
4: 막힌 거예요.

0: 뒤로 나가면 될 것 같아.
1: 네.
0: 이게 폐가 숨 쉬는 소리인가?
1: 네.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시끄러워. 와, 귀가 멀 뻔했어. 정말.
0: 근데 이게 너무 넓다.
1: 너무 넓어. 너무 미로 같아요.
2: 기압 이상 경고. 15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3: 어떻게 시간 얼마 안 남았나 봐. 아, 왔다.
1: 왔어요.
0: 우리가 돌아서 왔어요.
4: 어떤 쪽지를 찾았나요? 아,
5: 전혀 모르겠네.
0: 이 전체적인 지도예요.
1: 그리고 여기 있었던 사람이 남긴 것 같은 일지가 있어요.
3: 그래서 오. 이거랑 연결인 것 같아. BB팀이 찾은. 여러분,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비밀번호가 필요해요. 그래서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이 있는 그 비밀번호 우리가 만들기만 하면 문만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
6: 숫자 알파벳이면은 그거 화학식 아니에요?
3: 화학 시간?
6: 화학식.
3: 화학식?
6: 어,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면은 CO2.
3: CO2 이런 식으로?
6: 어.
4: 아, 나 알 것 같아. 잠깐만, 이것들을 모으면 될 것 같아.
5: 이거 눈에 띄워가지고
4: 요거를 모으면은 알파벳의 조합이 될 것 같아요. 그레이블, 커튼, 찰코, 그리고 여기 있는 조합이
3: 그만 좀 가요.
7: 저를 포함한 팀원 7명의 뇌가 다 다르게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해석하거나 어떻게 선택하는 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 팀원들 한 명 하면 개성이 강하다.
0: 그리고 우리가 찾은 일지에 나오는 뭐 날짜나 이런 것도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
3: 아.
8: 우선 이것부터 보면 좋을 것 같은데.
3: 오케이, 좋습니다.
8: 이 그림이 네? 로고예요, 지금.
3: 네.
8: 그리고 얘가 쪼그라들어 있는데 지금 뭔가 여기 부분이 요 같거든요. 관이 이미 연결돼 있는 걸 수도 있어. 그래. 왜냐면 이걸 개조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공기를 어떠냐 불어넣어서 얘를 다시 부풀려야.
3: 아, 그래. 여기다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방법. 얘를 불어봐야 되나?
9: 근데 이게 구멍이 없어요. 내가 계속 만져보는데.
3: 여기? 어? 이거 그림?
0: 그러니까 저희가 찾은 건데 이게
3: 옆에 한번 봐보시겠어요?
0: 공기가 이렇게 해서 순환하거든요?
3: 그러니까.
1: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가야 하는 폐인 것 같은데 만약에 얘가 기압이 얘네가 너무 높으면 얘가 들어차야 되는 거잖아요.
3: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나올 것 같아요. 어, 얘가 부풀어져야 비밀번호가 뭐가 뿅 하고 나올 것 같아.
1: 어떻게 부풀리지?
3: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부풀릴까요?
8: 공기를 넣거나.
3: 아! 공기가 따뜻해지면 팽창을 하잖아요.
8: 온도를 높이거나. 우리 계산할 때 온도 높이는 거 계산을 해서 퍼즐 하나 얻었거든요.
3: 네. 그러니까
8: 온도를 높이면 얘가 풍선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뜨거운 데 되는. 그렇게 부풀 것 같아.
5: 열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10: 온실 같은 게 보였을 때랑 위에 창은 다 그 삼각형이 연결.

0: 둘이었을 때 그때 아 이거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미니어처는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따뜻하게 해야 공기가 팽창을 하지 않을까 이것저것 조합하다 딱 든 생각이 옆에 스탠딩 램프가 있었거든요.
1: 그러니까 따뜻하게
2: 근데 어떻게 왜냐면 저기
0: 돋보기로 이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3: 어? 쏴봐 쏴봐 쏴봐
2: 뜨겁나?
0: 뜨겁지는 않지만
2: 아 이게 돋보기구나?
1: 네 돋보기예요.
0: 그러면 하지 않을까요?
3: 아 요렇게?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0: 요렇게? 요렇게?
2: 오 됐다 됐다 여기다 맞춰봅시다 딱
3: 풍선에다 열을 가한다?
4: 아 얘가 부푸는 게 아니라 얘네가 부풀어야 되지 않아요? 아,
2: 요게 부풀어야 되죠.
4: 그러니까 얘네를 뜨겁게 해야지 얘가 부풀어야 돼.
2: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뜨겁게
0: 아, 다 전체적으로?
5: 저는 이 공간을 어떻게 이해를 했었냐면 딱딱한 어떤 그 고체인 공간에 풍선이 달려있는 모습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는 이제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팽창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가 뜨거워지면은 여기 있는 부드러운 조직인 풍선이 이렇게 커지는 거겠거니.
2: 우선 넘어있나 한번 좀 보죠, 그동안.
6: 그러니까 기본 원리가 우리가 기체를 빼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2: 빼내는 게 아니라 부풀리면 돼요. 왜냐면 그 호스가 이미 연결이 밑에 돼 있는 것 같아요. 끼워넣는 게 아니라.
6: 근데 이제 그 근본적인 저 모델의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공간 안에 우리가 필요하는 종류의 기체가 필요하고 빼야 될 기체가 있고
2: 아니, 뺄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지금 쪼그라들었잖아요. 빼면 안 되고 뭔가 불어넣어야 혹은 팽창시켜야 이게 볼록하게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6: 그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장홍재 박사님의 기여도 꽤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여기다 깨끗한 물을 받을 수 있으면 돼요.
2: 이거 켰어 나.
1: 어? 이거
2: 선이 다 빠져 있었거든? 여기서 근데 연결하니까 켰어. 이거 온도를 높이는 거잖아.
1: 이거 온도 높이는 거요.
2: 이거를 가져가서 저기다가 해볼까요?
1: 그럴까요?
2: 뽑아갈 수가.
3: 선생님 어떻게 하면 열을 낼 수 있어요?
2: 이거
6: 우리가
2: 적외선 온열기 켜는 데 성공했어요.
4: 그렇네. 그러면 이거를 적고 갖고
3: 근데 저거는 고정이잖아요.
7: 기압 이상 경고. 10분 내 기압을 조절하지 않을 시 기지가 전면 폐쇄됩니다.
0: 오 시간이 부족한가 봐요. 이게 하면은 단서가 나와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아.
3: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봅시다. 상황을 좀 봅시다. 보내고
0: 일단 그 단서를 또 찾아야 되고, 그쵸? 패스워드.
3: 패스워드의 단서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0: 그럼 결국에 이 모형처럼 우리가 이 거대한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문 뒤에 뭔가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어떤 시스템이?
3: 아, 우리 돈 뒤에?
0: 그러니까 이런 원리라고 여기서 배웠으니까.
2: 아 이거 어떻게든 뜨겁게 만들어야겠다. 솔직히 제일 먼저 생각한 거는 성냥이랑 램프가 보여서 그냥 불을 질러볼까. 어쨌든 부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 싶었지만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좀 안전한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
6: 장비가 있어서
2: 뜨거운 물을 붓는 거야.
6: 어디에?
2: 풍선에.
6: 팽창을 시키기 위해서?
2: 네.
6: 해볼까?
2: 그러면 여기에 뜨거운 게 어쨌든 모일 수가 있고 아 이게 그렇게 뜨거워질까? 그냥 불 지르면 안 될까? 오클램프 갖고 와서? 아니, 제일 빠를 것 같긴 한데 됐다 됐다 됐다 자 이거
6: 요 실험 장비가 맞는 것 같아.
2: 우선은 좀 걸릴 테니까 켜놔보고
3: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없나? 막 이렇게 더 뭔가 할 수 있는 열을 낼 수 있는 거 부풀어 오르려면 열을 가하래요. 과학자 선생님들이 그래서 내가 이거 열을 내야 될 거 그럼 열을 내보자 해가지고 막 찾았는데 여기서 열을 낼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있어요. 열을 낼 수
4: 그
3: 있는 무언가
4: 이런 C자 튜브가 뭔가 막 그려져 있었던 거 있었잖아요.
3: 이거 드라이기를 좀 쏙까봐요.
4: 세상에
3: 쏙까봐요 드라이기.
4: 네, 너무 좋아요.
3: 드라이기 찾았어요.
4: 드라이어를 찾아서.
2: 어, 진짜?
4: 네.
2: 오!
4: 어, 많이 부풀어 올랐다. 오! 그죠?
2: 완벽하게 닫혀있는 그 밀폐된 상황이라는 것까지는 눌러보거나 하면서 확인을 했고, 그럼 그 속에 들어있는 기체의 양은 변하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온도를 높여서 속에 있는 기체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벽면을 밀어내도록 벽에 가한 압력을 높여준다면 얘가 분명 다시 늘어날 것이다. 뭐 일상에서도 유명한 탁구공 찌그러졌을 때 어떡하냐? 뜨거운 물에 넣으면 다시 팽팽하게 튀어나온다. 이 원리를 똑같이 적용한 방식이었고요.
4: 근데 좀
8: 조금씩 부풀어 오르는 것 같기도 하고요.
4: 어, 그러네.
8: 어, 어? 올랐다, 올랐다.
4: 올랐다, 올랐다.
2: 올랐어요.
4: 올랐다.
2: 그럼 이제 뭐가 달라지는 거야?
4: 나와야 되는데? 뭔가가.
2: 우선 부풀리긴 했고. 그 다음 힌트는 뭐가 없었나요, 우리가? 잠깐만.
4: 어? 글자 있다.
2: 글자가 있어.
4: 바이오스피어 2라고 써 있는데? 네.
8: 잠깐만. 그 글자가 힌트다.
4: 바이오스피어 2. 이게 비밀번호
2: 같은데? 이게 비밀번호 같아.

0: 바이오스피어 2.
1: 이게 비밀번호
2: 이게 같은데? 비밀번호 같아.
1: 가서 신호합시다. 아~ 신호. 빨리 갑시다. 빨리 갑시다.
3: 바이오스피어 2.
1: 같이 가봐.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갑시다. 갑시다.
4: 무전기 다 챙겼죠?
1: 무전기 챙겼어요.
3: 무전기 하나 제가 챙겼어요.
4: 아, 네.
3: 앞으로.
1: 선생님, 앞으로. 왔어. 승호 씨.
4: 네네.
1: 비밀번호.
4: 바이오스피어.
3: 아, 틀리면 영구 폐쇄 이런 건 아니겠죠, 설마?
5: 바이오스피어 2야.
4: 2. 됐다.
1: I. O. Spear.
6: S.
1: S.
6: P.
1: P.
6: H.
1: H.
6: E.
1: E.
6: R.
1: R.
6: E.
1: 2. 2.
6: Verify.
4: 돼요? 돼요?
6: Access granted. 오케이.
1: 홍감이 해봐요.
2: 이것도 힘으로 열어야 돼.
6: 조심하세요. 여기 미끄러워요.
1: 턱 있어요.
6: 여기 계단 있어요.
3: 아니 여긴 뭐 가도 가도 터널이 계속 있어요. 이 건물은.
1: 아니 근데 지구에 폐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7: 어두컴컴하고 축축한 궤도를 따라서 손전등이랑 오케토피에 있는 정말 미약한 불빛에 의존해가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1: 머리 조심하십시오.
8: 예.
1: 발도 조심하십시오.
8: 예.
1: 우와.
9: 좁은 통로를 통해서 딱 폐에 도달했을 때 진짜 압도당했어요.
10: 원초적인 경외 감, 이건 뭐지? 라고 하는 amazing 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줬던 건 그

0: 폐라고 불리는 공간 안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1: 이게 폐인가 봐. 팽경막처럼.
2: 이게 여기가 조금 이거는 단단한데 얘는 부들부들한 걸로 생겼잖아요. 움직일 것 같은데?
3: 아, 그래서 얘가 바닥에 내려갔다
2: 얘가 다리 아, 얘가 다리 같은데?
0: 예, 예, 예.
4: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얘를 고장난 폐를 고치면 좋을까?
3: 어쩌지?
5: 뭐가 없는데? 없어, 아무것도.
2: 이 일기장에 힌트를 찾으려고 봤는데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게 해주는 공간을 처음 들었어요. 여기서 여기 들어왔었나 봐요.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려 보니 나도 폐의 일부가 된 것 같다.
3: 공중에 뜬 기둥에 매달린다는 게
6: 이거 같은데?
7: 그러니까 이거 같아.
2: 근데 우리가 이거를 그냥 매달려서 무게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뭔가 여기 공기압을 바꾸는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3: 그러면 아무튼 우리 단서를 조금 더 찾아보자고요. 다들 흩어져.
2: 여기 아직 다 보질 못했으니까.
3: 우리가 너무 이 공간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 위에 있는 기둥이 여기까지 내려오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공간이 수축을 가능할 수 있는 물질로 되어 있으면
7: 저게 만약에 횡경막이라 그러면 숨을 내쉬어야 되는 거고
0: 그치.
7: 그럼 우린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 돼.
0: 그치, 여기를 음압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내려오는 거니까.
7: 근데 제일 쉬운 건 사실 저 문 열어두면 되는데.
8: 근데 저는 수술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술방에서는 그냥 여닫는 걸로 음압 장치를 하거든요. 압력을 바꿀 때 문을 열면 되기 때문에 제일 쉬운 건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고 딱 보니까 엑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지금 이상한 걸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고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을 하러 갔는데

0: 여기 나가는 문을 찾았어요. 네.
1: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공간 안에 공기가 들어오거나 공기가 나갈 수 있는 어떤 출구를 찾는 게 기본이었죠. 그래서 저는 뒤쪽에 모든 관이나 구멍 같은 것들도 보고 다녔고, 그리고 나서 눈에 띄었던 거는 South Long Exit, Emergency Exit. 그걸 보고, 아, 이 문이 열리나? 한번 시험해봐야 되겠다라고 열어봤고. 오우씨.
0: 우와!
1: 여는 순간 이제 굉장히 큰 힘으로 공기가 나가는 것을, 기압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 역시 이 공간 안에 기압이 외부와 달랐구나.
0: 왜 내가 문을 혼자 잡게 하고 나가요?
2: 어, 미안해요.
3: 어떻게 닫아?
0: 좀 도와줘요.
3: 어떻게 닫아?
4: 파이팅! 우와!
3: 아, 이거 열어놔야 돼요?
1: 열어놔야지만, 아, 저 공간이 내려와요.
0: 우와!
3: 그렇다! 맞네!
2: 근데 이거 많이 내려온 것
1: 내려오고
2: 같아요.
1: 내려오고 있죠?
2: 네.
1: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저 공간이, 이 물질 자체가 우리 폐처럼.
4: 이 기둥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내려온 것 같은데?
3: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생각을 못했지? 약간 부끄러웠어요. 아니, 이걸 문을 못 열었다고?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5: 왜 이게 기압이 올라갔을까?
4: 또 일어날 수도 있잖아, 이런 문제가.
5: 기압이 올라가는 건 온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6: 지구도 계속 뜨거워졌기 때문에 기압이 높아졌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다.
5: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 시설을 설계하던 사람들이 예측했던 온도 변화, 그러니까 기압 변화를 지금 벗어난 게 아닌가. 더 뜨거워져서 더 기압이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인위적으로 공기를 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7: 실험기지의 배가 호흡을 시작하여 실내 기압이 정상 범위로 회복 중입니다. 거대한 시설을 관장하는 배의 경이로운 숨결을 온몸으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8: 진짜 신기하다. 와,
2: 진짜 폐구나.
9: 와.
1: 정말로 공간 전체가 인간의 폐처럼 작동할 줄 몰랐어요.
0: 오,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1: 올라가. 굉장히 신비롭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5: 그래도 어떻게 끝났네.
0: 미션 해결한 거죠. 기지 도착.
2: 우와, 죽겠다. 좀 벗고 있어야지. 우와. 와, 도대체 누가 만들었길래 이렇게나 저렇게 거대한 건물이 있었대요?
10: 아, 엄청 크던데요, 진짜? 깜짝 놀랐어.
2: 와.
1: 어, 이거 누가 놓고 왔어요?
2: 뭐야?
5: 뭐예요?
2: 이게 뭐야?
5: 이게
10: 뭐예요?
5: 물? 이거... 물인데?
10: 안에 뭐예요?
2: 근데 이게 완전히 밀폐돼 있잖아요.
6: 네. 들어도 되나?
5: 방법 있어요?
2: 이거 약간 에코스피어 닮았는데?
6: 에코스피어가 뭐예요?
11: 동그란 거 말했으면.
2: 에코스피어가 이 완전히 밀폐된 그런 생태계를 재현해 놓은 구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산화탄소랑 산소랑 영양분의 순환이 이 안에서 다 자급자족으로 이루어지는.
6: 나는 이거 테라리움인 줄 알았어요.
2: 약간 그런 거예요.
5: 근데 저는 사실 약간 막걸리 발효하면 이렇게 돼요.
6: 저도 효모인 줄 알았어요.
5: 네, 이거 잘못하면 터지거든요. 근데 폐쇄된 공간이었는데 근데 어디서 온 거지?
6: 사실 이거 누가 우리를 여기 불러들였는지, 누가 여기에 지금 물품을 조달을 해주는 건지, 그럼 여기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냥 혹시 그러면은 우린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만났는데 혹시 승우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승우 씨가 혼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
3: 그런 게 조금 다들 의심스럽지 않냐라고 막 말을 했었거든요.
9: 이게 오늘 우리가 한 거하고 좀 연관성이 좀 있겠네요, 그러면?
5: 이걸 그냥 두지는 않았을 거니까.
9: 네.
1: 근데 이곳을 보면 약간 지구 전체의 생태계를 축소한 것 같지 않아요?
6: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 사막, 사바나, 열대우림, 바다도 있다라고 하는 건.
6: 축소판에 지구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네. 우리가 처음에 들어갔던 데가 열대우림이었잖아요. 아, 근데 열대우림이 왜 그 어디는 비가 오고 어디는 비가 안 오고 막 그렇게 있던데 그럼 왜 그렇게 했을까요?
12: 지구과학자 선생님 왜 그랬을까요?
13: 그런 게 기후 위플래시라고 비가 내리는 극과 극을 왔다 갔다 하는 현상이 있어요.
1: 어, 여기 써 있는 게 그 내용이에요.
13: 그래요?
1: 여기 써 있어요. 점점 빨라지는 극단적 기후 변화.
13: 전체적으로 열을 받으면 대기가 따뜻해지면 이제 수증기가 많이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 대기가 팽창을 하면서 수증기를 머금을 수 있는 양이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목마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건조해지고 오히려 대기로 수증기가 그러니까 1도 올라갈 때 한 7, 8% 물을 더 가지고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 그렇죠. 땅은 더 이게 수증기가 사라지는 거고 대기는 점점 더 물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에 쏟을 땐 또 그 양이 많아지고

0: 사막과 비슷한 환경도 있었어요. 네, 선인장이 있었고 이게 퍼즐하고 같이 있었던 건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낮에는 불을 뿜고 밤에는 얼음을 품는다. 물은 나를 피해 달아나지만 나는 생명을 끝내버리지 않는다.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지구의 결핍을 시험하는 실험장.
1: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아무것도 안 들렸어요.
2: 저 아까 제가 읽었거든요. 느낌이 너무 다르네. 사람을 약간 속상하게 만드네.
1: 그러니까.
3: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약간 인문학의 언어 같아서.
1: 저희는 열대우림이랑 사막 사이에 사바나라는 곳에 있었어. 사바나?

0: 저 근데 사바나에 대해서 완전 처음 안 게, 전 그냥 사바나, 사바나, 뭐 하나, 뭐 하나. 그 뭔지 알아요?
1: 몰라.
0: 그 노래밖에 생각을 안 했는데, 사바나가 그 중간에 역할을 하면서.
2: 아, 열대우림과 사막 사이에서. 그...
0: 필요할 때 열었다가, 남을 때 그 축적했다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아예 처음 알아요.

0: 그 열대우림을 약간 연결해주는 뭐 그런 다리 같은 존재인가 보다, 사바나가.
1: 그러면은 이게 지구의 어떤 축소판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꼭 밀폐된 공간을 만들었는지.
0: 그러게.
1: 그게 좀 궁금해요.
2: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는 이 우리 전에 왔던 사람들이 실험하고 싶었던 건 이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구를 떠나서도 살 수 있을까? 결국에는 지구를 떠나면 여기 같은 생태계는 찾을 수가 없고 오직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에너지라는 게 빛 에너지밖에 없잖아요. 밖에서 들어오는 건 빛 에너지밖에 없었을 때 여기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0: 우리보다 더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그걸 한번 해본 거 아니야?
3: 그러니까 지구가 망했을 때 밀폐 공간,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아니면은 이주를 했을 때 밀폐된 공간에서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생명체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런 생명 환경밖에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행성 자체를 다 바꾸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돔을 만들어서 연결해서 이주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닐까.
2: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왜 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을까요?
4: 우리가 예상했던 범위를 넘어간 거 아닐까요?
0: 우리가 자느라 누가 코를 걸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왔나?
5: 그럴 수는 없어요.
6: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코를 걸면 오히려 생산을 더 못해요. 왜냐면 무호흡이 있으니까.
3: 아니, 근데 원래 기지가 비어 있었잖아요.
6: 우리가 들어왔구나.
3: 우리가 대사를 시작을 했잖아.
0: 그래.
2: 그렇네.
3: 우리가 들어옴으로써 대사량이 전반적으로 올라가서 그 이퀼리브륨이 깨진 게 아니야.
6: 그러니까 이 인체라고 생각하면 우리 몸은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똑같은 걸.
2: 생각하지 못했던.
6: 근데 세균이 이렇게 7개나 들어왔다. 등치도 큰데.
7: 인간이 문제네.
6: 그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결국은 여기도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2: 지구는 어쩌다 인간의 터전이 되어서.
6: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 터전이 된 바람에 폐가 고장난 것 같아.
8: 가이아 가설이라고. 가이아. 지구가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것 이상으로 거대한 생명체다. 허파가 아마존 열대우림에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인체로 비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구가 갖고 있는데, 그 지구를 생명체로 보게 되면은 세균과 인간의 관계처럼.
2: 근데 그거를 우리는 지금 세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세균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3: 근데 세균이라고 보는 거는 저는 되게 조금 의문심이 드는 게, 우리가 지구의 상황을 지구에게 더 유리하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게 유리하다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좀 이제 있지만
0: 지금 되게 미국 사람 같았어요.
3: 미국 사람 같았어요? 그 우리가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를 비난의 대상이라던가, 인간은 무조건 해롭다, 우리가 세균이다라는 프레임보다 정말 우리가 이 환경을.
8: 근데 제가 세균 얘기한 건 우리가 세균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또 세균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인간이라고 하는 더 큰 시스템 안에서 몸생을 만들어야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결국 같이 살아남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0: 제가 내일부터 혹시 세균맨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6: 아이고야.
0: 귀여운 별명 있잖아. 나는 그 캐릭터 좋아하거든. 나 세균맨 캐릭터 좋아하는데 내가 내일부터 세균맨, 나 호빵이로 불러줘요. 나 호빵이라고 부르고 나는 세균이라고 부르고.
2: 깜짝이야.
9: 여러분이 실험기지의 숨통을 틔운 덕분에 돔 안의 생태계가 균형을 되찾았습니다. 그 지혜와 용기를 기려 생존을 이어갈 시대를 드립니다. 가장 먼저 폐를 찾아 숨결을 되살린 장동선님은 지금 시드룸으로 오십시오.

0: 아주 싱글벙글이신데.
1: 안녕하세요. 시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2: 좋다.
3: 몇 개예요?
1: 총 13개가 나왔어요.
3: 왜 13개지?
2: 뭐지? 근데 난 그리고 이 누수가 어제는 한결 씨한테 먼저 줬고 오늘은 동선 씨한테 먼저 줬잖아요. 그게 이유가 있는 건가?
4: 아니, 아까 왜 한 명 한 명 한 명 한 명
1: 제 생각에는 어제 금고의 문을 연 게 한결님이었어요.
3: 아~ 그게 키웠구나. 크게 가장. 아.
1: 그리고 오늘 문을 마지막에 연 게 저였어요. 아~
5: 그 문을 열 수 있는 선택을 딱 해내는 그런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장동선 선생님도 우리가 모두 막혔을 때 뭔가 해결책을 만드는 건 아닌가. 물론 거기에는 그 육체적인 힘을 바탕으로 한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에 되지 않았을까.
1: 근데 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2: 먼저 하세요.
1: 시드가 사실 종자잖아요.
4: 어허. 그렇죠.
1: 그 종자는 뭘 위해 필요해요?
2: 다음 생명?
4: 열매.
1: 돈을 붙이면 종잣돈은 뿔리기 위해 있는
2: 더
1: 거잖아요.
2: 더 많은.
3: 시드머니?
1: 그러니까 시드도 저는
2: 시드도 더 많은 시드를
1: 더 많은 시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AI한테 물어보면 물어봐, 알려주지 물어봐. 않을까?
2: 누수한테 물어봐, 누수한테.
4: 지금 AI 룸이에요.
1: AI 룸. 가서 물어보고 올게요.
2: 갔다 와요, 갔다 와요.
4: 한번 물어보세요.

0: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실까요?
1: 뭘 믿으면
2: 아, 나오다 뭐예요?
3: 어, 웬 종이를 갖고
4: 답이 엄청 길게 나왔는데
5: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시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나 물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진의 씨앗을 더 얻기 위해서는 작물을 수확해야 하고 파파야 무화과 열매로 뭐 재배를 해서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토마토 씨앗을 말려서 보관해야 하고
1: 그거 잠깐 진짜 씨드 씨앗을 말하는 거 아니야?
3: 진짜 씨를 물어본 것 같은데?

0: 아니, 근데 아니, 그러면 동선 씨. 아니, 동선 씨 질문을.
1: 제가 평상시에 땡 GPT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씨드를 많이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면 당연히 씨앗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아우, 여기가 무슨 묘종 가게도 아니고.
2: 수확한 만큼을
0: 진짜 씨앗을 말한 것 같아요, 그쵸?
3: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0: 그러니까 토마토나 고추 이런 진짜 그 씨앗을 말한 것 같은데?
4: 아, 진짜 씨드를 말하는 거였구나 했을 때 근데 너무 귀엽잖아요, 답변이. 되게 단순히 웃기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따뜻하고 좀 우리가 다 같이 깔깔거리고 했던 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전 되게 좋았어요.
5: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할게요. 제가 제안을 할게요. 혼자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 중 누가 받더라도 이걸 일종의 개처럼 넣어서 뿔리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 관리하는 건 어때요? 여기서 같이 살아남으면 같이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긴 하거든요.
6: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우리가 똑같이 그 분배를 한 상태에서 이 프로젝트가 끝나게 된다면 아무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현금을.
3: 하지만 생존했죠.
7: 막판에 몰빵하고 나누면 돼요.
6: 아니, 왜냐면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누군가가 모아서 그거를 받고 나서 나누죠.
5: 저는 그게 처음에 나누건 나중에 나누건 상관없긴 한데 항상 사람의 마음은 마지막에 많이 생기고

0: 하고 나면은 나누기 싫잖아요. 기본적으로 종자를 받은 사람은 이거를 다 같이 쓰기 위한 통에 넣고 싶으면 본인이 결정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1: 이런 식으로 되면은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
0: 가져도 돼요.
1: 아니 왜냐면 여기 우리 갇혀 있는데
2: 그리고 다 보고 있잖아요.
1: 나도 이거 해야 되나라는 눈치를 보게 될수 있을까 막
0: 자, 두 개씩 나눠줄 테니까 이걸 가지고 본인이 선택하세요.
3: 오케이 줘봐봐요 다 나누자
0: 누가 준대요?
3: 왜안 줘요? 다시 돌아왔다
1: 아니 갚을게요 다시
0: 어? 줄게요 일로 와요 아니 저는 오늘 받은 걸다 나누려고

0: 진짜 나쁘다.
1: 아, 빨리. What, what's wrong with you?
2: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으, 이 뭐야? 아이씨!
1: 7, 9, 8, 7, 6, 5, 4, 3, 2, 1!
2: 엄마!
3: 망했다!
1: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4: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6: 내가 다닌 중학교는
7: 군남중학교.
6: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7: 강숙현 과학선생님.
6: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7: 음악 70점.
6: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7: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6: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7: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6: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7: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뭐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6: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7: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도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6: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7: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6: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7: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선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6: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7: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6: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7: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0: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0: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0: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1: 그냥 말 그대로 정말 콜라당 다 타고 없어.
2: 참 눈물 나기도 뭐. 한껏도 못 가자고 제 뜬금을 보고 있으니까.
0: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1: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0: 아들이 서늘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2: 행복해요. 아들 면을 잘 하겠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0: 한편 이 집은요?
3: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3: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0: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4: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0: 공기도 좋아 보이네.
4: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5: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4: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0: 뭐이? 21세기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4: 건축당구집 편말 있다. 아,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아,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0: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6: 저 계십니까?
7: 네.
6: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7: 네. 소장님 오셨어요?
8: 아유, 반갑습니다.
6: 아유, 반갑습니다. 네.
9: 반갑습니다.
6: 네. 아유, 안녕하세요.
4: 네. 아,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뭐 이거였거든요.
10: 네, 맞아요. 흙 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4: 얼스백이라 그러나?
10: 네, 맞아요.
4: 맞아요, 얼스백. 네.
10: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네. 했어요.
11: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12: 안녕하세요.
13: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12: 남편 권기운입니다.
13: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짓기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11: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4: 몇 대요?
11: 17대. 그다음에
4: 흙만요?
11: 네, 흙만.
4: 와, 좋은 흙으로. 어마어마한 양인데.
11: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푸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4: 몇 개요?
11: 8,000개 이상.
4: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10: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11: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0: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13: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11: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0: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3: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0: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9: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4: 그래요?
9: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짓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거죠.
4: 너무 고생하니까.
9: 예, 맞습니다.
10: 아.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9: 그냥 했어요.
4: 그래요?
10: 순간순간.
9: 책 한 권 보고 지은 집.
4: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10: 아, 네.
4: 뭐 한번 들어가 볼까요?
9: 아, 예, 한번 들어가 보시겠어요?
4: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0: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오,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14: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4: 40cm?
14: 예. 어떤 경우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4: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14: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펴지는 거죠.
4: 더 펴지고.
14: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돌렸기 때문에 상당히 넓고.
10: 50cm 이상인 것 같아. 그렇죠.
4: 오, 그래요. 이렇게 또 펴고.
10: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4: 네.
0: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4: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10: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4: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14: 네. 특히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0: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14: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4: 아, 26도? 네.
0: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3: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0: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넷이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1: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2: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0: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이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1: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0: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1: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아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2: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1: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0: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1: 다행히 주말마다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0: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2: 그래서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0: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나서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1: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0: 저희는 그 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3: 야, 이건 정말 너무 신기해. 네,
0: 자연 치유된 것 같아.
2: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보니까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0: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1: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4: 정말 이 집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같거든요.
2: 네, 맞습니다.

0: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같기도 하고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네.
1: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네. 그리고 또 벽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이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을 네.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을 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이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0: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미장이라고 할 때 네.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2: 맞아요.
0: 예.
2: 네.
0: 네,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가고.
2: 다 금이 가고. 전부 다 금이
0: 다 떨어지기 때문에.
3: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1: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 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2: 네, 조각칼로,
1: 밤새도록 와,
2: 조각칼로 계속 네. 다듬은
1: 그게 제일 힘들었던 네, 것 같아요
2: 힘든 건 작업이었죠
3: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의 오칠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1: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 몇 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 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3: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0: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아.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1: 그렇겠죠.
0: 근데 이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 될 수 있어요.
1: 네, 저희가 뭔가...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0: 아,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니까.
1: 못하네요. 네.
0: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네.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2: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3: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2: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3: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1: 그러니까 옹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옹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3: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2: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예,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이렇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3: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0: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하셨죠?
1: 네, 맞아요. 네.
0: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네. 어느 방부터 볼까요?
1: 왼쪽이 예, 큰 아들이고요. 여기가 작은 아들 방이에요.
0: 아 그래요? 예.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1: 네,
0: 볼까요?
1: 들어가시죠. 예.
0: 눈도 뭐 좋네. 어? 아니 근데 네. 방사에 칸막이벽이 없네요?
1: 네, 지금은 없어요.
3: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2: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0: 그렇죠.
2: 그게 안 한 거죠.
1: 그 투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2: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0: 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네.
3: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1: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향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향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0: 네. 네.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2: 그렇죠.
0: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1: 아, 세로로 길게?
0: 네, 왜냐면 아.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1: 예.
0: 네, 힘을 받고 있고, 네.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아,
1: 그래도 좋겠네요.
0: 예.
1: 네.
3: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4: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볕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3: 도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0: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뭐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옹기 빚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댁은 그야말로 흙 마니아. 커피도 옹기에 볶는답니다.
5: 성현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3: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6: 어떻게 감사하게 생각하죠? 왜냐면 저는 계속 이제 아플 거라고 생각했고, 가족도 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렇게 집을 짓게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되게 지금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5: 뭐 다음에 한 번 더 짓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까요? 정말 그렇게 제 돈을 써서 제가 사람을 고용을 하든지 뭐 좀 근데 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3: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1: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2: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1: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2: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1: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2: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3: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0: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1: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0: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될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2: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0: 아, 건축탐구지. 야, 여기 푯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2: 아하, 요즘 모듈러 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0: 근데 이제 모듈러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도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3: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4: 어서 오세요.
3: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0: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보니까 모듈러하우스네요.
3: 네, 그렇습니다.
0: 아.
3: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0: 속도감.
3: 예.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5: 안녕하세요.
6: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5: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7: 효자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3: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0: 네.
3: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 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0: 아, 그래요? 여기 있던
3: 예.
0: 집이 없어진 거예요?
3: 네.
2: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3: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5: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 집
6: 근데
5: 튀어가지고.
6: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지나는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용암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도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7: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젖덩거리면 소복하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나오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뭐.
6: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어놓은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홀라당 다 타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2: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씻고 누울 곳이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3: 이 집은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너무 좁고 힘들고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고 하니까
0: 여기가
3: 사실
0: 아니시군요.
3: 예, 그렇습니다. 예, 타지에 있어서
0: 타지에 있으시고 한번 본격 탐구해 볼까요?
3: 아, 그럴까요?
0: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3: 예, 그렇습니다.
2: 기역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 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0: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6: 첫 번째는 이렇게 평수가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0: 너무 커서는 안
6: 예,
0: 된다.
6: 대부분 20평 짓는데 이 집은 15평이에요.
0: 면적이
6: 어머니가
0: 작게.
6: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워야 되니까.
0: 이 정도면 충분하죠.
6: 예. 아,
0: 혼자
6: 그래요?
0: 사시기에.
6: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0: 네.
6: 예,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0: 그래요? 그건 좀
6: 예.
0: 의외인데요?
6: 제가 5남매예요. 예.
0: 5남매.
6: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예, 모였을 때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0: 네.
6: 거실을 최고 크게.
2: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0: 아니 근데 또 창문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 집에 있으니까 창문인데요. 양쪽으로 열리고 와 네, 어마어마하게 네, 큰 건데
3: 네, 네.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0: 아, 컨테이너 계실 때요?
3: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아~ 예. 그래서 네. 거실 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 창으로 창으로 하자.
0: 네. 예.
2: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3: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마파라를 쳐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조그마한 PJ창을 냈고요.
0: 네, 다 저게 돈인데.
3: 오.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0: 그렇네.
3: 예, 예.
2: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0: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데크도 굉장히 넓은데 네. 한번 나가볼까요?
3: 예, 한번 나가보시죠.
0: 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3: 네.
0: 와.
3: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서비스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 마당을 넓게 하고, 담대신 나무를 심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음.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7: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다니는 거나 보지 뭐요. 혼자 이씨 뭐 말할 때가 있나 어찌 뭐 이야기할 때가 있나 뭐 누구시 잠은 아우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 보고 있어요. 집거리에다가.
2: 나 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 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7: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에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1: 서울에서요?
7: 서울에서 안 나올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1: 주말마다.
3: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장부러지기 차림 뭐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2: 부창 부스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4: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님이 옛날로 돌아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2: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은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복도 있으시네요.
4: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1: 맞아요, 어머니?
7: 맞아요. 내 아들이 좋으니까 미리 좋은 미리 들어오지요. 아들 나쁘면서 좋은 미리 오나요?
4: 오늘 진짜 가장 우아하십니다.
2: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3: 예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철근 미리 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
6: 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밀리

0: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 공사 금액까지.
1: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2: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 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게 어떤 게 있었죠?
0: 가스렌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가스렌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 화재 천장에 달았고요.
2: 예. 아니, 왜냐하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0: 아, 그래요?
2: 예,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음식점 그 이제 화기를 많이 쓰는 곳에 하는데 소화기만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가 자동으로 터지니까 그거를 AI가 제안을 해준 거군요. 똑똑하네.
0: 또 도와준 거는 이 뒤에 출입문.
2: 아, 문.
0: 예.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하고 뒤 텃밭에 가야 되니까
2: 왔다 갔다 하시기 편하게.
0: 원래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내라 그럼. 그래서 뒷문을 내면은 세탁기도 가능하고.
2: 나가기도 편해요.
0: 다용도실로 쓰면 되고.
1: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0: 근데 우리 소장님 보시기에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2: 아, 예산이요? 시공비?
0: 예, 시공비가.
2: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0: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2: 70평?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0: 아니에요.
2: 예? 네?
0: 아닙니다.
2: 더 비쌌어요?
0: 야, 620만 원 들었습니다.
2: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0: 네.
2: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네. 그래요? 자재가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0: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2: 네.
0: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2: 아.
0: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끝냈어요.
2: 하루 만에?
0: 하루 만에.
1: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셔요.
0: 그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1: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0: 그다음에는 AI한테 이제 자재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수량이 나왔었고
1: 시공에 필요한 적정 인원수에 시공 시간까지 계산해 주었다네요.
0: AI가 산출해 준 도면을 보여줬습니다. 이 도면들을 하면은 현무암 판석하고 보도블록하고 잔디하고 파쇄석하고 수량이 그대로 100% 맞아 들어갈 거다. 근데 사실 시공 끝나고 나니까 100% 맞아 들어갔어요. 우리 어머니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할 줄 아냐고 우리 아들 장하다고 AI가 도와줬다 그러면 AI가 누구냐고 그래. AI가 누구냐 그래갖고 아 그런 사람 있다고.
1: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0: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할 테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1: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0: 어서

0: 그리고 이런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요 큰 나무는 많이 안 줘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안 줘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1: 그래서 아니 잘 못도 안 쓰는데.
0: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간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제가 익사한 거예요. 익사.
2: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1: 원래 잘 살라고 주죠. 잘 크라고.
2: 물 주는 거 재밌어요?
1: 물 주고 풀 뽑고 만날 농사 심심하고 이제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3: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제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4: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0: 아,
4: 맞죠? 예, 예. 예. 칼라 강판 계열에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0: 예. 예. 이게 지금 150T에
4: 네, 150. 오.
0: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4: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0: 예, 예.
4: 혹은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0: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4: 난연 정도죠.
0: 예. 예. 예.
4: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0: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4: 철저해야죠.
0: 철저해야 될 예. 정도로 예, 했습니다.
3: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4: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하나 있거든요. 네.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네.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0: 아.
4: 푸르 딩딩한 비닐을 감아놓으신
0: 예. 예.
4: 거예요?
0: 예. 예.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정전기요?
0: 네네.
4: 부모님께서
0: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4: 정전기 때문에?
0: 예.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예.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네.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예,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4: 저게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0: 예.
3: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0: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5: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6: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건가요?
0: 지금 전체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3: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4: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은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해 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0: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4: 안 될 수도 있다.
0: 예.
4: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0: 예.
4: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0: 예.
4: 김호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3: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4: 집을 짓는 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아 지운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0: 자, 왔어.
7: 그럼 놀라.
0: 야, 쌍둥이 왔구나.
7: 아유,
0: 예니스.
7: 기질이 온다.
0: 예, 잠깐.
7: 아유, 예뻐. 할머니.
0: 난다,
7: 난다.
0: 공기를 오냐고 고생 많았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8: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요.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3: 오, 불 뜨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저 오늘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8: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으로 안 나오고.
0: 첫 테스트예요. 어우,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예, 연기 연세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1: 연기 앞으로 안 나오잖아.
8: 속도 이쁘고 네. 너무 잘 됐어.
1: 꼭두기 잘 땡기네. 꼭두기 불 잘
3: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1: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 하였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고 몸도 편해요.
0: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3: 무시무시한 하마도 끝내 앗아갈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9: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10: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이세요?
9: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1: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신 것도 있어요.
9: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12: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3: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2: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4: 와, 이거 진짜야?
15: 에이, 설마. AI겠지?
14: 오, AI로 만든 거네.
1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7: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0: 장애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지 국민행동요령 상사태. 바람은 약한데 나무들이 흔들흔들 대국의 풍물도 많이 떠들어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게? 아아 여기는 펭수 산사태 지무 발견. 산사태 지무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 요망. 대피 요망. 산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 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 지역 주민은 대피 장소를 파악하고 급정 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 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U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유용한 영어 표현들 많이 알려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1: Trends, 네. 유행입니다.
0: 네, 유행, 트렌드인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해 볼게요.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don't know what the trends are now.
0: 네, I don't know what the trends are now. 지금 뭐가 트렌드인지 유행인지 저는 몰라요 라는 의미죠. Mm-hmm. 이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1: Oh, it's Richard.
0: 네.
1: I kind of expected that.
0: 네.
1: Richard.
0: 왜죠?
1: He's our friend. You know? Okay, he's so not very trendy.
0: Yeah, so you know him. You know him really well. Uh-huh. 그래서 리처드 씨가 유행에 대해서 유행을 잘 모른다는 이야기를 해줄 건데요. Mm-hmm. 먼저 요약 문장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1: Sounds great. Richard 씨
0: 나와주세요.
2: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0: 네, 뭐가 인기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이 문장들 두 문장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So, Richard said,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0: 네, 여기 처음에 나오는 이 표현 있잖아요. I a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Mm-hmm. 이거는 다른 말로 영어로 바꾸면 I am not someone who follows trends. Mm-hmm. 그거예요. Yeah. 그래서 one이라는 것은 someone, one person,
1: one person.
0: for who likes
1: to do something.
0: Yeah, yeah. that.
1: I'm not one for late night snacks.
0: Mm-hmm. 야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Yeah. I am not one for 뭐뭐뭐. 그래서 mm-hmm. 그 의미를 기억하고 이 문장을 봐주시면 I'm not one for following trends. 저는 유행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Mm-hmm.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right now. Mm-hmm. 지금 뭐가 popular한지 인기 있는지 I have no idea.

0: And next he says, in fact,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these days.
1: 그래서 사실 in fact 어떠냐면 I have no idea what's popular these days. 요즘 뭐가 인기가 있는지 I have no idea. 전혀 몰라요. I have no clue what's
0: not
1: popular.
0: At all.
1: 그리고 이 I have no idea 한 다음에 what's popular, I have no idea who it is, who she is 이렇게 해도 되는데
0: yeah.
1: I have no idea as to를 붙이기도 해요.
0: Oh yeah. I have no idea as to the whereabouts of someone.
1: 네. 뒤에 그렇게 명사를 쓸 수도 있고
0: yes.
1: I have no idea as to what's popular right now 이렇게
0: oh,
1: 할
0: yeah.
1: 수 있고요.
0: Do you want to use the same sentence?
1: 네. As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같은 의미인데요.
0: Mm-hmm.
1: 직접 문장을 만들어 보셔야 기억에 남을 거예요. Mm-hmm. 그다음.
0: He says, So I went on the internet and searched newest trends 2019 and the top link that popped up I clicked on.
1: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 문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the top link that popped up and I clicked on mm-hmm. said was 뭔가 나올
0: right.
1: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끝났어요. Mm. 뭔가 몇 가지 생략을 하면서 그냥 끝냈는데
0: mm-hmm.
1: So I went on the internet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0: mm-hmm.
1: and searched 검색을 했습니다. 뭘 타이핑을 했냐면 newest trends 2019
0: mm-hmm.
1: 2019년 최신 트렌드 이렇게 검색을 해봤대요.
0: Mm-hmm.
1: 워낙 모르니까
0: Yeah, he doesn't know.
1: And the top link that popped up 맨 위에 이제 그 링크가 떴겠죠. 그거를 I clicked on it의
0: mm-hmm.
1: 의미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0: Yeah. I clicked on it.
1: Yeah.
0: Okay.
1: 열어봤습니다.
0: So what happens when you clicked on it? What was it? Let's find out.
2: And it said that bamboo handbags are some of the newest trends that are happening this year. Is that really true? I can't believe how out of the loop I am.
0: And it said that bamboo handbags are some of the newest trends that are happening this year.
1: 그리고 그 클릭해서 링크 따라가 봤더니 기사를 봤더니
0: mm-hmm.
1: It said, 그 기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0: Mm-hmm.
1: 거기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That bamboo handbags,
0: mm-hmm.
1: 대나무로 만든 핸드백들이 are some of the newest trends that are happening this year.
0: Mm-hmm.
1: 올해 발생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그러니까 올해의 newest trends 중에 일부라고 하더라고요.
0: Mm-hmm.
1: 일단, 그 bamboo handbags니까 지금 그 대나무 핸드백 여러 개잖아요. 그래서
0: mm-hmm.
1: some of라고 받은 것 같은데
0: mm-hmm.
1: 만약에 대나무 핸드백을 하나의 트렌드라고 생각했다면 그냥 bamboo handbags are one of라고 해도 괜찮았을 거예요.
0: Right, for both, sure.
1: I think both.
0: Because we don't really know how many types there are or anything,
1: yeah,
0: but
1: 맞아요, 맞아요.
0: it would have worked.
1: 네, 그래서 하나의 트렌드로 생각하고 명확하게 말했다면 one of the newest trends라고 할 수
0: mm-hmm.
1: 있겠죠?
0: For sure. He says next, is that really true?
1: 네, 정말인가요? 지금 리차드 씨는 이 트렌드가 있다는 걸 상상도 못한 거예요.
0: Yeah, yeah, it's like a bamboo handbag.
1: I would have said the same thing.
0: I'm saying the same thing 네. and I know trends.
1: 네, 저도
0: Where
1: 잘 몰랐거든요.
0: Where are these bags?
1: 그러니까 where? In the US or in another country?
0: Yeah, what country is it?
1: Is that really true? 그거 정말인가요? 하고 약간 쉬면서
0: mm-hmm.
1: 네, 카메라를 쳐다보고 있어요.
0: Mm-hmm.
1: 네, 그리고
0: He says next, I can't believe how out of the loop I am.
1: I can't believe 하면 믿을 수 없다.
0: Yeah.
1: 영어에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I can't believe 하면서 뒤에 나오는 내용을 말을 하면 매번 믿을 수 없다고 번역하기보다는 정말 뭐뭐하다.
0: Mm-hmm.
1: 그냥 강조하고 있어요.
0: Yeah.
1: I can't believe how busy I am these days 하면은
0: yeah.
1: 내가 요즘 얼마나 바쁜지 정말로 못 믿겠다, 신뢰를 못 하겠다가
0: yeah.
1: 아니고요. 정말 너무 바쁘다.
0: Of course. You're just really, really busy.
1: 네, 그래서
0: yeah.
1: I can't believe how out of the loop I am. Out of the loop이라는 것은 이 loop, 이런 고리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러니까
0: yeah.
1: 뭔가 사정을 모르겠죠.
0: Yeah, because you're not in the circle, you don't know what's happening,
1: yeah.
0: right?
1: 그래서 요즘 상황, 요즘 인기 있는 거, 트렌드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0: But was that always the case? Let's find out.
2: But that wasn't always the case.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at least for clothing,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0: But that wasn't always the case.
1: 그렇지만 지금 out of the loop, 지금 요즘 상황, 현재 진행 상황을 모르는 이 형태가

0: 항상 the case. 항상 그랬던 건 아니에요. It's not the case 하면은 그거 아닙니다. It's not true 하고 똑같은데.
1: It's not true. Right.
0: That wasn't or I wasn't always like that. 항상 그렇지는 않았어요. Mm-hmm. 예전엔 달랐어요.
1: Yes, he was 언제? Different before mm-hmm. when. Mm-hmm. When I was in middle school,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at least for clothing.
0: 중학교 다닐 때는, 중학생 때는 I really, really, desperately wanted all the name brand items. 여기서 절망적으로, 필사적으로.
1: Desperately. Desperately.
0: 여기서는 이제 절망적으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진짜 필사적으로. 그거 없으면 mm-hmm. 정말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mm-hmm. 필사적으로. 그 유명 브랜드 상품들을 다 갖고 싶어 했대요. Mm-hmm. At least for clothing. Mm-hmm. 적어도 옷에 관해서는. Mm-hmm. Clothing, of course, it includes shoes.
1: Yes, including shoes 네. as well. Right?
0: 그래서 신발까지 포함해서.
1: Mm-hmm. Why? He says,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0: 또래나 친구들?
1: Peers. Peers.
0: 네, 그래서 peers는 보통 같은 학교 다니는 같은 학년의 친구들.
1: The people who are the same grade as you.
0: 네, 아니면 That's 뭐 cool. 한두 살 위아래 정도까지도 peers.
1: Oh yeah, they
0: 네.
1: could all be your peers, 네. right? As long as you're similar in age and or status,
0: exactly.
1: whatever you're doing.
0: And you consider each other friends.
1: Friends.
0: Yeah. yeah. 그래서 because I was deathly afraid of, deathly라는 것은 진짜 죽을 정도로라는 건데 강조를 하는 표현입니다. 과장해서 정말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 was deathly afraid of what some of my peers would think.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정말 두려웠거든요. Mm-hmm. 그 뒤에 이제 조건이 붙어요. 만약 이러이러하지 못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생각할지가 두려웠대요.
1: That's right. Let's find out.
2: If I didn't have the coolest, hippest, newest trends, like for instance my sneakers, I don't know what happened.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and that desire to have all the newest trends sort of faded away.
1: If I didn't have the coolest, hippest, newest trends.
0: 네, 중간에 이제 hip 하는 것이 나오는데 hip 자체가 보통 유행과 관련이 있어요. 유행을 잘 알고 있는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는. Yeah, it's hip. Yeah, hip하다라고 그냥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풀어서 설명하자면은 최신 유행을 잘 알고 있는 사람도 he's hip. She's hip 할 수 있고 아니면 the thing is hip. It's
1: the
0: popular.
1: The thing is hip. 네. Wow. These shoes are hip.
0: 네. 그래서 if I didn't have the coolest, 가장 멋지고 hippest, 가장 유행을 따르고 newest, 새로운 트렌드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1: Yeah.
0: Would they tease
1: they would say
0: me?
1: Say something, tease you or 네. think less of you, right?
0: 놀리거나 무시할까 봐
1: right?
0: 걱정을 했던 거예요. Mm-hmm. 예를 들어서
1: For example. Like for instance my sneakers. I don't know what happened.
0: 예를 들어 운동화 같은 거요. 아까 clothing이라고 했는데 운동화도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Yes.
0: 신발도. 그래서 그런 거 좀 유행에 따라가지 않으면 친구들이 뭐라 할까 봐 실제로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여도 혼자서 걱정을 했고 I don't know what happened 이 말은 여기서 이 문맥에서는 근데 그러다가 어쩌다가 유행을 안 따르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
1: Right.
0: 이런 말이죠.
1: So it means what took me from A to B. Mm-hmm. I cared, but now I don't care.
0: 어떻게 해서 I don't know what changed me.
1: Yeah, that's a good one.
0: 나를 어떻게 무엇이 바꿔줬는지.
1: Uh-huh. And he says it's his guess, right?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and that desire to have all the newest trends sort of faded away.
0: 점차 사라지다.
1: Fade away.
0: 네. fade 하면 뒤에 전치사들이 이제 뭐 fade in
1: oh yeah
0: fade
1: you can fade in 네, fade,
0: fade out.
1: out
0: fade away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꼭 전치사만 오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fade 그 in 하면은 점차 어떤 소리 같은 게 fade in 영상 효과 같은 것들이 점차
1: right.
0: 들어오는 거죠. fade out 하면 갑자기 뚝 끊기는 것이 아니고 점점
1: no.
0: 어두워지면서 빠져나가는 거.
1: yes
0: fade away니까 이것도 갑자기 어느 날 뚝 끊기는 것이 아니라
1: no.
0: 조금씩
1: Slowly.
0: 조금씩 사라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1: Slowly.
0: 네, I guess I started buying all of my own items. Mm-hmm. 여기서 말하는 own items라는 것은 이제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그냥 내
1: yeah.
0: 취향.
1: Just whatever he wanted.
0: 네, 그래서
1: right?
0: 제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기 시작해 한 것 같고 그래서 mm-hmm. and that desire to have all the newest trends, 그 최신 유행하는 물건들을 다 갖고 싶은 그 마음 있잖아요. That desire. 그 욕구
1: yeah.
0: sort of faded away. 점차 away. 사라진

0: 네, 오늘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는 최신 유행이나 트렌드를 잘 모르겠다라는 내용을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두 개 준비했거든요.
1: Let's take a look. If only I were hip enough to know what the trends are right now. I don't even know what the trends are anymore. I can't keep up.
0: 다시 한번 볼까요?
1: Tyler says,
0: If only I were hip enough to know what the trends are right now. If only 하고 사실은 only if 하고는 달라요.
1: Oh, for sure. 네.
0: 그래서 only if 하면은 if인데 only가 앞에 mm-hmm. 조건을 더 한정 지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만 어떻게 할 수 있다.
1: Yeah. I'll do this only if 네. you pay me.
0: 그건 이제 그거고 If only 이렇게 하면 뒤에 이제 가정을 해보면서 If only I were 하면은 이건 거의 I wish I were.
1: Yeah, it's like I wish I were. 네. If only I were 3 inches taller.
0: 네, 이럴 수만 있다면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지금과는 반대되는 바람이나 소원 같은 걸 말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If only I were hip enough, hip이라는 것은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요즘 유행을 잘 알고 있는 거죠. 세상 물정을 잘 알고 있는 거고 to know what the trends are right now. 그러니까 아, 요즘 트렌드가 뭔지 좀 안다면 좋을 텐데 잘 right. 모르겠다는 이야기고요.
1: Mm-hmm. You can do an internet search like Richard
0: yeah.
1: did.
0: Yeah.
1: Lauren says,
0: I don't even know what the trends are anymore. 트렌드 요즘 유행이 뭔지 더 이상 모르겠다. Mm-hmm. I can't keep up. Mm-hmm. Keep up 하면 뭐죠?
1: Keep up means you can't follow. There's too many things. It's constantly changing.
0: Yeah. 그래서 keep up with the trend라고 할 수도 yeah. 있겠고요. Keep up with your friends.
1: Yeah.
0: For example, your friends are doing all these things and you don't know what they're doing.
1: What they're doing. Like, they're I can't doing. Keep up with them, 네. right? I have no idea what they're doing.
0: 네, 그래서 keep up with라는 이 전치사와 다른 내용이 살짝 mm-hmm. 생략되어 있는 형태인데요. 그래서 더 이상 요즘 유행이 뭔지도 모르겠고 따라가기 힘들다
1: yeah.
0: 라는 말이었습니다.
1: For sure.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Thank you guys so, so,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까요?
1: Yep,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U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C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 Yes, this week we're talking about trends, 유행.
0: 네, 유행,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m-hmm. 그리고 오늘의 핵심 내용도 준비했는데요.
1: That's right.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particular topic related to trends, of course. Mm-hmm. I love following food trends.
0: 저는 음식 관련 유행을 따르는 걸 좋아해요 라는 내용인데요. Mm-hmm.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 바로
1: 사라 씨입니다.
0: 네, 호주 분이죠. 사라 씨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또 한 줄 한 줄 분석을 하면서 영어 공부를 해보는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사라 씨의 이야기를 전체를 듣기 전에 요약 문장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 Alright, 사라 씨 나와주세요.
2: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0: 네,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과 관련된 내용이죠. 이 문장을 자세히 읽어볼까요?
1: Sarah said,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0: 네, I love following trends. 저는 유행을 따르는 걸 좋아하는데, 트렌드 따라가는 걸 좋아하는데, or 그러니까 trends in general, all kinds of trends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1: Right.
0: Or particularly, 구체적으로 right. 특히 뭘 좋아하냐면 food trends. Mm-hmm. 특히 음식 유행을 따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Mm-hmm. So much that, so much so that, 워낙 뭐뭐해서 이런 결과까지 있다.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Mm-hmm. 계속해서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계속해서 또 새로운 유행 없나? Mm-hmm. 찾고 있다는 거죠.
1: Mm-hmm. All right, very interesting. How about we take a look at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I love following trends, or particularly food trends, so much that I am constantly looking for new ones.
1: �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것만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following trends 앞에 NT가 붙은 거예요. Following trends라는 표현 자체가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NT 앞에, NT 뒤에 하이픈을 안 쓰기도 뭐 해서 이렇게 following trends 앞에 NT가 붙은 거.
1: 네.
0: 어떤 사람들은 유행을 따르는 걸 꽤 이제 반대하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1: But, she says, but when it comes to food trends, I am all aboard that train.
0: 네,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고 있죠. But when it comes to food trends, 음식 트렌드, 음식 관련 유행이나 트렌드에 있어서는 I am all aboard that train.
1: That's right.
0: 번역은 일단 열렬히 따르는 편이라고 해봤고 트레인 하면 딱 상상되는 모습은 한 명만 타고 가는 건 보통 트레인이 아니죠. 보통 그냥
1: no.
0: It's a car.
1: That's a car,
0: it's a
1: right?
0: Motorcycle or something like that.
1: For it to be a train, there have to be many, many cars connected together. We call them each car, right? Many
0: 맞아.
1: cars
0: 네.
1: of the train.
0: 그렇죠.
1: And then there's lots of people on it.
0: 일반적으로.
1: So, yeah.
0: 네.
1: So when there's a trend and you follow it, we can say you're following the train, right?
0: 네. 그래서 지금 상상을 해보시면 열차라는 거는 한 칸 한 칸, 이 한 칸 한 칸도 car라고 부르긴 하는데 그냥 자동차와는 비교 대조되는 모습이죠. 여러 사람이 한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I'm all aboard that train. 저는 그 트렌드가 있으면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1: Yeah. All right. And You know, how forward is she? She says, I am sitting in the front row seat, first class ticket because I am all about food trends.
0: 네. 자, 앞자리의
1: front row.
0: 네.
1: front row.
0: front row. row 하고 보통 어떤 스프레드시트 같은 거를 만들어서 문서 작업할 때 줄, 그러니까
1: It's a row.
0: 행과 열이 있죠.
1: Hmm.
0: 행,
1: yeah.
0: rows and columns.
1: Oh yeah, rows and columns.
0: 그 row가 이제 ROW가 이제 줄인데
1: yeah.
0: 보통 열차에서는 front row를 따지진 않죠. 여기서는
1: yeah.
0: 두 가지가 합쳐진 것 같아요.
1: Yeah.
0: She's talking about like shows, performances,
1: yeah, like a show. Think of
0: theater.
1: When you're at the movie theater, you can be in the front row. There 네. are rows of seats at the movie theater.
0: 그렇죠.
1: Right?
0: 물론 영화 같은 경우에는 I personally prefer the back, back row seats. I want to watch from far away. 그런데 공연 같은 거 볼 때 가까이서 가수를 보고 싶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이제 앞자리인데 그래도 뭐 앞자리가 가장 열심히 듣는 자리고 그거랑 first class ticket 1등석 티켓을 사가지고는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서 아무튼 이 유행을 최대한 많이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썼습니다. Because I'm all about food trends. All about food trends는 이제 직역하면 나는 이 푸드 트렌드에 관한 거다라고 되겠지만 여기서는 정말 좋아하는 거.
1: Yeah, she really likes it. 네. Everything about it, she likes it.
0: Yeah.
1: Perfect.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Like, I know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as in like, oh, why is everyone jumping on the same boat? Like, you know, you should get, you know, your own sense of whatever.
1: Like, I know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as in like,
0: 앞에 나오는 이 like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1: Right.
0: I know, 저 이런 사실 인지하고 있습니다. People can look down on them. 여기서 말하는 them은?
1: The trends or the people following the trends.
0: 네, 그래서 그게 트렌드가 됐든지 따라가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말하든지 낮춰보면서 look down.
1: Yeah, look down on.
0: 네.
1: Look down on.
0: 이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정말로 그냥 내 눈높이보다 낮은 곳에 있어서 그렇게 볼 때는 look down at something.
1: Oh yeah, I'm going to look down at my cards.
0: 네, 그냥 정말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게 해서 보는 거는 at이라고 하고
1: yes.
0: look down on이라고 하면 낮춰보고 되게 무시하고 이런
1: yeah.
0: 거를 가리켜요. 이게 반대로 올려다 볼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데 when you look up at the ceiling,
1: oh, yeah.
0: 그냥 천장이 나보다 물리적으로 위에 있으니까 보는 거고 look up to someone 하면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걸 말해요.
1: Yeah, you respect them, right?
0: 네, 그래서 I look up to him 하면 이거는 존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고 I look up at him because he's taller than me 이런 의미
1: yeah.
0: 정말로 그냥 위를 보는 거죠.
1: Yeah.
0: 그래서 그렇게 낮춰보면서 이렇게 as in 하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1: So what did they say? Oh, why is everyone jumping on the same boat?
0: 네, 왜 모두가 다 똑같은 배로 뛰어드는 거야? Jumping onto the same boat. Jumping on the same boat, jumping onto it.
1: And we have an

0: expression when you're in the same boat, it means you're in a similar situation.
1: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어떤 탈 것을 묘사할 때 앞에 전치사가 in이냐 on이냐는 항상 헷갈리는 문제예요.
0: Yeah.
1: 영어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헷갈리는데 보통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들은 mm-hmm. on이라고 많이 하죠. You're on the train, you're on the bus, on the subway. Mm-hmm.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앉아서 뭔가 천장이 있고
0: right.
1: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0: You're in,
1: in인데.
0: Like in the car, right? If you're on the car, that means you're physically on top of it.
1: You're a stuntman.
0: Oh, yes, you 네. are. I hope you are so you don't get hurt.
1: Exactly. 그런데 이제 배 같은 경우에는 보통 you're on the boat. You're yeah. on a boat.
0: You're on the boat.
1: 그래서 배를 실제로 탈 때는 그런데 이 we're in the same boat 이 말할 때는 mm-hmm. 같은 상황이다. 우리 지금 동병상련을 mm-hmm. 겪고 있다. 같은 처지이다 라고 할 때는 mm-hmm. 그때만 또 in을 쓰더라고요.
0: For sure.
1: 좀 달라요.
0: In the same boat.
1: 네, 이거는 그냥 익숙해져서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끔 mm-hmm. 연습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on을 쓰고 있죠. Mm-hmm. 모두가 왜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배를 타고 왜 가는 거지? 아까는 열차 비유였고 이번엔 배 비유가 나왔습니다.
0: Mm-hmm. But you could just as easily say train in this case as well.
1: Yeah, jumping mm-hmm. on the same train.
0: So she says next, like, you know, you should get, you know, your own sense of whatever.
1: 여기서 you know가 두 번 나오고 whatever가 나왔는데 이게 이제 사라 씨가 지금 즉석에서 어떤 예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you know 생각하는 그 공백도 들어갔고
0: yeah.
1: 뒤에 나오는 whatever를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You should get your own sense of whatever.
0: No.
1: 하지 않고 빈칸이에요.
0: Yeah.
1: Yeah.
0: It's just kind of like a blank.
1: Yeah.
0: Like you know get your own blah blah blah.
1: 그래서 you should get your own sense of fashion. You should get your own sense of 이런 것들. 지금
0: What would you say for food trends though?
1: Taste.
0: Your own sense of taste? Okay, I guess.
1: Something like that. Hmm. 그런 것들을 이제 뒤에 쭉 그냥 나열을 하는 대신에 whatever라고 지금.
0: Whatever.
1: 그래서 그게 뭐가 됐든지 그 자신만의 감각이 있어야지라고 mm-hmm. look down on those people 낮춰 보면서 mm-hmm. 사람들이 말을 할 때가 있대요.
0: Hmm.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I think it's just fu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Like You know, at the moment in Korea, everything is about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0: But I think it's just fun.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1: 네, 그런데 그런 유행이 I think it's just fun. 그냥 mm-hmm. 재밌는 것 같아요.
0: Yeah.
1: Why does everything have to be so serious? 왜 모든 게 그렇게 serious? 진지해야 되죠? All right?
0: She says, Like, you know, at the moment in Korea, everything is about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Yes, it is.
1: 예를 들면서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국에서는 at the moment in Korea, 지금 한국에서는 everything is about everything. 모든 게 다 이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The black sugar pearl milk tea. 사실 pearl milk tea. 밀크티까지 안 가더라도 다 블랙 슈거, 흑당 워낙 여기저기서 yeah.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mm-hmm. 흑당 펄 밀크티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품이 나와 있다라는 이야기고
0: That's right. And she says,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1: That's all you see at the moment. At the moment는 앞에도 나왔죠. 현재 mm-hmm. 보이는 게 그게 다예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Well, 사방에 그거밖에 없어요.
0: Yeah. That means you see it a lot. Of course yeah. you see other things too, but you see it a lot.
1: 맞아요. 물론 이거 말고도 많은 게 보이죠. 그런데 과장하고 있고요.
0: Mm-hmm.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And then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as in like the black sugar cakes and the black sugar ice cream and the black sugar bingsu. But I say more of it. I love it. I think it's great.
0: And then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1: 네, 그래서 you've 이거를 이제 사실은 you've got 이라든지 다른 동사를 쓰려다가 you have 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0: Yeah.
1: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말을 붙이지 않고 all these other trends have come out like that. Mm-hmm.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데 하다가 다시 주어로 시작을 mm-hmm. 해서 그렇게 like that, 그렇게 come out like that, 그렇게 나온 유행들이 다른 것도 있다라는 문장을 여기서 말해줬는데 그 like that이 정확하게 뭘 가리키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었어요.
0: Right.
1: 그런데 다음 문장을 보면
0: yeah.
1: 블랙 슈거, 그러니까 흑당이 들어간 것들을 yeah. 말하는 거구나 알 수 있죠.
0: Mm-hmm. So let's see some other examples. As in like the black sugar cakes and the

0: 영어 문장 확인해 볼까요? 먼저 get one's own 이용해서 첫 번째, 저는 드디어 저만의 방을 구했습니다. 또는 저만의 방이 생겼습니다. I finally got my own room.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발음 연습해 보죠.
1: I finally got my own room. One more time. I finally got my own room. Great. Let's look at the next one.
0: 두 번째, 그는 자기 자전거를 사기로 했습니다. 항상 뭐 빌려서 타다가 He decided to get his own bicycle.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He decided to get his own bicycle. He decided to get his own bicycle. Great. Let's look at our next pattern.
0: 현재 어디에서는 이라고 할 때 at the moment in 지명 말하면 되겠죠. 첫 번째 문장, 영국에서 지금 그게 정말 인기 있어요는요. 어떻게 할까요? It's very popular at the moment in the UK. It's very popular at the moment in the UK.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It's very popular at the moment in the UK. It's very popular at the moment in the UK.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마지막 예는요. 현재 캐나다에서는 그걸 사용할 수 없습니다. At the moment in Canada, it's not available.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At the moment in Canada, it's not available.

0: 네, 유행을 따르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I just started watching this old popular show because I love following trends years after they're over. It seems real trendy to have a podcast, and you all know how much I love following trends, so I'm happy to announce the release of my very own podcast.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Trisha says,
0: I just started watching this old popular show. 그러니까 old popular show니까 지금은 popular하지 않겠지만 예전에 right. 인기 있었던 오래전에 나왔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이제 막 보기 시작했대요. Because 여기는 이제 좀 비꼬아서 말하는 거지만 because I love following trends years after they're over. 아, 저는 유행이 몇 년 지난 후에 따라가는 걸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그다음.
1: All right. Pat says
0: it seems real trendy 또는 really trendy라고 really? 할 수도 있는데 구어체에서는 real 뭐뭐뭐 많이 쓰더라고요. Yeah. 그래서 it seems real trendy to have a podcast. 팟캐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정말 요즘 유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Mm-hmm. And you all know how much I love following trends. 여러분 모두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에서 팔로워들한테 쓰는 말이죠. 제가 유행 따라 가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시죠? Mm-hmm. So I'm happy to announce the release of my very own podcast.
1: Wow.
0: 그래서 팟캐스트 있는 것이 유행이고 저 유행 따라가는 거 좋아하니까 그래서 드디어 안내합니다. 제 팟캐스트를 release. release라는 것은 출시, 만들어서 발표, mm-hmm. 발행 이런 mm-hmm. 것을 말하죠. 그래서 드디어 팟캐스트 직접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 All right, great. Yeah. Well,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Exactly.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Mm-hmm.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Bye-bye.

0: 해도 용령이 나라셔.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사과는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3: 성적표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훈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 작품을 한 세네 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 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라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바뀔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의를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했고, 따로 오답 부스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보다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오.
0: 자, 수요일에는요, 직업 영어 해봐야죠.
1: 네, 어떤 직업 탐방을 또 해볼까요?
0: 자, 오늘은요, 수영 선생님이에요. 네, 수영 또, 선생님.
1: 제가 또 새벽 수영을 또 오래
0: 오? 언제
1: 하고 있다
0: 일어나서
1: 보니까
0: 가세요?
1: 제가 6시 클래스라
0: 오케이.
1: 5시 반 정도에는 출발을 해야 돼서
0: 아.
1: 한 10분 전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후다닥닥합니다.
0: 아, 대단합니다. 아니 근데 수영을 배우면
1: 예.
0: 수영 선생님한테 뭔가 의지를 하게 되지 않나요 혹시?
1: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래도 뭐 모든 영법을 다 마스터하긴 했는데
0: 음흠.
1: 정말 초기에 배울 때는 아무리 제가 서서 땅에 발이 닿는다고 해도 무서워요.
0: 그럼요.
1: 에.
0: 이게 특히 물을 무서워하는 저 같은 케이스는
1: 에.
0: 선생님이 없으면 저는 물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1: 그 발차기 하다가 계속 선생님
0: 안 돼.
1: 예. 맨날 그랬다. 선생님 살도 없어요.
0: 아, 그렇구나.
1: 아니, 옷도 없어요.
0: 없는데
1: 예, 막 잡았다
0: 그냥 무조건
1: 나네요.
0: 잡는 거.
1: 에.
0: 자,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이얼로그에 넣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와, 저 진짜 그렇거든요.
1: 그쵸. 왜냐면 머리를 넣어야지 이게 헤엄을 칠 수가 있는데, 머리를 넣게 되면 또 이게 물 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은, 저도
0: 그렇죠.
1: 처음엔 그랬거든요.
0: 그러니까 저는 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바다나 이런 데서 넣는 건할 수는 있겠는데,
1: 네.
0: 정식으로 뭔가 배우는 입장에서 하는 게더 무서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렇죠?
1: 예. 이게 은근히 그거를 이겨내는 게꽤 오래 걸렸던 기억이 나요, 저도.
0: 그렇습니다. 그래서
1: 예.
0: 이것도

0: 오케이, 오케이. 그, my
1: Yep.
0: head and 그, 저기, push the water.
1: Push.
0: 응. 그,
1: I'll
0: 저기.
1: put it in the water. Yeah.
0: I
1: Yes.
0: was so scared. I am so scared.
1: Listen,
0: 응.
1: don't worry.
0: 응?
1: I'm holding you tight.
0: A holding?
1: Don't worry.
0: 에?
1: I'm holding you tight. Okay?
0: 오케이, 오케이.
1: Okay?
0: 실수로 이거 물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1: What's the problem?
0: 응? 응?
1: Now, another problem?
0: Yeah.
1: What?
0: I have a problem.
1: Okay.
0: 그 I have a mistake and the water 끔찍해.
1: In your mouth?
0: This drink this water?
1: No. Listen, listen.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Okay?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Hold.
1: Hold your breath and you'll be fine.
0: 그럼 숨을 언제 쉬죠?
1: Another problem?
0: 네.
1: What?
0: 그 hold 말고 후 하는 거 언제? When?
1: Just
0: When?
1: do it.
0: 응?
1: Just do it. 네. 자,
0: 아,
1: 오늘 내용이
0: 네.
1: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0: 맞아요.
1: 그렇죠?
0: 특히나 이제 여름 시즌이고 하니까.
1: Ah, that's right. 자, 그것에 맞춰서 우리 생활 영어 표현 많이 많이 흡수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0: 네.
1: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학생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0: 어허.
1: 완전 처음 배우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0: 그죠,
1: 그렇죠?
0: 그죠. I am scared to put my underwater.
1: 자, 한번 나눠볼게요.
0: 예, 나는 넣기가 무섭다. 내 머리를. 이렇게 되겠네요.
1: 여기서
0: 물 아래에.
1: 욕심을 조금 더 내자면
0: 네.
1: 한번 더 끊는 것도 괜찮습니다.
0: 그래요. I'm scared까지.
1: 그렇죠.
0: 아, 나 무서워요.
1: I'm scared. 근데 뭐 하는 게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겠죠.
0: 아,
1: 그렇죠?
0: 네. Put my head로 하겠습니다.
1: 오케이.
0: 머리니까요.
1: 머리.
0: 네.
1: 어디에? Under
0: water.
1: Water. Okay. So 한번 오픈해서 보도록 할게요. 정답.
0: Yes.
1: That's right. H-E-A-D, 머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보세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일단은 어떤 감정이에요? 굉장히?
0: 두려운 감정?
1: 두려운 거예요. 너무
0: 네.
1: 무서워요. Right? So I'm scared. 자, 근데 I'm scared. Scared가 겁을 먹은이라는 형용사인데요. 거기까지는 쓰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0: 네.
1: 근데 자, 뭐 하기가 당장 무섭다라고 해서 연결을 해서 더 문장 길게 하고 싶잖아요. 솔직히.
0: 맞아요.
1: So 여기에 지금 보면 to put. 이렇게 동사 원형이 들어가 있네요.
0: 네.
1: 이런 식으로 I'm scared, she's scared, we are scared 쓰고 나서요.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면 그 행동하기가 무섭다.
0: 네.
1: 그러니까 평소에 원래 그런 공포증이 있다기보다는 적어도 당장 그렇기가 무섭다라고 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패턴입니다.
0: Yeah.
1: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녀랑 얘기하기가 두려워. 내가 뭔가 잘못했든 아니면 그 사람이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든
0: 예.
1: 여러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0: Uh-huh.
1: 그래서 누구와 얘기하다라고 할 때 뭐라고 쓰죠, 우리가?
0: Talk
1: to,
0: with.
1: 아, with 써도 돼요.
0: 네.
1: 근데 to를 더 추천해요.
0: Talk to.
1: 네, so talk to 누구. 그러면은 난 있잖아, 그녀와 얘기하는 거 겁나, 그거 화내면 어떡하지? 약간 이런 느낌 어떻게 할까요?
0: I'm scared to talk to her.
1: 그렇죠. Oh, I'm scared to talk to her. Do I really have to talk to her? 막 이러면서, 그쵸?
0: Yeah.
1: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0: Yeah.
1: 난 무서웠어. 그들을 보는 게.
0: Oh.
1: 난 그들 보기가 무서웠어. 막 이러면서.
0: 보는 거요.
1: Mm-hmm.
0: 만나는 게 아니고.
1: Yeah.
0: Yeah. I am scared.
1: 과거형으로?
0: I was.
1: Uh-huh.
0: I was scared to.
1: 그들을 보는 거?
0: See them.
1: See them. Right? 근데 그것도 결국 만나는 거예요. See 하는 것도.
0: 예, 예, 예.
1: 우리 한번 보자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0: 그쵸.
1: So I was scared to see them.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이 한테 혼날 일을 한 거야, 내가. 그랬을 때 그래서 그 다음에 엄마 아빠 보러 가는데 나 무서웠어. 그래가지고
0: 오.
1: I was scared to see them. 이런 식으로 그쵸. 할 수가 있겠죠, 그쵸?
0: 저 갑자기 떠오르네요.
1: Mm-hmm.
0: 엄마 차 몰래 끌고 나갔다가
1: oh, wow.
0: 긁은 적이 있거든요.
1: Oh.
0: 그때 정말 I was scared to see my mother.
1: See my mother.
0: Yeah.
1: 바로 적용됩니다.
0: Wow.
1: 이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0: 실제로 해봤거나
1: 예.
0: 이렇게 공감이 되는 문장으로 예문 만들잖아요.
1: 예.
0: 아, 패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1: 보면 경험이 많은 사람이 영어 빨리 들어요.
0: 그렇습니다.
1: 사고를 많이 치고 다니죠.
0: 오케이. 자, 가볼게요. I am scared to talk to her.
1: I am scared to talk to her.
0: I was scared to see them.
1: I was scared to see them.
0: 네, 참고로 underwater 그러면 물
1: 아래.
0: 아래로 뭐 이런 식으로 쓸 수가
1: 아이고.
0: 있는데요. 반대로 물 밖으로 뭐 수면 위로라고 할 때는요. above water
1: Above.
0: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1: 네.
0: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0: 아, 이랬을 때 수영 선생님이
1: 멋있어.
0: 걱정 마.
1: 어머.
0: 선생님이 꽉 잡고 있으니까.
1: 아,
0: 선생님.
1: 이래서 수영 선생님을 제가 어렸을 때 너무 좋아했었어요. 수영 선생님하고 같이 막 밥도 먹자고 제가
0: 막
1: 막
0: 짝사랑하고.
1: 프로포즈 하고. 예. 아, 그래서 쌀국수 같이 먹었던 기억도 나네요. 경험이 많아요, 제가.
0: 저는 지금 쌀국수만 들리네요. 네.
1: Don't, I'm holding you tight. 내가 너를 꽉 잡고 있다.
0: Yes.
1: 와, 걱정 많은 뭐 우리 뭐. 예, 이거
0: 걱정.
1: 사실 한국말로 걱정만 하기보다 영어로 더 많이 해요.
0: 맞아요. 요즘에 어떤 표현들은
1: 예.
0: 워낙 외래어로 많이 들어와서 자리를
1: 맞아요.
0: 잡아버려서 그게 더 편할 때가 있죠.
1: 요거는 이제 약간 응용해가지고 어우 워리워리 돈워리 이렇게까지 하죠.
0: 응용이라 그래서 저는 무슨 응용 문장을 만드나 했더니
1: 예,
0: 아,
1: 저
0: 워리워리.
1: 연마식으로.
0: 좋아요.
1: 예.
0: 워리워리 돈워리.
1: 강아지 이름이 워리가 있어요.
0: 보통 어머니들, 아버지들이 이렇게 반복하는 걸
1: 맞아요.
0: 좋아하시더라고요.
1: Yeah.
0: Alright,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예.
0: 자, so worry 자체는 동사죠, 그렇죠? 걱정하다. 큰건 아니지만 이것도 발음할 때 너무 worry처럼, real처럼 발음하지
1: 안
0: 마시고요.
1: 되죠.
0: 아시죠? 입 모양 모으고 혀 코어 부분을 당긴다라는 느낌. So worry,
1: Worry.
0: re라고 돼야지, re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1: 네.
0: 한번 해볼까요? Worry, worry.
1: Worry. Worry.
0: 아, 좋아요. So don't worry. I'm holding you. Hold on. 여기 지금 hold라는 게 나왔어요.
1: 네.
0: hold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1: Hold가 잡는 거죠.
0: 맞아요. 이렇게 잡고 있는 이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1: 네.
0: 이제 문맥에 따라 이렇게 품에 안아주다 이런 뜻도 될 수도 있어요. 자, hold의 과거형은 뭘까요? 그냥 입으로 한번 try 해보세요. hold. hold it?
1: Held.
0: held?
1: 예.
0: PP형은 뭘것 같아요?
1: Hold, held.
0: 보겠습니다.
1: 오!
0: Perfect. Very nice. Hold, held, held. 저는 이거 정말 죽을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과거형 PP 형태는요, 결국에 쓰게 됩니다. 오케이?
1: 예.
0: 자, 가볼게요. 그리고 hold. 자, 그러면 hold인데, 뒤에 이상한 게 하나 나왔는데요?
1: 타이트.
0: 타이트가 뭐한 거예요?
1: 타이트가 우리 왜옷 입을 때도 나 이거 너무 타이트해 이런 말 많이 하니까
0: 맞아요.
1: 꽉 조이거나
0: 뭔가,
1: 그쵸?
0: 맞아요.
1: 예.
0: 꽉 조이거나, 뭐, 끼거나, 이런 거,
1: 예.
0: 뭔가 꽉의 느낌 있지 않나요?
1: 그쵸?
0: Okay, that's right. 그래서, hold someone tight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누군가를 그냥 잡고 있는 게 아니라, 꽉!
1: 꽉
0: Yes, there you
1: 잡고.
0: go.
1: 안정감이 들 수밖에 없네요.
0: That's right. Alright, so tight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알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는, 그런, 뭐, 예를 들어, 예산이 굉장히 뭐 빡빡하다 이런 거할
1: 네.
0: 때도 타이트하다고 얘기하거든요. 타이트 버짓이라고 하듯이 계속 결국에는 타이트라는 단어를 갖고 가야 될 겁니다.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는 사실 예전에 무슨 노래 가사에도 나왔었는데요. 나를 꽉 잡아. 나를 꽉 잡아라.
1: 꽉 잡아. Hold me tight.
0: 그렇죠. Hold me.
1: Me.
0: 타이트.
1: 아, 이거 우리 소찬이 언니,
0: Hold me tight.
1: 언니 노래요.
0: 아.
1: Hold me tight. 이런 노래 있어요.
0: 뭔가 어디서,
1: 네, 노래
0: 그렇죠.
1: 제목인가 뭐 그래요.
0: Alright. 이거는 진짜 잡는 게될 수도 있고, 안아달라는 게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how about this? Alright. 그, 밧줄이 뭐죠? 밧줄?
1: 밧줄?
0: 밧줄?
1: Rope?
0: 로프. 그죠?
1: 왜?
0: Rope.
1: Rope.
0: Rope. 그러면 그 밧줄을 꽉 잡아.
1: Hold the rope tight.
0: Beautiful. 이렇게 해서 타이만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한번 해보겠습니다. Hold me tight.
1: Hold me tight.
0: Hold the rope tight.
1: Hold the rope tight.
0: Alright, 자, 이번에는 좀 안심시켜주는 느낌으로 연기 살려서 느낌.
1: 내가 수영 선생입니다.
0: 선생님입니다.
1: 예.
0: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 water.

0: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1: 네, 이제부터 걱정이 시작됩니다.
2: 뭐죠?
1: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2: 아, 그러니까.
1: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아니 물론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가 있지만 이게 수영장 물이어서가 아니고요. 벌컥벌컥 먹게 되잖아요. 공포가 엄청나거든요.
2: 그쵸. 그러면서 뭔가 내가 숨을 못 쉴 것 같은.
1: Why?
2: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1: 그런 걱정 때문에.
2: 예. What if I some water by mistake?
1: 자, 이것도 끊어서 한번 가보면.
2: 여기서 한번 끊어볼까요?
1: Alright.
2: 그리고 왠지 what if 이렇게
1: 덩어리로?
2: 네.
1: 오케이.
2: What if를 끊고 보면 좀 더 해석이 쉬울 것 같아요.
1: 이게 그러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What if?
2: What if? 그러면
1: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2: 그러면
1: 내가 뭐 하면
2: I 조금의 물을
1: 뭘 하면
2: 삼키면
1: 그렇죠.
2: 아, 삼키면 근데 이게 삼킨다는 개념이 이게 씹는 게 아니라 꿀꺽꿀꺽이잖아요.
1: 그렇죠. 물을 이렇게 보통 그렇죠. 바이트 하진 않죠.
2: 그렇죠. 근데 삼키다가 원래 스왈로우 아니에요?
1: 오, you know this.
2: 근데 드링크로 가야죠.
1: 아, 드링크요?
2: 예. 네.
1: 드링크는 뭐예요?
2: 드링크가 음료수인데.
1: 아, 음료수죠.
2: 예.
1: 네. I don't know. Just, you know.
2: 근데 드링크.
1: 지금 많은 분들, 잠깐만, 이거 뭘 써야
2: 그쵸?
1: 되지? 애매할 것 같기도 한데.
2: 이거 근데 갑자기 생각이, 물을 마시다가 우리 어떻게 영어로 쓰죠? 그 힌트 가능할까요?
1: 드링크죠.
2: 드링크 맞죠?
1: 맞습니다.
2: 그럼 드링크.
1: 음료도 되지만 그거는 마시다도 되죠.
2: 근데, 잠깐만요. 삼키면 그러면 이거는 현재로 가요.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실수로.
1: 오케이. 자, what if I drink some water by mistake? 자, 보겠습니다.
2: 아유.
1: 최근에
2: 일찍 갈게요.
1: 준희 씨가
2: 속상해요.
1: 단이요.
2: 가요.
1: 아니야. 단 요즘에 단어가 성적이 좋았어요.
2: 그렇죠.
1: 근데 좋은데 항상 뭔가 했다가 아닌 것 같아 하는 거는
2: 확신이 안 서요.
1: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2: 그러니까 100% 모르기 때문이죠.
1: 아이, 그래도요.
2: 예.
1: 자, 보세요. 드링크라고 하는 건 본인의 의도대로, 그쵸? 정말 컵에 담아서 마신다는 느낌이 꼭 컵인 필요는 없지만
2: 약간 thirsty에서 마시는
1: 그쵸?
2: 느낌.
1: Right. 근데 이 swallow라고 하는 것은 좀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이거를 실수로 이런 거는 가능하겠죠. 실수로 남의 음료를 드링크한다 할 때는 드링크가 가능하겠죠.
2: 예, 예,
1: 오케이.
2: 예.
1: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보다 울컥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걸 우리가 그죠?
2: 물에 빠졌을 때
1: 물에서 빠졌는데 그 안에서 하면서 천천히 마시지 않잖아요. 그죠?
2: 마침 목마른데 잘 됐네.
1: 잘 됐어 안에서 그 아니니까 꿀꿀꿀 들어가는 거예요.
2: 그렇죠.
1: Right, so swallow는 삼키다. swallow보다는 swallow. 조금 입모양을 벌려서 발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So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자, 뒤에 by mistake. 이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덩어리 표현으로 무슨 뜻일까요?
2: 실수로.
1: 실수로. 그렇죠. mistake 자체가 실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y mistake. 자, 이거는 문장 뒤에 여러분들 그냥 쓱 넣어주시면 돼요.
2: 네.
1: So 예를 들면 내가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그걸 만드는데 상대방이 한 8시간 걸렸어요.
2: 이야, 너무했다. 실수 아니다, 이거는.
1: 그래서 하다가 훅!
2: 야.
1: 이거 어떡할까요?
2: 어떻게.
1: 나 그 케이크 떨어뜨렸다?
2: I 실수로.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Alright. 자, how about this? 넘어지는 거는 무슨 down이죠?
2: Fall down.
1: 과거형은 뭐예요?
2: Fell down.
1: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러면?
2: She fell down by mistake.
1: 그렇죠. She fell down. 근데 일부러가 아니에요.
2: By mistake. 일부러 넘어지는 사람 있을까요?
1: 일부러요? 아, 그러니까 웃기려고.
2: 아, 그럴 수 있겠다.
1: 뭐 아프진 않을까요?
2: 저 많이 해요.
1: 네. 자, 가보겠습니다.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2: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She fell down. By mistake.
2: She fell down by mistake.
1: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는 이해를 한 거죠. 그렇죠?
2: 네.
1: 삼키는 거에 물을 근데 실수로.
2: 어허.
1: 근데 문장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2: What if?
1: 자, 이 what if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덩어리입니다.
2: 그죠.
1: 그래서 what if 같은 경우에는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2: 아~
1: 상상을 하면서 걱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2: 아, 뭐 하면 어떡하지?
1: 네, 항상은 아니지만
2: 네.
1: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F 받으면 어떡하지? 뭐 이런다든가 뭐 그 여자애가 나한테 싫다 그러면 어떡하지?
2: 예.
1: 이런 식으로 걱정할 때 특히 많이 쓰게 됩니다.
2: 아.
1: 저 평소문으로 어수

0: 이어가는 거예요. So 주어부터 출발했죠?
1: 예.
0: So what if 내가 swallow 하면 어떡하지?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예.
0: Right.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유가 no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마유가 허락을 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걸 한번 해보세요.
1: 노라고 말하면이에요? 허락을 안 하면이에요?
0: 그러니까 노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의역을 하면 허락을 안 하는
1: 허락을 안
0: 거죠.
1: 하면, What if Mayu says no?
0: 그거예요.
1: 와!
0: What if Mayu says no?
1: 오.
0: You know what I mean? 자, how about this? 실수하다라는 덩어리 표현 여러분 아세요? 실수하다.
1: Make a mistake?
0: Make a mistake.
1: 와우.
0: 이게 실수하다예요. 그러면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내가 실수를 하면 어떡하지?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That is it. What if I make a mistake? 그럼 이제 친구가 you know, it's okay to make mistake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혹시 그러면 어떻게 이런 억양 살려서 읽어 볼게요.
1: 오케이.
0: What if Mayu says no?
1: What if Mayu says no?
0: What if I make a mistake?
1: What if I make a mistake?
0: All right. 자, 본문도 읽어 볼게요.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0: 네. 자, 그랬더니 굉장히 특별한 뭐 그것도 없어요. 그냥 숨을 참아. 괜찮아.
1: 해야 돼요. 진짜로.
0: 네. 네.
1: Just hold your breath. You will be 괜찮아. You will be fine로 할게요. 우리 또
0: I'm fine 막 이거요?
1: 파인, 괜찮을 거야, 좋을 거야.
0: 오케이. 자, 아마 이거 보시면서 파인 말고 나는 다른 거 썼는데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아요. 뭐 뭔지 벌써 느낌은 오지만
1: 예.
0: You'll be fine.
1: 오.
0: 뭐, you'll be okay.
1: 오케이.
0: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1: Yes.
0: So fine은 괜찮은. 자, 근데 그 앞에 뭔가 누가 봐도 이건 덩어리 표현인 게 있잖아요.
1: Hold your breath?
0: Yes.
1: 아하.
0: Alright. Hold one's bread. 그때 hold가 무슨 뜻이라고 했었죠?
1: 잡아.
0: 잡는 예. 거예요. Okay? So breath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풀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breath를 hold한다는 것은 이거는 숨을 참다가 되겠습니다.
1: 네네네.
0: 그리고 이게 breathe라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죠? 숨이라는 명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발음할 때 breathe 이게 아니라 breath.
1: breath.
0: breath. 자,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실게요. breath. breath.
1: breath. Breath.
0: 그렇죠. 자, 이 상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숨 참을 수 있니? 너 숨 참을 수 있어?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그렇죠. Your breath가 되겠죠. Can you hold my breath? 이거는 말이
1: 아니죠.
0: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해볼까요? 무슨 트레이닝을 하나 봐요. 그렇죠? 숨 참기 트레이닝이에요. 당신의 숨을 참으세요. 그런데 30초 동안 참으세요.
1: 네.
0: 어떡할까요?
1: 오케이, 오케이, 굿굿.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뭔가 요가를 하거나.
1: 그쵸.
0: 그런 거 느낌이 들어요, 그쵸?
1: 근데 30초 참는
0: 요가. 그런 요가는 없죠. 알겠습니다. 3초로 할걸요.
1: 예.
0: So,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아예 덩어리구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뭐 과거형을 써야 되면 hold 대신에 held.
1: held.
0: 이런 거 쓰면 되겠어요.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Can you hold your breath?
1: Can you hold your breath?
0: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1: Hold your breath for 30 seconds.
0: Okay. 자, 그리고요. 이 breath라는 단어로 이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들이 많은 편인데요.
1: 네.
0: 그 중에 이것도 같이 하나 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재에 필기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catch one's breath.
1: Catch one's breath.
0: Okay. So breath가 막 혼자 도망가는 거예요. 걔를 잡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막 달려왔을 때 let me just catch my breath. 그래서 숨을 좀 고르게,
1: 네.
0: 숨을 좀 돌릴게 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1: 예.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근데 생각보다 있잖아요. 원어민들이
1: 네.
0: 상대방을 안심시킬 때
1: 예.
0: 별거 아니지만 you'll be fine을 정말 가장 많이 쓴다고 봐도 돼요.
1: You'll be okay보다.
0: You'll be fine. You'll be fine.
1: 오.
0: Okay.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아이가 예를 들어 진정을 못하고 있다거나 뭐
1: 네.
0: 친구가 그랬다던가 할 때 You'll be fine, you'll be fine. 많이 써주세요. 오케이?
1: 예.
0: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0: I am scared to put my hat underwater.
1: Yes. 두 번째는요.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0: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주세요. I'm scared to put my hat underwater. I'm scared to put my hat underwater.
3: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2: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3: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네, 소리내서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1: 네, 첫 번째 패턴은요. Be scared to do something. 가보겠습니다.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0: 네.
1: 나 걔네를, 그들을 보기가 무서웠어.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0: I was scared to see them.
1: 그렇죠. I was scared to see them. Just like that. How about this? 나 걔랑 그녀랑 얘기하기가 무서워. 현재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나는 무서워 그녀와 얘기하기가.
0: I'm scared to talk to her.
1: Oh, I'm scared to talk to her.
0: Yeah.
1: 세 번째요. 머리를 물에 넣기가 무서워요. 자, 저는 무서워요. 제 머리를 물 아래로 두는 게 무서운 거예요.
0: I a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1: You got it.
0: Wow.
1: All right.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was scared to see them. I am scared to talk to her.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네, 두 번째 패턴은요. By mistake,
0: yeah.
1: right? So, 실수로 되겠습니다. Mm-hmm. 자, 걔는 실수로 넘어졌어. 그녀는 실수로 넘어졌다. 과거형으로.
0: She fell down by mistake.
1: 그렇죠. She fell down by mistake.
0: Mm-hmm.
1: 나 실수로 그 케이크 떨어뜨렸어.
0: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1: 그렇죠.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하나 더요. What if를 써보세요.
0: 네.
1: 실수로 물을 삼키면 어떡해요? 실수로 제가 약간의 물을 삼키면 어떡하죠?
0: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1: By mistake. 뒤에 넣어서. 이거는 what if도 들어가고 by mistake도 들어가고.
0: 오케이.
1: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She fell down by mistake. I dropped the cake by mistake.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5: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4: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5: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1: 해결!
6: Yeah. No. What's wrong?
7: I'm scared to put my head underwater.
6: Ah, don't worry. I'm holding you tight.
7: Holding?
6: Okay.
7: Okay.
6: What's wrong?
7: What if I swallow some water by mistake?
6: Just hold your breath. You'll be fine.
7: Okay.
6: Okay? You can do it.
1: 예스!
0: 와우.
1: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0: 누가 너랑 같이 살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ho lives with you?
1: 그렇죠. 3인칭 단수니까 lives가 맞겠죠?
0: 네.
1: So who lives with you?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Be scared to do something.
0: 음흠.
1: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0: 아이고 아이고.
1: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왕초보 영어 2026년 하편 교재가 나왔습니다.
1: 또 같이
0: 여러분,
1: 가야죠.
0: 그럼요.
1: 네.
0: 하나 겟 하셔서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고 또 당연히 실생활로 쓸수 있는 그런 표현들 많이 넣어놨으니까요. 같이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점점 이 영어를 정복한다라는 느낌이 뭔지를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말씀
0: That's
1: 덕분에요.
0: right.
1: 네.
0: 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관계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좋아요.
0: 자, 제목이 베프가 왜 그랬을까 Part 2인데요.
1: 예.
0: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 어, 뭐였죠?
0: 친구가 예. 돈을 빌려갔어요.
1: 아.
0: 그런데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1: 네네.
0: 그거에 대해서 딴 친구한테 아, 나 너무 실망했다. 어떻게 베프인데 이럴 수가 있지?
1: 음흠.
0: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1: 맞아요.
0: 아, 뭔가 이게 아, 찝찝하잖아요.
1: 그죠. 가서 뭐 uh-huh. 얘기해봐.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0: That's right. 자, 어떤 내용 들어가는지 뭐 오늘 같이 트레이닝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1: 오.
0: 아, 그때 사실은 연락해 보라고 다른
1: 그때
0: 친구가
1: 얘기했죠.
0: 얘기했어요. 그래서
1: 맞아.
0: 오늘
1: 예.
0: 자체가 직접 가서, 그래, 안 되겠다. 나 혼자 이렇게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1: 대면을 했군요.
0: 네, 가서 대면해서,
1: 네.
0: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 얘기를
1: 그래요.
0: 한 거예요.
1: 왜냐면 이거 얘기하지 않으면 계속 끙끙
0: 아휴,
1: 앓고,
0: 맞아요. 그리고 나중에
1: 에.
0: 한 30년 지나서, 어? 그거 아니었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네.
1: 그쵸. 그때 가서 이자 받기엔 너무 늦어요. 에.
0: 이자까지.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잠깐.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뭔가가 스토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1: 왜 오해를 한 거죠?
0: 어떤 이야기일지.
1: 야, 이 드라마 너무
0: 와,
1: 재밌다.
0: 너무 좋아요. 이거
1: 너무
0: 영어로
1: 신나는데요?
0: 배워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돈 빌려간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영어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애니,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2: I don't understand Korean very well.

0: Well, sorry.
1: 그치.
0: Sorry.
1: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다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Yeah, you remembered?
0: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Next day에?
0: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Oh?
0: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잠깐만. 잠깐만. 어머. 어머. 미안. 너 완전 오해했다. 미안.
0: Sorry?
1: I'm sorry. I'm sorry. I think very wrong. Sorry, sorry. 그래도 이자는 안 갚았잖아.
0: What?
1: No. Sorry, I'm sorry. See you next time.
2: 아이고, 자, 내용을 보니까 뭔가 오해가 확실하게 있었던 것
1: 아,
2: 같고요.
1: 그러니까요.
2: 이제, 물론 이제 대화하는 와중에 말이 안 통해가지고 좀 애매하긴 했지만 확실한 건 오해였다.
1: 오해예요.
2: 아, 그런 게 들어가
1: 예.
2: 있습니다.
1: 얘기하기 잘했지.
2: 그거 잘했죠.
1: 예,
2: 안 했으면 큰일 날
1: 맞아요.
2: 뻔했죠. 그렇죠. 자, 오늘 뭔가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 우리 영어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2: 자, 오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again, 저번에는 제 3자 친구와 대화였다면 이제 직접 마주 보고 얘기합니다. Annie, 너몇달 전에 내돈 빌렸는데 이거 영어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go. And
2: 한번 끊어도 좋을 것
1: 그쵸,
2: 같아요.
1: 내 돈을 빌렸어. 몇달 전에. 그쵸. 그러면은, 여기 너무 칸이 좁은데? 자,
2: 뭐가 빠진 거예요, 지금
1: 몇
2: 그러면요?
1: 달. 몇 달이 빠졌네요.
2: 오케이.
1: 자, 그러면은,
2: Okay. 정확하게 몇 달이라고 했을까요? 오케이.
1: A few months ago. 예. 네, 몇달 전이잖아요.
2: 오케이.
1: 왜?
2: 아니, a few months로 쓰는 거좀
1: 놀래서,
2: 놀래서.
1: 아, 잘해서.
2: 잘해서, 잘해서.
1: 에, 잘해서. 에, a few months, 이건가? 이거 복수로 써야
2: 제가 방금
1: 되는데?
2: 말한 거 약간 취소, 살짝 반 정도 취소할게요.
1: 복수인데?
2: All
1: 이거 복수로 써야 되잖아요.
2: right. All right. 복수로 쓰는데 이는 필요가 없죠, 그렇죠?
1: 아, 이 필요 없나요?
2: 그렇죠.
1: Good hint, thank you.
2: 네.
1: 예.
2: 오케이.
1: 네.
2: 자, Annie, you borrowed my money a few months ago, and 일단은 오늘은 그거보다 더 짧게 갖고 왔는데
1: 예.
2: 이것도 완벽히 맞습니다. 오케이. 자, 정답 그냥 아주 단순해요. 그냥 months ago.
1: 이렇게 돼요?
2: 네.
1: 몇 달이 없잖아요. 몇이 없는데요?
2: 그렇죠. 여기도 숫자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여기서 몇달 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대략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months일 필요가 없어요. 뭐 days, weeks, years. 이렇게 뭔가 기간을 얘기를 하는데 앞에 정확하게 1, 2, 3, 4, 5 이런 게 없으면 뭐 수개월 전일 수도 있고요. 뭐한 2개월 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딱한달 되진 않았다. 그거보단 많아. 이런
1: 네.
2: 느낌을 강조하는
1: 아예 지난번에
2: 것뿐입니다.
1: 했던 기억이 살짝 나네요.
2: Yeah? Okay.
1: 예, days ago. 그것도 괜찮다.
2: That's
1: 예.
2: right. Okay. So, month는 당연히 개월을 얘기를 하고요. 발음할 때 months라고 하지 않는 것만 주의해 주세요. Okay?
1: 네.
2: So, month에서 윗니,
1: month.
2: 아랫니 사이에 혀가 살짝 끼는 거지만 이렇게 나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So,
1: 네.
2: month.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 갑니다. Month. Month.
1: Month, month.
2: Alright.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개월이라고 할 때는 months, 수년, 뭐 years
1: Years.
2: 이렇게 다양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자, 근데 지금 또 그게 나왔어요. months 뒤에 뭐가 써 있어요?
1: Ago.
2: ago가 뭐죠?
1: 뭐뭐 전에.
2: 전에예요.
1: 예.
2: 자, 그런데 이거는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 전에 이런 뜻이 아니죠.
1: 지금으로부터.
2: 그렇죠.
1: 네.
2: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1: 아.
2: ago는요. 현재 기준으로 지금부터 얼마 전에라는 뜻이
1: 예.
2: 되겠습니다. 그렇죠? So 시간, 뭐 기간을 쓰고 나서 언제 ago인데 여기서도 과거 기준에 또몇달전 이렇게 얘기할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ago를

0: 써주시고요.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말 엄청 쓰잖아요. 뭐 예를 들어 슬기 어딨어? 이렇게 했더니 방금 뭐야? 방금 있었는데 여기. 이런
1: 오,
0: 얘기 많이 쓰죠.
1: 예.
0: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그녀는 여기에 있었다. 1분 전에. 이게 방금 그 친구 방금 여기 있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저 그녀는 여기
1: 예.
0: 있었다. 과거로
1: She was here.
0: She was here. 1분 전에.
1: A minute ago.
0: A minute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이렇게 써주면 너무 자연스러운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요. 아이고,
1: 아이고.
0: 맙소사. 뭐, 예를 들어, 뭐, 휴게소, 뭐, 이런 데서. Alright. 야,
1: 네.
0: 자, 그 버스는 30분 전에 떠났다.
1: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지금 기준.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Yeah.
0: Alright. 자, 같이 한번 여러분들 읽어볼게요. She was here a minute ago.
1: She was here a minute ago.
0: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The bus left. The bus left 30 minutes ago.
0: 오케이. 30가 잘 발음이 안 돼요?
1: 예.
0: 오케이.
1: 갑자기 생각이.
0: 오케이. 자,
1: 예.
0: 그리고요. 여기 지금 borrow 나왔어요.
1: 예.
0: 뭐였죠? 이거 하는 borrow 하는 거?
1: 빌렸다.
0: 빌렸다.
1: 네.
0: So, 빌리다가 borrow가 있지만 또 하나 빌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1: rent.
0: rent라는 게 있죠.
1: 오.
0: Right. 이 borrow랑 rent는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뭔가 borrow 한다는 거는 일반적으로 무료로 무상으로 빌릴 수도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런데 이 rent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빌리면서 대가로 뭔가를
1: 지불해야 돼요.
0: 지불해야 된다는 게 보통
1: 네.
0: 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1: Rent car.
0: 뭐 그렇죠?
1: 예.
0: 자동차도 돈을 주고
1: 맞아요.
0: 임시로 이렇게 한다는 거. 근데
1: 네.
0: 연필 같은 걸 친구한테 빌릴 때는 rent를 쓰지 않겠죠?
1: 그쵸.
0: borrow를 쓰게
1: 네.
0: 됩니다. Alright. 자, 그렇다면 우리 본문 읽어볼게요.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약간 불편하게, 그쵸?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well 이러면
1: 네.
0: 이게 뭔가 확실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느낄 텐데
1: 그치.
0: 갑자기 친구가 어?
1: 어?
0: 이러면서 어? 그 다음날 갚았는데? 이러는
1: 오.
0: 거예요.
1: I you back the next day. 오. I you back. 나는 돌려줬어. 다음 날에. 여기서 끊어도 되겠네요.
0: 오케이.
1: 예. 그러면은 갚았다. 갚았다. 그러면은 근데 이걸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Paid.
0: 페이하는 게 뭔데요?
1: 지불하는 거예요.
0: 지불하는 거.
1: 아, 그러면 이건 대가를 지불하는.
0: 너에게 지급을 했다. 근데 뒤에 뭐가 또 추가적으로 있네요?
1: 다음 날에요.
0: no.
1: Back.
0: paid you back 있네요.
1: 네.
0: 그렇죠? 맞는지 보겠습니다.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오, 맞네요.
0: 맞죠? 그럼요.
1: 아.
0: pay는 정말 지불하다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말로 지불하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1: 예.
0: 이거는 무슨 뭐 물건값을 낼 때만 쓰는 건가?
1: 그래야 될것
0: 딱딱하게 느끼지만
1: 같았어요.
0: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네,
1: 아.
0: 금전을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것을 얘기를 하는
1: 전
0: 거죠.
1: 솔직히 turn도 헷갈렸어요. turn. turn는 안 돼요.
0: turn.
1: 예. 돌려주는 거. turn back.
0: turn back은 돌아서는 거죠. you
1: 돌아서는
0: mean
1: 거예요?
0: return 아니에요? return?
1: 아, return.
0: return. return your money?
1: 예.
0: 환불해 주는 거?
1: 예.
0: Right. 그건 이제 보통 환불하다 이런 식으로
1: 환불할
0: 이제 보통
1: 때.
0: 쓰게 되는
1: 예,
0: 거죠.
1: 이건 환불이 아니죠. 예.
0: 오케이. 뭐 환불을 뭐 그거는 이제 환불보다는 예를 들어 물건 있으면 마음에 안 들면 다시 이렇게 뭐라 그러죠?
1: 돌려주는 거.
0: 돌려주는 거.
1: 아, 반품.
0: 오케이. 알 right. So pay 지불하다에서 과거형으로 paid를 쓴 것뿐이고요.
1: 네.
0: 여기에 뒤에 단순하게 뭐 붙었다?
1: Back.
0: back. back이 뭐야? back.
1: 백은 돌아오는 건데요.
0: 도로예요, 도로.
1: 도로.
0: So, 도로 페이 하는 거니까 당신이 먼저 나한테 페이했고 내가 페이백 하는 거예요.
1: 돌려줬네요.
0: So, 그게 도로 지불하다가 의역이 되면서 돈을 갚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pay someone back. 그래서 someone이라고 하는 걸 중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1: 예.
0: Okay? So, pay someone back.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예.
0: 과거에 어떤 특정 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날이 뭐냐면 내가 빌린 날인 거예요.
1: 예.
0: 그리고 그 다음 날에, the next day에 내가 갚았다.
1: 오.
0: 이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덩어리로 가져가셔야 돼요.
1: 예.
0: 어떤 특정한 날, 과거의 특정한 날, 꼭 과거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날, 바로 다음 날이라고 할 때, the
1: Next
0: next day.
1: day.
0: 전치사 필요 없습니다.
1: 으흠.
0: So, 예를 들어서, 너무 슬픈 문장 괜찮겠어요?
1: 으흠.
0: 헤어지다가 뭐죠?
1: Break up.
0: break up이에요.
1: 예.
0: 헤어지다. 헤어졌다는 뭐예요?
1: Broke up.
0: broke up.
1: 예.

0: 걔네가 예를 들어 수요일에 사귀었어요.
1: 어?
0: 목요일에 헤어졌어요.
1: 정말.
0: 그러면 그들은 헤어졌다 그 다음 날에.
1: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That's it. 아이고.
1: 아이고.
0: 자, 이번에는 지나가 그 다음 날 관뒀어. 그만뒀어.
1: 아.
0: Gina는 그만뒀다. 그 다음 날에.
1: Gina quit the next day.
0: 그렇죠.
1: Oh.
0: Gina quit the next day. 이거는
1: 응.
0: the next day를 쓰려면 분명히 뭔가 스토리가 앞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도대체 어떤 날을 얘기하는 건데? 라는 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1: 네.
0: Alright. Just like so.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They broke up the next day.
1: They broke up the next day.
0: Gina quit the next day.
1: Gina quit the next day.
0: 네, 그래서 그 Well, last Christmas you gave me
1: 예.
0: my heart, 그죠? 뭐,
1: The very next day you
0: 그
1: gave
0: 다음
1: it
0: 날,
1: away.
0: 나한테 주,
1: 알았어요.
0: 이거는
1: 예.
0: 다음 날 헤어졌단 얘기예요. 네, 슬픈 노래입니다, 그거
1: 그죠, 그죠,
0: 사실은요.
1: 그죠.
0: 네.
1: 신나는데, 사실.
0: 네, 자 그리고요, 참고로 어떤 해당 날이 있었을 때그 다음 날은 the next day였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바로 전날은 the day
1: Day before.
0: before. 이라고 쓰게 됩니다.
1: 오.
0: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약간 황당해 하면서.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아?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빗대어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자, 이랬을 때그 친구가
1: 네.
0: 말을 딱 하면서 뭔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1: 왜요?
0: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얘
1: 아이고.
0: 확인 안 했네. 이런 느낌인
1: 저도 이런 적
0: 거예요.
1: 있어요.
0: 아, 그러네요.
1: 예.
0: 아유, 오해가 사기 딱 좋죠.
1: 맞아요. You didn't check your, did you? 너 계좌 확인을 안 했지, 맞지? 이거죠. 여기 계좌 들어가야 되는데. Your 계좌가 그거잖아요. 우리 뱅크 어카운트 하잖아요. 어카운트. Yea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오케이. 자,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응?
0: 정답 맞습니다.
1: 예.
0: Account는 계정, 계좌를 얘기를 하겠죠. 사실 솔직히 말하면 은행 계좌이기 때문에 앞에 은행이 뭐예요?
1: Bank.
0: Bank account가 맞지만 이거 맥락상으로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account라고 보통 쓰게 돼요.
1: 예.
0: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 사실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전체가 핵심이에요, 사실 오늘은요.
1: 오.
0: 뭐냐면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올게요.
1: 네.
0: 과거에 대해서 부정한 걸 했잖아요. 너는 너의 어카운트를 체크하지 않았어라고 일단 나왔어요. So you didn't do something.
1: Yes.
0: 그리고 did you가 나왔죠.
1: 네.
0: 자, 이거는 보세요. 억양에 따라 did you의 억양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서 너 계좌 확인 안 했구나? 안 했네. 이거는 어떤 느낌? 이거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얘
1: 그쵸.
0: 안 했네, 확인. 이렇게 내가 조금 확신하면서 얘기를 할 때, 그럴
1: 예.
0: 때는 did you가 아니라 did you.
1: Did you?
0: Did you. 이렇게
1: 아.
0: 내리게 됩니다. Did you? 이러면 했어? 이렇게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아니라
1: 오.
0: 안 했네 하고 확신을 갖는다. 그럴
1: 예.
0: 때는 oh,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이런 느낌이요.
1: 아, 와.
0: 알겠어요?
1: 한국말이 들리는 느낌이에요.
0: 그죠, 그죠, 그죠, 그죠.
1: 예.
0: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너
1: 예.
0: 머리 안 감았구나. 안 감았네. 안
1: 에.
0: 감았니? 혹시 감았어? 이게 아니고
1: 에.
0: 얘안 감았네. 아우 냄새. 얘안 감았어. 확신하잖아요?
1: 에.
0: 그러면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이게
1: 오.
0: 되는 거예요. Did you?
1: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0: 아,
1: 같아요. 너 머리 안 감았지, 맞지?
0: 맞네.
1: 맞지?
0: 이러면서 그쵸?
1: 에.
0: 감았어? 이러지 않잖아요.
1: 그쵸,
0: Right.
1: 그쵸.
0: So, 그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여기가 다크서클들이 내려와 있어요.
1: 아이고, 아이고.
0: 너잠안 잤, 안 잤구나. 안 잤네. 얘안 잤어. 그러면 잠을 자다만 넣으면 되겠죠. 어떻게 해요?
1: 그쵸. You didn't fall
0: 아, 그냥
1: asleep.
0: 자다.
1: You didn't sleep. 디지유? 디지유?
0: Did you?
1: 디지유?
0: You didn't sleep, did you?
1: You
0: 이렇게 돼야
1: didn't sleep,
0: 돼요.
1: 디지유?
0: 예. 그래서 이거는 연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1: 어.
0: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방금 한 거. 너 머리 안 감았구나. 얘안 감았네.

0: Yeah, you didn't wash your head.
1: Hair.
0: Hair, did you?
1: 깜짝 놀랐습니다. Yeah. Hair.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You didn't take a shower, did you? You didn't brush your teeth, did you?
0: 아이고,
1: 이런 식으로
0: 예. Did
1: you? 낮추는 게 굉장히 여기서는 핵심이다.
0: 네.
1: 여러분들도 연기하듯이 안 했구만 이 느낌 살려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You didn't sleep, did you?
0: You didn't sleep, did you?
1: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0: You didn't wash your hair, did you?
1: Right. 자, 그리고 여기서 she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0: 오.
1: 그래서 친구가 되게 우울해 있는 거예요.
0: 예.
1: 무슨 소개팅을 나갔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 그녀가 안 왔구나. 안 왔네.
0: 오.
1: 그녀가 안 왔어. 이렇게 확신해요.
0: 예.
1: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녀니까.
0: She doesn't. 아, she didn't. She didn't come.
1: Did you까요?
0: She didn't come, did you?
1: Did you?
0: Didn't you?
1: Did she?
0: Did she?
1: 왜냐면 주어가 아예 바뀌었잖아요.
0: She였군요.
1: 네, 그래서 Oh, she didn't come or she didn't show up, did she?
0: 예.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0: Uh-huh.
1: 그래서 거기까지가 너무 무리다 싶으면 방금 드린 did you, did you?
0: 예.
1: 이 연습을 더 많이 하세요.
0: Didn't come, did she?
1: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0: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네,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어, 그랬을 때 잠깐 이거 본 거예요. 확인해 본 거예요.
0: 확인했어.
1: 그 날짜로 가봤어. 들어와 있어요. 아, 미안. 널 완전 오해.
0: 그러게요.
1: 아.
0: Wait, wait. Oh, I'm sorry. I got you wrong.
1: 네.
0: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 너무 짧은데.
1: 이거는 틀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0: 그래요?
1: 좀 열어서 알려드려야 되긴 한데 힌트는 완전 뭐 완전. 아주라는 뜻을 가진 아주 짧은 단어가 있습니다.
0: 아. 그러면은 all.
1: 거의, 오.
0: 예. I got you all wrong.
1: 네.
0: 모든 걸 다 잘못 생각한
1: 잘못했다.
0: 거니까.
1: 잘못했다. 예. 자, 최초입니다. 최초.
0: 맞았어요?
1: 자, 가볼게요. Wait. Oh, I'm sorry.
0: 예.
1: 딱 확인하고. I got you all wrong.
0: 오.
1: 정답. 맞습니다.
0: 우와.
1: 이 all이라고 하면 거의 99%는 그건 모든 아니에요. 라고
0: 예.
1: 해요. 진짜 영어 고수들도 all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0: 오.
1: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단 말이에요. She's all sad. You know, he's all happy.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 있어요.
0: 오.
1: 그 얘기는 all이라고 하는 거가 아주 완전이라는 뜻으로도 엄청 많이 쓴다는 거예요. You know?
0: 예.
1: Okay. So 여기서는 I got you wrong 해도 되는데 I got you all wrong. 내가 완전히 널 오해했네. 강조를 해준 거고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거는 약간의 양념에 불과해요.
0: 네.
1: 더 중요한 거는 예. 오해하다라는 표현이에요.
0: 오.
1: 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해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0: 예.
1: 일반적으로 아는 단어가 뭐예요?
0: Misunderstand.
1: 그렇죠?
0: 예.
1: Misunderstand.
0: 어.
1: 틀린 단어가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닌데 회화체에서는 오히려 덜 씁니다.
0: 아.
1: 오히려 이 친구를 정말 많이 써요.
0: 저
1: 이게 왜 오해하다일까요? Wrong은?
0: 잘못.
1: 잘못된 거예요. 뭔가 틀리게
0: 네.
1: 된 거예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얻는 것도 있지만 머리로 get 하는 게 있어서
0: 그쵸.
1: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0: 어.
1: 내가 뭔가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0: 아하.
1: 의역해서 오해하다. 자, 예를 들어서 넌 나를 오해했어 라고 하게 되면
0: 예.
1: 어떻게 할까?
0: You got wrong me.
1: 순서가 틀렸죠?
0: You got me wrong.
1: 넌 나를 이해했어. wrong. 잘못.
0: 예.
1: 이대로 가야 돼요.
0: You got me wrong.
1: 이러면 너 나 오해한 거야.
0: 아하.
1: 자, 그리고 이거는 두 번째는 아예 외워도 됩니다. 심지어.
0: 예.
1: 너무 많이 써서.
0: 네.
1: 야, 나 오해하지 마. 나 오해하지 마.
0: 어?
1: 날 잘못 이해하지 마. 이거죠.
0: Don't get me wrong.
1: Hey, don't get me wrong.
0: 응.
1: Don't get me wrong.
0: Don't
1: 이렇게
0: get me
1: 되는
0: wrong.
1: 거예요. 자, 엄청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여러분 앞으로는 어색하면 안 돼요.
0: 네.
1: 왜냐면 again 더 많이 쓰기 때문에.
0: 오케이.
1: Alright. So,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Oh, you got me wrong.
0: You got me wrong.
1: All right. 근데 you got me all wrong 이럴 수도 있겠죠.
0: 예.
1: 강조. Don't get me wrong.
0: Don't get me wrong.
1: 네, 이런 거는 보통 있잖아요. 상대방한테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는 말 하기 일보 직전에 보통 많이 쓰죠.
0: 야,
1: 오해하지 마, 알고 들어. 벌써 느낌 쎄하죠.
0: 그렇죠, 그렇죠.
1: Right? Hey, don't get me wrong.
0: 예.
1: But 이러면서 이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0: 일단 뭔가 그 우리가 약을 좀 약간 바른다.
1: 아, 예, 아,
0: 이렇게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1: 내가 말할 게 아플 거야.
0: 예.
1: 미리 약을 발라줄게. Alright. 자, 그래서 보세요. 내가 너를 오해했어. 그러면 아까 여기서 all만 빼고 그냥 I got you wrong이잖아요.
0: 예.
1: I got you wrong. 이게 결국에는 뭐다? I misunderstood you.
0: 어허.
1: 의미는 같다.
0: 네.
1: 근데 은근히 얘가 격식의 느낌이 강해서요. 이걸 많이 씁니다.
0: 예.
1: 아시겠죠?
0: 네.
1: 오케이. 같이 한번 여러분 해보겠습니다. Wait.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0: Oh,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네, 완전 오해했어까지 해봤습니다.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네, 미션 정리할게요.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1: 그죠? 두 번째는요? 어, 잠깐. 어, 미안. 널 완전 오해했네.
0: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All 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0: 주세요.
1: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1: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언제 ago.
0: 예.
1: ago가 중요한 겁니다. 바로 현재 기준 전에예요.
0: 오케이.
1: 어, 그 버스 30분 전에 떠났어.
0: The bus left 30 minutes ago.
1: 그렇죠. The bus left 30 minutes ago. 걔는, 그녀는 여기 1분 전에 있었어.
0: She was here a minute ago.
1: 그쵸. One 써도 되고, a 써도 됩니다. a가 네.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자, Annie, 너 몇 달 전에 내 돈 빌렸는데, 너는 나의 돈을 빌렸다. 수개월 전에.
0: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1: 이런 식으로 이어졌죠.
0: Yes.
1: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The bus left 30 minutes ago. She was here a minute ago.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So, 다음요. Get someone wrong인 거죠. 누군가를 오해를 하는 겁니다. 자, 갈게요. 너 나를 오해한 거야. 너 나 오해했어.
0: Oh, you get me wrong.
1: 아, 과거죠, 과거?
0: You got me wrong.
1: 그렇죠. 명령어로 날 오해하지는 마.
0: Don't get me wrong.
1: 아하. 세 번째입니다. All 넣어보세요. All.
0: 예?
1: 널 완전 오해했네. 내가 널 완전히 오해했어.
0: I got you all wrong.
1: I got you all wrong. 오케이. 읽어볼게요. You got me wrong. Don't get me wrong. I got you all wrong. 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3: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Wait. Oh, I'm sorry. I got you all wrong.
1: 미션 해결할게요.
0: 슬기롭게 미션 해결! Oh, Annie, you borrowed my money months ago and...
2: Huh? I paid you back the next day.

0: You didn't check your account, did you?
1: Hmm? Oh. Wait. Huh? Oh, I'm sorry. Oh, I got you all wrong.
0: Yes, you did.
1: Sorry.
2: Great job, you guys.
3: 정말 매번 감탄합니다.
2: All right.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난 그녀에게 물어보기 무서워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am scared to ask her.
2: There you go.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이죠. Get someone wrong.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는 우릴 오해했어.
3: 아. 만들어주십니다. 네,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2: 네. 자, 여러분들 2026년 왕초보 영어 하편 교재가 이제 나왔습니다.
3: 네.
2: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씩 겟 하셔서 함께 트레이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음 또 그 시즌에는 더욱더 내용 자체가 알차고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3: 그렇죠.
2: 네, 믿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3: 물론 지금도 너무 잘하시지만 사실 이 영어라는 게 끝이 없더라고요.
2: 이거는 lifelong journey
3: 그렇죠.
2: 보시면 됩니다.
3: 우리 마요쌤도 공부하세요.
2: 그렇습니다. 항상 공부해야죠.
3: 예. 우리 같이 가자고요.
2: 같이 하시죠.
3: 네.
2: 오케이,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3: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피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자, 오늘 실전 모의고사 2회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듣기 영역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생님이 그 듣기를 잘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하나 제시한 것이 들을 때 메모하면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함께 풀어볼 텐데요. 들어야 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듣다 보면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메모하면서 중요한 키워드들 계속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32강 실전 모의고사 2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18번 문제는요,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합서 유형 4에서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자,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대화의 전체 흐름을 파악하고, 그래서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말 뒤에 있는 것을 집중해서 들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주 자세한 이야기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진짜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선택지에 있는 내용 함께 볼까요? 자,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자기 물건에는 이름을 써 놓는 게 좋다. 다음, 다른 사람의 물건은 허락을 받고 써야 한다. 깨끗하게 써야 물건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라는 선택지입니다. 아마 물건을 놓고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들어보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누나, 아까 가위 썼지? 쓰고 어디에 뒀어?

0: 가위 썼지? 쓰고 어디에 뒀어? 아, 그거 식탁 위에 있을 거야. 아까 택배 포장지 뜯을 때 썼거든. 자, 남자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잘 들으셔야겠죠? 자, 썼으며 원래 있던 곳에 놔둬야지. 제자리에 놔둬야지. 아무 데나 두면 다른 사람이 찾아다녀야 되잖아.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 그죠? 1번에서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자기 물건에는 이름을 써놓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람의 물건은 허락받고 써야 된다. 이것도 우리 듣기 대화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4번. 깨끗하게 써야 물건을 오래 사용할 수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물건의 제자리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의 선택지를 먼저 보면은요. 자,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오게 짓는 것이 좋다. 그다음에 집은 사용 공간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집은 사람이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에 지어야 한다. 자, 그리고 집은 외관보다 밖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내 장식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집과 관련된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집을 지을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2: 요즘은 집을 예쁘게 많이 짓는 것 같아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나누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집을 짓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면 습기가 줄어들어 실내가 더 쾌적해질 뿐만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자, 여러분, 여자와 남자의 대화는 사실 인터뷰의 형식으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2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인터뷰 형식으로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남자와 여자의 아주 개인적인 대화와는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보통 첫 번째에서 질문을 하고요. 그래서 남자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남자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즘은 집을 예쁘게 많이 짓는 것 같아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나누는 것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하지만이라고 하는 뒷부분에서 남자가 정말로 생각하는 바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무엇보다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집을 짓습니다. 자, 햇빛이 잘 들어오면 습기가 줄어들어 실내가 더 쾌적할 뿐 아니라,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남자가 햇빛이 잘 들어오도록 집을 짓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집은 햇빛이 잘 들어오게 짓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부분 어떤가요? 네, 이게 역시 남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심 생각에 맞습니다. 자, 2번. 집은 사용 공간을 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아니죠. 물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잘 나누는 곳에도 신경을 많이 쓰고요. 라고 했지만, 일부 내용인 것이기 때문에, 이 저는 무엇보다 생각한다 라고 하는 중심 내용과는 맞지 않습니다. 자, 집은 사람의 안정감을 느끼는 장소에 지어야 한다? 관련이 없고요. 집은 외관보다는 실내 장식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내용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25번, 26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있는 문제들 우리가 대화의 내용을 한번 듣고 문제를 풀고 또 같은 내용을 두번 듣고 그 다음 문제를 푸는 형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인데요. 앞에서 우리가 연습했던 그런 문제부터

0: 보다는 조금 더 수준이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방 장비의 무게를 줄일 필요가 있다. 평소 꾸준한 체력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 지역의 화재 발생 비율을 낮춰야 한다.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소방관님들 덕분에 이번 화재가 큰 피해 없이 잘 정리되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 우리 지역은 오래된 건물이 많고 골목길도 너무 좁아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재 발생 비율도 높아서 저희가 장비를 메고 직접 진입해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뛰려면 체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현장에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더위나 추위에 상관없이 매일 꾸준히 체력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평소에 체력을 준비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여자와 남자의 대화. 여자가 이 소방관님들 덕분에 이번 화재가 큰 피해 없이 잘 정리되었는데요. 이게 가능했던 요인, 그러니까 뭐 이유라고 한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남자는 소방관인 것 같죠? 자, 우리 지역은 오래된 건물이 많고 골목길도 너무 좁아서 소방차, 여러분 소방차 아시죠? 소방차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어디 작은 골목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경우가 우리 이 지역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재 발생 비율도 높아서 저희가 장비를 직접 메고 진입해야, 들어가야 하는 상황도 자주 발생하는데요.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뛰려면 체력이 무엇보다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떤 현장에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더위나 추위에 상관없이 매일 꾸준히 체력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결국은 남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이번 화재를 빠르게 진압할 수 있었던 것도 이렇게 평소에 체력을 준비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여자의 질문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배경 설명들을 하면서 체력이 결국엔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본다면 소방 장비의 무게를 줄일 필요가 있다? 정답이 아니고요. 평소 꾸준한 체력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자, 여러분, 어떤 현장에 출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더위, 추위 상관없이 꾸준히 체력을 훈련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연결된 문제인데요. 자, 물론 시험에서는 한번더 여러분들이 듣고 이 문제를 풀수 있지만 평상시에는 한 번만 듣고서도 두 가지의 문제를 풀수 있다면 훨씬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물론 각자마다 각자의 어떤 듣기 실력대로 들으시면 되겠지만 자,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봤던 내용을 토대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화재로 인해 피해가 매우 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자가 이번 화재가 큰 피해 없이 잘 정리되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관련이 없다. 들은 내용과 다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방관이 장비를 메고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 2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뛰려면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이 상황이 우리 지역은 골목도 많고 하기 때문에 소방차가 그곳까지

0: 안에까지 잘 진입이 안 돼서 이 소방관들이 장비를 메고 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벌써 2번이 나온 것입니다. 자, 너무 덥거나 추운 날에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 아니죠, 여러분. 덥거나 추운에 상관없이, 더위나 추위에 상관없이 매일 꾸준히 관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닙니다. 자, 이 지역의 건물은 대부분 새로 지은 건물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 지역은 오래된 건물이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33번, 34번 연결된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역시나 우리가 종합서 유형 4번을 보시면 이렇게 화제 고르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죠. 자, 이 문제는 공통적으로 설명하는 핵심적인 주제를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선택지를 먼저 읽으시면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부엉이의 목뼈가 성장하는 시기, 부엉이가 목 근육을 키우는 방법, 부엉이가 목을 잘 돌릴 수 있는 이유, 부엉이가 목의 길이를 조절하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1: 부엉이는 주변을 아주 넓게 살필 수 있는 새입니다. 눈이 머리에 고정되어 있어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옆이나 뒤를 볼수 없습니다. 부엉이는 사람보다 목뼈가 많아 머리를 더 부드럽고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 가늘고 작은 목뼈 하나하나가 조금씩 반복해서 움직이며 머리를 크게 돌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요. 또, 목뼈는 구부러져 있어 머리를 돌릴 때 목에 가해지는 힘이 잘 나누어집니다. 목뼈에는 혈관보다 넓은 구멍이 있어 머리를 돌려도 혈관이 눌리지 않는 것도 부엉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부엉이 목에 붙어 있는 근육도 머리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0: 자, 여러분, 여자가 부엉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요. 목 근육 혹은 목을 잘 돌릴 수 있는 이유, 목의 길이를 조절하는 과정 혹은 목뼈가 성장하는 시기,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보통 우리가 첫 번째 혹은 끝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살펴보시면서 이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이 말을 왜 하고 있는가를 좀 유추해 가면서 살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부엉이는 주변을 아주 넓게 살필 수 있는 새입니다. 눈이 머리에 고정되어 있어 머리를 돌리지 않으면 옆이나 뒤를 볼수 없습니다. 자, 부엉이는 사람보다 목뼈가 많아 머리를 더 부드럽고 크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부엉이가 목을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에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엉이 목에 붙어 있는 근육도 머리를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라고 이야기해서 목뼈가 성장하는 시기 아니고요. 목 근육을 키우는 방법 아니고요. 목을 잘 돌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목뼈의 이야기도 하면서 근육의 이야기도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34번은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자, 여러분, 부엉이는 사람보다 많은 목뼈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디에? 부엉이는 사람보다 목뼈가 많아라고 해서 가장 처음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더 부드럽고 크게 움직일 수 있는데요라고 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목뼈는 일자로 곧게 뻗어 있나요? 아, 그거 내용은 목뼈는 구부러져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그다음 부엉이의 목뼈에 있는 구멍은 혈관보다 좁다라고 했는데 목뼈에는 혈관보다 넓은 구멍이 있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부엉이의 목에는 근육이 없어 움직임이 부드럽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가요? 목에 붙어 있는 근육도라고 하면서 근육이 있기 때문에 목을 잘 돌릴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서 4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35번,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남자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인데요. 역시나 우리가 종합서 유형 5에서 같은 문제들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자, 이 문제들은요, 보통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인사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의 대화 전체의 흐름을 좀 파악하면서 상황이나 대상, 그리고 목적, 왜 이러한 인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두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과제와 시험, 고민과 도전을 견뎌낸 여러분은 오늘의 졸업장을 통해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여러분은 이제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게 됩니다. 앞으로의 길이 때로는 낯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여기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자랑스러운 동문으로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재로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0: 자, 여러분, 남자가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인사를 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남자가 했던 말을 기억하신다면 이 문제는 아주 잘 찾으실, 이 문제는 정답을 쉽게 찾으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졸업을 축하합니다라고 첫 문장에서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이 졸업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으면 아마 이 35번의 문제를 푸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자, 학부모들에게 대학교를 홍보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자, 졸업생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있다. 바로 2번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밑에 있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살펴보면, 자, 고민과 도전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지난 시간 동안 수많은 과제와 시험, 그리고 고민과 도전을 견뎌낸 여러분은 오늘의 졸업장을 통해 하나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결실을 맺다, 결실을 맺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노력한 것에 대해서 좋은 성과가 났을 때 결실을 맺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고민과 도전을 견디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이겨냈다. 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1번은 정답이 될수 없고요. 2번, 참석한 학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달하고 있다.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학부모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이 바로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생님이나 혹은 이제 공식적인 말로 공식적인 상황에서 인사를 할 때에는 그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아신다면 이 내용을

0: 듣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면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다고 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더 넓은 사회로 나아가게 되는데, 앞으로의 길이 때로는 낯설고 어려움도 있겠지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정답이 될 수가 없겠고요. 4번, 사회보다 학교 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야 된다? 학교 안에서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졸업하고 나가서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재로 빛나기를 바란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36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9번, 40번 문제 우리가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문제의 유형도 우리가 많은 연습을 했습니다. 이 대화 전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시작하는 부분에 보통 답이 제시가 되기 때문에 시작 부분을 잘 들으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표현들에 집중해서 들으셔야지만 정답을 빨리 찾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어떤 내용일지, 자, 문화유산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거 보니까요. 아마 그와 관련된 내용일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문화유산을 잘 보존하면서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2: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만 할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유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통 마을이나 옛집을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습니다. 또, 지역 축제나 교육 활동에 문화유산을 활용하면 많은 사람에게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유산을 너무 상업적으로만 이용하면 원래 모습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 기준을 잘 지키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0: 자,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문화유산을 활용하는, 잘 보존하면서도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39번 문제는 대화 전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의 말에 좀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지역의 문화유산을 활용해서 관광을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화유산을 활용한 지역 관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에서 했다고 보기 어렵고요. 외국인에게 공개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관련이 없고요.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주민들의 반대가 커지고 있다. 아닙니다. 자, 어때요? 문화유산을 활용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앞부분에서 여자가 요약한 내용을 통해서, 아, 이런 내용이 앞에서 있었겠구나,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문화유산을 활용한 교육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했지만, 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즐기고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고, 전통 마을이나 옛집을 체험 공간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지역 축제나 교육 활동에 문화유산을 활용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지역의 역사와 가치를 알릴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말 들리고요. 그다음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최근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 문화유산을 직접 탐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어디에서 지역 축제나 교육 활동에 문화유산을 활용하면 좋기 때문에 여기도 직접 경험할 수 있게 하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위에서 제시가 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4번은 보존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제한해야 된다? 아니죠.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기 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시간 관계상 풀어보지 못한 문제들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0: 언니에게 해줄까?
1: 오! 뭐지? 이 서늘한 기운은?
0: 아직
2: 누구세요? 누구?
3: 옛날에 사람들은 죽으면 저승이란 곳에 간다고 믿었지.
0: 저승이요?
3: 그래, 난 죽은 사람들을 저승으로 안내하는 1번 저승 사승, 2번 저승 사자 중 무엇일까?
0: 에이 참, 저승 사자 전하여.
3: 정답은 저승 사자.
1: 사자? 그럼 응 하고 우는 사자인가?
3: 저승 사자할 때 사자는 동물 사자가 아니라 저승의 심부름꾼이란 뜻이지.
1: 근데 저승 사자가 여기는 왜?
2: 혹시 우리 데려가려고?
3: 아니,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
0: 이야기?
3: 옛날 한 고을에 한 원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자다가
4: 추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5: 누구세요?
3: 난 저승 사자.
5: 뭐? 저승 사자? 아이, 그럼 뭐 내가 죽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참나,

0: 정말 내가 죽은 건가?
1: 따라오고. 그렇게 원님은 날 따라 저승을 다스리는 염라대왕 앞에 오게 되었지.
0: 아, 저 얘야, 염라대왕님이 어디 계시니?
1: 염라대왕님, 오늘 죽은 자입니다.
0: 어? 그럼 얘가 아니지. 그거 이분이 염라대왕님?
2: 보사보사. 이러니 김판수 쳐다가 갑자기 죽었군.
0: 예, 아이고, 전 아직 죽기는 너무 젊고요. 세상에 아직 할 일이 또 있습니다요.
2: 할 일? 무슨 일?
0: 아, 그러니까 그 애들도 아직 덜 키웠고, 제가 원님이니까 나란 일도 할 일이 있고요.
2: 아니 뭐 그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산 것 같진 않은데.
0: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만 주신다면 정말 착하고 좋은 일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요, 제발요, 염라대왕님.
2: 내 허락하에 돌아갈 방법이 있긴 한데. 내가 기분이 나빠서 까먹었어.
0: 아까는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2: 아, 그럼 뭐 살아날 방법이 갑자기 또 생각나네?
0: 정말요?
2: 저승에 쌀 300가마니를 바치면 된다.
0: 네? 아이고, 아이, 당연히 바쳐야죠. 근데 그 300가마니 지금은 없고, 그 아이, 집에 가야지 있는데.
2: 걱정 말거라. 사람들은 누구나 저승의 곳간이 하나씩은 있지. 여봐라, 이 자를 이 자의 곳간으로 안내하라.
1: 네, 염라대왕님.
0: 아유, 이쪽으로 가. 아유, 아유.

0: 제 곳간이라고요? 아니, 쌀이 한 가마니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내 곳간은 왜 이렇게 텅텅 빈 거지?
1: 여기서 문제. 저승의 곳간을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 1번, 살아있을 때 착한 일을 많이 하며, 2번, 살아있을 때 농사를 많이 지으며.
0: 쌀 가마니를 채워야 하니까 농사를 많이 지으면.
2: 근데 농사 안 짓는 사람은 어떡해?
3: 왠지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채워질 것 같은데.
4: 그럼 정답은 1번.
1: 정답. 살아서 착한 일을 많이 할 때마다 저승 곳간은 쌀가마니가 척척척 쌓이지. 그런데 쌀이 한 가마니도 없는 거 보니 좋은 일은 거의 안 했나 보군.
0: 아니야, 이럴 리가 없어. 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그 백성들한테 세금을 아주 많이 걷었고 그리고 그 임금님께 세금을 많이 바치고 그리고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어줬지.
1: 가난한 백성한테는?
0: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한테는?
5: 원님! 이번 폭우에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가 없구만요. 장에 가기도 너무 불편하고

0: 징검다리라도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1: 아, 그런 것은 너희들이 좀 알아서 해결하거라. 응? 아, 그리고 그 징검다리 대신에 그 털털한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0: 아, 원네.
1: 아유, 그 고름 참 맛있겠다.
2: 아유, 배고파라. 원님, 저 먹을 것 좀 주셔요.
1: 아이고, 이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당장 나가라, 당장 나가!
2: 아유, 거기 다 봤어요.
1: 꽈개를 뭘 봤다 그래? 당장 나가!
2: 아유, 다 봤는데, 그것을.
1: 아이고,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그 한 게 있는데 그게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텐데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3: 아무튼 넌 쌀 300가마니가 없으니 다시 돌아갈 순 없겠구나.
1: 예? 그럼 전 어떻게 되는데요?
3: 뭐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도 않으니 염라 대왕님이 아마 지옥으로 보내겠지. 가자.
1: 지옥이요? 아이고, 전승사자님 절대로 못 갑니다. 전승사자님.
3: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1: 방법이요? 뭔데요? 그게 뭔데요?
3: 이 옆 곡간을 보거라.
1: 어? 아니, 아이 쌀가마니로 가득 차 있네. 아니, 도대체 덕진이가 누구길래 이렇게 쌀가마니가 가득 차있지?
3: 네 마을에 살고 있는 덕진 아씨란 년인데 저승곡간 채우기 1, 2등을 다투는 자다.
1: 우와.
3: 일단 덕진의 곡간에서 쌀 300가마니를 빌려 염라대왕께 바치거라. 그리고 다시 살아나면 덕진 아씨를 찾아 꼭 300가마니를 갚도록 하여라.
1: 오, 그게 돼요? 아유, 사람 만나면 300가마니 정도는 충분히 갚을 수 있지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야지.
4: 그렇게 덕진의 곡간에서 쌀을 빌려 염라대왕에게 바친 원님은.
1: 아유, 덕진아 씨.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살아야지.
4: 다시 살아날 수 있었지.
1: 살았다!
3: 덕진아 씨를 찾아 꼭 갚고 감사 인사를 하거라.
1: 예? 저승사자님! 아니요! 그렇게 하고 맞고요.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4: 다음날 원님은 사람들에게 물어 덕진아 씨가 운영하는 주막에 찾아왔지.
5: 안녕하세요. 뭐 드릴까요?
6: 이 여인이 덕진아 씨? 도대체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길래 저승곡간이 가득 찼을까?
5: 제 얼굴에 뭐 묻었어요?
7: 아무것도 아니요. 식혜 한 그릇만 주시오.
5: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8: 덕진아 씨!
5: 아저씨, 오셨어요?
7: 아니, 저 자는 그때 내가 내쫓았던 그 거지?
5: 참나물의 곤드레,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8: 산에서 캐왔구만요. 매일 국밥도 공짜로 주시는데 고마워서요.
5: 아이, 이런 거 안 주셔도 되는데 앞으로는 그냥 오세요.
8: 아이 참, 아니요. 원님도 해결 못한 배고픔을 우리 덕진아 씨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5: 자, 어서 앉으세요.
4: 자. 원님은 그 후 덕진아 씨를 몰래 지켜봤어.
9: 자.
5: 할아버지, 제가 같이 들어드릴게요. 네,

0: 왔나?
1: 어, 아니, 누가 여기다 쌀을? 돌쇠야, 쌀이다, 쌀! 우리 쌀밥 지어 먹을까?
2: 와, 많이 먹을래.
0: 자, 맛있게 드세요.
3: 잘 먹을게요.
0: 모자라면 말씀하세요.
4: 자신보다 남을 생각하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승의 곳간에 찬 이유가 다 있었구나.
0: 맛있게 드셨어요?
5: 잘 먹었어. 아이, 그런데 내가 그 돈을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와서 금방 가서 가지고 오겠어.
0: 네, 천천히 가져오셔도 돼요. 선미님이 원님이셨다니. 그런데 이 돈은 다 뭐예요?
5: 쌀 300 가마니까 1,000냥입니다.
0: 네? 1,000냥이요? 밥값은 2냥인데?
5: 아닙니다, 아닙니다. 1,000냥 다 덕진아씨 겁니다.
0: 네?
6: 원님은 덕진아씨에게 저승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지.
5: 이렇게 된 겁니다.
0: 아, 그러니까 저승에 있는 제 곳간에서 쌀 300가마니를 빌리셨다는 건데.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5: 아유, 진짜라니까요.
0: 그러세요? 꿈을 아주 실감나게 꾸셨나 봐요. 원님, 밥값은 안 받을게요. 돌아가서 좀 쉬시는 게.
5: 아유, 진짜라니까 그러시네. 자자, 자, 어서. 어서 받아주세요.
0: 그걸 저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5: 아, 믿으세요. 아, 진짜 덕진아 씨가 절 저승에서 돌아오게 한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자, 그러지 말고 자 받으세요. 받으세요.
0: 아, 안 돼요. 전 빌려드린 적 없으니까 받을 수 없어요.
5: 아이고, 저승 사자랑 약속했다고요. 제발 그냥 받으세요.
0: 아, 안 돼요.
7: 아, 원님 정말. 물이 불어서 강을 건널 수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아유, 원님이라고 백성을 눈꽃만 치도 생각을. 아이고, 원님.
5: 아, 강물이 그렇게나 많단 말이냐. 네, 어디 한번 가봄세.
0: 맞아요. 그래서 다들 불편하게. 정 이 돈을 저 주셔야 한다면 이 돈으로 다리를 놓는 게 어때요?
5: 응? 다리를?
0: 네, 비가 많이 와도 건널 수 있는 크고 튼튼한 돌로 징검다리를 만들면 좋잖아요.
5: 아니, 뭐 이 돈이 다 덕진아 씨 돈이니 덕진아 씨가 원하신다면.
8: 아유, 덕진다리 덕분에 강 건너기도 쉽고 장터 가기도 편해졌네요.
0: 덕진다리요?
7: 네! 덕진아 씨 돈으로 만들었으니 덕진다리죠.
8: 덕진다리 만세!
7: 만세!
0: 아유, 참. 아유, 다들 왜 그러세요, 정말. 아유, 진짜. 아유.
4: 천냥이 생겨도 자신이 아니라 말을 위해 쓰다니. 정말 저승 곳간이 가득 찰만 하네요.
7: 너무 좋아. 흥이 난다.
8: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님.
7: 감사합니다, 원님.
6: 그 후 원님은 덕진아 씨를 본받아 마을 백성들을 잘 돌보고 좋은 일을 하기 시작했지.
5: 아이고, 이건 뭐구나.

0: 지금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영암에는 덕진아 씨가 만든 덕진다리가 남아있다고 해.
1: 그럼 저승에 있는 곡간 이야기 여기서 끝.
2: 농협 안심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식물 유래 성분으로 걱정 없는 피킷에서 어린이 구강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3: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4: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5: 전기 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3: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4: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랜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요정들이 악당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왔지만 여전히 악당은 우리 곁에 존재하고 있다.
1: 어린이들을 괴롭혀 우주를 파괴하는 것, 그게 바로 다 악당 극구의 최종 목표다.

0: 무슨 일인가요?
1: 전쟁인가요?
2: 외계인 나타났나요?
0: 어? 박사님 어디 가셨지?
2: 어, 그러게. 곧 오시겠지 뭐. 기다려보자.
1: 어? 근데 저건 뭐냐? 아, 아침 드시고 하나도 안 치우셨네.
2: 그러게. 아, 우리가 박사님 오시기 전에 치워드리자.
0: 그래.
1: 난 싫어. 어.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치워?
2: 에이, 꼭 내일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0: 그래. 박사님이 바쁘셔서 못 치우셨을 수도 있잖아. 우리가 도우면 좋지.
1: 아, 몰라 몰라. 난 안 해. 흥. 아, 갑자기.
0: 어, 박사님.
3: 그래. 아침 식사를 하고 나니 배가 살살 아프더군. 그래서 급히 화장실을 가느라 여길 못 치우고 갔어. 고마워, 딩딩, 동동.
0: 아닙니다, 박사님.
1: 저도 같이 치우려고 했는데.
3: 그런데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가 왜? 하면서 친구를 돕지 않는 한 어린이가 있어. 댕댕이 말고 또 있어. 그 어린이 때문에 지금 우주 평화가 흔들리고 있다. 요정들! 당장 출!

0: 외순아, 거기 컵이랑 접시 좀 갖다 줄래?
1: 내가 왜?
2: 오늘의 주인공, 나 외순어리입니다.
0: 외순아, 네가 먹은 우유컵이랑 접시 좀 갖다 달라니까.
1: 아니, 설거지는 엄마 일인데 이걸 왜 나한테 시켜요?
3: 왜?
1: 왜?
3: 왜?
2: 그런데 외순이가 내가 왜? 하며 얄밉게 구는 것은 유치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4: 어, 맛있어요.
5: 자자, 이제 간식 먹을 시간이에요. 다 같이 장난감 제자리에 정리하자.

0: 어?
1: 야! 외순이 너! 너 왜 정리 안 해?
0: 정리했어! 내가 갖고 놀던 인형 제자리에 뒀는데?
1: 야! 그렇다고! 이거! 정리 안 해?
0: 맞아! 같이 놀았는데 정리도 같이 해야지! 내가 왜? 이거! 다 너네가 꺼낸 거잖아! 꺼낸 사람이 정리해야지! 난 안 해!

0: 가야지.
1: 나 집에 갈래.
0: 아, 그럼 외순아, 우리가 효진이 집까지 같이 가주자.
1: 엥? 내가 왜?
0: 왜냐니? 효진이 다쳐서 잘 걷지도 못하잖아. 친구가 아플 땐 도와줘야지.
1: 아니, 효진이 우리가 밀었냐? 얘 혼자 넘어진 거잖아.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왜? 왜?
0: 아이, 저 염소 같은 왜 소리 진짜 듣기 싫어.
2: 우재야, 그냥 나 혼자 갈게.
0: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이 가자.
1: 우재야, 나 여기 있을게. 빨리 갔다 와서 같이 놀자.
3: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악당 크크였지.
4: 저렇게. 내가 왜? 아니,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는데? 하는 자기밖에 모르는 어린이 이 크크가 정말 좋아해요. 기다려라 외순아, 이 크크 아저씨가 간다. 내가 왜 웃어야 되는데? 아, 왜?
0: 외순아, 이거 봐봐. 효진이 엄마가 우리 같이.

0: 나눠 먹으라고 사탕 주셨어.
1: 우와, 사탕 진짜 많아. 우와, 딸기만 내꺼.
0: 그런 게 어딨어. 나도 딸기만 좋아한단 말이야.
1: 그래, 셋이 골고루 나누자. 가만히 좀 있어봐. 나 좀만 고르고.

0: 뭐해? 나이스 너도 줘.
1: 우제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왜? 왜? 왜?
2: 염소가 되어라. 뿅!

0: 염소?
1: 내가 염소가 된 거야?
2: 어, 뭐야? 얘는 어디서 온 거야? 그리고 외손인 어딨어?
1: 얘들아, 나야! 내가 외손이야!
3: 저리 가!
4: 조심해! 염소는 사람 옷도 막 물어뜯는 데 있어!
2: 도망가자!
1: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왜 갑자기 염소가 된 거야?
5: 외순이, 너 염소 되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맨날 내가 왜 하면서 염소 소리 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널 염소로 만들어준 건데 왜 별로야?
1: 누구세요? 아저씨 누군데 날 염소로 만든 거예요? 그 방패 내가 다 물어뜯을 거야.
5: 아이, 저리 가, 저리 가. 도망가자.
1: 거기서요.
2: 외순아,
4: 외순아. 설마 외순이 아까 그 염소한테 잡아먹힌 건?
2: 에이, 염소가 무슨 사람을 잡아먹어. 근데 진짜 어디로 간 거지? 걱정되네.
4: 외순아!
2: 외순아!
4: 외순아!
2: 쟤네들은 왜 나를 저렇게 걱정하는 거지? 나는 항상 친구들한테 못되게 군 적밖에 없는 것 같은데.
5: 네 친구들, 네가 안 보인다고 저렇게 걱정을 하네. 과연 우리 외순이라면 어땠을까? 친구가 안 보인다고 너도 저렇게 걱정을 했을까?
2: 만약 나라면...
6: 그때 외순이는 떠올렸지.
2: 아니, 내가 왜 친구를 찾아다녀야 돼? 귀찮게. 왜?
6: 자기 일이 아니라고 내가 왜? 하며 친구들을 모른 척했던 순간들을 말이야.
2: 나라면 그랬을 거야.
7: 같이 놀았으니까 정리도 같이 해야지.
2: 내가 왜?
7: 근데 왜 우리가 귀찮게 효진이를 집에 데려다 줘야 되는데? 왜? 왜? 어제 네가 놓쳐서 떨어뜨린 건데 내가 왜?
2: 친구들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5: 어? 온다. 우리 외순이 아니지 염소가 온다. 맨.